0: 밤은 천 개의 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천 달보다 천 월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뭐 올해 1월, 2월, 3월 할 때 이게 천 가지 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의 밤 하루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슬람에서 알라가 계시를 내리는 권능의 밤이 세상에 어떤 날보다 어떤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때, 그걸 할 때 그 천이라는 말을 써요.
1: 뭐 하는 밤인데요?
0: 권능의 밤은 이제 무슬림들 생각에 꾸란이 내려온 밤.
1: 아, 꾸란이 내려온 밤.
0: 천이라는 뜻을 상당히 많이 써요.
1: 우리도 뭐 사실 뭐 천세라든지 뭐
0: 그렇죠.
1: 천수라든지.
0: 예, 뭐 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천년도 당신 눈에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천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지만 하느님의 눈에 보면은 뭐 진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천 만년도 아니고 천.
1: 많다는 뜻에.
0: 네, 많다는 뜻입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박현도 교수님께 부탁드린 이야기가 바로 아랍의 대표 민담 모음집이라는. 천일야화 이야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0: 네.
1: 워낙에 뭐 제목은 유명하지만 정작 이걸 제대로 읽어봤거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0: 이거를 우리말로 완역이 됐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 예전엔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절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찾아보니까.
0: 저는 뭐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1: 많이 읽어보셨군요.
0: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시는 게 있죠.
1: 뭘요?
0: 천일야화 하면 천일을 천일 동안 하는
1: thousand days 동안 하는.
0: 예, 그러니까 이게 천하고 이게 일자가 한일.
1: 날일자.
0: 날일자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1: 네, 맞아요. 최근까지 제가 그랬어요.
0: 예, 하나일이에요, 네. 하나일.
1: 지금 최근에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게 숫자 천일이래요.
0: 네, 천일이에요.
1: 천일이라고
0: 하는 거죠. 1001입니다. 1001나잇이에요.
1: 천하룻밤.
0: 예, 1001나잇이고요. 아랍어로 알플라일라 와 라일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도 천,
1: 하나,
0: 엔,
1: 천 하나. 하나.
0: 네.
1: 그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모셨어야 되는 거네요.
0: 아니요. 그런데 제가 좀 잘못 저를 부르신 거 아닌가 했다가 아차 이게 원어로 가면 이게 원어가 페르시아어입니다.
1: 원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0: 네.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1: 페르시아 이야기.
0: 네, 페르시아는 헤자르 앞산이라고 그러거든요.
1: 예.
0: 헤자르 앞산. 헤자르가 천이에요. 천개의 이야기.
1: 아, 그냥 천이에요?
0: 예, 천개의 이야기.
1: 오리지널은 그냥 천이
0: 오리지널,
1: 맞아요?
0: 오리지널 페르시아어로는 헤자르 앞산해가지고 천개의 이야기인데 이게 아랍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하나를 더 붙였어요.
1: 아~
0: 더 붙인 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요?
0: 그만큼 많다. 이 천이 이렇게 무한이라면 무한을 넘어선다.
1: 아, 무한을 넘어선다.
0: 이 하나를 더 하면서 이게 많다는 뜻입니다.
1: 좀 오리지널은 천이 맞네. 잘
0: 오리지널 천입니다.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라비안 나이트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쓰이는 말입니까?
0: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제 이게 18세기죠. 18세기에 그 갈랑이라는 사람이 앙뚜안 갈랑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1: 프랑스
0: 동양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번역을 물론 이제 그 프랑스어로 했습니다. 프랑스어로도 천 하나예요.
1: 천 하나. 네. 예.
0: 밀 에트 윈니라고 그래가지고요.
1: 아,
0: 예. 레 밀 에트 윈니 해가지고, 에 윈니 해서 천 엔 하나.
1: 아, 천 엔 하나. 예.
0: 그런데 나중에는 영어로 할 때는 이게 대체적으로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많이. 원사우드 원나이트 맞는데, 이제 그 원사우드 원나이트보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훨씬 더
1: 직관적이네요.
0: 와닿잖아요.
1: 맞죠, 맞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처럼 천이든 아니면 뒤에 덧붙여진 것처럼 천 하루든 간에 이뭐 제가 알기로는 왕한테 뭐 천하루 뭐 천일 정도 동안 뭐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0: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점이 보면은 그 사산조라고 얘기하거든요.
1: 사산 왕조.
0: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이전에 페르시아에 사산조가 있어요.
1: 네.
0: 사산 시대의 왕. 그러니까 뭐 옛날 페르시아 시대라는 얘기죠.
1: 지금 뭐 지리적으로는 이란.
0: 이란입니다. 이란.
1: 아, 네.
0: 거기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는데 훌륭한 왕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1: 아, 예.
0: 둘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이제 왕을 물려주죠.
1: 네.
0: 네, 근데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수견이니까 큰 형이 동생, 보통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가지고 왕국이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동생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1: 오.
0: 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1: 네.
0: 그러니까 형도 이 동생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면 너도 내가 왕국 하나 띄워줄게 하고, 이제 저쪽에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1: 우즈베키스탄.
0: 네, 거기에 이제 왕국을 줍니다. 그러다 이제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이제 서로 보고 싶죠.
1: 형제끼리.
0: 한 10년 정도 되니까. 형이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요.
1: 그래서
0: 동생한테 신하를 보내가지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동생이 너무 기뻐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거 온 사신들한테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다가 아, 그 성 아직 다 나가기 전에 왕궁은 떠났고,
1: 예.
0: 그래서 밖에서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또 와이프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가기 전에.
1: 아, 놓고 두고 온 와이프가
0: 예, 어, 예, 예. 왕비가 자리에 있나 본데 가서 보는데 왕비가 그 순간을 못 참고
1: 어?
0: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1: 아, 진짜로?
0: 네.
1: 아, 그런 내용이에요.
0: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1: 아, 왕비를.
0: 네, 왕비를 죽여버리고 어. 왕비도 죽이고 그다음에 같이 있었던 남자도 죽이고.
1: 어.
0: 예.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형이 불렀으니까 가잖아요.
1: 어, 갔어요.
0: 예, 가요.
1: 어, 예.
0: 형을 불러서 갔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지.
0: 지금 계속 머릿속에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야, 이 동생이 내가 뭐 잘못해줬나?
1: 어.
0: 막 그러다가 네. 막 그래서 형이 막 온갖 걸 막 더 노력을 하다가
1: 예, 예.
0: 그다 이제 너가 왔으니까 우리가 잔치를 해야겠다. 사냥 대회를 열거든요.
1: 예.
0: 사냥 대회를 가자고 그래요.
1: 예.
0: 근데 형 내가 진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1: 어.
0: 다녀오시라.
1: 아,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지. 그걸 또 숨겼네.
0: 예, 말을 예. 못 하고.
1: 예.
0: 예. 그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 그 신규의 사랑방 같은 궁전에 딱 있는데
1: 예.
0: 형은 나가고요.
1: 네. 예.
0: 그런데 형이 군대랑 이렇게 나간 사이에
1: 예.
0: 이 왕비가
1: 형수가...
0: 형의 왕비가 예.
1: 잠깐만, 뭔 형이 왕비가?
0: 예. 네, 형이 왕비가.
1: 왕비가. 예.
0: 이 자기가 있는 쪽에 이 마당인데 모르고
1: 예.
0: 예? 여기 한 그 시녀들과
1: 예.
0: 한 20명이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알고 봤더니 10명은 노예들이고 흑인
1: 예.
0: 노예 같은
1: 거고 예.
0: 10명은 이제 저기
1: 시녀들이고
0: 예. 거기다가 거기서 이제 또 그 형의 형수가 그 흑인 저기하고
1: 아.
0: 거기서 불륜을 저질러요.
1: 형수의 불륜도 목격한 거예요?
0: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이런 내용이라고?
0: 예예 예, 이런 예, 내용. 예, 예.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황당하죠 자기가.
1: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0: 느낌. 예. 그래서 예, 근데 이걸 예. 아 그렇고 나서 이제 이게 마음을 좀 이래 아
1: 어떡하지 형한테 알려야 되나?
0: 예. 그렇게 아, 그렇게 되죠. 근데 예. 오히려 이게 마음이 좀 좋아진 거에 있어요. 아 세상 여자들이 다 있다구나.
1: 아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0: 아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1: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0: 아니, 형이 와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형한테 와가지고 형한테 이제 얘기했는데 형이 자꾸만 뭘 하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1: 너 왜 죽상 쓰고 있어?
0: 예,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1: 어, 예.
0: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먼저 했어요.
1: 예, 예.
0: 자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형 얘기는 안 나오는데 형이 자꾸만 뭐 하려고 해서 한테 얘기를 해요.
1: 아 얘기를 했어요. 예.
0: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1: 어, 예.
0: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1: 예.
0: 그래가지고 둘이 작전을 세워서 밖에 나가요.
1: 아 시험해 본 거죠?
0: 또 사냥 대회를 해요.
1: 페이크.
0: 예. 예. 그래가지고 예. 나간 사이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관객을 또 목격해요. 똑같은 거.
1: 아... 걸렸네.
0: 예. 어. 그 왕 이름이 이제 형 이름이 샤흐리아르거든요.
1: 샤흐리아르.
0: 샤흐리아르. 뭐 예. 샤흐리아르라는데 보통 이제 페르시아로 샤흐리아르입니다.
1: 아 예.
0: 황제라는 뜻이에요.
1: 아.
0: 네, 샤흐리아르가 예. 황제가 이제 여자를 못 믿겠는 거예요.
1: 열받았죠.
0: 예. 그래서 이제 그 왕비를 다 죽이고.
1: 아 또 죽여? 같이 없네
0: 예.
1: 형제가.
0: 예, 죽였죠. 예. 예, 죽이고.
1: 예.
0: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슬픔에 빠져요.
1: 그렇죠.
0: 아 이게 인상이.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좀 우리 나가자. 너무 괴롭다.
1: 예.
0: 못 살겠다 이제 둘이 나가요.
1: 예.
0: 나가가지고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아, 마음이 치유가 되겠다 해가지고 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자고 그랬어요.
1: 네네네.
0: 아 여기서
1: 네.
0: 초반부터 셉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악마와 같이 이렇게 이제 아랍세계에서 진이라고 하는 게 진이.
1: 진이?
0: 예, 진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어, 예, 예, 예.
0: 악마예요. 악마. 악마 같은
1: 예,
0: 놈이
1: 예.
0: 이놈이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이게 첫날 밤을 세우려는 신부를 너무 예쁜 신부를 납치해가지고
1: 오.
0: 이런 이제 상자 가게에다 넣어놓고 있었어요.
1: 한 명?
0: 예, 한 명을.
1: 한 명을. 예.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예. 상자 가게에 넣어놓고 다 여자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너무 예쁘니까
1: 네.
0: 내가 내 옆에 상사님 둬야겠다. 나 잠깐 잘 테니까
1: 네.
0: 무릎을 베라. 그래 자기가 무릎을 베고 자요.
1: 네네네. 네, 네.
0: 예.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놀래가지고 나무에 있는데
1: 형제들은.
0: 예. 근데 예. 이제 그 여성이 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내려와, 내려와. 너 봤어, 내려와.
1: 그래,
0: 무서워서.
1: 예, 예.
0: 그러니까 너 안 그러면 난 지금 끼운다고
1: 이런다.
0: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예.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뭐를 합니까? 사랑을 합니다.
1: 아 둘이요? 갑자기?
0: 예.
1: 아, 자, 형제랑?
0: 예.
1: 아,
0: 이거 우리 이거 19금 방송 아닌가 모르겠어요.
1: 아, 예, 형제랑?
0: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1: 형제랑 그 감금된 여자랑?
0: 예. 아, 그리고 그래. 그런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그러면서 반지를 달라고 그래요, 반지를.
1: 어, 반지를.
0: 니네 예. 반지 하나 주라.
1: 예.
0: 반지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예. 딱 자기가 먼저 98개를 보여준 다음에 내가 98개, 근데 이게 100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야, 저기 그 괴물 같은 놈이. 이 여자를, 이쁜 여자를 간수한다고 맨날 이렇게 상자통에다 넣어놓고.
1: 앞에 98명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아, 예, 예. 그렇게 철동같이 지키는데도.
1: 예, 예, 예.
0: 98명하고 이미 사랑을 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1: 아.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나보다 더 멍청하고 불행한 놈이 있구나.
1: 나는 약과였어. 나는 너 불행한 애 찾았어.
0: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돌아와서, 이제 동생은 왕국으로 돌아가고, 네. 이 형은 이제 자기 왕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1: 네.
0: 여자들 믿을 수 없다.
1: 어, 그럴 수 있어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매일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네. 그 다음 날 죽여요.
1: 누가 형이요, 동생이요?
0: 형이.
1: 아, 형이.
0: 예. 형이.
1: 아, 그러니까, 한 명씩 그냥 하룻밤 동침하고 죽여요?
0: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1: 그럼 매일 새로운 여인을.
0: 매일 새로운 여인을. 그러니까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재상이 하거든요.
1: 예.
0: 아니, 재상이 예.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못할 짓이잖아요.
1: 네. 예.
0: 근데 형이, 근데 왕이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1: 아, 그렇죠.
0: 근데 여기 그 재상의 딸의 네. 딸이 굉장히 훌륭한 딸이 있어요. 샤흐라자드라고요.
1: 샤흐라자드?
0: 네, 샤흐라자드거든요. 아주 뛰어난 여자예요.
1: 재상의 딸이에요.
0: 네. 근데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네. 재상의 딸이. 지금 모든 이 왕국에 있는 부모들은 딸이 시집을 갈까봐.
1: 노심초사.
0: 예. 네. 그러니까 딸이 시집가서, 예, 딸이 시집가서 죽은 집은 죽은 집대로 울고 있고.
1: 네.
0: 딸이 있는 집은 또 갈까봐 울고
1: 불안하죠.
0: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샤흐라자드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가 왕하고 결혼을 하겠다.
1: 자원하겠다.
0: 예, 그러니까 왕이 세상이 너 미쳤냐?
1: 너 죽어. 그러겠죠.
0: 그래서 예. 내가 구해야겠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1: 예.
0: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 네네.
0: 예, 그 다음들 되면 죽잖아요.
1: 네.
0: 예, 자기 근데 동생이 와요.
1: 네.
0: 동생이 있어요. 보통 이제
1: 샤흐라자드의 동생이
0: 네, 샤흐라자드 동생이
1: 동생.
0: 예, 동생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예. 페르시아어로는 데나르자드인데
1: 아, 예.
0: 예, 동생이 언니하고 하룻밤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같이 있어라.
1: 예,
0: 예 기특하다. 뭐 동생이 언니 죽을 거 생각하니까 언니한테 이제 둘이 이제 짠 거예요.
1: 네.
0: 동생이 얘기 언니 나 얘기 재밌는 얘기 좀 해줘.라고. 예.
1: 아, 그래, 오늘 뛰는 거구나. 예, 동생이.
0: 예, 동생이 뛰어요.
1: 자연스럽게.
0: 예, 자연스럽게.
1: 언니가 혼자 시작하면 이상하니까.
0: 예, 이상하니까. 언니가 얘기를 합니다.
1: 예, 예, 예.
0: 얘기를 해가지고 날이 밝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우리 K-드라마처럼 딱 끊어요.
1: 아, 날이 밝고 결정적인 순간에.
0: 네, 끊어요.
1: 아.
0: 끊어요. 그리고 왕이 듣다가, 자기도 이렇게 듣다가, 어, 재밌거든.
1: 예. 네.
0: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1: 아.
0: 죽여야 아. 되는데.
1: 결정적인 순간에 끊고.
0: 끊고.
1: 그리고 다음날 밤 되면 동생이 또, 언니 그 얘기 또
0: 예,
1: 해줘.
0: 또 해줘. 계속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걸 천 하루를 했다라는 거예요. 천 하루를.
1: 갖가지 이야기를.
0: 갖가지를 내고. 이게 그 사진, 이게 천 하루를 산 거죠. 예. 살면서 아이도 셋 낳고, 결국엔 왕이 마음을 돌리고.
1: 잠깐만, 천 하루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세 명을 낳았어요?
0: 네, 세 명을 낳았어요. 셋을 낳고.
1: 계산이 맞나, 이게?
0: 네, 아무튼 뭐 이게 맞다고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예. 왕이 정신을 차려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왕국의 여성들이 다 살아남고 예. 훌륭한 왕이 됐고 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게 골자 이야기예요. 이게 아라비안 나이츠의 원본이 된 헤자르 악산의 이야기입니다.
1: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0: 동생은 행복하게 살죠.
1: 데나르자드.
0: 네, 데나르자드.
1: 해피엔딩이네.
0: 네,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천 한 개의 이야기 아니죠. 미니 시리즈로 이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훨씬 적겠네요.
0: 하나의 얘기 하루 끝나면 죽어요.
1: 아, 그렇죠. 중간에 끊고 예고편 데리고
0: 죽어요. 예고편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이야기로 치면은 다 카운트를 못 해봤지만 한 250개에서 한 4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1: 아, 그거를 한 5부작 정도씩으로 계속.
0: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 K 드라마에 빠진 왕이
1: 네.
0: 예,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1: 아, 그 도입부가 그런 내용인 줄은 저 몰랐습니다.
0: 네. 예. 도입부가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1: 아, 쇼킹합니다, 진짜. 네. 실제로 엄청 야하다면서요?
0: 네, 야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그 샤르리아르 왕이나 샤흐라자드 네.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은 아닌 거죠?
0: 아니겠죠.
1: 아닌 네,
0: 그럴
1: 거죠.
0: 리는 네. 없고요. 근데 이제 뭐 그 배경은,
1: 네.
0: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1: 네.
0: 형은 이제 본토를 다스리는 거고, 그 동생은 이제 중앙아시아니까 사마르칸트 뭐 이쪽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이제 배경으로는 인도라고 나와요. 인도 뭐 이쪽을 인도 중국 이쪽을 다스리는 왕이다. 페르시아 근데 중국을 다스리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땅 그런 의미입니다.
1: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한 400편 가까이 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네. 어디서 온 이야기들인가요?
0: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8, 9세기에 이런 천계 이야기라는 페르시아 원본이 있었고요.
1: 네.
0: 10세기가 되면 아랍 학자들이 이런 책이 있다라고 언급하기 시작해요. 네. 이런 책이 페르시아 이런 책이 있다. 원본 알려지지 않지만.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번역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아랍 사람들도 거기다 이야기를 덧붙이죠.
1: 어.
0: 그러니까 이제 10세기에서 12세기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1: 예, 예.
0: 당시에 이제 실존했던 왕이었던 하룬 라시드라든지 네. 뭐 이런 왕들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엮여지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게 또 12세기가 되면 이제 천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1: 아, 이때부터?
0: 네, 천일. 천일이라는 얘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13세기에서 15세기에 이제 배경이 카이로가 돼요.
1: 이집트 카이로.
0: 이집트 카이로.
1: 오.
0: 그러니까 이야기가 보면은 페르시아의 원본에다가 이야기가 아랍, 예, 이라크 지역,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이 섞여가지고 네. 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1: 아,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1: 읽어보고 싶어요.
0: 예, 18세기에 예. 갈랑이라는 사람, 앙투안 갈랑이.
1: 어, 프랑스.
0: 어, 야,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1: 어, 예, 예.
0: 프랑스어로.
1: 예.
0: 근데 이 사람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야해.
1: 예.
0: 그래, 다 쳐내요.
1: 아니, 처음에...
0: 예, 그러니까 어... 프랑스 궁정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야하잖아요. 천혜입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빅토리아 시대거든요.
1: 네.
0: 버튼이라는 사람은 빅토리아 시대이긴 하지만 좀 더 원본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네.
1: 그래도...
0: 그런 시대로 막 다뤘어요. 그러니까 야한 게 없다가 싱거워. 이제 요즘에 영어 보는 원역본은 네. 아주 야하게 잘 나와요.
1: 아. 다시 천일야화 얘기를 해보면 사실 천일야화에서 가장 대중에게 알려진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제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든지
0: 네.
1: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든지 신밧드의 모험 이런 게 떠오르는데
0: 네.
1: 근데 이 얘기들은 그 아랍어 필사본 원전에는 없는 이야기
0: 없습니다.
1: 얘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0: 이 갈랑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안토안 갈랑이
1: 네.
0: 예, 이제 그 소면에서 천일야화를 네. 번역을 하다가
1: 네.
0: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시리아에서 이제 마론파 크리스천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자였던 사람 중에 한나 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시리아였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1: 네.
0: 이 이야기들을.
1: 네, 네.
0: 너무 재밌어.
1: 그리고 그냥, 프랑스에도 할 만한 이야기예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프랑스어로 적어가지고
1: 네. 네.
0: 그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1: 그게 뭐 요술램프랑 알라딘.
0: 예, 알라딘은
1: 신밧드 이런 거.
0: 신밧드는 따로 다른 얘기입니다.
1: 아, 또 따로고.
0: 예, 예.
1: 알리바바.
0: 네. 알리바바와
1: 40인의 도둑.
0: 40인의 노조, 그 다음에 어. 알라딘과 요술램프
1: 네.
0: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왕 나왔으니까
1: 예.
0: 왜 알리바바와 40인 도둑일까요? 50인도 되고 100인도
1: 될 텐데. 아, 왜 40이냐? 아, 또 상징이 있구나.
0: 네.
1: 40의
0: 상징이 뭘까요?
1: 모르겠어요.
0: 1000 상징하셨잖아요.
1: 예.
0: 근데 40도 많다는 뜻입니다.
1: 50이 더 많잖아요.
0: 아니 그런데 중국동 문화에서는 40이 아주 오랜 전통으로 완전한 숫자예요.
1: 완전한 숫자예요?
0: 자, 그게 수메르부터 나옵니다. 수메르에서도 수메르에서 시대 때부터 40을 쓰고요. 고대 근동에서
1: 예.
0: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서도
1: 네.
0: 성서에서 히브리 성서에서도
1: 네.
0: 40일 모세가
1: 아, 광야.
0: 예, 모세 40일 40년이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0: 그다음에 홍수가 40일 밤낮이잖아요.
1: 40일이구나. 예.
0: 모세가 40년.
1: 예.
0: 예수가 40일.
1: 40일.
0: 광야에서.
1: 아, 예, 그렇죠.
0: 유혹이죠.
1: 어.
0: 예, 그다음에 솔로몬과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40년이에요?
1: 아, 이거 완전한 많은
0: 시점입니다.
1: 많은
0: 네.
1: 시간.
0: 이슬람에서는요. 무함마드가 40살의 예언자가 되고요. 무함마드가 40살 된 여성과 결혼을 하죠.
1: 아, 그러면 그 40인 도둑은 조직원이 40명이 아닌 거예요?
0: 많다는 뜻이 많은 거예요.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중근동 문화에서 내 나이 40일 때 하면은 생물학적 나이가 40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완성이 된
1: 인간이 됐을
0: 때.
1: 오~
0: 예, 그 우리 뭐 그 한자 문학권에서 40이 부록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40은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예. 아 이건 뭐죠? 알라딘이 심지어 원작에서는 중국 소년으로 나옵니까?
0: 아 그게
1: 예.
0: 그게 사실은
1: 예.
0: 여기서 중국이라는 말은.
1: 예.
0: 아 진짜 중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냥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꾼들이 지어낼 때 아주 먼 나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먼 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중국에서 왔는데 네. 거기는 다 뭐 이슬람을 믿더라. 중국이 이슬람 믿는데 어딨습니까?
1: 예,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네. 약간 상징적으로.
0: 예, 상징적으로 먼 데 있는 걸 갖다. 그만큼 먼 나라에서 있었던 사람이 알라딘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알라딘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울라딘, 아울라우딘이거든요. 그래서
1: 아울라우딘.
0: 예, 딘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뜻이고 아울라 하면은 아니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 알라딘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예. 신실해 보이지 않나요?
0: 이름은 그렇습니다.
1: 이름은 그렇습니까? 네. 예. 그 램프요정 지니는 우리가 아는 지니처럼 아까 근데 무슨 파도에 있던 감금한 예. 사람도 지니 아니에요?
0: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니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의 그 이제 효과 때문에 예. 우리가 지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니.
1: 친근하죠.
0: 예. 친근한 게 아니라 뭐 예. 거의 뭐 호리호리한 몸매 예쁜 여자 귀신을 갖다가 지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1: 지니가요?
0: 예. 요슬레프에서 무식한 놈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네, 무식하게 예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1: 그런 진이도 있어요.
0: 예, 가끔 그렇게 나오기도 예, 합니다. 예. 근데 진이라는 말은 정확하면 아랍어로 따면 진니예요. 진니.
1: 진니.
0: 진니. 예. 복수는 진이고요.
1: 예.
0: 이거는 아랍어에서 감추다라는 뜻의 동사 잔나에서 나오는 명사인데
1: 램프에 감춰졌나?
0: 예, 숨겨져 있고 감춰 있다. 그래서 이 진니라는 것은 이슬람 이전에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이 생각하기에
1: 네.
0: 우리로 치면 도깨비의 처녀 귀신의 몽달 귀신의 뭐 이런 게 좀 혼합된 인간에게는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1: 나쁜 짓 안 해요.
0: 예. 네. 그래서 꾸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 창조한 게 네. 인간은 흙에서 창조하고
1: 네.
0: 천사는 빛에서 창조하고
1: 빛.
0: 예. 진은 불에서 창조해요.
1: 아, 진이 거기 낄 정도가 됐어요. 꾸란에 낄 정도가 됐어요. 예. 아, 불에서 예. 창조한다.
0: 불에서 창조해요. 그래서 동물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인간에게 반드시 새로운 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면 막 귀신으로도 나오고, 예, 귀신으로 나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1: 진짜 도깨비네, 도깨비.
0: 예,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잖아요. 예. 막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존재가
1: 있어요. 둔갑을 많이.
0: 일종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1: 근데 이제 천일 영화를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랑스 사람이었잖아요.
0: 앙뚜안 갈랑.
1: 예. 그러면 지금 아랍 문화권에서는 천일 영화를 뭐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좀 이렇게 내세우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0: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으실 때 이상한 얘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1: 천일 동안 처음 들어보는 말. 생각 좀 해라.
0: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제가 예. 지금 얼마나 야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1: 아, 감추고 싶겠네요. 그 공식적으로는
0: 거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네. 8, 90년대 썬데이 서울 뭐 이런 뭐 아, 예, 예. 그다음에 90년대 젊은이들 말로 맥심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1: 춘화도 껴 있나요? 책에?
0: 아니, 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예.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 그림이 없는 세계라도 말이 얼마나 야하겠습니까?
1: 야하죠.
0: 예.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막 신체 부위 얘기도 하고 그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1: 예.
0: 이게
1: 아, 그럼 좀 감추나요? 천일 영화를?
0: 이거는 좋은 작품이 아니죠. 그리고 아랍어도
1: 프랑스 거야 이러나요?
0: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알려지기 전까지는 네. 이거는 박해받은 책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쉬쉬쉬하거나 네. 이거를 뭐 책 한다면 그거를 왜 읽니? 뭐 이런 거였죠.
1: 네.
0: 그런데 이제 무슬림 세계가 이제 서구의 지배로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서구에서 이게 알려지잖아요, 이게 재밌게.
1: 네.
0: 자랑스럽죠.
1: 아, 그때 가서는
0: 우리 책 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아라비안 나이츠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1: 네.
0: 중동보다는 네. 유럽입니다.
1: 유럽의 무게가 있고.
0: 예, 유럽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게 또 어디서 좋아합니까? 중국이 좋아합니다.
1: 왜 좋아하나요? 중국에서는?
0: 아, 알라딘이요. 알라딘이 중국인으로 나옵니다.
1: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특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국이라고 하니까.
0: 예, 중국인 알라딘 이게 나옵니다.
1: 예, 예, 예,
0: 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되고 디즈니에서도 이게 걸르고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만 예, 아랍세계에서는 이건 대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법학자들의 판결이 중요하거든요.
1: 네.
0: 법학자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술 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1: 예, 그렇죠.
0: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1: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 천일 야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0: 일단 저는 그 처음 시작할 때 샤하라자드의 그 지혜.
1: 그 딸의 지혜.
0: 예, 왕을 결국에는 뭐 이제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1: 네.
0: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을 예.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뭐 암살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0: 네.
1: 예,
0: 그래서
1: 지혜롭게.
0: 왕의 마음을 예, 그 K드라마로 예, 중간 광고로
1: 티저, 티저. 네,
0: 현대 세계에, 저는 현대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방송 광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걸 봐야 됩니다.
1: 전회 특집 잡지사에 딱 맞는 얘기네.
0: 네. 중간에 살짝.
1: 우리가 이제 한 에피소드를 한 편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0: 아,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일야와 샤라자드 이런 이야기 가지고 뭐 음악도 그렇고요. 네. 파생 상품이 많아졌어요. 예, 현대 그러니까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문학 제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문학적인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역시 가장 위대한 문학은 사람들 입에서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사람들이 좋아해야죠. 아무리 훌륭한 글이 있다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Thank you.

0: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다,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구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편도 들어줍니다. 야, 너는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러면 또 A가 뭐라 그래요? 말이 되냐?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B는 어쩌라고. 이제 우리도 컸고 어른이 됐으니까 한마디 단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겸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윤홍균입니다. 여러분들은 최대 고민이 어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이거 같아요. 열심히 살 것이냐? 아니면 쉬엄쉬엄 살 것이냐? 저도 늘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 개발서도 두 가지 주제로 갈리더라고요. 하나는 잘 살아야 된다. 갓생 사는 법이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살 뻔했다. 쉬엄쉬엄 사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런 식의 대화가 일어나곤 합니다. A는 일에 지친 사람이고요. B는 그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힘들다.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얘기를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다들 아시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그래서 B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그랬구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구나. 충분히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편도 들어줍니다. 야, 너는 이제 좀 쉬어도 돼. 쉬어도 돼. 그동안 열심히 달렸잖아 하면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A가 뭐라 그래요? 말이 되냐?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냐? 나는 돈이 없어. 지금 쉬면은 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좀 당황해요. 이게 좀 세바시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른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공감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그랬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내가 돈이 없었구나 하면서 또 충분히 공감을 또 해줘요. 그래서 그래, keep going, 파이팅! 애들 생각하면서 우리 버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A가 뭐라 그래요? 아니, 힘들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넌 아직도 내가 힘든 걸 모르냐? 야, 진짜 서운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B는 폭발합니다. 어쩌라고. 이런 대화가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주제만 바뀔 뿐이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살려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은 기본이고요. 뭐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막 근육 만들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고요. 뭐 요즘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견문을 또 넓혀야 돼요. 어른이 돼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게 너무 버거워서 여유 있게 살려면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또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한번 흐름을 놓치면요, 영원히 도태될 것 같아요. 그 리스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계속 달려야 될까요? 아니면 좀 쉬어야 될까요? 오랫동안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늘 적당입니다. 적당히. 적당히 쉬면 됩니다. 적당히. 당분간 쉬다가 재충전이 됐으면 또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은 쉬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님도 우리 보고 늘 공부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님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라 그러셨죠. 정답은 항상 간단하지만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늘 큰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빨리 결정해요. 그리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같은 고민만 계속 맴돌면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결정하고 추진하는 능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게 의지일까요? 성격일까요? 뭐 유전자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기를 바라보면서 찾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양가 감정을 잘 다룬다는 겁니다. 이 양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갈림길 앞에서 제자리만 맴돌지 결정과 실천의 길로 나갈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양가 감정은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양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혼재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지고 가까이 두고 싶으면서도 멀리하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래 양가성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감정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가 고픈 원시인 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림을 헤매면서 막 식량을 찾았는데 계속 굶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거나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버섯 하나가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런 모양의 버섯이에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 버섯을 발견한 원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배를 부르게 하고 싶은 욕구를 바로 충족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런 갈등을 하지도 않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추진했던 그 원시인님은 안타깝게도 그날 돌아가셨어요. 이 버섯이 알강대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이 별명이 죽음의 천사예요. 소량만 먹어도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버섯입니다. 인류에게는 천적들이 즐비하던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 버섯을 먹고 배를 채우는 욕구를 달성해야 할지 아니면 현명한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지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선조들, 즉 양가 감정이 있었던 선조 원시인들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양가 감정은 모순되는 감정과 욕구를 충돌시켜서 결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생존율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은 사실 그렇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시인들은 먹음직스럽지만 독이 있는 버섯, 또 먹음직스럽지만 독이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 앞에서 시간을 좀 끌어야 했지만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은 그런 고민거리들을 다 없애줬어요. 현대인들이 만나는 버섯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인들이 만나는 독이 있는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존에 필요했던 양가 감정은 지금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다 검색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대신에 오늘날의 양가 감정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 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면서 짐 빠지는 연애를 하는 커플, 뭐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모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가 많이 쌓여서요, 뭘 해도 불안하신 분들이나 신체적으로 소진이 와서 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 양가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 휴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쉬면 돈이 없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또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데 일만 너무 많이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럼 또 쉬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쉬면 돈이 없어지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악순환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힘든데 그런데 많이 먹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또 관리를 하면 힘든데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고 있으면 또 살이 찝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양가성이 있어요. 연인관계, 부부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은 뭐라고요? 적당히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양가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적당한 선을 지킬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자기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귀찮다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외롭다고 힘들어집니다. 이래도 불편, 저래도 불편한 그 중심에는 항상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양가 감정이 특별하게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이 양가 감정도 엄연한 감정이고 모든 감정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속의 상처예요. 즉 트라우마가 아물지 않은 경우에 양가 감정도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근면과 성실로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식과 관련해서 누구나 안 좋은 기억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심할 정도로 휴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죠.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지금? 너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이런 식의 비난 들어보신 적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아무리 누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자는 걸로, 먹는 걸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것이나 먹는 행위로 비난을 받으면 그 서러움이 깊게 새겨집니다. 잔다고 혼나고, 그렇죠? 멍 때리고 있다고 혼나고, 울고 있으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막 그러면서 혼나요. 잘했으면 안 울죠. 못했으니까 이제 좀 내버려 두라는 그런 신호인데 우리는 그런 걸로 혼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휴식은 좀 쓸데없는 것,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만 그런 뭐 쉬는 데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인이 돼서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 중독에 빠지고 뭐 과로로 쓰러질 상태가 돼도 이 휴식이라는 단어에는 이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며칠이라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퍼포먼스를 더 낼 것 같다 얘기를 드려도 양가 감정에 빠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뭐 너가 뭘 잘했다고 놀아 라는 문장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양가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하고 멀어지면서까지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커피, 알코올, 탄수화물을 막 부어가면서 막 그 급속 노화를 경험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나에겐 휴식과 관련된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양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휴식뿐만 아니라 무언가 결정을 못하고 있거나 실전을 못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나에겐 모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이게 양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우리 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만일 헤어져야 할 사람과 못 헤어지고 있다면 내가 이별에 대한 상처가 있고 이게 양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의 양가 감정을 읽어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가 감정도 엄연한 감정이고 상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감정들보다 더 깊게 공감부터 듬뿍 줘야 됩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상처에게 한마디 하시는 게 좋아요. 나를 다그쳐온 상처, 비교하는 상처, 나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거나 차별받거나 과소평가받았던 상처에게 한마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젠 좀 그만 좀 쉴래요. 하셔도 되고 말대꾸를 하셔도 되고 이젠 좀 그만 보자 하고 이별을 고해도 괜찮습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도 컸고 어른이 됐으니까 마음속 상처에게 한마디 단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참 오래전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물지 않은 상처는요 시간 관념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꿈에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라벨링을 해놓도록 합시다. 모든 상처는 과거에 있고 늘 과거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억은 늘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는 사실, 오래전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 뇌에 알려주기만 해도 혼란스러운 양가 감정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머뭇거리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양가 감정은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잘 모르고 방치하면 특히 휴식과 관련된 양가 감정을 방치하면 마음이 몰려서 패닉 휴식, 패닉 근면 성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양가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때 열심히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삶을 열심히 또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1: 좋았어요.
0: 네, 재미있으셨으면 그냥 좋았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별론데 할 수 있어요. 별론데 재미없는데 저 사람은 최고로 읽었을 땐 기대가 됐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별로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 책 강연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랬구나 하시고 앞으로는 윤홍균을 적당하게 기대해야겠구나. 항상 적당하게 기대해야겠구나. 항상 적당한 지점에 가려면 경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시행착오론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적당하게 윤홍균을 신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적당이라는 정답을 마음에 품고 쉬어야 할 때는 쉬고 달려야 할 때는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좋은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면은 저도 지치니까 적당히 좀 쉬어가면서 적당한 행복과 적당한 근면 성실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사흘째 우리들의 도시 뉴욕이 캐나다에서 내려온 산불 연기로 눈을 뜨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뭔가 이맘때 한 번씩 캐나다 산불로 정확히 말하면 그 연기가 만드는 공기 속에 미세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곤 했는데 우리는 지금 미세 연기의 입자 또 그 또 다른 미세한 기생충이 일으키고 있는 양상추 그것도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미국 전국에 공급해온 캘리포니아 한 대형 업체의 그 시작을 추적하고 있는 희한한 기생충, 미생물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16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해서 병원을 들렀다라는 이 여름에 어쩌면 그 크기가 지구대 태양만큼의 대비가 될까? 우리는 또 월드컵 축구의 결승전을 향해 가는 정확히 말하면 내일 3, 4위전을 먼저 보고 그런 우주만큼 크게 느껴지는 월드컵 마지막 파이널 피니쉬 라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던 많은 미국인들까지도 이 미칠 것 같은 축구공 하나의 행방에 리오넬 메시 혹은 생후 5개월 때 만나 목욕을 시켜준 인연이라는 그때 그 자선 행사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스페인의 야말 19세 스타와의 대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월드컵 축구의 이 열기와 또 막혀한 연기가 묻어나는 뉴욕의 공기와 그리고 복통을 일으키는 미생물 기생충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 7월 17일입니다. 맑고 약간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는데 낮 최고 기온은 86도 와시로 그리고 섭씨 30도 덥지 않지는 않다. 집안에서 또 더위를 잘 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뭐 에어컨을 켜자 말자 의견이 좀 엇갈리겠는데 오늘 30도 섭씨니까 덥습니다. 내 최저 기온은 섭씨로 22도까지 내려가고 비가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뉴욕과 그 일대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내일 이번 주 가장 온도 변화가 급격한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79도로 떨어지고 섭씨 26도죠. 최저는 21도 섭씨로 비가 반드시 올 토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폭우가 될 수도 있다. 바람도 불고 이렇게 뉴욕과 그 일대에 경고가 내려져 있는데 천둥, 번개 표시, 3, 4위 전은 지금 마이애미에서 있는 거죠. 플로리다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비가 그치고 가장 쾌적한 날이 될 거라는 뉴욕, 뉴저지, 뉴저지 맷라이프 스테디움에서의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간의 오후 3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벌어질 이 경기는 정말 티켓만 있으면 기분 좋게 본다. 그렇지만 더 기분 좋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 TV 화면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지금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준결승전 경기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와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잉글랜드가 마지막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 리오넬 메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결론을 내리게 한 이 준결승전을 직접 가서 관전을 하고 오신 우리 한인 한 분을 제가 초대해 놓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로 날아오시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전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9시 35분경에 그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관전한 그 행운의 사나이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인데 패러사이트,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장질환인 이름이 사이클로스포리아 에세스, 그러니까 세스가 붙으면 보통 의병이죠, 질환. 그리고 식중독의 한 종류라고는 하지만 기생충이 시작한 이 식중독은 식품, 물 오염으로
발생하게 되는 식중독성 장 감염입니다. 뭐 두 가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이클로스포라 자체는 기생충입니다. 폭통이 나고 견딜 수 없는 화장실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물 같은 설사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한 뭐 5-6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5-6천만 명, 3억 5-6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병원에 이걸로 입원한 사람들이 2천 명은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식중독이 이렇게 돌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지금 업데이트 들어온 것은 타코벨에서 뭐 이 뭐죠? 샐러드를 다 회수하고 지금 메뉴에서 걷어들인 그런 결정을 할 만큼 타코벨이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타코벨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Taylor Farms라는 이름이 지금 나와 버렸나요? 캘리포니아의 이 지금 CDC에서 미국 전역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식중독 감염 사례가 Taylor Farms에서 타코벨에 공급한 아이스버그 레터스, 아이스버그 양상추와 관계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Taylor Farms 한 해 70억 달러 정도 음식, 이 농산물을 양상추를 비롯해서 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전문가들의 당부가 있습니다. 손 세정제 이거 막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확진 이거 확실하게 걸렸다라고 그래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1645명인데 아직까지 여기서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업데이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4개 주에서 대형 이런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미시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그렇습니다. 미시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주들도 있고 메릴랜드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여기 지금 대형 업체 여기서 공급을 이 업체들에 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여기 안 가실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있을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네. 그것보다도 우리는 캐나다의 산불을 조금 더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발생한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는 이 wildfire smoke 산불 연기가 미국의 북동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대서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lake 그러니까 미국 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들이 만들어낸 짙은 연기를 오늘 아침에도 트럭스넥을 그 브리지를 건너오고 있는데 그 옆쪽에 있는 웨스턴 브리지까지는 보여요. 그런데 그 저만치에 늘 보이곤 하는 뭐 연기뿐 아니라 안개가 낀 날 빼고는 보이는 우리 맨하탄의 그 고층 빌딩들이 아주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북동부, 지금 전체 연기띠가 온타리오에서 시작해서 뉴욕과 그 아래 남쪽까지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 지금 도시의 풍경이 사라진 하루를 우리가 계속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원, 운동장, 해변, 수영장 등이 폐쇄된 곳도 지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늘이 탁한 오렌지색으로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요? 어제 아침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 동그란 동전 모양의 이 구멍이 나는데 거기 보름달 같이 지금은 찍어내지도 않는 펜이 1점짜리 동전 막 처음 나왔을 때 반짝반짝하는 그 빛나는 구릿빛의 태양이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석양도 그랬죠. 석양은 이렇게 탁한 하늘 한가운데 금빛으로 빛나는 석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 전체가 어제 상당히 나쁜 그 공기 에어 퀄리티 AQI 줄여서 인덱스를 에어 퀄리티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뉴욕시에 230 이상으로 올라간 그런 또 지수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 진짜 해로울 수도 있는 거죠. 200 정도까지를 우리가 그 경계로 보고 있는데 여기 뭐 비교를 하자면 오하이오주의 톨리도, 밀워키, 위스콘신 주 그리고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공기 퀄리티가 500 이상으로까지 솟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800건 이상 산불이 발생을 해서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 어제 대국민 담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거, 그러니까 미드텀 중간 선거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포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선거는 조작과 도난에 아주 취약한 상태로 지금 노출돼 있다. 방치돼 왔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을 또 강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피해, great damage has been done to our country. 그래서 이 선거에 외국의 세력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 국가적 위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도난당한 선거를 그렇게 지켜볼 수 없다. 도난당했다라고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보안 강화하기 위해서 주정부와 협력하겠다. 똑바로 해라 주정부들. 지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의 전쟁 상황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최근에 강조해오고 있는 Save America Act. Save라는 것도 지금 줄여서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우리가 보통 Save America Act 법안 이거 통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편 투표를 제한하고 투표하는데 유권자들이 시민권을 증명하고 사진 부착한 신분증 의무와 이거 마치 그동안에 안 됐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해오기는 했죠. Save America Act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편 투표 제한, restrict mail-in voting, 그리고 유권자 시민권 증명 의무화,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또 사진 붙어 있는 ID 유권자들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 시스템의 기술 취약점을 점검해서 강화해야 한다. 뭐 연방 정부가 주정부들의 보안을 지원할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뉴욕 타임즈 에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또 한 것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그런 다큐멘트는 가장 강력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고는 있지 않다. 선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의심을 하는 그런 미국 국민들에게 이걸 신뢰를 약화시켰다. 그 스피치 자체가. 그리고 공개된 문서를 살펴보니까 광범위한 조작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단 그렇게 명시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해체했던 보호장치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 FBI 외국 영향에 대한 타스크포스, FBI의 타스크포스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기존의 외국 나라가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들어와서 침투한 뭐 이런 시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지는 일단 없앤 시스템을 되돌리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뭐 비판은 했는데 네, CNN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Fox News는 트럼프 대통령이 accountability와 stronger election protections를 요구했다. 책임 규명 또 강력한 선거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Fox News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한 것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선거 신뢰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쨌든 정치적인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것을 선거 투표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그 선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면 선거의 중심의 이슈로 삼으려는 그러면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서 위치를 잃게 되면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차에서 들으시다가 내리실 때 되면 아 이제 라디오 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만 있으면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직접 또 지난 뉴스도 들으시고 지금 현재 또 방송되는 유튜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앱도 통해서 라디오가 없어도 얼마든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찍고 US 해서 들어오시면 네, 방송 라디오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 북중미에서 개최되면서 미국인들이 축구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나 미국인들이 축구를 모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 매체가 이렇게 아주 제대로 쓰고 있어요. 월드컵 결승은 무엇인가? 월드컵 결승은 뭐 월드컵 대회 결승이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번 대회 세계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번째 월드컵. 9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 멕시코 시리에서 6월 11일에 개막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16개 도시에서 치러졌고 미국이 그중에 11개 도시에서 지금 계속 32강부터 해서는 대부분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 동부시간 오후 3시 뉴저지의 매드라이프 스테디움에 이스트 러더포드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결승전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네요. 댈러스 그리고 이 뉴욕 뉴저지의 매드라이프 스테디움이었는데 뭐 FIFA 프레지던의 결정으로 매드라이프가 선택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큰 공항들이야 그 제트 프라이빗 제트부터 에어포스 원 구경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테트보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티르보로 4마일 떨어진 그 공항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그 거리 길 통제는 많이 있을 것으로 이번 주 선데이 오후 3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아무튼 네, 길이 막히면 그런가 보다. 얼마나 큰 이벤트인가. 2022년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 대회 카타르에서 있었을 때 그때 결승전은 전 세계에서 14억 2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섰던가요? 11월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그래서 그때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까지 갔었던 거죠. 아르헨티나가 이긴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2연패를 지금 꿈꾸고 있는 아르헨티나. FIFA가 2022년 그때 대회에서 50억 회 이상의 글로벌 시청 기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48개국으로 본선 진출 국가 숫자가 늘어났고 또 북중미 월드컵으로 이 시간 타임존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경기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던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걸 생각한다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슈퍼볼도 월드컵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Really? 지금 미국인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죠? 네, 경기 시간도 가르쳐주고 있네요. 90분. 그런데 3분 동안 전반 22분, 후반 22분째 수분 보충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새로 들어가 있다. 연장전이 15분씩 해서 전후반 승부가 안 나면 페널티킥 슛아웃이 있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또 어쨌든 시간 뭐 다쳐서 누운 시간 이렇게 저렇게 해서 45분씩 딱 지켜지지는 않고 또 조금 추가 시간이 있죠. 그리고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붙게 되는데 지금 현재 FIFA 랭킹이 월드컵 기간 중에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1위, 2위. 2024년에 UEFA라고 하는 유럽의 챔피언이 된 팀이 스페인이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2024년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으니까 이 메이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현역 챔피언이다. 두 팀이 붙는다. 스페인이 올라오기까지 오스트리아의 뭐 3대 0. 이건 토너먼트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 토너먼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경기를 제가 제대로 못 보고 프랑스와 경기만 처음 봤는데 스페인은 정말 어마어마한 팀이구나.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어디가 더 좀 우세할까? 어디가 이길까? 그러면 제가 레오넬 메시의 그 신기가 만약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네, 스페인은 뺏기면 공을 반드시 찾아오는 2, 3초 내에 그런 팀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조별 리그에서 스페인은 카보베르데라는 보징야 때문에 0-0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카보베르데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32강전이었나요? 여기서 카보베르데에게 연장전까지 가서 3-2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질 수도 있었던 뭐 어디가 더 실력이 우세한가 이거 떠나서요. 그런 또 혼이 나고 올라온 팀입니다. 결승전에 우리가 중요한 스타들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리오넬 메시는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 결승전 출전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리오넬 메시는 보통 이렇게 펭귄처럼 걸어다니지 않나요? 경기 중에? 그리고 서 있어요. 그럼 안 뛴다 안 뛴다. 그런데 갑자기 공만 근처에 오면 후다닥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지. 잉글랜드와의 경기 특별히 그 두 번째 골에서는 이렇게 크로스로 메시가 차주는데 그쪽 방향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차는 걸 제가 눈으로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봤어요. 2022년 월드컵 대회 우승팀. 이번 대회에서 리오넬 메시가 해트트릭도 기록을 했는데 역대 월드컵 지금 최다 득점 맞는 거죠. 그런데 또 골을 결승전에서 내게 되면 두 번의 결승전 득점 기록을 가진 여섯 번째 선수. 아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그런가 하면 스페인의 라멘 야말이라는 선수는 누구인가? 얼마 전에 19세 생일이 지났다. 아 메시의 후계자로 부르고 싶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는 스페인의 신성입니다. 새로운 별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저스틴 비버 여기 하프타임 쇼에 나오니까 나 비버 좋아하는 거 알지? 꼭 가. 오빠 꼭 이겨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그런 또 소셜미디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스페인 팀에는 로드리 선수 2024년 발롱도르 수상자가 있습니다. 맷라이프 스테디움. 조별 리그 때 잔디가 좀 그렇다라고 해서 비난을 좀 받았죠. 그런데 어쨌든 결승전까지 두 주 시간이 있어서 관리를 잘했다. 완벽한 상태라고 합니다. 날씨와 이 스모크 연기가 캐나다 산불이 어떨까 했는데 결승전 당일 이번 주 썬데이 오후 3시 동부 시간으로는 기온은 섭씨 29도 화씨로 85도 연기가 옅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월드컵 축구 왜 핑크색, 축구 신죠? 저 생각 안 했는데, 모든 팀이 다 그렇게 신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번 대회 테마 색깔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가 다 핑크색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TV에 보면 진짜 생각하게 잘 보잖아요.

공항 이렇게 해서 최대 3만 5천 불을 투시불까지 올라가고 또 hospitality 이건 뭐 7만 3천 불인데요. 오늘 지난번에 준결승 아르헨티나하고 일본을 팀 경기 관장하신 우리 한인 우리는 얼마 전에 티켓을 가셨는지 갖고 가셨는지 그거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아무튼 9시 35분경에 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티켓은 FIFA 공식체 판매 플랫폼 스타파 C2 등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핫타임쇼 월드컵 역사상 뭐 축구 경기 역사상 첫 번째 핫타임쇼잖아요. 포스트만 먼도 나오네요. 마돈나, 샤키라 그리고 BTS, 저스틴 비버 뭐 뉴욕의 어머니 오케스트라의 스타브 두잖아요. 스테튼 아일랜드 퍼블릭 스쿨 아니면 트리 스쿨 PS22 포러스 멤버들이 나오고요. 결승전 이후에 시상식의 모든 룰 메시가 받을 것이냐 음악회가 받을 것이냐 음악하는 8골 메시는지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골든볼 대회 MVP가 골든볼 MVP 이름입니다. 그리고 골든볼과 골을 받게 되면 최고의 골키퍼 어떻게 되는 거죠? 우중리아는 이미 이제 돌아가서 멋지게 놀고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1바 영플레이어 어워드도 있고요. 영플레이어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번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런 축구 별거 아니다 한국팀 졌는데 뭐 했다가 뭐 다시 그쪽으로 하네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럭스 정식형 기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0년간 소개해온 나나톤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 보석입니다. 네, 지금 문성근님 지난 아르헨티나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준결승 직접 보시고 전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스튜디오 전화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화 끊고 그걸로 받으십시오. 에어리어 코드 718입니다. 끝자리가 1660 전화 받아주세요. 네, 다이아몬드 클럽 정식 회원 딜럭스 클럽. 네, 제가 지금 와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 도와주시는 옆에 우리 이성훈님 감사합니다. 첨단의 세팅 45년간 소개해왔고 맨하튼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간판 킴스버섯 보입니다. 자택은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킴스버섯 이번 주 세일 상품 우리 실버 계속 올라와 있는 거죠.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학생들, 지원 학생들의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Research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17-3939 The Next E. 오늘 저녁 뭘 해먹나? 금요일인데. 네. 퇴근길 저녁 준비? 아니면 하루 종일 뭔가 먹고 싶을 때 뉴저지 한남친 아내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만나방. 성이모랑 정희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큰새 풍요로워집니다. 나물, 요즘 정말 나물 괜찮죠. 국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24시간 연결됩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시정부 또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또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생방송 중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며 30년 넘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기 축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축구 사랑으로 또 건강도 회복하신 이 한 분, 우리 한인께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라고 해야 되나요? 존 스크릭에 살아오셨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에 한인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결승, 역사적인 준결승을 보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찾았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애틀랜타 북부에 살아오신 우리 한인 동포 문성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마음을
1: 막입니다.
0: 네, 조마조마 했는데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 예.
0: 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준결승 직접 가서 보신 거 맞죠?
1: 재판 터져가지고 가서 보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0: 그래요?
1: 너무 그 티켓 값도 비싸고.
0: 그렇죠.
1: 거기 들어가고 입장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0: 네.
1: 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네.
0: 잭팟이.
1: 네, 터졌어요.
0: 아, 잭팟으로 티켓도, 월드컵 티켓도 이렇게 주고 그랬나요?
1: 그렇죠. 어.
0: 공개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경로로 들어온
1: 그렇죠.
0: 건가요?
1: 이게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네. 행운이 저한테 네. 와가지고
0: 네.
1: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0: 네. 그런데 문성근님,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일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손에 들어왔을까요?
1: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기분이 참 행복하면서도 좀 쎄한 감정을 가졌는데
0: 네.
1: 친구의 손주가 원래 가지로 돼 있었어요.
0: 오.
1: 같이 네. 할아버지하고 그런데 네. 농구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0: 네.
1: 기부스를 했는데 그 페인이 계속 와가지고 그 아침 9시까지도 가기로 했다가 결국 포기한 그 스팟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0: 와, 그러니까 막상 오라고 해서 준결승전 보러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에이 참 그런 마음이셨다.
1: 감사하면서도 네. 미안하고
0: 네.
1: 아, 어린이한테는 세트하고 그런 네. 감정이 매겁게 했는데
0: 네.
1: 가서 전부 잃어버리고 저도 그냥 그 분위기에 묻혀가지고
0: 네.
1: 그걸 못 느끼고 끝나고
0: 네.
1: 왔어요.
0: 지금 보니까 네. 사진 몇 장하고 동영상 보내주셨는데 이 준결승 네. 애틀랜타 경기장에 앉으신 곳이 약간 이 골대가 있고 골대에서 완전 뒤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코너 쪽 있네요. 코너 네네. 킥이 있는 그 곳이었네요. 네.
1: 아주 보기에 한쪽 보기에는 아주 퍼펙트한 그 위치였는데
0: 네.
1: 저희 그 친구 아들이 장애자로 윌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0: 네.
1: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고 좋았어요. 보기에 아주 편안하게
0: 네. 울체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넓게 잡기까지 해서
1: 예,
0: 그러니까 잭팟
1: 예.
0: 크게 하나 또 작은 잭팟이 하나 또 터진 거예요.
1: 두 개 터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0: 하나 더 있어요?
1: 그 미국 분들이
0: 네.
1: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예, 강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윌체어 간다 하는 얘기를 누가 하니까
0: 네.
1: 전부 비켜주고 그냥 안내원들이 와가지고 직접 저희 경기장까지
0: 네.
1: 그 좌석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세 가지 뭐 모든 게 하루 종일 재빠 터졌습니다.
0: 근데 그 앉으신 곳이 보니까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앞쪽이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거기 앉아 계신 그곳에 아르헨티나 조지 유니폼 입은 사람들도 주변에 보였는데 이게 응원단이 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나요? 어차피 뭐 아르헨티나도 아니에요. 아니고 잉글랜드도 아니니까
1: 거의 섞였는데
0: 네?
1: 거의 섞였는데 아르헨티나 응원단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게 왜 그럴까요? 메시의 팬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마이애미 같은 데서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지금 가서 보신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첫 골을 넣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아주 넣어도 깨끗하게 치게
0: 네.
1: 넣어가지고
0: 네.
1: 아, 저는 마음속으로 뭐 어느 팀이 이겨도 저는 그 행복한데 마음속으로는 잉글랜드가 네. 한번 파이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0: 네.
1: 또 첫 골이 터졌을 때
0: 네.
1: 바로 적어야 했는데
0: 바로 적어요.
1: 그 다음부터 실망했어요.
0: 왜요?
1: 완전히 10명 전체를
0: 네.
1: 수비에다가 넣었어요. 적어도 한두 명은 탑에다 놓고
0: 네.
1: 기회가 생기면은 공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한국말이 그랬잖아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0: 나무가 없다. 맞습니다. 네. 우리도 중계
1: 계속
0: 보면서
1: 공격하는데 계속 수비만 네. 하고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작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느 감독을 생각하는 그걸 또 느꼈어요. 거기서.
0: 거기서 또 어느 감독까지 생각하시느라고 잭팟 터진 날 아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문성근님 보니까 그 수비로 치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비교적 공 그 골이 잉글랜드가 일찍 네. 났는데 이 리오넬 메시랑 아르헨티나라는 팀이 지금 뒷심이 있어서 나중에 막 이렇게 보면 후반전에 그리고 막 연장전에 그렇게 골을 넣어서 올라오는 팀인데 그걸 그때부터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에다 다 집어넣었다 하는 건 그건 정말 초등학생으로도 그런 작전을 안 내렸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아니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1대 0으로 이기고 있으면
0: 네.
1: 아주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0: 네.
1: 거의 30분 남겨놓고
0: 네.
1: 완전히 전원 수비로 집중하고 하길래
0: 네.
1: 해리 케인까지 수비에 가담했잖아요.
0: 네.
1: 그 말이 안 되는 작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0: 네.
1: 그럴 수도 있구나.
0: 네.
1: 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0: 네. 그래서 마침내, 리오넬 메시가 이렇게 코너 킥을, 뭐, 크로스로 해서 골대 앞으로 주지 않고 패스를 하고,
1: 그랬죠.
0: 네. 그리고 또 다시 패스를 받아서, 이 메시 발에서 나간 것이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와서 완전히 시원한
1: 됐죠.
0: 동점골이 네. 터졌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1: 전부 뭐, 울고, 바로 앞에 이제, 그, 메인 애틀란타 응원단들이 있었는데,
0: 네.
1: 막 붙들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0: 네.
1: 한국 유니폼 입고 또 그 응원복을 입고 갔는데
0: 네.
1: 저까지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섭이 저도 같이 붙들고 울었어요.
0: 그 동점골 하나에 같이 붙들고 울어야 되는.
1: 이게 네. 조그만 어린애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0: 네.
1: 나를 보더니 그냥 무슨 삼촌 보듯이 바꿔가지고 막 잡고 껴안고 우는 거예요.
0: 문성근님, 어쨌든 조카 하나 또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에 동점골이 터졌는데, 그리고 불과 네. 7분 만에, 여기 골포스트를 네. 맞고 나온 너무나 아까운 그 슛이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동안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네. 이 역전골이 터졌죠.
1: 들어갔죠.
0: 네. 그때는 어땠어요? 반응이?
1: 뭐, 그때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인사불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0: 네.
1: 그 뛰면서 춤추는데
0: 네.
1: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얼굴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0: 네.
1: 야, 제 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구나.
0: 네.
1: 이 축구라는 경기가
0: 네.
1: 사람 마음을 저렇게 바꿔낼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0: 네.
1: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0: 네.
1: 순간적인 건.
0: 그런데 보니까 메시가 이렇게 네. 크로스를 하는데 그 골문 앞에 모여 있는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네. 향해서 쏘는데 그 몸 자체는 이렇게 그 뭐죠 골 라인을 향하고 있어서 그쪽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크로스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 측면으로 딱 밀어주죠?
1: 머릿속에는 다 계획됐던 것 같아요. 공 잡으면
0: 네.
1: 어느 쪽에 어느 선수한테 크로스를
0: 네.
1: 해라 이미 예약됐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선수들이 메시가
1: 한
0: 눈을
1: 5번을 그런 식으로
0: 5번 정도
1: 크로스 패스를 해가지고 헤딩 네. 슛을 노렸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헤딩이 제대로 맞으면은 골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골은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작전이 그 아르헨티나의 작전이 그대로
0: 네.
1: 먹혀 들어갔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영국이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작전에.
0: 그걸 막을 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막죠?
1: 아,
0: 메시를
1: 모르겠어요.
0: 놓친 건가요? 우리가 지나간 경기를.
1: 메시를 쫓아다녔죠.
0: 네, 쫓아다녔는데.
1: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0: 네.
1: 보통 메시가 공 잡으면 한 두 명이 붙더라고요.
0: 네.
1: 그 사이에 한 군데는 적어도 10대 10으로
0: 네.
1: 메시한테 두 명 내지 세 명이 붙으면 한 두 명은 혼자 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걔들은 골릴 수 있는 찬스가 많죠.
0: 네.
1: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일단
0: 네.
1: 뭐 구멍이 보이면은 골 넣는 거는 걔들한테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0: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의 그 존재 수비가 몇 명씩 붙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네. TV 화면에서도요 메시가 눈을 번쩍하는 게 그 섬광이 느껴져요. 그
1: 보여지죠.
0: 네. 네. 그게 그런 네. 사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
1: 신기를 오고 다니는 무슨 저 땅바닥에 흘린 동전 주는 식으로
0: 네.
1: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자기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움직일 때 보면
0: 네.
1: 완전히 전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현 이 TV에서도 더 잘 보이겠지만
0: 네.
1: 현장에서도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니까 TV에서는
0: 네.
1: 한 그 부분만
0: 그렇죠.
1: 보여주잖아요.
0: 네.
1: 그 운동장에서 보니까 전체가 보이는데 걸어다녀요.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0: 네.
1: 뭐 진짜 안 보일 정도로 날아다니는 그런 아직도 38세, 39세 농장인데도 네. 아, 젊은 선수들 못지않게 찾으더라고요.
0: 찌르는 네. 것도 다음에도 그렇고.
1: 충분히 네. 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0: 다음이라 하면 다음 월드컵에도요?
1: 그렇죠. 4년 뒤에도 네. 4년 전에 메시를 제가 본 그 주력보다 네. 이번 주력이 더 좋았어요.
0: 그래요?
1: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축구를 50년 정도 했는데
0: 아, 네.
1: 처음에 저는 그 축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건강 네. 때문에 제가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0: 네.
1: 그때보다 지금 제가 50년 뒤에 지금 하는 축구가 훨씬 잘하거든요.
0: 그래서 가능하다.
1: 그럼 노력하느냐에 자기 메시. 관리를 하느냐에 네.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우리가 진짜 그렇게 메시를 다음 월드컵에서 또 볼 수 있다면 진짜 예, 이건 세계 생각합니다. 축구 역사에 예. 누구도 전무후무 네 그런 일이 되겠죠. 이미 그런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의 insane longevity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미친 장수다. 그런데 다음 대회까지도 그래. 바라보시는 직접 가서 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말씀을 예. 하시는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에 그때 경기장 네. 어땠나요?
1: 네.
0: 그라운드는?
1: 그때는 네. 반반이었어요. 그 영국 선수들이
0: 네.
1: 멍하게 그 저 정신 나간 사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모습과
0: 네.
1: 막 열광하는 환호와 이게 양쪽을 왔다 갔다 전에 이렇게 보니까
0: 네.
1: 아, 그 프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는 데지만
0: 네.
1: 너무 희와 비가 엇갈리니까
0: 네.
1: 섭섭하더라고요. 저 영국
0: 착잡하다.
1: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0: 네.
1: 아르헨티나 팬들을 보면 야 진짜 축하해주고 싶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제가 좀 어둡스럽기도
0: 네.
1: 했어요.
0: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이 이번 주 썬데이에 있습니다. 오후 3시 미국 네. 동부 시간으로 네. 뉴저지 뉴욕에서도 뭐 그 지금 대단한 기대를 갖고 우리가 어쨌든 뭐 네. 전망을 할 수 있죠. 가서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TV도 있고 결승전을 앞두고 준결승전 이 리오넬 메시를 보신 그 경험을 네. 바탕으로 한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1: 저는 3대1로 아르헨티나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점수차도 많이 나네요.
1: 네. 그 아르헨티나가 수비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스페인은 라미야말 선수의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 잡으면 거의 네. 걔한테 주고
0: 네.
1: 그 라이트 코너에서 몰고 들어가는 거를 기대하는데 그 전 경기에서는 라미야말 선수가 거의 차단당했어요. 그 집중 수비를 해가지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철통 수비 아르헨티나를 뚫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메시를 직접 보고 오셔서 더 그런 자신감이 생기셨나 보네요.
1: 그렇죠.
0: 네. 네. 결승전은 안타깝게도 애틀랜타가 아닙니다. 잭팟이 또 터질 일은 없겠지만 한 번에
1: 그건,
0: 어마어마한 경기를 보셨으니까
1: 돌아가시면은 갈 수 있겠죠.
0: 그래요. 아직 그러네요. 이틀이 남아 있으니까.
1: 아, 네.
0: 네. 그날 애틀랜타 거리가 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축하와 네. 또 속상해서 네. 또 만나서 이렇게 맥주가
1: 그 전에 딱 봤는데
0: 네.
1: 우에서 영국 선수들이
0: 네.
1: 이제 패하고 나서 마시던 맥주를 쏟았어요. 밑으로.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우에서는 쏟고 밑에서는 얘들은 이겼으니까 뭐 그렇게
0: 마셔요?
1: 화날 일이 없잖아요. 맥주 네. 세례받아도.
0: 세례받고.
1: 그래가지고 하이트 모양으로 하면서
0: 네.
1: 우리는 하나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 걔들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미안하다고 서로 악수하고 허구하고 유니폼을 바꿔 입는 것을 보고
0: 와.
1: 아 이게 진정한 스포츠 팬들의 모습이다.
0: 네.
1: 축구는 이런 모든 것을 관용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0: 네.
1: 수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모습이
0: 네.
1: 좀 더 선하게 아 쟤들이 금방 흥분했다가도 다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네. 느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관중석에 위쪽에서 패배한 잉글랜드 관중들이 막 맥주를 부어버렸는데 밑에서 그걸 다 맞으면서도 그리고 나중에는
1: 맞으면서도 하트 모양을 하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내려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0: 근데 뭐 사실 맥주 맞고 이기면 하트 저도 줄 것 같아요.
1: 당연하지요. 저도 하지요.
0: 네. 우리 애틀랜타 북부에 사시는 문성근님 잭팟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또 친구분 그 손주라고 하셨죠? 아유 몸이 네, 아파서 네. 못 가게 된 앞으로 두고두고 갚으셔야 하고 어차피 어린 나이니까
1: 네. 사줬어요.
0: 앞으로 몇 번이고 월드컵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성근님 네. 정말 재밌었고요. 또 네. 한 번씩 축구 소식과 함께 애틀랜타 우리 한인들 네. 이야기 들려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The champions of Europe!

사상이보다는 아쉬움 함께 닷새를 보냈습니다. 축구가 우리 인생에 무슨 뭐 의미가 있으랴 싶고 한국이 일찌감치 떨어져 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열광할 게 있나 싶지만 요즘 시대처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밤하늘의 보름달 같은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부러움과 감탄 속에서 우리는 또 월드컵 물론 내일 3, 4위전이 있지만요. 이번 주 선데이에 아르헨티나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기다립니다. 메시의 원숙한 신기, 메시를 태어난 지 5개월째 때 되던 그때 만나서 목욕을 시켜서 이렇게 만났던 야말 선수와의 만남 결승 기대합니다. 행복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쇼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우연한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으며 평범했던 하루가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이 언젠가 미소 지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투데이 시작합니다.

0: 7월 17일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Sorry. 여러분, 보통 우리가 흔히들 아, 세상은 참 좁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우연이나 인연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아마 축구 팬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들으실 이야기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말 정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한 경기에 쏠려 있죠.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대결. 아르헨티나 하면 요즘 뭐 리오넬 메시와 또 스페인 라민 야말이 정말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붙는다 이렇게들 말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두 사람 다 지금은 각자 다른 클럽에서 뛰고 있지요. 메시는 현재 미국이죠. MLS 인터 마이애미 소속이고 야말도 이제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선수가 정말 메시 같은 경우는 주장으로 대표팀 주장으로 또 야말도 스페인 대표팀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잘 알려진 이야기 혹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지요.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영상도 봤는데요. 무려 19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07년 가을로 좀 돌려볼게요. 당시 20살 정말 파릇파릇했던 이 바르셀로나 클럽 소속의 떠오르는 유망주였던 메시는 어느 날 그 캄프누 원정팀 라커룸에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지역 신문이었죠. 디아리오 스포르트와 또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선 복권 행사가 열렸는데 당첨된 지역 주민 가족이 이 바르셀로나 선수와 함께 달력 화보를 찍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이 추첨에 당첨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는 태어난 지 겨우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가족과 화보를 찍도록 짝지어진 선수가 바로 젊은 메시였죠. 그런데 그때의 그 아기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지금 이 스페인의 축구 천재로 불리는 야말입니다. 당시 그 촬영을 맡았던 사진작가 그 조안 몬 포르르트 예, 이분이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수줍음이 너무 많고 내성적이었던 메시가 처음에 이 아기를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떻게 안아야 할지를 몰라서 아주 쩔쩔맸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작은 아기였으니까요. 5, 6개월 정도면 아주 작잖아요. 그렇게 이 메시는 야말의 어머니 그 옆에서 이 작은 플라스틱 욕조에 담긴 아기 야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씻겨주고 또 품에 안았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진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사진 속에 이 아기가 훗날 세계 최고의 유망주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 거 보면 참 미래는 알 수 없고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오랫동안 가족 앨범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인 야마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품고 있다가 2024년 그 유로 2024가 한창이던 그 시기에 나오게 되었어요. 야말의 아버지가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두 전설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남긴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정말 다름 아닌 야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죠. 메시가 어린 야말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왕좌의 대물림을 상징하는 장면 같다 이렇게 하면서 감탄을 했죠.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비유가요 이후에 더 구체적인 현실이 되죠. 이 야말이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쳐서 지금은 팀의 간판으로 성장을 했는데 한때 그 메시가 달았던 등번호 10번을 지금 그가 물려받아서 달고 뛰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내 그 재능과 노력으로 성장을 했고 야말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이미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인생에는 이렇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20살 차이 나는 세상에 내가 그 안고 씻겨줬던 그 아기가 이제 이 2026 월드컵에서 정말 말수로 이렇게 붙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19년 전에 한 사람은 갓난아기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갓 20살에 떠오르는 그 선수였는데 야, 이 축구 인생 최고의 무대에서 이렇게 서로를 마주하게 됐으니 정말 기막힌 인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인연을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떤 인연은요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서 훨씬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결승전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경기를 넘어서 19년 전 그 라커룸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다시 현재와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드컵 결승전 많이들 보실 텐데요. 경기 결과뿐 아니라 정말 이런 특별한 인연도 함께 좀 떠올리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요,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하고 있습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들의 솥밥, 장어 손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유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9-5151.

양수경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외면. 요즘 정말 외면하고 싶은 게 이런 좀 공기, 이 대기 오염, 이런 것 같습니다. 산불 연기보다도 더 오래 머무는 곳.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집안의 공기인데요. 오늘, 요즘에 하늘 보면서 한숨 쉬는 날이 좀 많으셨죠. 며칠 동안 저기 저 캐나다에서 난 산불 연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와서 이렇게 하늘을 이토록 정말 뿌옇게 만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진짜 자연의 힘이 좀 무섭기도 하고요.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연일 이렇게 울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밖이 위험하니까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럴 때 야외 활동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이 집안은 완벽한 안전지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외부 공기가 나쁠 때 오히려 실내 공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문을 아무리 닫아두어도요, 창문을 닫아두어도 미세한 그 틈이 있죠? 아니면은 뭐 나갔다 들어오면서도 뭐 옷깃을 통해서도 오염 물질이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뿌연 이런 계절에 우리 집 공기를 진짜로 좀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딱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요. 요리하실 때, 집에서 음식 만드실 때의 함정을 피하셔야 됩니다. 바깥 공기가 요즘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창문을 꼭 닫고 계시죠. 창문 열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평소에 환기를 하셨던 분들도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뭐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생선,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집안의 미세먼지 수치가 평소에 수십 배로 치솟을 겁니다. 공기질이 나쁜 날이라도요, 요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주방 환풍기 있죠? 후드를 켜시고 아주 짧게라도 조금 맞바람이 통하도록 환기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요리가 끝난 후에 뭐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마무리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둘째는요, 이 에어컨 필터입니다. 그 필터를 직접 가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나 아니면 센트럴 에어 많이 켜시잖아요. 흔히 이 먼지만 걸러주는 얇은 필터로는 이런 미세한 산불 연기 입자를 막지는 못한다고 해요. 필터를 이렇게 구매하실 때 그 멀브 13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혹은 헤파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다고 하네요. 이런 필터들이야말로 이 산불 연기 속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진짜 방패가 되어줍니다.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셋째는 외출 후에 그 털기의 힘입니다. 잘 털어줘야 돼요. 산불 연기 입자가 생각보다 끈질겨서요. 우리 머리카락, 뭐 입고 있던 옷, 신발 정말 고스란히 묻어서 들어오는데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그 밖에서 가볍게 옷을 털어내시거나 아니면 우리 그 돌돌이라고도 말하는 먼지 테이프 있죠. 그것으로 슥슥 밀어만 주셔도 침실로 들어가는 오염 물질의 한 절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 면이나 뭐 울 소재의 옷을 입으셨다면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들어오셔서 설마 그대로 소파에 누우시거나 그대로 설마 침대에 누우시거나 이러신 분은 없으시죠? 요즘 같은 땐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많이 터느냐에 따라 더 많이 이 오염물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 오염이라는 게 누구나에게 해롭지만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는 더 소리 없이 다가오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창문을 열기 전에 대기질 지수를 한번 확인하는 여유 갖고 계시면 좋겠고 에어컨 필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정성 그리고 외출 후에 옷을 터는 그 작은 귀찮음을
좀 이겨내신다면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더 소중한 이런 공기처럼 오늘 우리 하루도 이 눈에 띄지 않는 편안함과 정말 건강함으로 가득 차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험료 수박해당 5불구급, 백천도 파운드당 2불구급,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구급, 파 5번들당 1불구급, 사태 파운드당 10불구급,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구급,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구급!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오늘은 전통 있고 특별한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베이사이드 스프링필드 지역에서 무려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곳인데요. 바로 갈비와 냉면으로 유명한 맛집 비원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곳에서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비원만의 확실한 맛과 노하우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텐데요. 오늘은 비원의 이승곤 대표와 함께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비원의 이승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1: 아, 예, 그럼요. 뭐, 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뭐 열심히 지금도 네.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원이 20년 전통입니다. 어떤 식당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저희 비원은요. 네. 베이사이드 스프링필드에 위치해 있는 갈비 냉면 전문점이고요.
0: 네.
1: 지금 20년 조금 더 됐네요.
0: 아, 그래요?
1: 예예. 예.
0: 네, 진짜 오래됐습니다. 한결같이. 이 베이사이드 스프링필드에서 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셨는데 사실은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받을 수 있었을 때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맛이겠죠?
1: 아, 그쵸, 뭐, 항상 열심히 이제 맛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0: 네.
1: 손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비원 하면 역시 그 바베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바베큐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네, 우선 뭐, 한국분들 워낙 좋아하시는 갈비가 있고요.
0: 네.
1: 저희 갈비는 이제 멍석갈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0: 네.
1: 갈비가 저희는, 보통 이제 식당 가시면은 드시는 갈비보다 한 두께가 한 두 배 정도 되고요.
0: 아, 그래요?
1: 거기다 칼집을 깊게 넣기 때문에 쫙 펼쳤을 때 이제 한국에 이제 돗자리 멍석이라고 하죠.
0: 네.
1: 그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멍석갈비라고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가게하고 틀린 점이 저희는 소스를 만드는데 한국
0: 네.
1: 전통 방법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거스르고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보통은 이제 갈비 양념을 만드실 때 집에서처럼 생야채라든가 과일을 갈아가지고
0: 네.
1: 간장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제 양념을 재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집에서 이제 바로 해서 드실 때는 괜찮은데
0: 네.
1: 식당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손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저희가 또 내드리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과정이 이제 발효라든가 아니면 변질이 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생야채이기 때문에요.
0: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든 야채하고 과일을 파셔다가 넣고 간장하고 물하고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 뭐 20시간 가까이 끓여가지고요. 거기서
0: 네.
1: 나오는 액기스를 가지고 이제 양념을 지우니까요.
0: 네.
1: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갈비 맛이 깔끔하고
0: 아.
1: 그리고 예 오랫동안 신선하고
0: 네.
1: 예, 예 그런 점이 틀리죠.
0: 네네.
1: 예 혹시... 그래서 손님들 많이들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제 저희 가게의 대표 메뉴 멍석갈비예요.
0: 네, 멍석갈비. 그렇습니다. 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저 아무래도 정성을 더 쏟아부으니까 네.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생와사비라든가 트러플 소금도 제공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 아, 예, 저희가요. 아무래도 네. 한국분들도 양념갈비 말고도 생고기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비나 등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제일 높은 등급인 프라임 등급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근데 저도 항상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게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0: 네.
1: 이제 소금하고 후추 있는 그 소금을 찍어서 항상 먹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것만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0: 네.
1: 그럼 뭔가 좀 특별한 걸 같이 제공을 해보자 해서
0: 네.
1: 제가 집에서는 가끔 먹을 때 이제 생와사비 찍어 먹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0: 네.
1: 그러면 생와사비를 제공을 해드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트러플 소금도 집에서는 보통 잘 안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 가격대가 있어도 생와사비하고 트러플 소금하고 같이
0: 네.
1: 생고기에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아무래도 맛있는 고기에
0: 네.
1: 더 맛있는 이제 와사비하고 트러플 소금 찍어 드시면 더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죠.
0: 벌써 막 이게 시장기가 느껴지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 또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빼놓을 수 없는 돼지, 제주 멜젓 돼지, 흑돼지, 벌집 삼겹살도 있고 이 돼지고기 쪽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아, 돼지고기도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삼겹살이랑 많이들 이제 돼지고기에서 드시니까. 네. 기존에 이제 다른 가게들처럼 그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이것도 또 재미가 없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할 게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삼겹살은 한 보통 나가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두껍고요.
0: 와,
1: 거기다가
0: 그래요?
1: 이제, 예, 깊게 이제 칼집을 이것도 넣어서.
0: 네.
1: 주방에서 이제 2번 굽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손님의 상 앞에서 이제 저희가 구워드리는 벌집 삼겹살이에요.
0: 그렇군요.
1: 거기다가 새롭게 이것도 뭐 좀 조금 말고 다른 걸 찍어드릴 게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네. 제주도 가서 네. 멸젓 소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0: 네.
1: 뉴욕에서도 한번 멸젓 한번 최초로 한번 네. 개발을 해서 손님만 상하에 좀 제공을 해드려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0: 네?
1: 멸젓 삼겹살이에요.
0: 아, 거기에
1: 뭐 함경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지금 뭐 손님들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0: 네.
1: 이게 젓갈이 들어갔지만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0: 그렇죠.
1: 찍어서 드시면은 상당히 그 기름기를 잡아주셔서 깔끔하게
0: 네.
1: 오랫동안 물리지 않고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0: 그렇군요. 역시 우리 이 대표께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늘 느끼는데 더 맛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데 이 바베큐 주문하신 손님들은 사실 고기도 맛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명이나물, 게장, 녹두빈대떡, 또 삼겹, 부추, 수육 이번에 보니까 그 즉석 오징어 무침까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제공하신다면서요?
1: 그렇죠. 또 명이나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삼겹살 집에서 많이들 제공해드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뉴욕에서는 많이들 제공을 안 해드려서
0: 네.
1: 저희도 뭐 이게 다들 뭐 와사비라든가 트러플 소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해드리려면은 저희도 이제 부담은 되지만
0: 그렇죠.
1: 맛있게 드시는 게 꼭 한 번 더 오시는 게 저희가 돈 버는 길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명이나물도 제공을 해드리고
0: 네.
1: 게장도 간장게장 살아있는 게 가지고 저희가 직접 담근 간장게장도 해드리고요.
0: 네.
1: 그날 이제 뭐 녹두빈대떡이 돼 있고 부추전이 돼 있고 뭐 아니면 단호박전이 돼 있고 뭐
0: 네.
1: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것도 해드리고
0: 오.
1: 나가는 것도 족발 편치라든가 아니면
0: 네.
1: 부추 수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꿔서 해드리고요.
0: 네.
1: 직접 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가 오징어 무침이라든가 소라 무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저희가 손님 앞에서 무쳐서 이렇게 바로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네. 그런 반찬들인데 사실
1: 네,
0: 요즘에
1: 네.
0: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비원에서 추천하는 보양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먹고 좀 힘을 낼까요?
1: 그렇죠. 요즘 날씨도 이제 덥고 그러니까
0: 네.
1: 아무래도 보양식들 많이 찾으실 때잖아요.
0: 그럼요.
1: 7월, 8월 이제 가장 더울 때니까요.
0: 네.
1: 네. 저희는 이제 장어 바베큐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0: 장어 바베큐.
1: 그렇죠.
0: 네.
1: 장어 이제 그 저희는 가게에 딱 들어오시면 보면
0: 네.
1: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뒷문에 있다 보니까 뒷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0: 그렇죠.
1: 저희가 장어 수조가 있어요.
0: 네네.
1: 그 수조가 그 밖에 있는 이유는 손님들이
0: 네.
1: 정말 이렇게 싱싱한 장어만 팝니다 하고
0: 아.
1: 손님들을 보시라고 저희가 밖에 내놓은 거예요.
0: 네, 네.
1: 주방에서는 그게 일이죠. 그 장어 주문 들어올 때마다 밖에 나와가지고 장어
0: 맞아요.
1: 잡아가지고 또 들고 들어가서 또
0: 네.
1: 잘라가지고 그리고 나오려면 일인데
0: 맞아요.
1: 저희가 그 정도로 싱싱한 장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장어 수조를 재놨고요.
0: 네.
1: 그러니까 살아있는 장어만 손님이 주문하면
0: 네.
1: 바로 잡아가지고 손님 앞에서 구워드리니까 뭐 이것보다 더 싱싱한 수는 사실은 없죠.
0: 그럼요.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장어가 여름철 보양식품으로는 좋으신 거는 다 아실 테고
0: 네.
1: 내가 이것도 소금구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한국 고추장 양념구이도 있고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도 있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예예 기존에는 장어 바베큐만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또 간단하게 탕으로 그냥 드실 수 있으면은 또 그것도 몸보신 나에게 좋잖아요.
0: 그렇죠. 그럼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장어탕도 진짜 장어 안 아껴가지고 안 아끼고
0: 네.
1: 소팡 넣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장어탕은 거의 돈 안 남고 진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장어를 넣으면요,
0: 네.
1: 그거를 갈아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장어 맛도 나지도 않고 장어가 들어갔나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내면은 장어탕이라고
0: 하기가
1: 부끄럽더라고요.
0: 그러시군요.
1: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진짜 장어 안 아끼고
0: 네.
1: 돈 안 남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장어탕도
0: 네.
1: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0: 좋습니다.
1: 드셔보시고 그리고 한국분들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0: 네.
1: 삼계탕 아니에요, 여름은요?
0: 삼계탕 또 먹어줘야죠.
1: 그렇죠. 그것도 그냥 삼계탕 하면 또 재미도 없고 네. 특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녹두 삼계탕, 들깨 녹두 삼계탕 새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와서 드시면 네. 후회 안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 보존하실 네. 수 있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들깨 녹두 삼계탕, 녹두 삼계탕. 이렇게 지금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이제 런치를 드시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많이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이 런치 메뉴가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그렇죠. 저희 런치 메뉴는요. 네. 저녁 메뉴에서 맛있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아요.
0: 네네.
1: 다른 데들을 보면은 3페이지 정도 런치 스페셜 메뉴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0: 네네.
1: 저희는 작은 글씨로 2페이지 꽉꽉 눌러서 담은 거거든요.
0: 와.
1: 그러니까 진짜 저녁, 웬만한 저녁 메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다양하고, 특히나 여름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건 갈비냉면. 냉면 워낙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1: 네, 저희는 냉면도 그냥 뭐 마트에서 산 그런 냉면이 아니라요. 저희가 네. 직접 냉면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기계에 네. 넣어가지고 손님 주문하면 뽑아서 해드리는 그런 냉면이고요.
0: 그렇죠.
1: 냉면 육수도 정말 저희가 고기 듬뿍 넣어가지고 한 그런 저희만의 특별 육수니까요.
0: 네.
1: 다른 가게하고는 틀릴 거고요.
0: 네.
1: 거기에 새로 시작한 게 장어솥밥.
0: 장어솥밥.
1: 예, 쥐꼬미 네. 곤드레 솥밥 등 솥밥 저희가 기계 커다란 거를 갖다 놨어요.
0: 네.
1: 그래서 솥밥을 저희가 손님 주문하면 바로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이런 솥밥 메뉴를 안 드셔도
0: 네.
1: 런치 스페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 솥밥을 제공을 해드려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손님들이 원하시면은 저희가 콩나물 솥밥, 무솥밥 같은
0: 그렇죠.
1: 것도 예,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드실 수 있게
0: 네.
1: 그렇게 다 준비를 해드리고요.
0: 네.
1: 새롭게 저희가 또 우거지 해장국, 대왕갈비탕, 갈비국밥, 또 삼계탕도 런치 스페셜에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예, 런치 스페셜은 뭐 모든 맛있는 메뉴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또 런치 드신 분들 그냥 또 나가시기 섭섭하잖아요.
0: 네, 또 있나요?
1: 그렇죠. 저희가 네. 원래는 저희 가게 옆이 이제 던킨 도넛이니까 저희 가게 코스가 가게에서 식사하시고
0: 그렇죠.
1: 던킨 도넛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헤어지는 거였는데
0: 맞아요.
1: 지금 던킨 도넛에 테이블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손님들이 우왕좌왕하시면서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가게에서 식사 다 끝나고
0: 네.
1: 디저트로 따뜻한 커피 아니면은 냉커피 여름이니까
0: 네.
1: 또 무료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도 그냥 커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0: 네.
1: 저희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손님들한테 바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0: 네.
1: 뭐 스타벅스에서 드시는 그 정도의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너무 좋습니다.
1: 예.
0: 사실 런치에 이 솥밥 먹으러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테이블 위에서 그냥 압력솥에 칙칙칙칙 하는 소리 있잖아요. 칙칙 하고 이제 김을 빼주시고
1: 예.
0: 바로 갓 지은 솥밥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1: 그쵸.
0: 네네. 거기다가 이 커피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좀 오래 앉아서 조금 그래도 이야기 커피 한잔 할 정도는
1: 여유를 주시고 저희가 절대 눈치 안 주니까요. 식사하시고
0: 네.
1: 맛있게 드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런 네. 거 말씀을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게다가 비원하면 사실 뭐 우거지 해장국이나 대왕 갈비탕, 갈비국밥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메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모임 장소를 찾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플러싱 지역 쪽에서 한식당 중에서는 거의 가장 넓을 거예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뭐 한 60, 70대 이상, 70대
0: 네.
1: 이상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요.
0: 맞아요.
1: 그럼 뭐 파킹장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뭐 회식 같은 경우는 또 단체 룸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차 편하게 가져오셔서 주차하시고 저희가 단체 룸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런 모임들 하시게도 굉장히 좋은 장소죠.
0: 그렇죠. 사실은 뭐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이제 주차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예, 비원 같은 경우는 넉넉한 정말 파킹장 그리고 단체로 또 모임하실 수 있는 넉넉한 안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1: 그렇죠. 롱아일랜드에서 오시기에도 편리하고요. 플러싱
0: 네.
1: 쪽에서 오시기도 편리하실 거예요. 롱아일랜드에서는 사고를 타고 오면 엑시 29에서 나오면 저희가 뭐 1분도 안 걸리는
0: 그렇죠.
1: 거리고요. 플러싱에서 오셔도 뭐 차 타고 오시면 10분?
0: 맞아요.
1: 5분? 뭐 그 정도면 오시는 거리니까요.
0: 네.
1: 뭐 플러싱에서 만나실 분, 뭐 롱아일랜드에서 만나실 분 저희 네. 가게로 오시면 편하게 주차하시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61-58 스프링필드 블루바드고요. 베이사이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1: 저희 가게 전화번호는요. 718-224-4585입니다.
0: 네.
1: 718-224-4585입니다.
0: 그렇습니다. 20년 전통의 맛집 베이사이드 스프링필드 블루바드의 비원인데요. 정성 가득한 갈비 바베큐부터 여름 보양식 또 알찬 런치 메뉴 모임 장소로까지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오늘 비원의 매력을 확실히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예약하실 분들 718-224-4585 718-224-4585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1: 예, 예. 더운 여름 몸 건강들 하시고요. 저희 네. 가게에서 건강 챙기시고요.
0: 네.
1: 예, 저희 가게에서 제가 편하게 맛있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변함없는 맛으로 오래오래 사랑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주말에 이 비원에서 특별한 우리 가족들의 한끼 식사 어떠실까 싶습니다. 나라.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다운사이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이 기업의 몸집을 줄이는 그런 경영 용어인데요. 최근 이 단어가 한 나라 전체를 좀 설명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일본 니혼 기자의 신문에 우리가 흔히 니케이라고 부르는 그 매체가 협소한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내놨는데요.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일본인들의 신체부터 뭐 인간관계, 소비, 심지어 사는 집까지 다좀 작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키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 20세 이상 일본 남성의 평균 신장이 167.7cm로 1978년에서 79년생들 그 평균보다 약 3.8cm가 줄었다고 해요. 특히 20, 30대는 평균 신장이 한 170cm 초반에서 정체가 돼 있고, 뭐 한국 평균 키에도 추월당한 지 오래라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좀 1970, 80년대생부터 약간 그 키가 좀 멈춰버린 거죠. 그 전문가들이 식생활이 좀 평준화되면서 유전적 특성이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얘기는 하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몸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확 좁아졌는데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응답보다 이런 응답이 30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편안한 상대로 오히려 뭐 이성보다도 동성을 꼽는 비율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나 선배보다 엄마를 가장 믿을 만한 상대로 꼽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늘어간다고 하네요. 넓은 인맥보다는 익숙하고 또 안전한 관계 몇 개에 집중하는 쪽으로 확실히 좀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저것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뭐 AI의 추천을 따르는 식으로 선택의 폭을 막 넓히지 않고 고민 자체를 자꾸 줄여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비의 트렌드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런 모든 변화를 두고 과거의 성장 모델로 어떻게 되돌아가기보다는 이미 달라진 사회 구조 또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몸, 또 관계, 집, 뭐 이런 크기보다 이 적당함을 택하는 사회,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뭐꼭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만든 새로운 표준이 이런 다운사이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게 좋은지는 우리 각자 좀 판단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도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라디오 생활백서 오전 11시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살다 보면 힘든 순간 있잖아요. 그때 다른 것보다도요, 나 뭐 때문에 힘든지 내 얘기 들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고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뉴욕 가정상담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내 얘기 들어줄 수 있고 여자들한테는 친정 같은 곳. 아,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자, 뉴욕 가정상담소의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 관리 부국장님이세요.
4: 부국은 소리를 냈네요.
3: 아, 우리 부국장님. 네. 조앤 킴 부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이 타이틀이 주는 무게 이런 게 있잖아요.
4: 그런가요?
3: 그럼요. 네.
4: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3: 네. 얼마나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올라갑니까?
4: 아, 그리 높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요.
3: 네. 커뮤니티 자원봉사 관리 부국장이거든요. 커뮤니티 자원봉사만 뭐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관리도 하고 커뮤니티에 어떤 일도 하고 그러나 보다 싶긴 한데.
4: 네네, 맞습니다.
3: 어떤 일 하는 부서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4: 저희 부서는 일단 여기 지역사회 분들에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젠더 베이스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 젠더 관련,
3: 네.
4: 또 이게 노인 학대, 그러니까 사실 약자분들이 겪는 그런 피해에 폭행 폭력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알려드리고 네. 그런 워크숍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피해자분들이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3: 네.
4: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저희 뉴욕 가정 상담소 같은 경우는 보통 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세요.
3: 네.
4: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도 또 저희가 하는 일의 특성상 교육을 받으셔야 돼서
3: 네.
4: 교육하는 일들 또 이런 뭐 다른 단체 다른 비영리 단체나 또 저희 그 elected official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와 일이 만만치 않다. 역시 무국장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힘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슬쩍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저랑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취펠로?
5: 네네.
3: 취펠로가 뭔지 이따 물어볼게요. 진아주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서 취펠로로 이번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취펠로는 취 회장님이 네. 이렇게 대학생분들에게 펠로십을
3: 네.
5: 기회를 줘서 이렇게 재단이 비영리 단체들이 파트너하는
4: 네, 네. 그렇죠. 네. 치 펠로십이라고 해서
3: 네.
4: 이제 아시안계 그다음에 특히 한국계 학생분들한테 드리는 장학금이에요. 네. 근데 그런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그 한국 이민 가정사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 있고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인데 펠로우십인데 그
3: 네.
4: 펠로우십에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를 하시고 이제 거기서 몇몇 분들이 셀렉트가 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UPenn에서 공부를 네. 하고 계시고
3: 네.
4: 이제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고를 수 있는 좀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3: 네.
4: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간 인턴십이죠.
3: 네네.
4: 그래서 이제 핸즈온으로 이제 좀 일을 해보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3: 네.
4: 너무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3: 그러니까요.
4: 여기서 태어난 친구가
3: 네.
4: 너무 저는 보내기가 싫어져서 지금 곧 갈 때가 되고 그죠?
3: 인턴십 끝나는데
4: 네, 네, 네. 두 달밖에 저희랑 같이 하지는 않는데 이제 곧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3: 네.
4: 그렇다고 학교를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 되지만
3: 네, 네.
4: 벌써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3: 네. 앞서 이제 조금 일찍 와서 살짝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러면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하고 나중에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법 공부를 하고 싶다고.
4: 예. 네, 네.
3: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4: 그렇죠.
3: 네.
4: 유펜 다닐만 하죠. 굉장히
3: 네.
4: 현명하고.
3: 네.
4: 저는 사실 50대가 넘어서 이런 사회 봉사에 대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3: 네.
4: 이렇게 어린 나이에 20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너무 어리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3: 네, 진짜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4: 네, 네 그렇죠.
3: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정 환경이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4: 아,
3: 부모님이
4: 네.
3: 한국어만 쓰시고 아주 좋은 케이스죠. 네.
4: 아 근데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배운 그냥 생활 용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3: 네.
4: 읽는거나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서류 작업하는 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영어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3: 네.
4: 그런 부분들에서도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저는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3: 자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진아주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너무 아까운 보내기 아깝지만
4: 네.
3: 공가야 하는 그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취 펠로십으로 온 우리 진아주 그리고 뉴욕 가정상담소의 조앤 킴 부국장님과 함께 어떤 얘기들을 펼쳐볼지 자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4: 제가 오늘 사실 이 인터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3: YCT. 고등학생.
4: 네, 맞습니다. 네. Youth Community Project Team이라고 네. 해서 YCPT 저희 고등학생, 그러니까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분들 이 또 모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3: 네.
4: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고 또 저희가 이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직업을 찾으시는데 필요한 도움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3: 네. 자, 오늘 일단 라디오 생활백서에 두 분 잘 오셨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잘 오셨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의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 오늘 점심은 이쯤 되면 무조건 B1입니다. 718-224-4585.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엎지렁.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9: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0: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뉴욕 가정상담소의 한인 커뮤니티, 아유, 왜 자꾸 이쪽으로 시선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관리 부국장, 조앤 킴 부국장님이랑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치펠로로 온 김, 아, 왜 이러죠? 진아주님 오셨어요. 아우 헷갈린다. 자, 일단은 오늘 혼자 안 오시고 같이 온 이유가 있겠죠?
2: 아, 저 자랑하고 싶었어요.
1: 아, 이런 인턴 씨. 네. 친구가 있다?
2: 네네.
1: 오, 네.
2: 저, 아, 왜냐면 저희도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랑 일도 같이 하고 네.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렇게 사회 봉사에 대해서 또는 이런 Korean American으로서 그 Korean American 커뮤니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 네. 약간 막 엄마의 마음이기도 하고 막 대견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자랑하고 싶었고. 아, 이런 젊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싶었고, 네. 네. 좀, 저희 하는 일의 중요성이, 이런 젊은 친구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1: 네.
2: 그러니까 여기 굳이 펠로십이 아니었어도, 여기 있었다면 봉사도 해주었을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같이, 왔습니다.
1: 네.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인턴십 하면서 감동적이거나 뭐 아니면 진짜 놀라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냐고.
2: 감동까지는 모르겠는데.
3: 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 어떻게 가정상담소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왜 봉사하시는지, 봉사하면서 뭐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1: 어떻게 알게 됐고 왜 하게 됐고 네. 뭘 배웠대요? 네. 궁금합니다.
2: 그건 저희 광고에 나왔어요. 인터뷰 광고를 찍으셨어요.
1: 아, 네.
2: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봉사를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사실 이민 오신 분들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그게 육체적인 일도 많이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사실 다른 나라에 와서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사실 삶을 꾸려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1: 저 잠깐 울어도 돼요?
2: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좀 약간 공허함도 있으시고 그러시던 차에 네. 당신이 받으시는 전화 한 통화로 어느 한 사람의 사실 생명과 연결이 돼 있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1: 네.
2: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1: 네.
2: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1: 네.
2: 꾸준한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저희 말씀 아직 안 드렸는데 저희 핫라인이 있습니다. 24시간
1: 네.
2: 한국어 영어로 통화하실 수 있는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핫라인 운영이 저희가 일하는 시간 외에는 저희 봉사자분들이 다 받으세요.
1: 네.
2: 그분들이 사실은 이 가정폭력 피해자나 뭐 성폭행 피해자분들이 처음 전화를 했을 때 먼저 제일 먼저 컨택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1: 네.
2: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약간 투자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또 공부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프로그램에 꼬박꼬박 나오셔서 트레이닝 받으시고 하시면서 그 전화를 15년, 20년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1: 네.
2: 그런 분들이 가지시는 다들 말씀해 주시는 게 나는 이런 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1: 네. 네.
2: 제가 그만두게 못해요. 계속 준비하시고 나오십니다.
1: 네. 네. 24시간 한라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 한라인 전화를 받는 자원봉사자분들이
2: 네네.
1: 예, 오랫동안 꾸준하게.
2: 네네 맞습니다. 예. 10년 이상 거의 다들 하신 분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그 부담이 밤새 전화를 네. 받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
2: 깊이 상황인데. 잠도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화 내용에 따라서 그냥 꼴딱 세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저희 쉘터로 오실 수 있게 또 어레인지도 하셔야 되고 또 저희 회사 직원하고도 말씀을 또 연결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봅니다.
1: 네. 일단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일반하고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우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들 아닌가요?
2: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네. 다들, 나 봉사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1: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1: 네. 일단 말 나온 김에 24시간 한라인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뉴욕 가정상담소입니다. 718-460-3800 맞죠?
2: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는 외웁니다.
1: 네. 네. 718-460-3800 여러분도 네. 꼭 저장해 두시고 위기의 상황에 놓이거나 혹은 주변에 누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네. 지금은 저희가 막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가 하는 일이 그런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지금 내가 당한 일이 피해 이게 지금 무슨 폭력인가 무슨 어떤 폭력을 당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실제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은 이상에는
1: 네.
2: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든 뭐 말로든 그런 폭력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 네.
2: 그게 이제 아시안 증오 범죄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다 이렇게 리포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1: 네.
2: 혹시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한라인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답변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꼭 뭐 심각하게 무슨 가정폭력이 위기의 상황이다 뭐 이런 걸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이게 내가 지금 학대 당한 건가 헷갈릴
2: 네네.
1: 때도 전화하시면
2: 네네.
1: 도움 받으세요.
2: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1: 네.
2: 이렇게 친정이 미국에 같이 있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1: 거의 대부분 아니죠.
2: 네, 그러면 네. 친구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럴 때 사실은 좀 전화를 할 곳이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718-460-38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질문이든 답변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1: 네.
2: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실제로 그 전화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친정처럼 생각하고 전화해 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2: 있죠. 네. 저희가 사실 이번 올해 저희가 10월 2일 날 갈라가 있습니다. 그 갈라에 저희가 팀이 친정입니다. 저희가 듣는 일 중에 하나가
1: 네.
2: 뉴욕 가정 상담소는 친정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민 사회에서 또 그냥 시댁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1: 네.
2: 뭐 두 분이 결혼하셔서 같이 오셨더라고 해도 남편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에게 미국 생활도 낯설고 친구도 없고 너무 네.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런데
2: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가정상담소에 전화를 주시면 본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또 무슨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 네.
2: 굳이 피해만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 아닌데 가정폭력은 아닌데 근데 그 가정폭력도 저희가 드리는 저도 몰랐던 생각했던 가정폭력이 사실 정서적인 폭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지역사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트레이닝도 해드리고 워크숍도 해드리고 그래서 내용을 알게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1: 네, 누구나 전화하실 수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의 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라인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이게 뭐 나는 참 자원봉사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2: 우선은 마음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저희가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다른 단체들은 보통 아 내가 자원봉사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원봉사를 하시려면 교육을 마치셔야 돼요. 네. 4시간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가정폭력 101 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아셔야 그 저희랑 같이 밖에 나가서 아웃리치도 하시고 뭐 테이블링도 하시고 아마 몇 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아름이나 이런 데서 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단체가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드리는 물건들도 많고 그러니까 소지하고 계시다가 급할 때 쓰실 수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그게 뭐 티슈팩이 됐던 뭐 좀 작은 이거 뭐죠? 팬이 됐던 네. 그 손부채 이런 게 됐던 저희가 드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되시고 그 자원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는 4시간 교육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한 발 더 나가서 한라인을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은 5주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정도는 더 받으셔야 되고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한라인을 하시기 위해서 그 교육을 다 받아 가시고 네. 또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연습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드립니다.
1: 네, 지금 뭐 이렇게 5주나 교육을 받아야 돼. 와 그렇게까지 해서 자원봉사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으러 오신 이상은 대부분 다 자원봉사.
2: 네,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왜 난 이런 걸 몰랐을까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사실 놀라세요. 네. 아 나는 정말 가정폭력은 남편이 술 먹고 막
1: 부시고
2: 갱판치고 밥상 없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부분들만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를 배우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피해를 겪으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왜 거기서 그냥 있어 그럼 떠나면 되지. 헤어지면 그렇지. 되지. 네. 그걸 왜 못 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보통 우리 조금 친해지는 봉사자분들한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남의 일이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네. 남의 일인데 그 사람이 겪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겪어본 일이 아닌 거예요.
1: 네, 네.
2: 그런데 함부로 조언을 한다던가 특히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1: 네. 근데
2: 그런 게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1: 네.
2: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봉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견문을 넓히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죠.
1: 네, 사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아는 한에서 뭔가를 가르쳐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네네네. 하는데 그것보다는 네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럼요, 그럼요. 있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절대 뭐 정치적인 발언 아니면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저지멘트 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 정죄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이 갑자기
1: 했는데 네. 집을 나가요 네. 뭐 이런 거 안 뭐 된다는
2: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1: 네 이런 교육을 거쳐서 이제 한라인 봉사자가 되면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힘들면 그만둘 것 같아서
2: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일단 시간 자체는

0: 되는지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조앤 김 부국장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욕 가정상담소의 24시간 핫라인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꼭 위급한 상황 아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718-460-34-3800번이에요. 큰일 뻔했네. 718-460-3800번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3: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뉴욕가정상담소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한라인 봉사자 나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 교육받고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1: 네, 저희가 이제 아마 내일부터라도 저희 소셜미디어에 아마 광고가 나갈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 모집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라인으로 전화를

0: 하셔도 되고
1: 네.
0: 그다음에 혹시 한국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중앙일보나 뉴욕일보에 이렇게 또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1: 네.
0: 그 부분들 보시면 거기서 QR코드를 누르시면 한글로 저희가 일단 설명 그 애플리케이션을
1: 네.
0: 접수하실 수 있죠.
1: 네. 아유, QR코드고 뭐고 모르겠고 마음만 있어 하시면 한라인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718-460-3800으로 전화하셔서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성함이랑 전화번호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립니다.
1: 네. 제가 앞서 지금 광고 나갈 때 물어봤거든요. 이게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는 곳이 타민족의 경우라든지 뭐 네.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0: 아까 타민족에선 24시간이라고 해서 하는 데는 히스패닉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한라인은 있으신데 24시간은 아니시고
1: 네.
0: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이스메일을 남겨놓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이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한라인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1: 네. 네. 역시 친정 같은 뉴욕 가정 상담.
0: 네, 네. 저희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친정이라는 데가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봉사자분들이랑 김치 이벤트를 했어요.
1: 안 그래도 저, 봤어요. 김치 아름드리.
0: 네, 김치 아름드리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저희가 좀 꼭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김치를 막 만들어서 김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김치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스팸이나 뭐 참치가 네. 이제 상하면 안 되니까
1: 네네.
0: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김대 네, 라면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아름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것도 저희가 패키징을 보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친정에서 뭔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항상 보자기에다 싸주시는 그런 정서가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1: 물론 지구가.
0: 네. 예, 물론 지금은 뭐 보자기보다 그냥 빼기 편하시겠지만, 네 그냥 약간 그런 정서를 좀 담아서 저희가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그 가정폭력 피해 분들한 피해자분들에 향한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일부러 보라색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보자기에다 일부러 쌌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받으시는데 그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그걸 받아가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가 또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1: 오, 예.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에도 또 하겠지만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친정이라는 거를 좀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친정 엄마나 김치 담가주지. 누가 김치를 담가줘요?
0: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1: 자,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YCPT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 차세대 리더 양성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될까요?
2: 그렇죠.
1: 아닌가? 네, 맞나?
2: 네,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고 주로 고등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가정상담소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고 매년 되게 크게 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성폭력 반대 집회 Rally Against Sexual Assault라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배우게 됩니다.
1: 네.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생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왜 이 YCPT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지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이런 게 좋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0: 아, 제가 말씀 잠깐 드리자면 네네. 도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오픈도어여서 도전은 네. 안 하셔도 되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겪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지금 YCPT 학생들을 보면 뭐 브롱사이언스니 스타입스니 학교는 굉장히 좋은 데를 많이 다녀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사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도 가정폭력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티밋 그 파트너 어뷰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또 벌어지는 그런 폭행
1: 네.
0: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많이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한테 오는 이유는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지만은 저희하고 일을 하는 봉사 기간이 시간들이 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학교 애플리케이션 쓰실 때 한 줄 들어가는데 그 한 줄이 그러니까 저희가 뉴욕가정상담소가 가지고 있는 레퓨테이션이 있어서 사실 많은 학교에서 사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recognize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안에서 이 친구가 봉사를 했고 뭔가 그 4년 동안 같이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한 친구다 하면은 사실 좋은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네.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학교도 좋은데 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진아 선생님 같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네. 미국에 이제 9학년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15살에 오. 와서 저는 한인 사회에 같이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류 사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들어가야 네. 돼서 영어 공부해야 됐었고 그래서 한국 친구들을 만들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던 네. 사람인데 이 그 진아 선생님이나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냥 이민 온 친구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한 거죠.
1: 네.
0: 주류 사회에서 지금 영어 배우기도 바쁜데 무슨 한인 사회에 뭐를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렇게 생존에 더 이제 우선이 됐죠.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은 생존보다는 지금 본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현명한 거죠. 똑똑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구나.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바보였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한인사회하고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주류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고,
1: 네.
0: 그거를 이제 50이 넘어서 본인 제 일을 이제 리차를 하면서 이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이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겪는 가정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그냥 앉아서 어린 아이처럼 그냥 있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한테 오는 거죠.
1: 네.
0: 좀 왜냐하면 이제 그 총알을 장전을 해야 되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리소스들이 많으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월드컵을 봐도 미국을 응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 나도 그런 사람인데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학생들을 보면 정말 9학년 때 들어온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앳된 애긴데
1: 네.
0: 그러니까 11학년이 되고 12학년이 되면서 이 말하는 태도나 이제 저한테 와요.
1: 네.
0: 본인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대요. 네. 그래? 그러면 이런 거 막 플랜아웃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요. 그럼 네. 전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도 모으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1: 잘 전 진행이 됐어.
0: 네. 네,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만은 아니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1: 네. 커뮤니티 안에서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뭔가를 해내는 무언가를 네, 배울 수 있는
0: 네, 네, 맞습니다.
1: 정말 좋은 네, 기회가 아닐까
0: 네,
1: 싶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도 사실 연락이 많이 오세요. 우리 애를 우리 애가 이런 쪽 일에 관심이 네. 많은데 좀 등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저희가 등록을 8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1: 네, YCPT.
0: 네, 네.
1: 이게 사실 무슨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름 올리고 시간 채우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내는 그런 느낌이
0: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그 아까 우리 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성폭력 반대 집회 매년 4월에 진행을 하는데요.
1: 네.
0: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그 봄방학 때 봄방학 중에 이제 하루를 저희가 하는데. 베케이션도 미룹니다, 사실. 그거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저희가 보통 이제 퀸스보로 홀에서, 홀 앞에서 하는데 이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정말 많은 정치인분들이 언제 하냐고 저희한테 되려 물어봐요.
1: 아,
0: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네. 일 중에 그러니까 이 그 Rally Against Sexual Assault 그 성폭력 반대 집회하고 저희가 매년 하는 침묵 행진하고 그 두 개는 저희 이 근처에 계신 분들 아니면 다른 보러에 계신 정치인 분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언제 날짜 정해지는 대로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1: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자리를 잡은 뉴욕 가정 상담소입니다.
0: 그렇죠. 저희가 네. 1989년부터 있었던 단체이다 보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이 사실 굉장히 소장님이 첫 바이링골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어 위주로 많이 네. 됐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류 사회에도 많이 알리는 부분이고 저희 영어 표기로는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커뮤니티에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상황이 됐죠.
1: 네.
0: 너무 감사하게도.
1: 최근에 그 뉴욕시가 아시안 커뮤니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열고 거기서도 네네, 이제 뉴욕 가정 상담소 언급을 하고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러는데
0: 그러게요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전폭적인 지원을 네 이 지금 YCPT 들으면서 나 고등학생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네.
2: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냥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1: 네.
2: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마음이 있는 친구들과 해서 네, 네. 진짜를 한번 배워보고 나가라 네. YCPT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방법은 뭐 성적이 엄청 좋아야 돼요. 뭐 기타 등등.
0: 아유,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전을 네.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1: 아, 네.
0: 그냥 아 나는 이런 일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 하시는, 내 자녀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연락하셔도 되고,
1: 네.
0: 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학생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와주시는 게 제일 좋죠.
1: 네. 네. 앞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그 자원봉사 기록보다도,
0: 네.
1: 어디서든, 아, 뉴욕 가정상도 이렇게 알아.
0: 네. 압니다. 네네네. 네, 네, 네. 학교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 입시 관리를 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를 또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자, 뉴욕 가정상담소에 이제 YCPT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있고, 아까 한라인 자원봉사가 있고,
0: 어른들이 해주시는
1: 네.
0: 거.
1: 네. 그거 말고도 또 자원봉사.
0: 아, 네.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봉사자분들이 그, 한라인 봉사자분들이 받으시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하겠다 했을 때 4시간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
1: 네.
0: 그것만 받으시면 사실 저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테이블링이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이제 아웃리치를 한다든지 또 이런 커뮤니티 분들을 모아서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1: 네.
0: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나가거나 할 때 또 같이 저희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같이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가정 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법원이나
1: 네.
0: 또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저희 직원분들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 쪽에서도 좀 도움 필요하고
1: 네.
0: 또 엄마나 이제 엄마가 많은 경우 거의 98% 이상이 여성분들이 피해자분들이신데 엄마가 이런 그 상담을 받는 동안에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는 분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1: 아, 네네.
0: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든지 잠깐 도와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1: 네. 이게
0: 뭐 한두 시간 정도 되시는데 그럴 때 시간 좀 내주셔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면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다 찾아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저희하고 자원봉사 하시면서 나도 그럼 돈 벌 수 있는 일을 좀 해보면 안 될까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희가 이제 경제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실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그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고 해서 왜 타투
1: 네.
0: 네. 뭐 눈썹이나 뭐 그다음에 두피 이런데 네. 아, 네. 예, 그러니까 미용 타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1: 직업
0: 웨이팅에서 직업 교육 네. 저희가 해드리죠. 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하고 있는 경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영어 또 무슨 인터뷰 스킬 이런 거 레즈메 쓰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뭐 컴퓨터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서머 프로그램으로 서머 라이팅 클래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뭐 하시더라? 저희 인스타그램, 네, 네. 소셜 미디어 통해서 돈 버는 방법 막 이런 것도 해요.
1: 그러니까 아, 네.
0: 네, 재밌는 일도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일하는 시간에 그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서 못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등등. 그러니까 네. 지금 시대에 맞춰가면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걸 계속 연구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직원분들 선생님들께서
1: 네.
0: 그러니까 한번 뭐. 발을 들여놓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1: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뉴욕 가정상담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 도움이 되고자 할 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할 게 없나? 뭐 해볼 네네네. 만한 게 없나? 하실 네. 때도 네, 눈을 맞습니다.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0: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편안한 가정이 되는 사회를, 궁극적으로 꿈꾸는 또 미션을 가지고
1: 목표입니다만.
0: 있습니다. 네,
1: 네,
0: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학원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 큰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무슨 단체 하나가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그럼요,
1: 네.
0: 그럼요.
1: 커뮤니티에 우리 모두가 네. 똘똘 뭉쳐야지만 네. 조금씩 변해 가겠죠. 여러분의
0: 동참. 네. 제가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한 분의 상황이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그분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이제 뭐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한데 그 집안에는 뭐 약간 가정폭력이 힘들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아버님이 가정폭력을 가해를 하셨고 피해를 받으신 어머님이 이제는 딸한테 그래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슬픈데 이 친구는 그 삶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노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0대까지를 지내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아, 나 이렇게 살 못 살 것 같다고 해서 약간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구한 것도 이제 영어를 다 하는 친구니까 그 주류 사회에 있는 핫라인에다 전화를 했어요.
1: 근데 네.
0: 상담을 아무리 받아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이
1: 네.
0: 예, 너 그렇게 살면 그게 맞지가 않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 삶을 모르잖아.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리퍼가 와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아,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1: 드디어 깨고
0: 네.
1: 나왔네요.
0: 근데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원래 그렇다고.
0: 네.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네. 뉴욕 가정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실 때 또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진아주님 이제 네. 곧 인턴십 끝나서 돌아간다고 네. 들었는데 뉴욕 가정상담소의 자원봉사자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네.
2: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배운 게 되게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2: 봉사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되고 그냥 엄청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1: 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숨겨진 부분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파헤쳐서 제대로 보고 또 인식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뉴욕 가정상담소니까 가능하다.
2: 네. 네.
0: 저도 가정폭력 없는 줄 알았어요.
1: 예.
0: 저희 친구들은 너가 왜 거기서 일을 우리는 안 때리면 다행이지 막 이러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네네. 하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아, 네. 많이 심각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0: 네. 네.
1: 진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도 도전하시고요. YCPT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많은 분들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유효가정상담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효가정상담소에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관리 부국장 로엔 김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진아주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한라인 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7184603800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정보를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졌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유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주요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김용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또 휴일날 세 분 나와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이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재헌절을 맞아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상기시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예. 이는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위인 이른바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1: 빛의 위원회, 그러니까 빛의 혁명위원회를 좀 줄여서 빛의 위원회, 뭐 이런 느낌이겠군요.
3: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른바 빛의 혁명의 어떤 여러 뭐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 취합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 자, 한편 이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왔던 국민의힘, 뭔가 재헌절 기념식도 불참한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없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3: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헌절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기간 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헌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는 입장을 선회해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국회 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재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에 재헌절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 장동혁 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하는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저희가 일단 잠시 후에 좀 준비를 하고 일단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빛의 위원회 등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1: 예.
4: 현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정치적 가치, 이걸 이제 국민주권으로 두고, 그리고, 지난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정체제가 중단이 될 뻔했던 위기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4: 그걸 네. 시민들의 힘으로 막았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기념할 만한, 그런 그, 날짜이고 기념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1: 예.
4: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건.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이어서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생각하면은 되겠죠.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아주 반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매년 12월 3일 날 예. 이 내란당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영원히 내란당 굴레 속에 지금 국민의힘은 아. 갇히게 되는
1: 예.
4: 또 그런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할 텐데 뭐 이게 행정부 권한이고 국회가 그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4: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김용호 의원님.
5: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하려고 그러는지도 알겠고.
1: 예.
5: 근데 제가 볼 때는 과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주권의 날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재헌절이면은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재헌절 자체가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고 헌법 공표된 날이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헌절날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화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국민주권이라는 가치도 제헌절날 충분히 다 같이 기념할 수 있는 날인데 역사적으로.
1: 예, 예.
5: 굳이 아마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네, 그것을 이겨내고 탄생한 정권이다라는 약간 좀 정권 홍보적인 그 뉘앙스 이미지가 부각될 것 같아요. 부각시키고 싶겠죠.
1: 예.
5: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괜히 진영 간의 놀림, 그러니까 민주 무슨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등 이게 여야 간의 갈등에 괜히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됐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고요.
1: 예.
5: 또 탄핵 당했고요.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인데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꾸 기념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은
1: 예.
5: 그러면은 60대회나 뭐 부마 행쟁이나 모든 역사적인 사례에 사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1: 예.
5: 그래서 그거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이제 국민주권의 날인데 이게 공휴일로 하자는 건 아니죠? 김승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3: 네, 일단 뭐 공휴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주권의 예. 날이라는 명칭이
1: 명칭만
3: 그런
1: 붙자.
3: 날들은 꽤 있으니까
1: 예, 예.
3: 그런 날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금 예. 더 엄밀히 해야 될 거는 좀 민주주의라든지
1: 예, 예.
3: 뭐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혼용해서 쓰이는데
1: 예.
3: 그러면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국민주권을 쓰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1: 예.
3: 왜 주권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정치학계에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1: 예.
3: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국민 주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태어나긴 하지만
1: 예.
3: 민주주의가 언제까지나 국민 주권에 의존할 수는 없다.
1: 그러니까
3: 주권이라는 건 특히 선거 때 국민들이 행사를 하는 건데
1: 예.
3: 이걸 사실사철 일상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는 것이고
1: 예. 예,
3: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1: 예.
3: 국민 주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또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정의가 너무 광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좁혀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정정주식 원내대표는 재원절 행사에 참여했는데 장제혁 당대표는 올림픽 공원 같단 말이죠?
4: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여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재원절 기념 행사는 국회가 주체입니다.
1: 그렇죠.
4: 그렇죠.
1: 예,
4: 헌법을 만든 기관이
1: 조정식 국회의장이
4: 네, 국회고 예. 그리고 국회가 주인공인 이제 그런 날인데 아무리 지금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뭐 반이 정치적으로는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에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이 참여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 좀 과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1: 예.
4: 협상은 협상이고 그리고 국회가 주인공인 기념일은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4: 때문에 저는 보이콧을 했더라면 오히려 야당이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1: 예.
4: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행보는 아쉬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1: 예.
4: 지금 장동혁 대표를 보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의 당 대표 직함만 가지고 일종의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1: 예.
4: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내놓은 느낌 알아서 하고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협상이나 원내 대응이나 예. 일종의 정치적 기획은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태인 걸로 보여요.
1: 당대표는 존재할 뿐 지도력은 발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김용호 의원님?
5: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게 들리네.
1: 근데 아,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5: 마치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제일 야당의 정말 대표인데
1: 예.
5: 제헌절에 가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예.
5: 오히려 자꾸 그렇게 되면은 대여 투쟁력의 예봉이 무뎌지죠. 명분을 계속 잃는 거죠.
1: 예.
5: 그리고 리더십에 손상이 가죠. 물론 리더십이 지금 많이 뭐 손상이 갔죠.
1: 예.
5: 지금 리더로서의 어떤 그 품이나 품격은 없고 여러 곳에서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1: 예.
5: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그렇게 되면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을 판이에요.
1: 예.
5: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대표로서보다는 자꾸 이제 어떤 전국 재선거 투쟁위원회 위원장처럼 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1: 예.
5: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일정이 겹쳐서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재원절 행사에 보니까.
1: 예.
5: 그냥 시간도 달랐던데.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아, 물론, 부실 선거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국 재선거를 명분으로, 전제로 하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움직임은,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꾸 올림픽 공원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은신처처럼 지금 느껴진단 말이죠.
1: 맞아요. 예.
5: 뭔가 애매하거나 뭐 사람 만나는 거를 기피하고 이거 대인기 피증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1: 예.
5: 다른 정치인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6.3 지방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5: 계속 피하고 텔레그램방에서 그냥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 그 명분조차도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계속 조롱받는 당대표로 남을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우리 김승 평론가도?
3: 네. 사실 제헌절은 야당이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날짜상으로 정부 수립 기념일이 8.15잖아요.
1: 아.
3: 제헌절이 더 이릅니다.
1: 예.
3: 그리고 그 앞에 총선하고 제헌국회 개헌이 있었고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 나고 정부 났지 정부 나고 국회 나지 않았다.
1: 아.
3: 이렇게 주장해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1: 대여투쟁의 선동장으로 김승 평론가를
5: 예, 계속해보세요.
3: 네, 아깝네요. 네,
1: 근데 아까워. 인재영이 위원장.
5: 일단 아까워.
1: 일단 아까워. 그래가지고. 네,
3: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을 한 것이다.
1: 아.
3: 네, 이 참석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1: 예.
3: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좀 아예 그냥 벗어난 행보를 해버린 게 아닌가. 좀 야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사실 새로운 초식이어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4: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고민은 한 지는 한 6개월 넘고
4: 당대표가 리더십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인데
1: 예, 예.
4: 그렇다고 아예 당대표라는 사람은 젖혀놓고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당을 운영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 예.
4: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그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4: 본인 나름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될 그런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위를 하잖아요.
1: 예.
4: 올림픽 공원이 일종의 약간 그 정치적 개토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 부실 선거에 대한 정당한 이 항의 시위가 점점 변질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부정 선거, 그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선거 불복 시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자꾸 당대표가 거기 나가서 전국 재선거를 외치면 저게 과연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정치적 방향이냐. 그런데다가 당내에서 선거 이후에 선거 책임론으로서 물러나라는 주장이 있었고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1: 예.
4: 마무리를 못 짓고 있잖아요.
1: 맞아요.
4: 그렇게 되면은 좀 당이 모처럼 정치적 기회를 잡은 건데 지방선거 이후에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1: 예.
4: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1: 만약에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자 이런 건데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종합특검 실력이 있는가? 예, 수사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3: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 예.
3: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총 18명이었는데요.
1: 예.
3: 그중에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 6명이면 3분의 1 정도.
3: 네.
1: 638이니까. 예. 자, 일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종합특검 연장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고 필리버스터한다는 거죠.
3: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4: 예.
3: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게 원 구성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20일 오전부터 경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달라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1: 예, 일단 종합특검 이제 구성 영장이 좀 줄줄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특검이 뭐랄까 좀 수사에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4: 뭐 특검 측의 입장은 해피테일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1: 해피테일.
4: 수사 막바지에
1: 예.
4: 말하자면 이제 무거운 영장 청구를 집중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영장이 성공하면
1: 네.
4: 그 전략이 통한 거지만 최근 사흘 사이에 뭐 연달아 지금 계속 기각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좀 특검이 이게 이제 한번 3대 특검이 수사한 거를 다시 수사하는 건데 그러다 예. 보니까는 성과를 의식해서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
1: 예.
4: 이게 3대 특검이 이제 기소한 사건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4: 그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 3대 특검에서 혐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거나
1: 예.
4: 그래서 지금 그 3대 특검 재판에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서고 있는
1: 예.
4: 이를테면 군 관계자나
1: 예.
4: 이런 분들을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뭐 부하 임무 수행 이런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1: 홍자원전 차장이라든지
4: 대표적으로 조성현 대령이
1: 조성현 대령도
4: 소방대교에서 멈추라고 예. 했던 예. 그 수방사
1: 예.
4: 그 조성현 대령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이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4: 지금 참고인이 돼 있는 사건에서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대 특검 쪽에서는 오히려 그 공소유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종합특검이
1: 예.
4: 이런 그 양자 사이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거든요.
1: 예.
4: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의혹이 있는 건 좋고 연장도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안 예. 끝났는데 그럼 다시 이걸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검경 간에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가지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 남기면 예. 수사 잘 안 돼요.
1: 예.
4: 그 특검이 마무리 지어야 되고 30일 수사 연장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과를 물론 내야 되겠죠. 근데 성과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이게 무리 있지 않은 그런 수사를 하거나 혹은 기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1: 김여원.
5: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이 이거 너무 이렇게 가면은 정치특검 아니냐. 아, 이런 그 비판을 자꾸 받게 되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5: 어떤 근거나 증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모든 사건들을 몰아가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원래는 객관적이어야 될, 공정해야 될 종합특검이 지금 뭐 18명을 영장을 신청했는데 6명만 발부됐다는
1: 예,
5: 거는
1: 예.
5: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거죠.
1: 예.
5: 그래서 이것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뭐 130명에서 150명으로 그 파견 공무원들을 다시 늘리고 계속 이러면은 또 국민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신뢰는 더 떨어지고 그러면 정치 특검이라는 아마 오명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러면은 명분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때 사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대여 투쟁력이 지금 거의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올림픽 공원으로 가죠.
1: 예.
5: 그 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오로지 법사위원장 자리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원내 교섭을 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땐 너무 유연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당 정말 그 국정 운영에 발목 잡네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1: 예.
5: 실익이 없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끝이 딱 있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1: 예.
5: 결국은 필리버스터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1: 무제한이 예. 아니에요. 무제한이
4: 24시간짜리예요.
5: 예. 예. 예.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이 없어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뭐뭐 조건을 가지고 넘겨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당 원내조차도 분열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은 다선 의원들은 또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에 여론이 좋게는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폭주하는 민주당에서 공격을 더 예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내대표하고 다선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문제가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 개혁과 어떤 그 혁신의 예.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을 점점점점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거죠.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짧게 좀.
3: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다수가 기각됐다는 거는 특검의 뭐 수사력 부진이든 혹은 오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는 되기 때문에 예. 좀 특검 입장에서도 더 유의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물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은 못 하는데 이것도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예.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염려가 크지 않을 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 부분은 특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도 혹시나 이제 법정으로 안정적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과도하게 0.5심에서 기선을 제압한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영장 청구 안 된다고 해서 그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3: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 재판을 받아라. 아마 이런 거니까 예 그런 부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존폐에 대한 지금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이거 보안 수사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쟁은 둘로 나뉜 상태이긴 한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갤럽 조사군요?
3: 네, 한국갤럽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1: 예.
3: 무선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3: 검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 의견인지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 의견인지 물었더니
1: 예.
3: 유지 의견이 61%, 폐지 의견이 23%로 유지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였는데요. 유지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3배 정도가 나왔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힀 지지자가 아닌 쪽이 더 많았다.
1: 그렇죠.라고
3: 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나타났고요.
1: 예.
3: 호남 지역에서도 55-28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할 때 그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보안수사권이 이게 그토록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뭐 실제로 그렇고요.
1: 예.
4: 또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
1: 예.
4: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여론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1: 예.
4: 저는 이걸 너무 서둘러 가지고 8월 17일 전에 폐지로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 여론을 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김용호 의원도 말씀 주시죠.
5: 예,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무리하게 그냥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외 조항을 좀 두고
1: 예.
5: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입장이잖아요. 그게 저는 많이 퍼졌다고 봅니다.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나 친명 그 당원들에게는 그래서 여론이 예, 좀 보안수사권 유지 쪽으로 서서히 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윤기 그 살인 사건. 그게 컸죠, 이번에.
1: 예. 예.
5: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 등, 예, 강성,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마치, 무슨 어떤 그 과거 운동권 식으로 어떤 혁명하듯이 하나의 깃발을 들었단 말이죠. 검수완박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검찰개혁의 예.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이념을 그대로 정책으로 만드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네, 이념과 정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1: 예.
5: 그 이념 이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위 686 운동권 화염병 짱돌 출신의
1: 예.
5: 어떤 정치인들이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각이 되는데
1: 예.
5: 어쨌거나 지금 이건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5: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 맞는 거예요. 예. 예외를 좀 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저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뭐 일단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1: 예. 예. 자, 일단 뭐 관련해서도 이제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관태 의원 간의 토론이 다음 주 목요일날 예정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토론 네. 전망을 좀 사실 해보시면.
6: 사실 구도가 차라리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민주당의 찬반 의원끼리 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1: 아.
6: 왜냐하면 지금 보안수사권 유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1: 그렇죠.
6: 그거를 실익을 정치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6: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당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성동격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야권 쪽으로 시선이 못 가고 못 가도록 민주당에서 먼저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일 같은데.
1: 그렇죠.
6: 근데 이게 묘한 것이 지지층에서는 다수가 유지 의견인데
1: 예.
6: 당내 의원들 중에 유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1: 예, 예.
6: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여론 때문에 좀 한동훈 의원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떤 정치인이든 뭐 토론 실력을 떠나서
1: 예.
6: 여론 다수가 등 뒤에 있으면
1: 예.
6: 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6: 그런 점들을 어떻게 또 그러면 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1: 예.
6: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도 또 또 여러 가지 고심이나 또 어떤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4: 저 왜 수용했는지 모르겠어요.
1: 아니 저 이건태 의원이
4: 네, 저 여론을 보세요. 저 토론 수용하면 100% 불리하죠. 게다가 이분이
1: 예, 예.
4: 대장동 변호사 본인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1: 네.
4: 그 이미지가 그렇게 네.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거든요.
1: 예, 예.
4: 그리고 저는 검사 토론은 좀 그래요. 차라리 경찰 출신하고 검찰 출신하고 토론을 하면 모르되
1: 예.
4: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가 이것 때문에
1: 예.
4: 교통정리가 안 되고
1: 그렇죠.
4: 내부가 막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
1: 예.
4: 굳이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해서 한동훈 의원 좋은 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사실 한판 승부에서 거의 성사가 될 뻔하다가
4: 네.
1: 아. 이건태 의원 측에서 이제 JTBC에서 하겠다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JTBC 목요일로 하게 됐는데
4: 네. 놓쳤네. 아이.
1: 지켜보시죠.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한판 분위기 피핑 여기까지. 김승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K라디오.
7: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우리 상품의 시 두 박스까지 12불 99, 화 다섯 펀드당 1불 99, 사태 파운드당 10불 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외전 이제 오늘 함께할 분, 소중한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김유정 의원님 잘 아시죠? 우리 정호김
2: 네.
1: 의원님?
2: 네네네.
1: 예.
2: 되게 네, 좋아하는 그, 정호김 의원님.
1: 아, 좋아하십니까?
3: 아, 우리 네. 서로 되게 친해요.
1: 어, 그러시군요. 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멋진 토론 부탁드리고.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제 밤에 이 또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랑 김용전 부원장 후보 자격 없다, 출마 자격 없다 하면서 충돌을 했어요. 결국 이제 오늘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두 분에 대한 후보 자격 일단 투표를 통해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실 차례인데 마이크 가까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네. 오셔가지고 예, 자, 민주당 괜찮습니까?
2: 네. 글쎄요, 이거를 그 사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1: 정리.
2: 예, 미리 조금 얘기를 했었어야지. 매번 뭐 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1: 그러니까
2: 무슨 서로 투표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네. 청년 최고위원 선출 중 얘기하다가 네. 또 이제 후보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러면은 집권 여당이 이게 뭐가 됩니까?
1: 네.
2: 당의 위신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이렇게 네. 문제 제기를 하며 이러는 네. 건가? 그리고 문제 제기한 쪽이 이제 이를테면 소위 친천계 최고위원들인데
1: 맞아요. 네.
2: 최고위원들은 문제 제기하고 정청래 후보는 뭐 대승적으로 뭐 동지들이고 다 포용하고 뭐 본인들이 역할 분담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1: 굿카 베르카.
2: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뻔히 보이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그냥 어제 결론 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1: 예, 예. 그렇죠.
2: 굳이 뭐 이렇게 오늘까지 갈 문제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봐도 이거는 김영전 부원장이나 송영길 후보나 마찬가지로 늘 뭐 정치검찰의 폐 이런 얘기 해왔어 놓고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문제 삼는다, 자격을 문제 삼는다라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1: 예.
2: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이게 선호투표제 갖고 다원당규 위반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자격, 후보 자격 논란이 있으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번이 지나갔지만 선거 끝나면 이것도 이거 사실 이거 좀 불공정 선거했다 가처분 막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겠는데 우리 정욱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3: 그 선호 투표제도 네. 그렇고 이번에 자격 논란도 그렇고
1: 네.
3: 외연상 보기에는 지금 친천계가 이렇게 한 발 양보한 것 같은
1: 네.
3: 그런 모습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그 단어가 짜고 치는 고수돗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로 그러니까는 뭐 그 문정복 의원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요번에 그 대승적 그다음에 동지
1: 예?
3: 굉장히 이렇게 귀에 아, 지금도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리는데요. 그 이렇게 해갖고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1: 예.
3: 하잖아요.
1: 예, 그렇죠.
3: 근데 다들 민주당 사정을 아는 분들은
1: 네.
3: 결국은 다 인정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1: 예.
3: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그다음에 동지 그 발언이 이렇게 오래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정청래는 이렇게 계속 두들겨 맞고 2대1로 맞고 3대1로 맞아도 내가 이렇게 넓은 가슴의 소유자다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조금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1: 예.
3: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고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 이런 것들은 표출이 되는데
1: 네.
3: 가관인

0: 거 같아.
1: 가관이다. 가관이다. 가관소연이.
2: 그 지난번 선호 투표제에 대한 신경전. 예. 뭐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아, 사파싸움.
2: 이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외 규정.
2: 원칙적인
1: 있죠.
2: 규정인 원칙. 이러하지만 예외 예. 규정이 있는 거여서 그 예외 규정에 해당 안 될 그 이 사례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논란을 그렇게 크게 벌인 문제가 아니었는데 예. 최고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한 게 일종의 신경전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그만큼 지금 그 전당대회가 감정적으로 지금 과열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정청래 후보 측의 언더독 전략도 있는 거죠.
1: 예.
2: 내가 이렇게 좀 불리하게 대통령도 아. 나를 핍박하고
1: 룰을 양보하고 있고
2: 네, 후보들도 협공하고 그리고 룰과 관련해서도 우리 쪽에서 계속 양보를 하고 그런 이제 결집해달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당원과 지지층한테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
1: 예.
2: 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이제 주도할 때는, 이번 전당대회를 사실 대비하고 준비한 거잖아요.
1: 예.
2: 그리고 최대한 당원들의 말하자면 표를 결집해서 지금의 당내 분위기를 뚫고,
1: 예.
2: 이 전당대회에서 이기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투표율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 원래 이게 전당대회 민주당 어느 정도 투표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절반 정도 하죠. 50%
0: 못하기도 하죠.
3: 네. 이번엔 더
2: 제가 제가 알기로는 높아도 한 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3: 이번에 좀 높아질 것 같아요.
2: 이번에는 높아지기도 할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은 높여야 되는 거죠.
1: 아.
2: 최대한 어쨌든
1: 나와라.
2: 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투표율일 것 같아요.
1: 자 우리 김영호 의원님.
4: 그러니까 뭐 6개월 당비 뭐 이런 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1: 예.
4: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예. 이런 때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죠.
1: 아.
4: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1: 예.
4: 저는 저런 거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뭐 6개월 당비보다는 예를 들면 김용 부위원장 이분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아니, 대법원 판결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완전히 예. 피의자 지금 그 2심까지 징역형이잖아요.
1: 예.
4: 이거 지금 선고를 받고 지금 보석 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뭐 당비 이런 것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1: 예.
4: 야 이렇게 요새 그렇지 않아도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라는 막 용어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판에
1: 예.
4: 야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1: 예.
4: 저는 이런 거에 대해 더 분개해야 되는데,
1: 예.
4: 뭐 당비 이런 거는 예.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1: 아,
4: 민주당은 예전에도 사실 원칙이 좀 없어 왔어요. 이런 데서는 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1: 아, 여야 모드라고
4: 예, 정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 예. 정치니까.
4: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데
1: 예. 예.
4: 어떻게 하겠어요?
1: 예. 유연함의 김영호 의원님.
4: 아, 그럼 정치 그걸 해결하는 게 더 정치고.
1: 예.
4: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그 어떤 피의자 예.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공천도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지. 너무 바쁘 싶다고
4: 그러면.
1: 네,
4: 그럼 그 원칙으로 쭉 나갔어야 되는데
1: 예. 예.
4: 당비 가지고 얘기하길래 저는 뭐 치사하게 이런 것 가지고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국회의원은 되는데 최고위원은 되냐? 뭐 이런 말씀.
4: 그렇죠. 예. 지도분들.
0: 오세훈 시장은 피의자 상태에서 서울시장에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이 됐고 다음 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적어도 김용 부원장은
1: 예.
0: 이제 본인 매우 억울하고 뭔가 총선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지만 당에서 이제 말렸죠.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제가 당을 위해서 접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당내 최고위원 당내 선거잖아요.
1: 예.
0: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0: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래서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죠. 선택을 예. 어떻게 받는지 예. 아닌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본인은 그런 점에서 조금 그 억울함을 좀 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1: 예.
0: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뭐 일타 강사까지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4: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 전에 저기 유죄가 났었나요?
5: 유죄는 안 났는데
0: 기소죠.
4: 기소가 됐죠. 그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지명 같은 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인데.
0: 같은 피의자한테 뭘 또 그게 다릅니까?
5: 아니 거긴 피고지.
4: 다르죠.
5: 피고지 거기.
0: 피고인 이 상황에서
4: 유죄 확정 이거 다르죠.
1: 네, 잠깐만.
4: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잣대라면은. 민주당이 더 점수를 잘 받았겠다라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1: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본인의 출마를 반대하는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을 끌어놓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문정부 의원이 이제 이거 당의 최고 어른이신데 육선이시고 좀 느긋하게 당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2: 설마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1: 해석한 것이다.
2: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워낙에 이제 말을 좀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4: 목도 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5: 역적.
2: 그렇다 보니까 네. 상대가 듣기에는 저거 위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들었을 수 있는데
1: 검찰이 컷오스 때문에 검찰이 그렇죠. 시간이 많았습니다.
2: 진희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송영길 그 대표께서도, 전 대표께서도 이게 전당대회가 좀 과열되는 건 맞는데 근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은 전직 당대표를 지내신 큰 정치인으로서 다소는 조금 정제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위태위태한 언어들이 좀 있었어요.
5: 아니,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1: 그래요?
5: 옛날에 2010년 기억나요? 연평도 폭격 사태 때 인천시장으로 연평도 가가지고 그 포탄에 그슬린 소주병을 보면서 이게 바로 폭탄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설화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
2: 근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포탄 껍데기 때문에 다 묻힌 거 아닙니까?
5: 그러니까 한나라당 보험병 때문에 묻혔지. 근데 그 한나라당 대표는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0: 황운하 의원이었죠 그때? 누구였나요?
2: 황운하 의원이 안상수 대표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했더니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지금 강성당원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문자폭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정홍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이랑 토론을 하는 이건태 의원은 왜 토론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청취자 중에 한 분이 백주희님이 전에 그 질문하셨는데 아니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고 친명 의원인데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허락하자는 쪽이신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친명 의원이고 대통령 뜻을 반영한다는 사람이 보안수사 완전 폐지 토론을 한동훈 의원과 나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라고 질문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게 말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0: 그러니까 저도 반대예요.
4: 그렇죠.
0: 정치하실
4: 분이네.
0: 이 토론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이건 제외는 지금 친명 의원이고 대장동 변호사면 대통령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뿐인데 왜 이 토론에 나가느냐.
0: 한동훈 의원한테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이건태 의원한테 토론하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1: 아니죠.
0: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다 거부하고 그럼 막판에 이제 이건태 의원이 나선 건데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건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거든요. 지금 본인 선거 전략인가.
2: 그럴 수 있겠죠.
1: 최고위원 출마.
0: 그렇지 않고는 잘 해석이 안 돼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될 텐데 혹은 취소하거나.
5: 취소하면 더 우습죠.
4: 지금
0: 어떤 입장을 가지고.
2: 김일정 의원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취소되겠네요.
4: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달아가지고.
2: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이 됐든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이 토론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0: 그렇죠.
2: 당내 의견도 정리가 안 돼.
5: 아니 왜 하겠다는데 이렇게 그래요.
2: 여론이 지금 유지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5: 하겠다는데.
1: 하겠다는데.
5: 내비둬요.
2: 제가 보기에 성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성사가
5: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이건태 의원한테는 플러스가 안 되는 상황
1: 플러스 안 될 것 같아요. 아, 당도
5: 성사가 안 되면 쫄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4: 아니 이거 지금 김민석 그 의원도 그렇고 다 이걸 빨리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은 핵폭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이건태 이분이 앞으로 이제 큰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1: 정치라고
4: 정의로운. 근데 이게 전당대회의 그 핵을 폭탄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엄청난 부담이죠.
5: 그렇죠. 부담이죠. 이건태 의원이 그 저 정청래 대표 시절에 월드 클래스 지도자라 그랬다고 한마디 한 분이 이분인가 아닌가. 나 기억에 어때요, 의원님? 이건태 의원이었나? 월클이라 그랬다고.
1: 아, 그랬나요?
5: 아니, 월클 아닌데 월클이라 그랬다고 막 뭐라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갑자기 이건태 의원인가? 아, 요새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1: 아무튼 뭐 시간과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졌으니까.
5: 아, 이번 주, 다음 주요?
1: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아무튼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 나오는 유시민 작가의 네, 입, 요 입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박원성 의원님도 평가하셔야죠.
2: 글쎄요, 뭐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요? 예. 박원성 교수님이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1: 네, 뭐 짧게. 예.
2: 근데 지난번에 ABC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거나. 예. 아니면 다스베이다 가서, 그 건축학 개론이가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냉담한 것 같아요. 반응이.
1: 아.
2: 아, 피곤하다 이제는.
1: 예,
2: 이런
1: 예.
2: 반응이 민주당 안팎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1: 예, 예.
2: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얘기한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예. 저게 진짜 선의일까. 필연적 실패, 참혹한 실패로 가는 거다라는 식의 그 예단 같은 게. 게다가 예. 그 근거가 대통령의 내심에 대한 추정이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몇 가지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내심을 추정하고 또 그 내심의 의도를 그 현상들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순환 논법 같은 건데
1: 예?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에 대해서 예. 노코멘트를 하고 있겠어요. 그게 별로 예.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 그 유시민 작가도 어떻게 보면 그 법률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랄까 말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1: 예.
2: 그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어제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월드클래스 발언 이건태 의원이 한 게 맞아요.
5: 아, 맞아요.
1: 월드클래스 정치 지도자 역대급 외교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태 의원이 아 그런 거 우리 이 대통령은 질색하신다.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그 활란한 정기교수 별로다. 이렇게 언급한 게 있네.
5: 네,
1: 맞아요.
5: 네.
1: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은 강일정 대변인이 별도 대응 없다. 아, 별도 대응 없다. 그리고 굉장히 차갑게.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류한 적 한 번도 흔적이 없다. 라고 이제 바로 이제 잘라버렸긴 했거든요. 김영호 의원님은 이 논쟁 계속 갈까? 라고 보십니까?
4: 지금 논쟁이라는 게 그
1: 뭐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전당대회 이슈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4: 뭐 유시민 작가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계속 민주당 내에서 어쨌거나 반응하는 분들이 또 나올 거고.
1: 예.
4: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도움은 안 될 거예요.
1: 예.
4: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1: 예.
4: 사실 굉장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외로운 싸움 하지만 외로운 싸움 나름대로 예. 예, 그런 걸 깃발을 들고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무슨 김어준 유튜버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1: 예.
4: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면에서 여기도 저기도 도움이 안 된다. 유시민 작가의 이런저런 얘기는.
1: 예.
4: 예, 그게 뭐 이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악플보다 무풀이 더 싫은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청와대에서 예. 무풀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이제 그 정도의 네. 감정을 드러낸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유시민 작가는 나는 뭐 좋은 취지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동지의 언어인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1: 예.
0: 저도 그렇게 뭐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1: 예.
0: 근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긴 할 건가 봐요. 왜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된다고 뭐 나라 안 망한다
1: 예.
0: 또 유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뭐 그런 식의 망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 예.
0: 만 36세에
1: 예.
0: 김대중 정부, DJ 정부
1: 예.
0: 실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1: 예.
0: 실패했나요?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만 66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가면 실패한다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냥 아 돌아올 수 없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비워야겠다.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5: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고 어쩌다 맡기서
0: 왜 그러세요?
1: 어쩌다 한번 망할 수도 있다.
5: 예. 그 다음에 아니 그 농담이고요. 그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번 더 폭탄을 터뜨릴 것 같다라는.
1: 아, 또 있다. 또 있을 것
5: 같다. 왜냐하면 8월 17일까지 벌써 한 달 남았는데.
1: 아, 한 달. 딱 한 달 남았어요.
5: 제가 볼 때는 이래도 안 해?
1: 한 번 더. 이래도 내 말을 주목 안 해?
5: 아,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 다음에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의 지금 접근은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정청래 후보를 돕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몇 가지 방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청와대 실장이나 그 정부 관계자들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뭘 하는 게 예. 사실 보는 사람도 되게 불편한데 예. 그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1: 있다는 거죠.
5: 김어준 예. 씨가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프랑스 그 요리점도 뭐 여러 예. 그 소위 뭐라 그래 그런 걸 체인 뭐 비슷하게 뭐 한다고.
0: 가게 이름이 금요 미식회래요.
5: 아, 그래요?
0: 네. 그걸 네. 불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저는.
5: 아, 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어떤 그런 우려, 네. 우려라고 본인은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 시민 파트, 시민 파트를 어떻게 말할지, 네.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는 그 민주당의 어른 내지는 멘토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 예. 이제 그 정도 되는 식자라면 예. 어떤 이너서클이든 좀 이렇게 통합이라든지 또는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2: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시민 작가가 저 정도의 울분, 어쩌면은 집착. 어쩌면 강박. 예. 그걸 가질 만한 그 문제가 지금 뭘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정계개편,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럴 만한 그 근거나 예.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보수인사 몇 명 데려다가 쓴 게 본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축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 아니, 증축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무슨 재건축을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인데다가 예.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이 됐겠어요? 다만 보안수사권이라는 예외적 장치를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하고 그조차도 당에 맡긴 거예요. 예.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두고 검찰개혁이 이렇게 1년간 지체되는 거는 원래 이 스케줄대로 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예.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하면서 올해 7, 8월 때 형사청법 개정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지체되는 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관계가 너무 틀리고 결국 그 이 민주당 내에 이른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어떤 부족적인 가치나 정체성 예. 혹은 지위, 영향력 이거 훼손되는 게 지금 싫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아, 이 조합 너무 좋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여의도 외전 네 분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재원절에 보내드린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아, 휴일에도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월요일에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어떻게 숨은 좀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캐나다발 이 먼지 때문에 굉장히 다니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1: 네.
0: 금요일은
1: 네.
0: 오네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경아입니다.
0: 목요일의 여자잖아요.
1: 어떻게 금요일이 와버렸다.
0: 금요일이 왔어요. 네. 자, 이번 주말은 또 전 세계를 잠못 들게 하는 축구팬들에게는 정말 4년을 기다려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1: 아, 드디어 결승전 네. 날이 다가왔네요.
0: 이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그죠?
1: 그러니까요.
0: 벌써 37일이 이제
1: 다
0: 흘러가고.
1: 네. 네. 드디어 결승전이 네. 열리는 일요일을 앞두고 있네요. 네.
0: 혹시라도 어느 팀이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1: 네. 네.
0: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가 결승전을 벌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메시의 라스트 댄스냐. 라스트 맞겠죠, 근데?
0: 지난번에도 라스트라 그랬는데.
1: 네.
0: 이번에 또 넣었단 말이죠.
1: 네.
0: 이번에는 진짜 라스트인데 다음에 또 넣으면 진짜 라스트.
1: 아무튼 저희가 라스트일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메시의 라스트 댄스냐
0: 네.
1: 아니면은 이 스페인의
0: 네.
1: 이 젊은 피 세대 교체냐.
0: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저 개인적인 성훈이 의견을 물으신다면
1: 네.
0: 메시는 지난번보다 이번에
1: 네.
0: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1: 그러면 혹시 이번이 정말 라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0: 그러니까 라스트의 네. 라스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의 똑같은 마음은
1: 네.
0: 메시를 계속 보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1: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누구나 그런 좀 전설의 활약은 계속
0: 그러니까,
1: 좀 네. 이어지길 바라잖아요.
0: 맞아요.
1: 네. 네.
0: 바로 그런 방송을 꿈꾸는 슬프다.
1: 고맙다방이야 영원하라.
0: 아 너무 그 외침 자체가 굉장히 이게 초라한데. 아 근데 이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만
1: 네.
0: 이게 이제 미국 하면 또 이 비즈니스의 또 나라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워낙 모든 것에서 이 비즈니스를 잘 뽑아내다 보니까
1: 네.
0: 이번에 또 최초로 월드컵 최초로 하프타임 쇼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1: 네.
0: 요걸 티켓을 한 장씩 팔릴 때마다
1: 네.
0: 소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씩 이렇게 한다. 그래서 총 1억 달러의
1: 네,
0: 총 1억 달러의 기금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는 취지는 좋으나
1: 진짜 좋은데요. 근데 그 하프타임 쇼를 하려면
0: 네.
1: 그 풋볼 할 때처럼 가운데다가 이제
0: 무대 세트를 만들어야
1: 무대 세트를
0: 되잖아.
1: 하면 그러면 그걸 또 세우고
0: 네, 끌고 나오고
1: 예, 없애고 이러려면 네.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네. 원래는 딱 15분 쉬고
1: 네.
0: 바로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1: 네.
0: 최소 25분에서
1: 네.
0: 최장 35분 이상 네, 이렇게 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저희 또 그때 BTS가
0: 네.
1: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꽤나 오랫동안 거의
0: 네.
1: 콘서트처럼 즐길 수 있겠어요.
0: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시죠?
1: 네.
0: 근데 이게 공연 시간은 딱 11분이에요.
1: 아, 11분이지만
0: 11분입니다.
1: 그 무대를 세우고 치우고 하는데 그렇게
0: 시간이
1: 오랜
0: 걸려요?
1: 시간이 걸리는
0: 네.
1: 거군요.
0: 그래서 BTS,
1: 네.
0: 마돈나, 샤키라, 또 우리 그 누구죠? 남자친구.
1: 콜드플레이?
0: 콜드플레이가 이제 전체 감독을 하고요.
1: 네.
0: 아, 그 세계적인 그 아 남자 아이돌.
1: 네, 누군가 또 저희 청취자분이 알려주실
0: 예,
1: 거예요.
0: 이제 그렇게
1: 네.
0: 예, 할 텐데
1: 네.
0: 45분 걸린다고요?
1: 45분이나 걸려요.
0: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쇼는 11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 네.
0: 쉬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1: 그러면 이거는 선수들에게 더 오래 쉴 수 있으니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0: 아, 이게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 제가 이제 스포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1: 네네.
0: 봤더니
1: 네.
0: 이분들 얘기로는 15분이 넘어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
1: 네.
0: 상당히 선수들이 이게 근육이 차가워지고 식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거나 어떻게든지 몸을 이제
1: 뜨겁게 유지를 해야 되는군요.
0: 하기는 하겠지만
1: 네.
0: 그래도 이제 경기장에 나와서 몸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위험할 수
1: 되는.
0: 있다고 합니다.
1: 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수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0: 네. 네,
1: 그런 하프타임이겠네요.
0: 네, 그렇지만
1: 네.
0: 또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떨지는 솔직히 봐야지 모르겠어요. 근데
1: 그것도 그렇겠어요. 네. 이게 뭐 공연이 긴 것도 아니고 고작 11분이면은
0: 네.
1: 네, 아무리 팬들이라고 해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긴 하겠어요.
0: 하지만 월드컵 개막식 멕시코에서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또 이재가
1: 네.
0: 한국어 가사로 또 노래를 불러서 개막식을
1: 그러니까요.
0: 시작했고
1: 공식 주제가를
0: 그렇죠.
1: 네.
0: 폐막식에서는 다시 또 우리 BTS가 또 중심이 돼가지고 이 공연을
1: 네.
0: 펼친다고 하니
1: 네.
0: 아, 좀 뭔가
1: 저희
0: 기분이 좋긴 해요.
1: 어깨뽕이 막 천장을 네. 뚫고 나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0: 그래서 좀 메시아한테 미안하긴 한데
1: 아, 그 자리에 저희 한국 선수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하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보고요.
1: 맞습니다.
0: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스코어 맞추기 내기라도 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좀 국뽕이 좀 차오르는 그런 또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1: 네.
0: 얼른 노래를 듣고 와서 저희는 여름방학 특집 추억 이야기로 여러분과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모르시죠?
1: 네, 누구 노래인가요?
0: 그것도 무려 그 유명한 해바라기가 불렀는데
1: 네. 네,
0: 여름방학이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시 음악다방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1: 네.
0: 금요일.

0: 노래만 들었는데 진짜 여러 번 아깝네.
1: 그러니까요.
0: 오, 어? 신기하네. 네. 정말 여러 번 아깝대. 어우, 야.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100세시대 실버 문화 공간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문의 전화는 917-803-7080 쉼터 콜라텍.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라디오 스타랍니다. 한 시간 먹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무시무시하죠 이 습관이. 와.
1: 아니 그 습관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0: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이번 주 특집이었는데
1: 네.
0: 뭐 어떡하죠? 이번
1: 어떡해요?
0: 주 굉장히 중요한. 귀한 손님이 오늘 나오시게 돼가지고.
1: 네, 저희가 베스트, 네. 원래는 6 정도 했었잖아요.
0: 6 혹은 7분 정도를 네. 모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딱.
1: 탑3 가자.
0: 세 분만 오늘 모실 수밖에 없어서. 네. 나머지 사연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지만, 좋습니다. 전 죄송한 마음을 네, 여러분께 네. 꼭. 네. 이제 전해드립니다.
1: 대신 오늘 네. 사연이 이렇게 나눠지시는 분들은요. 네. 세 분 중에 1등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확률이 좀 좋아지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참 긍정적이야. 좋아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뭐였죠?
1: 여름방학 추억입니다. 네.
0: 네. 여름방학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뽑아서 네. 뭐는 이 세 분의 여름방학 사연 오늘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시 반 사이에 네.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라는 표현이 있죠. 거두절미.
1: 네.
0: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이럴 때 많이 쓰더라고요.
1: 자르고.
0: 네. 자르고 잘랐다.
1: 네.
0: 그래서 하여튼 거두가 절미하고 네, 저희가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연입니다. 아, 우리 디오그랭님은 아주 그냥 피파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거진 같은 마음이에요. 선수들을 좀 아껴 쓰고 축구 본연의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월드컵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네, 여름방학 사연이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1: 네.
0: 한시의 음악다방 두 분 앵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실제로 목소리가 이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예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1: 남자분이신가 봐요.
0: 네, 남자분이십니다.
1: 네.
0: 네, 신사예요. 네. 오늘은 뱀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름엔 역시 뱀이죠. 여름방학이 되면 걷기에서 휴가를 맞이하는데 약 4km 거리의 국민학교를 사시사철 걸어 다녀야 했죠.
1: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이 걷기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0: 아, 휴가다. 네.
1: 그래서 걷기에서 휴가를 맞이한다.
0: 맞이한다.
1: 네.
0: 이 걷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 없고 여름방학이 되면 이른 새벽부터 잠에서 깨어 집에서 1km 거리의 깊은 산속으로 통학을 하죠. 등교를 하는 거죠.
1: 그렇죠.
0: 산 계곡에서 자라는 고무딸기. 이걸 이제 폭분자라고 저희가 보통 하는데 고무딸기라고 하시나 봐요.
1: 네.
0: 고무딸기를 따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야생딸기. 이걸 따는 알바를 도시의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다 두 살 아래인 동생이 물려받아 이어가면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서른이네요.
1: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네. 야생 딸기를 따는 알바를 했는데 네. 고등학교 가시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시고 네. 두 살 어린 동생이 그 일을 물려받았다.
0: 네.
1: 네. 그러면서 재밌는 일이 시작되나 봐요.
0: 저희 K라디오의 이 뉴스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이 산에 사는 동물 종류도 많죠. 그중 여름철엔 띠용용용용용 바로 요 뱀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아, 뱀 너무 무서워.
1: 그러니까요.
0: 너무 무서워. 나 서울에 살던 사람이라 뱀 너무 무서워. 그럼 뱀을 쫓느라 바쁜데 뱀을 쫓아다니게요? 아, 동생은 쫓아내느라 바쁜데
1: 네.
0: 동생은 달랐죠. 이 녀석은 뱀을 잘 잡아와요. 나 진짜. 그래서 하도 많이 잡아오다 보니 집안이 온통 뱀이라 얘 처리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았어요. 와 무섭다. 그러다 마을 이웃 누군가 뱀술이 사람한테 그렇게 좋대요. 아유 뱀술이 사람한테 너무 좋대요 하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술을 담가보자 마음을 먹고 온 식구가 분담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합의를 하고 드디어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보건소에 가서 링거 빈병을 구하시고 아 링거병 이거 주둥이 큰 거 이 링거 빈병을 구하시고 뱀 넣기가 좋죠. 그 시절에 장티푸스 콜레라가 많아가지고 이 링거 빈병이 많았는데 어머니는 딸기를 팔아서 막소주 한 대 1.8리터짜리 와 엄청 크네. 예, 이 한 대짜리를 사오시면 동생은 잡아온 뱀을 흐르는 물에 슥슥 씻어가지고 링거 빈병에다 넣으면 어머니가 사오신 소주를 링거에 붓고 고무 막대를 꾹 눌러닫고 천물로 잘 봉하고 날짜를 적고 언제 만들었는지 이 비닐로 잘 봉해서 마당 한 곳을 파놓고 거기다가 묻었어요. 링거병 주둥이가 커서 링거병에 뱀술 담그기에는 왔다예요.
1: 야, 그 당시에는 링거병을 이용했군요.
0: 와. 사람이 허리를 다쳤거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서 시골이니까.
1: 그렇죠.
0: 아, 의원 갈 길도 조금 그렇고.
1: 멀잖아요.
0: 예, 또 몸을 잘 쓰지 못하는 환자에게 주어 마시게 하면 마실 때는 근데 꼭 빨대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뱀술은 이가 다 빠져요.
1: 아, 이에 닿으면 안 되나 봐요, 뱀술은.
0: 그래갖고 빨대를 먹어야 된대요.
1: 아, 그렇군요.
0: 이게 또 꿀팁이네요.
1: 네.
0: 매년 여름이면 슬슬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주문을 해오기 시작해서 중학교 시절 그랬던 여름방학 바빴던 여름방학이 생각나네요. 뱀 잡고 씻고 또 그 비터 그 뭐죠? 뭐 비커가 아니라 뭐지?
1: 그 링거병
0: 링거병에다가 네. 집어넣고 고무마개로 닦고 촛농으로 막고 비닐로 봉하고 그래서 땅에다 묻고 이렇게
1: 야,
0: 해서
1: 이거 완전 간의 수공업이네요.
0: 네 그러네요.
1: 네. 네.
0: 마지막 구절에 제가 이제 기겁을 했는데
1: 네.
0: 이 두 분 말이에요. 그때 이 묻어뒀던 뱀술이 아직도 고향 그 어디 그 땅바닥에 있는데
1: 아니 못 캐신 게 남아있군요.
0: 혹시 캐러 가실 분 있으면 이 K라디오 한식 음악다방으로 연락을 좀 주세요.
1: 저요
0: 두 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길.
1: 야 아니 그 뱀술 어느 동네 어디에 있대요. 먼저 가서 찾고 싶네.
0: 야 자, 첫 번째 1번 사연, 뱀술 사연이었습니다. 2번 바로 만나볼게요. 아, 재밌네요. 네, 2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불볕, 더위, 올갱이, 원두막, 철엽, 보리, 깐보기, 콩서리, 오디 열매 따먹기, 수박, 참외, 서리 등등등등 여름이면 대표되는 대명사를 엮으라면 열 손가락이 모자라는 나의 추억은 어린 시절에 다 해본 것들이랍니다.
0: 이야.
1: 야, 부럽다.
0: 네.
1: 여자라서 못한다는 개념을 깨부수듯이 참으로 못하는 게 없었던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열정이 넘쳤던 때였습니다.
2: 그 중에 자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해보자는 극적인 타협을 받던 사건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 이야, 궁금하다. 이게 뭘까?
2: 강가에서 수영하면서 잡았던 올갱이, 논두렁에 심어진 콩대를 그슬려 먹던 콩설이, 또 보리밭 깐부기 뽑던 국민학교 추억, 오디나무에 올라가 통째로 가지를 훑어먹던 오디광, 뒷마당에 걸어둔 가마솥에서 끓던 추어탕으로 건강을 만들고 어린 시절의 추억, 산을 운동장 삼아 놀면서 따먹었던 산딸기, 머루, 망개. 여름방학 때는 거의 시골 할머니 댁으로 비서를 갔었죠. 강원도에서 전북에 사는 외갓집으로 가서 처음으로 만났던, 나이차가 별로 안 났던 20대 총각이었던 외삼촌과의 엄청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름이면 흔했던 과일 참외와 수박이죠. 그때는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을 서리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원두막을 곳곳에 설치를 했던 아주 옛날입니다. 어느 날요, 외삼촌이 맛있는 수박과 참외를 주겠다고 저녁을 먹고 낯선 동네로 나와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갔어요. 네. 그런데요, 저보고 어느 고랑에 가서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따서 들고 그냥 막 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한밤중에 참외, 수박 소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무작정 수박 한 개를 따서 막 들고 뛰었어요. 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분간도 안 되고 너무 깜깜하니까.
0: 자빠지면 이거 큰일인데.
2: 논두렁에 밭두렁을 건너서 그냥 냅다 무조건 뛰어서 도망을 한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아,
0: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밤이니까.
2: 삼촌하고 삼촌 친구들은 다 다른 동네로 가고요. 저는 딴쪽 방향으로 낯선 곳으로 뛰게 된 거예요.
0: 아이고.
2: 아, 그래서 울면서 수박을 안고 큰 길가로 하염없이 걷는데요. 삼촌이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웃긴 게 온통 얼굴이고 옷이고 다 흙투성인 거예요. 아이고. 서로 쳐다보면서 깔깔대고 웃으며 동네로 돌아와서 수박을 잘라보니까 이건 완전 생짜.
0: 안 익었구나.
2: 아, 뭐 하는 짓이었을까요? 그냥 남의 것만 도둑질한 거죠.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야, 이놈들아! 어디로 도망가냐! 하셨던 그 일. 이제 추억의 책장 속에 간직한 나의 여고 시절 여름방학의 추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설이 해보셨을까요? 이런 일을 했어도 인심이 후했던 60년대 이야기랍니다. 할아버지 그때 죄송했어요.
0: 자, 요게 이제 공소시효가 25년인데요.
2: 지금 벌써
0: 안 지났으면 뭐, 네, 할아버지 이거 소송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의 60년 지났으니까, 네. 네.
0: 아, 60년이요?
2: 네.
0: 아, 조금 어렵다. 60년이면 조금 어려운데.
2: 괜찮으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0: 그때는 참 이렇게 해도 용서들을 많이 해주시고.
2: 그러니까요.
0: 그 어린 친구들이니까 용서를 맞아요.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2: 맞아요.
0: 아, 요즘은 수갑 채운다면서요?
2: 저희 아.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세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0: 네.
2: 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0: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9: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고교 시절 추억의 이야기. 크, 여름방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정훈 씨, 영원 씨의 멋진 케미가 돋보이는 한시의 음악다방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여름방학 이야기를 하시길래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여름방학 하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땀내 가득했던 공포의 여름 보충 수업.
1: 공포?
0: 여름 보충 수업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죠.
1: 네.
0: 에어컨도 없이 교실 천장에 먼지 풀풀 날리며 덜덜거리던 대형 선풍기 두 대. 아, 그렇죠.
1: 아, 그때 에어컨 네. 없으니까 진짜 땀 냄새가 정말.
0: 선풍기 들어오면서도 우리 우와 막 이랬는데 그때.
1: 아니 자. 설마 공포일까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공포였을 공포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남고이다 보면 남고인지 모르 남고인 것 같은데 남고면은 거의 다 이제 우통 까고 막 런닝고만 입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1: 아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0: 선생님들도 벗으라고요. 상관없으니까. 네. 남자들만 있으니까. 근데 여자 선생님들 가끔 계셔. 가지고 아씨 막 이러는 거예요. 50명의 시커먼 녀석들이 땀을 뻘뻘 흘리다가 4교시 종이 치자마자 매점으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사 먹던 그 100원짜리 쭈쭈바. 그게 유일한 구원이자 생명수였습니다. 이 쭈쭈바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꽁지, 그 꽁지 딱. 딱 잘라갖고 그 꽁지.
1: 꽁지 안 먹을 거면 나줘.
0: 그러니까 네. 고기가 그거 조금 빼먹는 게 그게 진짜 맛있거든.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저녁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도 이렇게 보충수업을 밤까지 했다니까 여름에. 어우. 날씨도 어느덧 선선해지면서 바람이 불고 하면 아예 공발맴이 안 생겨요.
1: 안 생기죠, 안 생기죠.
0: 그러다 보니 친구놈들이랑 한두 놈 눈이 마주치면
1: 네.
0: 슬슬 깨를 내서 선생님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몰래 학교 뒷담장으로 넘었었죠. 전문용어로 월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교 근처 분식집으로 일제히 모여서 얼음 가득 띄운 양푼 팥빙수. 옛날에 양푼에 넣었어.
1: 맛있겠다.
0: 3인분, 4인분.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그 알록달록 그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1: 네.
0: 그거 진짜 맛있어요. 떡 넣고, 인절미 넣고.
1: 그 막 새빨간 거의 핏빛깔 네. 나는 거 네. 이렇게 위에 뿌려주죠.
0: 맞아요.
1: 네.
0: 그때는 방학인데도 집에 못 가고 공부해야 되는 현실이 왜 이리 덥고 짜증만 났었는지.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무뚝무뚝 그리워지는 건 그 시절 친구들과 땀 흘리며 낄낄거리던 야자 시간에 그 뜨겁고 찬란했던 공기. 그리고 가끔씩 야자 도망가서 친구 집에서 끓여 먹던 라면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이거 꼬불꼬불한 안녕을 라면 진짜 맛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때 그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1: 아...
0: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1: 야 역시 오늘 사연들은 정말 탑뿌리 답네요.
0: 너무 재밌어요.
1: 네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0: 네.
1: 여러분 1번, 2번, 3번 사연 중에서 어떤 사연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0: 네, 많이 공감되고 아, 요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옛 추억도 한번 생각해서 나는 여기에 한표 하시는 분들
1: 네. 네,
0: 번호 좀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1: 네, 서리가 있었고요. 또 여름방학 야자 수업이 있었고요.
0: 1번은 뱀이다.
1: 뱀술. 네. 네,
0: 뱀술
1: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사연 투표해 주시면요. 저희가 집계해서 월요일 날 발표해 드릴게요.
0: 주간 베스트 장원으로 네. HOT 상품권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잠시 후에 들어올게요. 우리 친구 OST에 나왔던 노래죠. 네. Bad Case of Loving You, 로버트 파머의 노래입니다.

0: 자, 저희 단골 손님들 잠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점은 최대 75% 할인하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여러분의 그 마음, 제니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제니앤뭉치.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오류, 또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우리 이 공간에 가시면 고양이와 강아지가 웃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뻥치지 말라고요. 제니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0: 자,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이 와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누굴까 하신데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유튜브 아니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우리 K라디오 라이브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

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19.

0: 자, 오늘도 그러셨겠지만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또 혹은 점심 끝나고 나서 퇴근하면서
1: 네.
0: 야, 이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아, 좀 뭘 좀 맛있는 거 먹지? 아, 날은 덥고 먼지는 쾌쾌하고 뭐 맨날 삼겹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 뜨거운 여름날 혹은 비 오는 날 문득 생각나는 그런 소울푸드가 있죠. 바로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지는 행복해지는 바로 국수인데요. 오늘 한식음악다방 비즈니스 초대석에는 우리 동네 입맛을 지금 사로잡고 장안의 화제를 뿌리고 있는 국수집. 이름이 너무 웃겨. 국수집인데 이름이 국수집이야.
1: 국수집이야.
0: 네. 국수집. 우리 K권 사장님 우리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엄청 떨고 계셔가지고요.
2: 네.
0: 방송 지난번 한번 하셨고 이번이 두 번째.
2: 네.
0: 그죠?
2: 네.
0: 라디오 방송. 듣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 이렇게 어떤 스튜디오나 방송에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이 인프레스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1: 예전엔 네. 또 라디오였는데 지금 또 얼굴까지 나가다 보니까.
0: 나가다 보니까. 아,
2: 네. 네, 많이 떨리네요.
1: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식당이 많지만 어떻게 딱 국수만 전문으로 하는 국수집을 차리게 되셨는지.
0: 궁금하다.
1: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2: 네, 저희는 이제, 뭐를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해봤어요. 이제 국수라는 메뉴가 이제 소박하지만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0: 그렇죠.
2: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 메뉴에 더 집중해서 정성 들여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제 생각해서 이제 제가 국수집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1: 혹시 무슨 국수에 담긴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국수에 담긴 추억이라든가 무슨 국수에 담긴 아니요, 어떤
0: 보통
1: 이제
0: 억하심정이라 그러죠. 국수에 뭐 억하심정이라든지
1: 아니 예전에 왜 시어머니들이 야 우리 간단하게 국수나 말아먹자 막 이러시잖아요.
0: 간단하다니까.
1: 그러니까.
2: 맞아요. 그렇게 많이들 접하시긴 하는데 네네. 이제 많이 이제 쉽게 만드는 것 같지만
1: 네.
2: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요.
0: 그렇죠.
2: 그리고 제일 무난하게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거나 그러면 뭐 먹을래 하면 이제 뭐 국수 하나 말아줄까 이렇게 이제 쉽게
1: 맞아,
2: 할머니를
1: 맞아요.
2: 많이 얘기하셨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갈 때마다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사골 육수는 없지만 이제 멸치 육수를 이제 급방 이제
1: 맞아요.
2: 이제 만들어서 이제
1: 맞아요.
2: 국수를 이제 만들어준 그런 기억이 있어서
0: 네네.
2: 따뜻한 기억이에요.
0: 그렇죠.
2: 저는.
0: 네. 그렇죠.
1: 국수하면 그런 기억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0: 혹은 그래서도 네. 예전에 마을에서
1: 네.
0: 예전입니다. 시골에서 큰 잔치가 있고 제일 중요한 잔치인 혼례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1: 무조건 국수잖아요.
0: 냈었어요.
1: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이름도 생겼잖아요.
2: 네, 맞아요.
1: 네.
0: 그래서 국수를 먹고 이 면처럼 끊어지지 않게 오래오래 사랑하고 행복하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국수는 정말 좋은 의미가
1: 네.
0: 많죠.
1: 맞아요. 오래 살고 진짜로 맞아요. 그럼 혹시 지금까지 국수집 이제 오픈하신 지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0: 얼마나 됐죠? 여기가? 네.
2: 국수집 오픈한 거는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0: 3년. 네.
2: 네.
1: 그럼 혹시 또 3년 동안 이렇게 국수집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거 있으셨나 궁금해요.
2: 아, 네.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초창기 3년 전에
1: 네.
2: 이제 초창기 오픈할 때
0: 네.
2: 이제 너구 부부가 오셨어요.
1: 네.
2: 그래서 저희 그때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냉면이랑 이제 어묵 잔치국수밖에 없었어요.
1: 네.
2: 많이 이런 건 많지는 않았어요. 시작할 때. 근데 그 부부 이제 드시고 가시면서 저희가 팁을 안 받는 가게인데.
0: 아, 팁을 안 받아요?
2: 네, 팁을 안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2불짜리 옛날 지폐에
1: 네.
2: Good luck 하고 그날 날짜에 사인해 주셔서 대박나시라고
0: 네.
2: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서 그거를 이제 저희 메뉴판 이제 벽 옆에 이제 붙여놨었거든요.
1: 네.
2: 근데 얼마 전에
1: 네.
2: 오셨어요, 다시.
1: 와, 너무 반가우셨겠어요.
2: 네.
1: 네.
2: 처음에는 뭘 알아봤는데
1: 네.
2: 얘기하는 거예요. 그 2불짜리 지폐가 아직도 벽에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 저거 내가 드렸어요?
2: 네, 이러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니까 사고가 나셨대요, 그분이.
0: 아.
2: 네, 사고 나셔서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0: 그렇죠.
2: 이제 못 오셨는데 계속 자기가 이제 오고 싶었었대요.
1: 야.
2: 어떻게 하고 있냐 되게
1: 어머.
2: 궁금했대요.
1: 야 마음이 정말 너무 뭉클하셨겠어요.
2: 네,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초창기 시작할 때
1: 네.
2: 이제 많이 준비돼서 오픈한 건 아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초창기에는 홍보도 많이 못했었고요. 이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하면서 이제 해야 되겠다
0: 그렇지.
2: 해서 소박하게
0: 네.
2: 시작했어요. 저기. 그래서 그분도 그거 보셨나 봐요.
1: 네.
2: 네. 그래서 꼭 열심히 더 하고 꼭 대박나시라고 응원해준다고 그때 그렇게 사인해주고 가셨거든요.
1: 네. 아, 그분의 응원이 아마 지금까지
2: 이어졌어요. 그때 네. 따뜻했어요.
1: 아,
2: 그 시기에 제가 되게 어려울 시기였던 게
1: 네.
2: 팁을 안 받아요. 메뉴 네. 왔을 때 이제 메뉴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3: 네,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 이런 가게 어디 있냐고 이제 손이 왔는데 이제 셀프해야 된다고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으셨어요. 네네네. 네.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1: 네. 네.
2: 그래서 허벌허가 되게 갈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제가 되게 어려울 때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팁이 없다라는 거는
2: 네.
1: 그 종업원들이 직접 이렇게 테이블로 서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오더를 하고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가요?
2: 네. 셀프는 반 셀프 정도예요. 반찬이랑 이제 숟가락, 젓가락,
1: 네.
2: 이제 물, 이제 따뜻한 차 정도는 이제 편하게 가져다 드시고요.
1: 네.
2: 카운터에서 주문하시고 이제 테이블에 앉으시면 저희가 음식은 가져다 드려요.
1: 네.
2: 테이블까지.
1: 아.
2: 왜냐하면 뜨거운 육수가 있기 때문에
1: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네. 어르신들도 이제 다니다 보면
1: 떠들고
2: 그렇죠. 있고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3: 네.
2: 이제 음식은 테이블까지 가져다 드리고요.
1: 네.
2: 뭐 반찬은 드시고 싶은 대로 이제 네. 드시게끔
1: 어찌 보면
2: 그렇게.
1: 더 좋은 방식이네요.
3: 맛있어요. 심지어.
1: 오.
3: 네. 반찬이 맛있어요.
1: 네.
3: 따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2: 네.
3: 사장님이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네. 음식 잘 하시는 분이
2: 잘
3: 계세요.
2: 하세요.
1: 아, 네. 그러면
2: 어머님 반찬으로
3: 네.
2: 이제 네. 네.
3: 손맛.
2: 네.
3: 손맛.
1: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게 두 개 메뉴를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2: 네.
1: 이제 메뉴가 좀 많아졌나요?
2: 네. 많아졌어요. 현재는 이제 네. 칼국수도 있고요.
1: 네.
2: 이제 당연히 이제 직접 뽑는 냉면이랑 메밀국수.
3: 면을 다 직접 뽑으신다고요?
2: 네, 직접 뽑아요.
1: 오.
2: 이제 칼국수도 이제 저희가 작년 겨울에부터
3: 네.
2: 겨울면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반죽을 또 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작년 겨울부터는 또 칼국수도 추가했고요.
1: 오.
2: 그래서 지금 3년째 됐는데
3: 네.
2: 이제 냉면 있고요. 메밀국수 있고요. 칼국수도 있어요.
1: 이제 네. 점점 이렇게 메뉴가 많아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딱 처음 가셨을 때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
3: 이건 꼭 먹어봐야 된다
1: 네.
3: 우리 집에서
2: 네 현재는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그니처 냉면을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1: 네.
2: 저희 시그니처 냉면은 다른 이제 냉면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제 고명이 풍부해요.
1: 오.
2: 네 매운 다대기도 있고요.
1: 네.
2: 이제 닭고기 완자도 있고요.
1: 아하.
2: 잣도 있고요.
1: 네.
2: 양배추 김치랑 무 김치도 이제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음식 이제 드시면 냉면뿐만 아니라 국수뿐만 아니라
1: 네.
2: 다른 채소들 다른 고명들 이제 식감도 다 다르니까
3: 그렇죠.
2: 이제 그거 다 즐길 수 있어요. 잣도 저희가 넣는데 이제 그것도 고소한 맛도 또 있고요.
3: 그렇겠죠.
1: 보통
2: 네,
1: 냉면에는 그냥
2: 느낌?
1: 계란 이렇게 반죽이랑
2: 네.
1: 이렇게 뭐 오이 이 정도 있잖아요.
2: 네.
1: 근데 와 고명이 많고
3: 다른 식당에다 비교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되게 특이하네요.
2: 네.
1: 고명이.
2: 고명을 많이
3: 있죠. 많이 있어요.
1: 네.
3: 내용들이
1: 네.
3: 아주 많아요.
1: 그러게요.
3: 네.
1: 오.
3: 그 비벼 보면 또 맛있고요.
1: 네.
3: 또 면을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2: 저는
3: 사다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2: 그렇죠. 편하죠.
3: 네.
2: 근데 저는 네. 정성들여서 만들고 싶어요.
1: 그렇죠.
2: 네, 직접 만들고 싶어요. 어렵기는 해요.
1: 네.
2: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1: 종류가 여러 개니까 또 하나도 아니고.
2: 반죽도 진짜 많이 버렸고요. 밀가루도
1: 네.
2: 많이 버렸고. 진짜 많이 실패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레시피는 이제 정리되어 있지만
1: 네네.
2: 이제 해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1: 네. 네,
2: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제
1: 네.
2: 3년 되니까,
3: 네.
2: 지금 되니까, 이제 칼국수랑 메밀국수랑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제대로 만들고 싶었어요. 쉽게 이제 마트에서
3: 네.
2: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3: 예.
2: 네. 네. 나만의,
3: 그렇죠.
2: 나만의 국수?
3: 네. 그래서 막. 저 소위 말하면 이제 MSG 때려넣고 막 맛있게만 만들어가지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2: 네.
3: 음식에 대한 또 국수에 대한 우리가 뭘 잘할까로 시작하셨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
2: 네.
3: 진짜 어떤 그 사장님의 어떤 음식에 대한 국수에 대한 진심 그런 게 고스란히 가서 드셔보시면은 올라와요.
1: 그러니까 어. 한번 가신 분이 또 다시 또 찾고 가고요. 네 그러신 것 같네요.
3: 한 번도 못 먹어보신 분들은 덜없 계실지 몰라도 네. 한 번 먹는 사람은 없다.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되고 아니 그 집에서 뭐 국수 그냥 해 먹으면 되지 달라서 국수집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래도 네. 저희 비결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3: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데 양념
1: 우리 집 육수는 이렇게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육수, 설거 육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가 이제 한 6시간에 이제 8시간 이제 우려서 내고요.
1: 네.
2: 제가 제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수. 그래도 이제 면발은 네. 저희가 이제 메밀가루도 있고요. 콩가루도 섞여 있고요. 야생, 비밀인데. 야생 찹쌀가루도.
3: 그 비율을 이제. 좀.
2: 아, 네,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이제 가루로 네. 이제 반죽한 거라
3: 그냥 밀가루가 네. 아니고
2: 그냥 밀가루는 아니에요.
3: 아니야.
2: 네, 메밀가루랑 찹쌀가루랑 이제 콩가루도 섞여 있고요.
1: 네.
2: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건강하게 네. 이제 면을 이제 만들고 싶었었고요. 이제 그게 저희가 다른 가게랑 이제 마트에서 차별화 되지 않나 싶어요.
1: 네.
3: 근데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데,
1: 네.
3: 아, 그렇게 글루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 밀성분을 많이 뺀 상태에서 이 점도와 탄력성과 이런 걸 면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기술인 것 같더라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1: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도전과, 네. 네. 네. 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3: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당뇨 혹은 또 보더라인에 계신 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양심에 거림 없이 편안하게 가셔서 국수 마구 드실 수 있어요.
1: 저희가 그런 분들은 네. 국수는 좀 약간 무섭잖아요.
3: 무섭잖아요.
1: 근데
3: 드실 수 그런 분들을 위한 식당이에요.
1: 야,
2: 네.
1: 그렇구나.
2: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네. 30년 이제 당뇨로 이제 앓고 계시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제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해요.
1: 네.
2: 그래서 일단 밖에서 식사하시면 조금 이제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조금 그런 죄책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를 네. 이제 반죽에 더 필요해서 이제 만들긴 네. 했어요. 죄책감 덜한 그런 국수
1: 굉장히 큰
3: 거예요.
1: 네.
3: 요즘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1: 네.
3: 더더욱 크고 또 주위에 조금만 나이 드시면은 이 당뇨나 혈압 때문에 네.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1: 네, 아니 국수 밖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3: 못 드세요.
1: 좀 최근에 좀 멀리한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3: 이제는 아마 그냥 조금 전에는 얘기하셨을 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 국수를 왜 굳이 국수집에 가서 생각하셨지만 지금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1: 맞아요.
3: 야 이게 집에서 해 먹는 국수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2: 네.
3: 마트에서 사 먹는 국수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하시는 네.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 야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이 맛있는 국수를 먹으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위치랑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2: 네, 저희 가게는 160단 이제 노던 선상에 있고요.
1: 네.
2: 이제 전화번호는
3: 718-799-0885번입니다.
1: 네.
3: 노던 지나가시다 보면 그냥 떡하니 간판에
1: 네.
3: 국, 숯, 집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바로 그 집이에요.
1: 맞아요.
3: 그래요. 여름인데도 야, 그 앞에 비닐을 쳐놨다. 그래가지고 특이해가지고 이게 뭔가 보면은 거기가 바로 국수집이에요.
1: 아니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3: 들어가면 네. 시원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코지한 편안한 느낌에 들어가면 이모님들 너무 친절하시고 우리 사장님 계시면 말할 것도 없고 한쪽 구석에 이제 아주 정갈하게 반찬들이 탁 세팅이 돼 있고. 편안하게 떠서 드시고
1: 네,
3: 물 갖다 드시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편안해.
1: 내가 네. 좋아하는 반찬 무제한으로 갖다 먹는다.
2: 네, 눈치 절대 안 줘요.
3: 절대 안 줘요. 네, 한번 가서 드시면 네. 혼자 가서 드셔도 되고
1: 네.
3: 온 가족이 같이 가셔서 드시면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되실 거예요.
1: 지금 이렇게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은 이제 우리 국수집이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식당으로 기억되기를 좀 바라시는지.
3: 야, 이거
2: 저는
1: 네.
3: 저 물어도 되나요?
2: 아니요. 네. 저도 되게 정성들여서 만든 가게이긴 하지만 저는 네. 나의 이제 남친이랑 여친이랑 나의 부모님들도 모시고
3: 네.
2: 나의 친한 친구들하고 수다 떨 수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아이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공간의 추억도 있고 나의 친구들이랑 추억도 있고 가족들도 추억 있고 나의 아이들이랑 추억 있는 그런 국수집으로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1: 네.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정말 행복하잖아요.
3: 네. 그런데 또 그런 특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식당들 가면은 좀 이상하게 네. 정말 말 그대로 식당이라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가족끼리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식당들이 있는데 이 국수라는 음식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정서 네. 네, 그것 때문에 어른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가서 국수를 또 나누고 떠드리고 같이 먹고 아, 그리고 팁도 없고 네. 아, 반찬은 무제한이고
1: 네.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팁 없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3: 얼마나 좋아
1: 네, 네. 굉장히 좋아요
3: 너무 굿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저희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요즘에 만만치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음식하면 팁 이제.
3: 와, 그냥 둘이 나가서 먹으면 보통 5, 60분은 그냥.
2: 네,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팁을 안 받고 이제 전락되어 있는 그 팁으로 5불, 6불이면 두 분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1: 아, 그러네요. 아, 야, 그 기쁜 배려.
3: 그 맞은편 커피숍 하시는 거예요, 직접? 아, 그렇지 않아요? 바로 개가도 커피숍이 있는데요.
2: 네, 그래서 커피 한잔 값은 나오니까 그렇게 좀 맡기고 불경기이기 때문에
1: 네.
2: 부담 가지지. 이제 소박한 음식이기 때문에 네. 더 부담 없이 드셨으면 네. 좋겠어요.
3: 오, 네. 이 집 전도 있거든요.
1: 네.
3: 아, 맛있다.
1: 아, 비옥에다가 전원져가지고 만도
3: 맛있고요.
1: 네.
3: 만도 맛있고요. 어, 같이 시켜서
1: 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전도 있고 네. 만두도 있고
2: 만두도 손만두 저희 집자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수제 만두예요.
3: 네. 아, 집이 없기 때문에
1: 네네.
3: 아, 세네 식구 가가지고 그렇게 네. 두 개 시키고 전 두 개 시키면 한 40불 정도면은 네 가족이 먹을 수 있어요.
1: 야,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해지겠어요.
3: 굉장히 저렴해요.
1: 네네. 네,
3: 정말로. 네.
1: 요즘 팁이 거의 뭐 20%씩 막 하니까 네. 예, 팁이 주는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사실.
2: 네. 네.
3: 딱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우리 160가 노던에 있고요.
1: 네.
3: 예, 우리 전화번호. 국수집.
1: 네, 전화번호 다시 한 번.
3: 718-799-0885. 네. 718-799-0885번입니다. 우리 많이들 가셔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 정말 이렇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식당인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국수 어떠세요? 오늘 저녁에 냉면 어때요?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바쁜 시간 되셔서 아침부터 너무 빡세게 일을 하셨대요. 주방에서도 직접 또 손님들 한분한분 생각하면서 음식을 직접 하시는 우리 케건 대표님과 오늘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국수집에서 열심히 이제 정성 들여서 반죽하고 네. 국수를 준비할 거니까 네. 언제든지 오세요.
3: 자, 국수집! 대박나세요! 네. 자, 이제 월드컵에 있는 주말인데요. 아, 스페니셜 아이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1: 네.
3: 아, 아르헨티나도, 네. 스페인도 다 스페인어를 쓰죠. 전 세계 스페니시들이 완전히 열광하는 이번 주말이 될 텐데.
1: 그렇군요. 네. 또 그 포인트가 있었네요.
3: 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선곡을 했잖아요. 잘했죠. 네.
1: 스페니시 아이스.
3: 아, 스페니시 아이스를 네. 보내드리면서 우리 대표님과도 인사 나누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국수 한번 갈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동시에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 창밖을 보니까 다행히 매캐한 냄새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하고 잿빛 하늘도 제 빛깔을 조금씩은 찾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캐나다에서는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자, 불길이 어서 빨리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 주말 드디어 뉴저지 매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지만 이 축구 팬들 마음 한구석엔 걱정도 남습니다. 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어야 할 선수들이 혹시나 매캐한 공기를 들이마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이죠. 부디 주말 사이 깨끗한 바람이 연기를 싹 씻어내서 우리 선수도 관중도 맑은 하늘 아래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자, 답답한 공기는 날리고 금요일 오후를 확실하게 채워드릴 충전 타임. 잠시 후 금요일에 비타민 퀴즈도 시작하니까요. 퀴 쫑긋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퀴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푸짐한 선물을 싣고 올게요.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소리 질러.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과 친구 맺어보실게요. 네,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키세요.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다가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 K-R-A-D-I-O 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거기다가 보내주시면 되고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숨가쁘게 돌아왔네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자, 이번 주말이면 드디어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자,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요. 음악 팬들도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자, 바로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열린다는 건데요. 슈퍼볼처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 벌써부터 15분으로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시간을 더 늘려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하프타임이 15분으로 정해져 있는 경기죠. 선수들의 휴식과 후반전 준비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 시간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공연 팀이 단 15분 안에 얼마나 강렬한 무대를 보여줄까? 자, 이것도 이번 결승전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보면서 축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했던 게 또 하나 있었죠. 바로 하늘입니다. 캐나다 산불 연휴로 또 연기로 뉴욕과 뉴저지 하늘이 며칠 동안 뿌옇게 변해 있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난 것 같은데 대기질 지수는 엄청 안 좋더라고요.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바깥 출입은 자제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꼭 나와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건조한 날씨와 높은 기온 또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뉴욕 연고의 여자 프로 축구 고담 FC도 이런 대기질 속에서 경기를 치렀고 또 선수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었죠. 생각해보면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90분 내내 응원하는 관중들도 이 같은 공기를 마시고 또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호흡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며칠 전보다는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말 결승전만큼은 선수들도 팬들도 모두 파란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장면이 있죠. 폐막 행사에서는요. 우리 탐 크루즈 오라버니께서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뭐 이분은 그 2024년에도 파리올림픽 폐막식에 또 장식을 했었잖아요. 경기장 상공에서 로프를 타고 등장을 해서 LA 올림픽으로 바통을 넘기던 그 장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이번에는 또 어떤 깜짝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비타민 퀴즈. 오늘 금요일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는요. 마돈나, 샤키라, BTS,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함께 하는데요. 자, 이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공연 때문만은 아니죠. 자, 과연 이번 공연이 함께 응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자, 1번 환경 보호, 2번 어린이 교육, 3번 기후 변화. 자, 정답 알고 계신 분들 카카오톡 생방송 창에다 정답 올려주세요.

0: 그렇죠. 문제를 듣고 답을 주관식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정답이 맞다면은 그분도 정답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어요. 자, 문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는 마돈나, 샤키라, BTS,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함께하죠. 자, 이런 대단한 세계적인 스타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 이번 무대가 단순한 공연 때뿐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 공연이 함께 응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환경 보호, 2번 어린이 교육, 3번 기후 변화. 자, 정답을 맞춰주신 두 분을 뽑아서요 각각 선물 드리는데 대한민국 유기농 제품만을 취급하는 올가닉원에서 유기농 양배추즙 한 달분 한 박스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서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윗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이블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용 수박해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박스까지 12불99 파 5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시야 그놈 목소리

뭐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들 고민들 하시는 것 같고요. 옛날에 학교 선배님들이 객관식 문제가 헷갈릴 때는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을 찍으라 하셨습니다. 서울시장님 사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찍겠습니다 하고 찍어주셨네요. 과연 정답을 찍으셨을까요? 아, 보기를 못 들으셨다고요. 한 번 더 알려드려야죠. 자, 퀴즈. 퀴즈는요. 이번 월드컵에 대단한 세계적인 스타들이 함께 하는데 이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유, 단순한 공연 때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함께 응원하기 위한 무대일까요? 이것이 문제였고요. 객관식 보기는요. 1번 환경보호를 위한 공연, 2번 어린이 교육을 위한 공연, 3번 기후변화를 위한 공연. 1번, 2번, 3번 정답 찍어주세요.

자, 오늘 퀴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펼쳐집니다. 뭐 BTS의 정국 씨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째잖아요. 오프닝 개막을 여는 가수로 또 화려하게 또 빛을 발했었고 이번에 완전체로 또 하프타임 쇼에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대단한 분들의 이 공연 과연 15분 안에 가능할까요? 전 너무나도 지금 의문이에요. 보통 무대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할 거고 또 무대를 세팅한 것을 다 걷어들이는 순간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한 시간을 15분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는 마돈나, 샤키라, BTS, 저스틴 비버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한 무대에 오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축구 이외에 볼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무대 설치하고 이게 정말 그래서 한가는 25분, 30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조금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피파가 아직 공식적으로 하프타임 연장을 발표해야 우리가 아는 건데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수들은 그 시간 동안 감독의 작전도 듣고 또 물도 마시고 또 땀 식은 몸을 다시 풀어야 하고 또 너무 길어져도 이게 뭔가 밸런스 리듬이 이렇게 흐트러져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연팀은 수백 명의 스태프가 움직이면서 거대한 무대를 순식간에 만들었다가 또 원래 경기장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승전 결과만큼이나 이 경기 결과만큼이나 이 하프타임 15분의 기적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의 승자는 90분 뒤에 가려지겠지만 또 하나의 승부는 단 15분 안에 펼쳐집니다. 과연 세계 최초의 월드컵 하프타임 쇼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바운스 바운스 기대가 되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뭐 찍었다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몰라서 볼펜을 돌려요 하고 번호를 찍어주셨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이제 어떠한 시그널도 안 보낼 거예요. 자, 다 끝났습니다. 낙장불입.

이번 일요일 드디어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우린 뉴욕 뉴저지에서 더 특별하잖아요. 바로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결승전 경기만 준비한 게 아니라 경기장도 몇 달 동안 이 결승전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이 원래 그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 미식축구 경기장이라서 평소에는 인조잔디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월드컵 경기에서는 이 천연잔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위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다시 다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국제 규격에 맞게 경기장 일부 구조도 손을 보고 또 미식축구장이 월드컵 축구장으로 완신이 변신을 한 거죠. 자, 재미있는 건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늘 매드라이프 스타디움이라고 부르는데 월드컵 기간에는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FIFA는 월드컵 기간 동안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 이름이 경기장 명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또 하나 화제가 된 건 바로 티켓 가격이죠. 공식 판매는 대부분 끝난 상황이고요. 현재 리셀 시장에서는 좌석에 따라서 수천 달러에서 7, 8천 달러, 좋은 좌석은 1만 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자, 이번 대회는 FIFA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도입하면서 티켓 가격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경기보다 티켓값이 더 놀랍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결승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사상 첫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쇼. 과연 정말 짧은 하프타임 동안 어떻게 무대를 설치할지. 우리 또 청취자님께서는 저는 총 도합 45분이라고 들었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못해도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저래 해서 뭐 요래요래 해가지고

한 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어떻게 15분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결승전 뭐 축구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장과 공연, 운영까지 모두 합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는 재미가 있는 셈입니다. 혹시요, 현장에 가지 못한다는 아쉬움, 뭐 그런 아쉬움 있을 수 있지만요. 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치킨이며 맛있는 거 시켜놓고, 또 지인들과 가족들과 편안하게 마음껏 응원하는 이 방구석 응원전도 월드컵만의 큰 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경기 결과는 물론이고 또 새롭게 바뀐 경기장과 또 역사상 처음 선보이는 하프타임 쇼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이 결승전을 두 배는 더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죠?

100으로 이런 말을 하려니까 참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기분이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김지연 DJ님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 진짜요? 어머 어쩌스까이 도시의 비타민 칭찬해요 하시면서 뉴저지에서 방송할 때에도 방송하시는 모습 볼 수 있게 유튜브 영상 나오게 해주세요 해주셨어요. 제가요 사실 그 집이 또 그쪽이잖아요. 집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스튜디오가. 그래서라문에 그 뉴저지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제 피부가 숨을 쉬는 타임이거든요. 그날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으니까 화장도 안 하고 완전 민낯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언젠가는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도 오겠죠. 감사합니다.

0: 시작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서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이번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여러 세계적인 스타들이 함께 하는데 이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유, 단순히 공연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 공연이 함께 응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환경보호, 2번 어린이 교육, 3번 기후변화였죠. 자, 정답은요. 2번 어린이 교육이었습니다. 자, 2번 찍어서 정답 맞으신 분 소리 질러. 사실 이번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단순히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여 공연을 하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FIFA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함께 진행한 특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공연을 위해서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을 알리고 또 전 세계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과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약 1억 달러를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번 월드컵은 경기 티켓 한 장당 1달러씩 이 교육 기금에 적립이 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마돈나라든지 세계적인 스타들도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무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방송 끝나고 제가 개톡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명숙님은 벌써 인사 주시고 어디 가셨나요? 월요일에 반갑게 만나요. 한 주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자, 이번 주말에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 결승전도 기다리고 있고 또 현장이든 뭐 집이든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은 자리일 겁니다. 네,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하시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월요일 오후 2시 다시 건강한 웃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뷰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K-Radio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잉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9: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10: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난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요즘 계속 건강이 좋지가 않네. 그래서 후코이단을 먹고 있는데 잘 못 느끼겠어. 자네가 먹고 있는 후코이단은 어디 거라고 했지?
2: 요즘 가짜가 많아 잘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조금 싸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오리지널 구원구원 후코이단으로 바꿔봐. 의사가 권해서 먹는데 아주 좋더라고. 전화하면 샘플도 주니까 먹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걸세. 866-566-9원9원 바로 알아보고 바꿔봐야겠네. 고맙네.
3: 866-566-9원9원 우미노 시식후 후코이단.

0: 한인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신의 출혈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한국의 지상파 방송의 시상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소식부터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차트를 점령한 K-드라마의 돌풍, 그리고 어제 한국에서 막을 올린 미디어 아트 축제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 도대체 캐나다 산불이 왜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터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연예계 핫 이슈를 세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시상식에 아주 놀라운 개선 소식인데요. 한국의 대표 방송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한국방송대상. 이 시상식이 올해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무려 53년 역사상 최초로 주요 부문의 수상자 선정에요. 온라인 시청자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한국방송협회는 어제 제53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남녀 최우수 연기자, 남녀 최우수 예능인, 그리고 최우수 가수를 뽑는데 심사위원의 점수 없이 오직 시청자들의 100% 표로만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나 작품상 같은 나머지 부문은요, 기존처럼 심사위원 심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협회 측은 방송 콘텐츠의 최종 평가자인 시청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는데요. 늘 시상식은 뭐 그들만의 잔치 혹은 심사위원들의 경직된 기준 이런 식으로 여러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댄 셈인데요. 지난해에는 성별을 하나로 통합해서 줬던 최우수 연기자상 또 최우수 예능인상을 올해는 다시 남녀 부문으로 세분화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수상의 기회도 넓어지고 또 팬들의 관심도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투표는요. 바로 어제인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는 8월 5일 자정까지 모바일 앱인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최대 100회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자에게는 시상식의 티켓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시작해서 매년 방송의 날인 9월 3일을 기념해서 열리는 한국방송대상. 올해 시상식은 9월 3일 MBC 공개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이 시상식은 MBC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안방극장으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시청자들이 직접 선택한 수상자는 누가 될지, 어제부터 시작된 투표에 여러분도 한 표씩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K-콘텐츠의 흥행 소식인데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SBS 금토 드라마이자 또 넷플릭스 동시 공개작, 바로 드라마 김부장의 흥행세 소식입니다. 배우 소지섭 씨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요. 2주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순위 집계 사이트인 투둠에 따르면요.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김부장의 주간 시청 수는 무려 910만을 기록하면서 비영어권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첫 공개된 이후에 단 2주 만에 1위에 올라서더니 2주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 싱가포르, 카타르 22개국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전 세계 72개국에서 탑1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은요, 평범한 은행원으로 조용히 살아가던 전직 특수요원 김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해서 숨겨왔던 그 가공할 만한 정체를 드러내고 악의 무리들과 거침없이 맞서 싸우는 아주 통쾌한 액션물입니다. 배우 소지섭 씨의 액션 연기가 국내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흥행이 더 이례적인 이유는요. 이 작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독점작이 아니라 지상파인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라는 점인데요. 안방극장에서의 시청률도 첫 방송 이후에 단 4회 만에 20%의 벽을 가뿐히 넘어서더니 최근 6회 방송에서는 무려 22.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측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는 7월 31일과 8월 1일에는 특별히 편성된 스페셜 방송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부장의 뒤를 이어서 공교육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은 김무열 주연의 드라마 참교육 역시 시청수 360만으로 2주 연속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10에 여러 한국 콘텐츠가 이름을 올리면서 K-드라마에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아주 특별한 전시 페스티벌 소식인데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자 세계미술사의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예술가 바로 고 백남준 작가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백남준 작가의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백남준의 예술적 영혼 그리고 우주적 세계관을 총망라한 최초의 글로벌 미디어 아트 축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백남준 아트센터는요. 7월 1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을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장의 이름을 내걸고 열리는 최초의 정기적인 글로벌 미디어 아트 축제라는 점에서 국내외 미술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요. 백남준 작가가 생전에 별, 행성, 우주선 그리고 미디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상을 했던 거대한 우주적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남준에게 우주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 바깥의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열린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백남준의 대표적인 야외 조각 작품이죠. UFO를 기다리며 이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광활한 자연 속에서 덩그러니 놓인 낡은 텔레비전 수상기들 그리고 청동 불상 또 작가 자신의 얼굴을 본뜬 청동 가면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기술과 인간, 자연 또 우주를 연결하는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백남준의 우주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별, 괴, 그리고 달들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획전이 열리고요. 총 21점에 달하는 백남준의 명작들 또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대거 전시가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그런 전시를 넘어서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도 있고요. 최신 기술 랩, 또 학술 행사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번 전시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일정이 있으시다면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시청자들의 손으로 100% 직접 결정되는 지상파 시상식의 변화부터 또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액션 드라마의 흥행 마지막으로 거장 백남준이 남긴 예술적 유산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일요일 7월 19일 오후 3시 미국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의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마침내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2026 월드컵 37일간의 그 대장정의 마지막 무대에서 유럽의 황제 스페인과 남미의 지배자이자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마침내 세계 축구의 정점을 두고 격돌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대회보다 화려한 경제적인 이 성공의 무대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판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하프타임쇼로 인한 월드컵 결승전 경기 지연 논란, 개최국의 문화적 패권주의가 투영된 미국 국가연주, 그리고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까지 전통적인 축구 질서와 미국식 비즈니스 주의가 월드컵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오랜 역사에서 승리의 증표는 언제나 순금빛 트로피와 목에 걸리는 메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 FIFA는 유구한 그 관행을 깨고 메이저 스포츠의 우승 반지 전통을 피치 위로 이식합니다. 이른바 FIFA 월드컵 챔피언십 링의 최초 등장은 미국식 스포츠 문화가 세계 축구의 심장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입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챔피언십 링은 대회의 역사적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2026개로 제작 수량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 중 단 30개만이 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손가락에 끼워지게 되며 나머지 1996개는 전 세계 자산인가와 극성 팬들을 위한 공식 인증 라이선스 기념품으로 한정 판매됩니다. 전통적인 축구의 신성함은 이제 최고급 명품과 호화로운 보석의 광채 뒤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이 가장 격렬하게 쏟아지는 지점은 바로 월드컵 사상 최초로 강행되는 슈퍼볼 스타일의 대형 하프타임 쇼입니다. 골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총지휘하고 방탄소년단, 마돈나, 저스틴 비버, 샤키라 등이 출연하는 이 초호화 이벤트는 경기 자체보다 더 큰 주목을 받으며 피치 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의 헌법과도 같았던 국제축구평의회의 경기 규칙 7조에 따르면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엄격하게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결승전의 하프타임 쇼는 순수 공연 시간 11분에 무대 구조물의 피치 진입과 해체 작업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전체 휴식 시간이 최소 25분에서 최대 30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경기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업주의적 전행입니다. 선수들의 신체 제어와 생략적 리듬을 연구하는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이 30분에 육박하는 대기 시간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프타임 동안 급격하게 식어버린 선수의 근육은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지기 마련이며 이는 후반전 시작 직후 햄스트링 파열이나 관절 인대 부상 등의 치명적인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경기 전후반 3분씩 기계적으로 선언되는 의무적 수분 섭취 시간 역시 축구팬들의 강력한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 휴식 시간이 강제되는 실제 이유는 선수들의 안의보다는 중계방송 시간에 3분짜리 광고 슬롯을 두 차례 더 끼워 팔기 위한 교묘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자극 중심주의 연출 또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거센 비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결승전 시작 직전 미국의 유명 팝스타인 제니퍼 허슨이 미국 국가를 재창하게 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축구계의 역사적 원칙과 관례에 따라 월드컵 결승전 경기 직전에는 오직 결승에 진출한 국가 당사자인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국가만이 연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은 이번 월드컵의 단순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의 나라일 뿐 결승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가연주를 강행하는 형태는 축구를 NFL이나 슈퍼볼처럼 미국인들만의 잔치로 사유화하는 천박한 문화적 패권주의라는 무서운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가연주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러한 미국의 독점적인 권위의식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승전 당일 VIP석의 모습을 드러내 우승국 주장에게 직접 황금빛 트로피를 수여하는 장면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결승전 이틀 전인 7월 18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대규모 FIFA 리셉션이 개최되는 등 미국 정치권과 축구연맹 간의 밀착 행보는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비즈니스적 훼손 속에서도 녹색 잔디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 빚어내는 서사만큼은 여전히 세계 축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우승 경쟁을 넘어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세대교체의 서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39세에 도달해 인생의 마지막 월드컵 대관식을 꿈꾸는 황제 리오넬 메시와 그가 바르셀로나 시절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 목욕을 시켜주며 축복을 건넸던 운명의 아이, 이제는 19살이 되어 스페인의 이스로 우뚝 선 라빈 야말의 역사적인 이 공식 첫 맞대결에 전 세계 15명 이상의 눈과 마음이 이번 일요일 뉴저지 맨달프 스타디움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멋진 월드컵 결승전 경기와 함께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3: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7: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6: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끄이단.
7: 네이처메딕 후끄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6: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888-761-1188, 888-761-1188.
0: 에난딜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7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유독 하늘이 뿌옇고요. 또 잿빛이 도는 데다가 태양은 평소와 다르게 좀 오렌지빛으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코끝을 스치는 이 공기 역시 텁텁하고 매캐한 뭔가 나무 타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 바로 캐나다발 산불 연기가 우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서 미 북동부의 하늘을 다시 한번 집어삼켰는데요. 저번에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대책 없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또 분통 터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캐나다 산불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터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17일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무려 850개가 넘는 활성 산불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와 비교적 가까운 온타리오주 북서부 지역에서만 180개가 넘는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북서부 지역에서 136개, 북동부 지역에는 44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북서부 63개, 북동부 9개, 이렇게 총 72개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산불지대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연기 기둥이 제트기류와 바람을 타고서 남동쪽으로 그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같이 미국 내 최소 17개 주에 공기질 경보가 동시에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저께와 어제, 그러니까 15일과 16일 이틀간은요, 정말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일시적으로 다소 개선은 됐지만 오늘 밤부터 또 내일까지 연기가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일대의 대기질 지수는요,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수준을 넘어서서 일시적으로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치까지 치솟았고요. 특히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위험 기준인 300을 한참 초과를 해서 약 600까지, 또 미네소타주 덜루스는 902까지 치솟아서 그야말로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나무가 매년 그렇게 타는데도 아직 탈 나무가 더 그렇게 남아있다는 말이야? 왜 하필 이맘때면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까 하고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캐나다 고유의 지형적인 특성, 바로 보레알림 때문입니다. 캐나다 국토의 절반 가까이를 뒤덮고 있는 북방 침역 수림지대, 즉 보레알림은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사는 침엽수들은 송진 같은 이런 가연성 물질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그 자체로 정말 거대한 원료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한 원시림지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 번지고 난 뒤에야 사람의 눈에 띄게 되니까요. 두 번째, 기후변화가 만든 악마의 조화, 바로 열돔 그리고 극한 가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북미 대륙이 유례없는 고온 건조한 날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이런 열돔 현상이 정기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토양과 나무의 수분을 아주 바짝 말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 숲의 전체가 언제든지 성냥만 그으면 바로 터질 수 있는 거대한 화약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구의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건조 뇌우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천둥 번개만 치는 건조 뇌우 현상 때문에 한 번 번개가 칠 때마다 수십 군데, 아니 수백 군데의 숲속 깊은 곳에 동시에 불씨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험난한 오지 한가운데 이렇게 번개로 시작된 불들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통제 불능에 산불로 확산을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연의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 놓고 이렇게 연기만 마셔야 하는 걸까요? 사실 캐나다와 미국 당국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캐나다 소방 당국은 물론이고요. 군 병력, 심지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국들의 소방대원들이 산불 현장에 투입이 돼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원시림의 불을 다 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가와 주요 인프라 또 전력망 주변의 불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압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의 불은 자연적으로 비가 내려서 꺼질 때까지 그저 모니터링만 하면서 통제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불이 난 뒤에 달려가서 끄는 이런 사후 진압이 아니라 겨울과 봄철에 좀 미리미리 낙엽이라든가 죽은 나무를 태워놔서 불씨의 연료를 없애버리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 역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생존 문제가 됐고요. 캐나다의 산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국 당장 숨을 쉬어야 하는 뉴욕과 뉴저지 우리 워싱턴 DC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킬 자구책을 철저히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연기 사태는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 폭염과 겹치면서 호흡기 환자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가능하시면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야외 활동 또 야외 운동 같은 거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 전에는 항상 대기질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일반 비말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N95 또는 KF94 이런 등급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코에 좀 밀착을 해서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외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또 에어컨을 트실 때는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서 가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집안에 실내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필터 상태를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목과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 침투에 더 우리 목과 기관지가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좀 자주 마셔서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연기가 다시 짙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가야지 이 대기가 좀 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비가 오면 꺼지겠지 하면서 방관하기에는 이제는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 또 숨쉴 권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기상예보와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를 고려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내려집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활동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강원도 대관령 4터널 내에서 교통사고 차량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또 부산의 아파트와 전북 군산의 한 목재 공장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연휴 사건 사고 소식 엄승현 기자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차량이 비상등을 켜며 갑작스럽게 서행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다른 차들도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더니 희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어납니다.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 내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소방차의 터널 진입이 제한되면서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고 차량 4대에는 1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시 30분쯤에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25명이 구조돼 이 중 1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목재 조각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한 개동과 목재 조각 등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을 초청한 행사도 열렸는데요. 불법 비상경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4: 대통령이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장을 건넵니다. 대통령

0: 일깨워줬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1, 2, 3 계엄 해제는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헌법을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1: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외를 적용해서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친청계와 일부 당권 주자들은 기준이 무너졌다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2: 전당대회 후보들로 기간 중 갑작스레 불거진 출마 자격 논란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제헌절 휴일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권리 행사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1년 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난 2월 복당한 송 의원은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고 김 전 부원장은 복역 과정에서 계좌가 정지돼 당비가 미납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단 친명계인 두 후보자들은 검찰의 피해자였음을 강조하며 출마 자격을 요구했습니다.
3: 그 검찰의 상징적인 피해자 송영길, 김용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논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결국 민주당 최고위는 찬반 투표를 거쳐 예외 적용 여부를 당무위에 부의했고 당무위에서 최종 의결돼 출마가 허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청계는 표결에 불참하는 등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4: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원칙과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2: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은 686 기득권 특혜 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 주자들의 당심 공약 행보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특히 2002년 후보 단일화와 탈당 과정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오판을 시인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 북구갑 지역 당원대회 등을 찾아 자신의 당대표 재임 중 도입한 1인 1표제를 내세우며 호남 당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1: 대국민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2억 명이 넘는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연설 대부분을 이 주장을 펴는데 할애했는데요. 중국은 중상모략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미국 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최신경 기자입니다.
5: 저녁 황금 시간대 연단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약 30분간 이어진 대국민 연설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선거 개입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이 조작됐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한 겁니다. 특히 중국이 2020년 대선 기간부터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역설했습니다.
6: First, they show that over a period of years, starting during the 2020 election cycl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 미 정보 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도 정보를 숨겼다면서 기밀로 분류됐던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책임자들을 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선거 개입설에 즉각 반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7: 美方的有关说法纯属无中生有恶意抹黑早已被证明是无稽之谈 中方历来坚持不干涉内政原则。

0: 没有兴趣，也从未干涉美国大选。
1: 야당인민주당은트럼프대통령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인기없는정책들로부터국민의관심을돌리려한다고비판했습니다이번연설에선중국말고도미국의적대국으로꼽히는러시아와이란북한이추가로거론됐습니다
2: As one assessment states, we judge that the United States adversaries, including at a minimum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s well as non-state groups, have the capability to compromise U.S. election infrastructure.
1: 한편트럼프대통령은미국 ABC와 NBC 등주요방송사들이자신의연설을생중계하지않자방송면허를취소해야한다며쏘아붙이기도했습니다다만실시간으로사실확인을진행한뉴욕타임스등은연설의상당부분이기존에알려진내용이며명확한근거도발견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3: 트럼프미대통령이이란에서도크게승리하고있다며곧그노력의결실을보게될거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개시후석달여만에대국민연설을통해이같이밝혔습니다그러면서미군은전세계에서단연코가장강하고강력한군대를보유하고있다며불행히도지금은이를사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언급했습니다또베네수엘라에서도승리를거뒀다고언급하며수천만배럴의석유를생산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네트럼프대통령이외국에서만든군함을살수있다고발언하면서우리조선업계의기대감도커지고있습니다문제는미국현행법이미국군함은미국에서만만들도록하고있다는점인데요한국에서부분제작한뒤미국에서조립을하는분산형조선이해법으로거론되고있습니다보도에신세룡기자입니다
1: 미국의세계패권유지를위해함정확보를통한해군력의확대가시급하다고강조해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외국건조를원칙적으로금지한미국현행법에도불구하고미국밖에서만든군함을살수있다며그대상으로한국을직접거론한언급이파장을불러왔습니다
2: Look at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are coming in from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nd they're working with us on ships and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1: 미국내일부정치인들과방산조선업계인사들은분산형조선을미국내건조원칙의우회방안중하나로유력하게보고있습니다아미베라하원의원은미국에서열린2026한미조선협력전략대화에서선박의상당부분75에서 80% 를한국에서건조하고우리는그것을구매할수있다면서민감한군사기술이적용되는부분은미국에서생산하는방식을언급했습니다마이클쿨터한화디펜스 USA 최고경영자역시세계최대항공우주방산기업인록히드마틴도전투기의모든부품을미국에서만생산하지않는다며부분건조후미국내조립방식의유용성을지적했습니다또이같은방식이미국의조선역량을빠르게향상시킬수있을것이란분석도나왔습니다협력초기미국직원들이한국내건조공정을보며교육을받도록하고경험이쌓이면추후빠르게미국내조선역량을높일수있다는겁니다또이런방식이미의회와조선업노조등의지지를받는데유리하다는진단도나옵니다분산형조선이신속한해군력확충이라는트럼프행정부의희망을충족시킬수있는유용한대안의하나로거론되는이유입니다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3: 취업시장에서문과와죄송하다는말을합쳐서문송하다는말이우스갯소리처럼쓰이고있죠이런시장에인문계학생들만지원할수있는기업공고가등장해눈길을끌었습니다어떤이유때문일까요최지원기자입니다
4: 여러채용공고들중인문대학생신입사원채용이라는글자가눈에띕니다국내대기업중효성그룹이처음으로시도하는인문계채용입니다효성으로서도창사이후처음있는일입니다공고를자세히살펴보면인문학이나어문계열학위소지자나관련전공8월졸업예정자만지원할수있습니다이공계나상경계열지원자를주로모집하는기업들과는정반대의행보입니다효성그룹관계자는효성이전체매출의 80% 이상을해외에서거두는글로벌기업이라고설명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어학 능력, 글로벌 사업장에서 근무하려는 열정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성은 중공업 등 주력 사업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베트남과 인도, 중국 등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판매법인을 두고 있어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소통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내 제조업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기업들 역시 인문계 인재들을 수시로 찾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관세 이슈 등으로 해외 사업 환경이 복잡해지며 현지 정부와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재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도 경영 지원이나 글로벌 사업 등의 직무 채용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계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엔지니어 중심으로 제조업이 성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3: 중국에서 AI를 친구나 연인처럼 이용하는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현실 인간관계 단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AI가 사람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이용시간과 미성년자 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첫 규제를 내놨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5: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AI 동반자 서비스. 사용자가 성격과 말투, 목소리를 설정하면 AI가 대화를 기억하며 친구나 연인처럼 반응합니다. 이용자가 이름을 붙이고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면서 정서적 의존 우려도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의이나 상호작용 서비스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2시간 이상 이용하면 경고를 표시하고 실제 사람으로 오인시키거나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가상연인 등 친밀관계 서비스 제공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서비스 중단 뒤 일부 이용자들은 몇 달, 몇 년씩 이어온 관계가 끊어졌다며 상실감을 드러냈습니다. 연인과의 강제 이별을 겪는 듯한 수준의 충격을 호소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6: 可能产生情感依赖的初期能够更好的提醒自己其实自己不是在一个真正的人际关系之中去与一个信赖的朋友进行交互这样呢有利于去缓解相应过程之中可能产生的情感的沉迷
5: AI가 인간관계와 결혼, 출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란 평가입니다. 몸을 가진 AI, 감성교류 반려형 로봇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남유TV 배삼진입니다.
3: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무적함대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준비 중입니다. 피파 랭킹 1위의 1, 2위의 대결인데다가 메시와 야말, 두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두 나라의 역사적인 관계까지 여러 요소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최후의 승부를 앞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훈련장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7경기에서 19골을 몰아친 창 아르헨티나는 2연패를 노립니다. 현재 8골 4도움으로 골든부트에 도전하는 해결사 메시는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 중입니다. 1실점에 그친 최강 방패 스페인은 2014 발롱드르 수상자 로드리, 초신성 야말 등 슈퍼스타들의 완벽한 조화로 16년 만에 정상을 노립니다. 역대 전적에선 스페인이 6승 5패 2무로 약간 앞섰지만 마지막 대결이 8년 전이었던 만큼 승부는 예측불허. 특히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이 전후반 가리지 않고 꾸준한 경기력을 보인 것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후반전에 유독 막강한 화력을 보인 만큼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9년 전 특별한 사진으로 맺어진 메시와 야말, 스승과 제자인 델라푸엔테 스페인 감독과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세기 가까이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식민지배했던 역사가 있고 축구의 신 메시의 업적들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다수 이뤄졌던 것처럼 이번 결승전은 다양한 서사까지 갖췄습니다. 월드컵 트로피의 주인을 가릴 세기의 승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0일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연합뉴스 TV 신현정입니다.
3: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람도 동물도 지치고 있습니다. 말의 고장 제주에서는 경주마들도 이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김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푹푹 뜨는 더위 속 경주마 한 마리가 연신 입을 벌린 채 시원한 물줄기를 맞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엔 선풍기 바람을 쐬고 관리사는 목에 아이스팩을 올려 체온을 낮춰줍니다. 이번엔 여름철 뱀인 수박이 등장합니다.
3: 연이은 폭염으로 사람뿐 아니라 말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는데요.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혀보겠습니다.
7: 커다란 수박 조각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한 입에 베어뭅니다. 사람도 한 입, 말도 한 입. 아삭한 수박으로 잠시 더위를 달랩니다.
6: 요즘 같은 경우는 37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습도가 같이 해서 한 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늘 음수대나 아니면 수박 같은 걸 통해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냉수로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얼음찜질을 해준다거나.
7: 시수말들이 있는 마방에는 커다란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말들은 바람을 쐬기 위해 선풍기 앞으로 하나 둘 고개를 내밉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자 관리사는 말 다리에 얼음팩을 부츠처럼 감아 열기도 식혀줍니다. 운동 뒤 다리에 열이 오래 남으면 발목과 힘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냉각은 필수입니다. 사람도 지치는 한여름 폭염. 말의 고장 제주에서는 경주마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나영입니다.
3: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호우주의보가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시에 서울과 경기 양주, 의정부, 파주, 오전 2시에는 경기 동두천, 포천, 하남과 강원 철원, 화천, 순천 등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합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이 밖에 서해 5도와 충남, 경북, 전북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북상하는 장마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최대 300mm의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8: 장마 구름이 북상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반도 남서쪽에서 몰려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공급돼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특히 작은 소용돌이인 중규모 저기압이 대기의 불안정도를 더욱 키웁니다. 여기에 최근 수온이 높아진 서해에서 비구름의 재료인 수증기를 뿜어내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9: 19일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이틀간 수도권과 강원에 최고 300mm, 충청 북부에 250mm의 물벼락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150mm, 전북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수준인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이나 계곡, 지하 공간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3: 영남권에서도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문자는 시간당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가 넘고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 동시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기존 호우 문자보다 더 강한 비에 대해 추가 경고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된 상위 단계의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 1동 인근에서는 시간당 89mm의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정체 전선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재난 문자를 받는다면 안전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등의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10: 정부는 새벽 취약 시간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중대본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도 긴급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인명피해 발생의 90%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이고 비가 새벽에 집중되는 만큼 여러 취약 요인이 겹친 엄중한 시기라며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호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Shop, Lilac Beauty, Chanel, Louboutin, Hermes, 가방, 옷, 보석, 롤렉스 시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명품을 이제 라일락에서 만나보세요.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명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명품을 최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지고 계신 명품을 위탁 판매도 해드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라일락 뷰티 애난데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703-593-9858 593-9858 라일락 뷰티
2: K라디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구입과 융자는 실과 바늘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간혹 풀캐시, 빌리는 돈 없이 집값을 현금으로 다 지불하고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구입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손님을 모시고 주택을 보러 다니다 보면 집에 관련한 얘기만큼이나 융자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융자에 관련한 기초적인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융자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즉 loan amount는 소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 연봉이 아니고 매달 지불해야 할 부채를 빼고 순수하게 나오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불을 버는데 자동차, 크레딧카드, 학비를 갚고 나면 한 달에 4,000불만 남는 사람과 한 달에 6,000불을 벌지만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중에서는 연봉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람이 높다 하더라도 빚을 빼고 남는 금액이 두 번째 사람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융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자율은 크레딧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흔히 내 크레딧은 700점이야 600점이야 하면서 점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 크레딧도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700점의 크레딧도 점수가 형성된 내용에 따라 융자 심사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그동안 페이먼트를 해오던 기록과 부채 비율입니다. 이외에 크레딧을 어떤 용도로 계속 뽑아왔는지, 몇 개의 어카운트가 있는지, 그 종류들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랜 동안 거래를 했는지도 점수를 형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쉬운 예로 한국에서 오신 지 1년 되신 분이 크레딧카드 단 한 개만을 사용하시면 점수가 700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융자 심사에 있어서는 크레딧의 종류와 기록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크레딧 라인 3개 정도와 가급적 2년 이상의 좋은 거래 기록 그리고 될수록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융자 심사의 또 하나의 퍼즐은 고객의 손에 얼마가 있는가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앞으로 2, 3개월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저축된 돈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두 달치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머니 마켓에 있는 자산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가요? 융자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거꾸로 손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짜리 집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얼마를 집값으로 지불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융자가 50만까지 가능하다고 50만을 다 빌려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융자는 30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집값으로 내고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융자가 50만까지 가능하더라도 40만 정도만 빌린다든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 50만 맥스멈으로 빌려도 부담이 없고 편안한지 아니면 아예 더 줄여서 50만까지 융자가 가능하지만 20만 불만 빌려서 작은 집을 사고 돈을 조금 더 모았다가 몇 년 후에 70만을 빌려서 큰 집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많이 하실수록 좋고 빠를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한숙의 음성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빛 되신 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정규환의 음성으로 듣고요. 주의 영광 빛나니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셋당의 신용호 경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내 병든 손 내밀라고 글로리아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관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 영광.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합니다. 먼저 윤성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보내드리고요. 러빔과 한부영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문은희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만유의 주 앞에 서울 테트라합창단이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자비하신 예수여 기동남성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는 옷 입을 때 딱 한 벌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가벼운 원피스에 샌들 신는 것처럼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최대의 멋을 낼 수가 있죠. 면 티셔츠에 반바지도 그렇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하나로도 멋을 내기에 충분한 계절입니다.

더운 날씨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가볍게 입고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여름이 좋기도 한데요. 옷장을 한참 뒤적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고민 없이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단순할수록 더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마누엘 퐁세가 작곡하고 야샤 하이페츠가 편곡한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곡을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은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갖춰 입지 않아도 가벼운 옷 한 벌과 편한 신발이면 충분할 때가 많죠. 뭐 모자 하나, 선글라스 하나로도 멋이 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옷차림뿐만 아니라 하루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제일 가볍고 편안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 여름만큼은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나답게 지내보셔도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일랜드 민요 오 데니보이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설레임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요즘 무릎을 다쳐 수술하고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고 지내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무릎을 다치시면은 아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수술은 큰 수술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몸이 쉬라고 할 때는 어차피 쉬어가야 되니까 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보내드릴게요. 존 필드의 녹턴 1번 E 플랫 장조 몰토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존 오코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이플랫 장조 몰토 모데라토, 아일랜드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85번님 사연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 태린이, 사춘기인 너와 내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있구나. 오늘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주고 우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태린이가 아이인 거죠? 중학교 2학년.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 아당님들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중2병 지나고 있는데 요즘 아주 그냥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어쩜 말 한마디라도 저렇게 밉게 하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저렇게 급속도로 온 가족의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가 있을까 이랬었는데 그 푸념한 게 언젠가요. 그게 금방 시간이 가고 요즘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착한지 같이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씩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추억으로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많이 많이 사랑 나누시면서 사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일은 그렇다. 생일을 앞두고부터 당일까지 가는 장소나 먹는 음식 모두 신중하게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뱉는 말, 타인과의 대화조차 무엇 하나 나를 거스르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것은 생활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대단한 일정을 소화하거나 성대한 파티라도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선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생일 별것 아니라며 일부러 더 유난스럽지 않으려 노력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일을 했다. 그저 여러 날 중에 하루처럼 오히려 대면대면하게. 그것이 내가 바라던 바인 것처럼 조용히 보냈다. 사실 바라던 바는 아니었다. 결국 그것도 관계와 연애 관한 것이었는데 드문드문 이어지다 점점 떠나는 이들이 밉고 서러운 때였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며 더는 그러한 기분조차 느끼지 않고 싶었다. 받는 법도 돌보는 법도 모르던 때였다. 주는 법은 더더욱 모르고. 먼저 주기를 주저하다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난스럽게 기대하지 말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것에 절대 서운해하지도 말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또다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생일을 무척 소중히 보내고 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해방촌에서 보낸 생일 덕분이었을까? 일 때문에 매일 같이 다니던 해방촌의 진짜 모습. 생면 파스타와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던 카페. 가파른 언덕과 계단이 끊이지 않던 이상한 동네. 거대한 산 같던 서울타워. 독립서점과의 첫 만남. 이국적인 용산공원. 그 즈음 레터링 케이크를 두고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꿈. 그래서 그렇게 되었나? 그저 많기만 한 수적인 축하보다 깊고 진한 축하를 받고 멀리서 찾아온 고생이 헛되지 않게 절대 외롭지 않게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고 누가 일러주는 것 같았다. 그 멀지만 희미한 빛을 따라 살고 싶어졌다. 요즘은 생일이 다가올 때면 가장 아끼는 카페에 가고 평소 먹고 싶었으나 엄두도 나지 않던 식사를 한다. 좋아하는 동네에 가서 아끼는 이들을 위한 선물도 사고 나를 위해 비싼 디저트도 선물한다. 만난 사람도 더 신경 써서 만난다. 생일을 더 잘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아끼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여긴다. 올해 생일도 덕분에 무척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또 다음 생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지.

카를로스 가르델의 보르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진수빈의 책 호흡의 장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런 사연 종종 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다리지만 마시고 먼저 살짝 흘리세요. 그리고 저자처럼 내 생일 내가 먼저 잘 챙겨줘도 됩니다. 괜히 거기에 자존심 세우고 눈치 보고 누가 또 나 안 챙겨주나 좀 시험하고. 생일은 다른 사람에게 물론 축하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내가 나를 한 번 더 아껴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일이 되면 오늘만큼은 나에게 좀더 친절하자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한 해를 잘 살아낸 나를 다독여주고 또 한 살 더 먹고 한 해를 잘 살아보자고 격려하는 날, 그게 생일을 제일 잘 보내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듣겠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스나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Schlaf ein, mein blond Engelein. 우리말로는 잠들어라, 나의 작은 금발 천사여. 이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예쁘죠? 이 곡은 스페인의 작곡가 페레스 프레이레의 아름다운 선율에 독일어 가사를 붙인 세레나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정하게 재우듯이 속삭이는 그런 노래인데요. 프리츠 분달리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이 노래의 포근한 분위기를 더 아름답게 전해줍니다.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Schlaf ein, mein Blut, Engelein.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 앨범 위너 리더 가운데 오늘은 슐라 파인맨 블론드 앵글라인 잠들어라 나의 작은 금발 천사여 보내드렸습니다. 참 다정하고 상냥한 그런 노래였죠. 1172번님 사연인데요. 산책로 걸으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 중입니다. 편백 숲에도 울려 퍼지는 선율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야, 편백 숲 얼마나 그곳 공기가 좋을까요? 그 피톤치드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며 숲길을 산책하는 것 최고죠. 자, 이어진 곡은요. 리히아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운데 첫 번째 곡 선라이즈 일출 보내드립니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시죠.

리키아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운데 첫 번째 곡 일출 선라이즈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해가 장엄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큰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마이클 테이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4947번님 남편 챙겨보낼 반찬 해놓고 문자 보냅니다. 지난주는 기차 타고 시댁, 어제는 남편과 시댁. 내 삶도 좀 챙겨야겠어요. 챙길 게 점점 많아지는 나이라 그런지 시간이 훅훅 지나가서 서글픕니다. 나의 가장 젊은 날, 나를 응원합니다.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뭐 멋진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죠. 그러니까 아휴, 내가 이제 늙었구나 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젊은 날을 축복하시면서 스스로 챙기고 응원하십시오.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4947번님. 자, 이어지는 곡은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립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곡은 작자가 미상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길 샤메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민형식 작사 김원호 작곡 언덕에서 메조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타란텔라 작문호 43, 막심 벤기로프의 바이올린,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1379번님, 외국 캠핑장에 갔을 때 웃으며 먼저 눈인사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뭐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는 참 우리가 좀 따라할 만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참 잘하죠. 외국 여행 가서 호텔 같은 데 보면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복도에서 만나도 꼭 인사하잖아요. 인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요새 계속 뭐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빗방울 전주곡 한번 들어볼까요? 쇼팽의 프렐류드 24개의 전주곡 작품으로 28 가운데 15번째 곡이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D플랫 장조고요. 알리시아 델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쇼팽의 24개의 프렐리우드 작품으로 28 가운데 15번째 곡 D플랫 장조 빗방울을 스페인의 여성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델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손이 작아요. 옥타브가 겨우 단다는 이 작은 손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감성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알리시아 델라로차. 0977번님 사연인데요. 남편은 약밥을 14년여 동안 점심으로 365일. 저는 힘들어도 재밌답니다. 3개월마다 만들어 냉동 보관하죠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만들어주시는 우리 0977번님 아내분도 대단하시고요. 365일을 점심으로 늘 약밥을 드시는 남편분도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요. 냉동 보관해서 이렇게 한번 꺼냈을 때 딱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냉동 보관해가지고 꺼내면서 조금만 해동하면은 아주 처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밥 맛있죠. 자,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 함께 듣죠. 소프라노 루치아 폽의 노래, 슈테판 솔츠가 주연하는 München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루치아 폽, 그리고 스테판 솔차츠가 주연한 윈첸 방송경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691번님 사연인데요. 옥상 텃밭에서 첫 수확한 청양고추 한 바구니 따서 날 더워지기 전에 나눔하러 나섰는데 벌써부터 덥네요. 집안은 리모델링하려고 잔뜩 늘어놓고 허리엔 온통 파스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유, 허리가 아프셨군요. 그 고추 따고 하시면서 얼마나 또 허리가 더 아프셨을 텐데. 청양고추. 저는 뭐 잡담인데 청양고추가 청양지방의 고추를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참 알싸하고 맵고 맛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듣겠습니다. 보리스 코르샤코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블라디미르 페도세이에프가 주연은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를 보리스 코르샤코프의 바이올린과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주연한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선생님과 함께 협연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했었나 봐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함께 연주했었는데, 아, 참 소박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데 온화하신 성품, 함께 연주하는 동안 참 행복했었던 그런 지휘자입니다. 그립습니다. 7714번님 사연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원님. 아들이 봄날의 선물처럼 제게 왔어요. 그때부터 잘은 모르지만 클래식을 태교로 많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그러시군요. 그럼 아직 뱃속에 들어있는 아들인가요? 지금부터 태교와 육아를 쭉 아당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당 퀴즈로 키워보시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일명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08 가운데 아홉 번째 곡이 샤프큐는 시카 바이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양한 풀뜻 드리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주시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드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후 208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퓨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33번님 사연인데요. 늘 열심히 청취하는 열렬한 팬입니다. 들으면서 손주 돌보러 갑니다. 오늘도 파이팅, 안양댁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손주가 몇 살들일까요? 애기들 손주인지 아니면 좀 큰 어린이들인지, 아무튼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몸 쉬엄쉬엄 하십시오. 음악 들으시면서. 자, 이어지는 곡은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 보내드렸습니다. 루이스 코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페르난드 소르의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하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곳이 있죠. 저도 얼마 전... 네, 아,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업이 졌어요. 네, 코업이 졌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그 이 비율을 연구해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다.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한 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세 분을 어두운 그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 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그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 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또 상대방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 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예.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짓궂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첫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 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 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요일 저녁 6시 제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신문사에 보낼 칼럼이 잘 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 단서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고 안 되는 것도 자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기록이 된다. 라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한번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의 이해라고 잡았습니다. 다중지능이란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1983년도에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저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지능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중지능은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체운동 지능, 또 음악 지능, 또 자기 이해 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발달 심리학자세요. 발달 심리학자이면서 시험 성적의 결과만 가지고는 재능을 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지능을 8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능을 어떻게 검사를 하냐 하면요, 지문을 가지고 합니다. 지문. 지문을 엄지 검지만 가지고 지문을 하는 간단 지문 검사가 있고요. 열 손가락을 다 지문을 찍어서 지문의 어떤 모양들을 보고 통계치를 분석해 가면서 하는 지능, 이 다중지능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체조를 잘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뭐 코마네치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체조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체조 선수를 이렇게 뽑을 때요. 그 면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선수는 물론이고 그 선수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까지 오시게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문을 다 봤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지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다중지능에서는 주기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기질이 안 바뀝니다. 제가 한 40대까지는요,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제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DNA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13주 정도 됐을 때 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21주 되어야 지문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태아에서 완성된 그 지문이 우리가 태어나서도, 또 청소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팁은 뭐냐면요, 제가 강연에서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강호동 선수는 대표적인 씨름 선수잖아요. 강호동 선수의 그 주기질에는 씨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체조 선수로 혹은 씨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주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기능을, 또 지능, 이런 기능들을, 주기질을 미리 발견해서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스몰토크 하면서 이 아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다중지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중지능의 영역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정신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인데요.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란 그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에게 구해야 할 것은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해. 친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중지능에 있어서는 내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지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창의성과 접목시키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방성 창의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방성 창의력.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모방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모방성 창의력의 그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나왔더라고요. 창의성 창의력도.

해석해서 그 지문의 영역에 넣고 분류하고 적성을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수학지능이나 공간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신체운동지능이 상당히 높죠. 이것은 체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적인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은 언어지능과 밀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것은 청각인데 제가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저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한 친구는 음악을 상당히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한 친구는 노래가 약간 좀 딸려요. 이 노래를 잘하고 청각이 발달한 친구가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사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기억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학생들이 언어의 그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각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탐구 지능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나,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어제의 오늘과 일주일 전에 나와 또 한 달 전에 나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오늘부터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오후세 고감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요. 열등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어제의 나, 또 일주일 전에나 2주일 전에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진정한 스몰 토크는 소리 없이 강한 겁니다. 이 스몰 토크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그 얘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라는 걸 오픈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픈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습니다. 스몰 토크는요, 약 70%가 몸짓이에요. 바디랭귀지입니다. 몸으로 얘기하고 몸으로 웃고. 또 이야기를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재밌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내 얼굴은 내 얼굴을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소유권이 제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얼굴은 나를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 그래서 내 얼굴이지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요. 파티의 초점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무역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용장 아시잖아요.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LC라고 하잖아요. LC를 열어야 수출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얼굴은 초청장.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은 LC, 신용장이다. 그리고요. 우리의 두뇌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타고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이런 유전자, 주기질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시작을 잘하고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유지할 때요. 전문적으로는 이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죠. 마치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를 바라보고 방향을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습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세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second nature. 이런 말도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거 못 바꿉니다. 우리 몸에 특히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 바뀝니다. 잘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름, 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논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대화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요. 이 대화를 할 때, 스몰 토크 할 때는요. 이 저는 아하 기법이라고 쓰는데요. 아하, 오, 와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하라는 건요. 그거죠. 아하, 유레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감동할 때, 아, 와우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명의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다녀요. 같이 다녀요. 네 명의 선생님 누구냐? 그걸 저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감 선생님. 뭐 비사감과 러브레터의 사감 선생님이 아니라요. 사감 선생님은 감사와 감동과 감탄과 감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이 선생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늘 감사하게 되고요. 또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어떤 깊은 마음을 느꼈을 때 감탄하게 되고요. 감탄의 더 상위 버전이 감격입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감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하 기법에서는 아하에서는 재미와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 틀과 생각의 어떤 변화, 체인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가지 정도 이상의 장점들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중지능에서도 주기질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됐어요. 저의 동생은 뮤지션이라 이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는데 저는 노래, 뭐 성가대는 했지만 노래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수들은 어떻게 노래를 잘할까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스몰 토크와 스피치를 학습하는 것과 원리가 같더라고요. Repeat and repeat.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노래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잘하시는 분으로부터 코칭을 받고 레슨을 받으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나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듯이 학습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슴 속이 뭉클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질 때 그때의 그 성과도 더욱더 상승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좀 이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률 게임인데 이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게임할 때 뭐 중독 이런 상태 말고요. 뭔가 집중하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이래도 그 듣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 있어서는 그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거죠. fun이라는 건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나 fun과 다른 개념의 joy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게임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joy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게임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구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무엇을 줄까요? 네, 잠을 주십니다. 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운동해야 됩니다.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걷다 보면 또 이제 좀 피곤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래서 또 숙면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하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정신이 뭐 불편하게 될 만큼 되는데요. 잠을 충분하게 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걷는다 하면서도 걷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는 계단 타기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때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이 아세틸 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다중진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마가 우리 뇌의 해마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어떤 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멘토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등감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등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웠다, 이게 내 자존심이 이게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과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면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이 열등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아시죠? 탄소는 C잖아요. C. 이 원자가, 탄소라는 C라는 원자가 무엇과 만나느냐,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흑연도 되고요. 또 다이아몬드도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결합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우리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에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see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사랑의 시작은 바라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또한 충분히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고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치 능력, 스몰 토크 능력,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할 때요, 스몰 토크의 기술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는 것,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긴 이야기를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상이 깊게 상대방의 가슴 속에 가슴을 울리는 말, 상대방의 마음 속 비석, 신비에 새기는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몰 토크의 기술인 거죠. 인상 깊게 표현하는 거죠. 스몰 토크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죠? 지난번 강연에서도 이 스몰 토크는 노래와 시다라고 정의했고 시와 노래, 오늘은 스몰 토크와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알기 쉽게 단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의 장점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발굴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는 거죠. 스몰 토크는 간단할수록 좋고요. 인디안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나의 영혼이 뒤에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영어 속담에도요. Hindsight is always 20/20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시력이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끔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우스갯소리지만 인상적인 말은 기록하고 기억을 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필사하고 기억하고 외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써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태도가 나를 경청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자세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평생 기억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스피치가 또 있을까라고 비카스 징그라니 이야기한 거죠.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하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에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인데 우리가 그냥 하면 됩니다. Just do it. 그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바쿤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이 없이는 얻는 게 없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에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 결과 더 좋은 대답을 얻는다라고 앤서니 라빈스도 얘기했죠.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어떠한 상황이든 네!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국제의회나무 선교회의 이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너무 멋지세요. 목사님.
2: 아, 그래요?
1: 처음 뵀을 때. 네.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네. 예술가 같으세요. 음성도 너무 멋지시고.
2: 아, 그래요?
1: 스타일도 너무 멋지시고.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반갑습니다. 이번 CTS 가을 개편을 마쳐서 중보기도 대표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콜링갓에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2: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1: 네, 맞습니다.
2: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불러주신 것 같아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다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 목사님 덕분에 콜링갓이 더욱 풍성해지고 특별해졌는데요. 우리 의회나무 선교회 앞에 국제라는 말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전 세계. 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건데요. 혹시. 네. 이 사심을 담아서 목사님이 가고 싶었던 세계 여행지를 찾아서 사역하시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요. 네, 농담 삼아 여쭤봅니다.
2: 이제 저희가 2007년에 LA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나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1: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성에 가면.
2: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의 나무, 저희도 교회죠.
1: 예.
2: 근데 이제 저는 영어 사역을 이제 중학교 때 이민 가서. 예.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라는 개념보단 그 인터내셔널 철치, 미국. 네. 교회. 네. 어떤 그런 감이었죠.
1: 네.
2: 그래서 영어 사역을 항상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거를 2007년에 했는데 의의 나무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라는. 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1: 네.
2: 이제 그러다가 오병이어라는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고.
1: 네.
2: 이제 오병이어를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5천을 먹였더라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날마다 했는데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날까라는. 머리로는 믿죠.
1: 네.
2: 그리고 믿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선포했을 때 이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게 저는 하루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1: 네.
2: 5천 명을 먹이고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는 7천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제는 정신이 이상해지는구나 뭐 이런 느낌.
1: 예.
2: 다음 주도 7천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하라 하셨고요.
1: 야.
2: 그 일이 지금도 오늘 LA에서 지금 우리 의회나무 팀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치 식료품을 날마다 나누는 일을 하고 있죠.
1: 매일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정도로 먹이실. 네. 정도면은 너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어떻게 그 많은 수천 명의 음식을 대접하라면 한두 명의 인원으로는 준비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2: 네, 맞습니다.
1: 몇 명이서 준비를 하신 걸까요?
2: 저희가 이거를 날마다 하려 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1: 네, 그쵸.
2: 그냥 쫑파리처럼. 한번 쫙 하고.
1: 예, 예.
2: 우리도 했다. 예. 5천 먹였다.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걸 할 수 없는데도 어디서부터 구름같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희는 뭐 한국인보다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하셨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날마다 지속되는 거다 보니, 아무리 마음이 좋고 선하고 봉사자의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3주 못 가더라고요. 날마다 하는 거니까.
1: 네.
2: 그리고 하루에 이제 4시간, 11시부터 4시, 5시가 아니군요. 5시간 동안 계속 먹이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관광버스 타고 크리스찬 토리즘처럼 오는 분들도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오, 이제부터 아 이렇게 하면 돼.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다른 나라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셔서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했는 줄 알아. 아 제가요? 아, 하나님 나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오시면 딱 두 가지 말만 하는 게 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식사입니다. Meals on Jesus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시는 거고 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쩌든 분들도 말도 안 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쟤네 음식이 뭐 탄다. 타는 건 없죠. 신약과 구약 정도.
1: 아멘.
2: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나름 이렇게 계속 지금부터는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네가 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누구든지 겸손하면 그 누구든지 자기의 뛰어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부 의탁하면 그를 쓰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가운데 멕시코로 보내셨고요. 근데 멕시코로 보내셔서 일어난 일이 15만 평 땅을 허락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개관하고 있고 뷰라 미션타운이라는 15만 평이면 남이섬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고 있고.
1: 엄청난 규모죠.
2: 네.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볼리비아 쭉 하는 가운데 물질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자꾸 알게 되는 거죠.
1: 네. 그러면 최고로 대접한 한 끼를 먹고 변화가 생기신 분들 뭐 있었나요? 에피소드라든지?
2: 얼마 전에 네.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빠가 항상 저를 얘기했었대요. 근데 그 아빠라가 윌버라는 친구예요. 윌버라는 친구는 거리에서 완전히 마약에 떡이 돼서 살던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병이어 식당, 외나무 팀의 오병이어 식당 와서 음식 먹고 정신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 말로는.
1: 네.
2: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 줄에 서 있지? 날마다 쓰는 거죠.
1: 예.
2: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배가 고픈 분들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힘든 분들은 굉장히 소스를 많이 쳐드세요. 발라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핫소스나 뭐 네, 간장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2: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먹어도 배탈 안 나나 할 정도로. 근데 자기도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서 본인이 하는 모습도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 계속 줄을 쓰다가 나도 이제 줄 쓰는 쪽 말고 이쪽에서 일을 해주는 쪽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윌버가 물어보더라고요. 봉사해도 되냐고. 그래서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소변 검사를 해갖고 마약을 하나 안 하나를 네. 먼저 해야 돼요.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약을 끊어야 됐죠.
1: 예.
2: 봉사하고 싶어서.
1: 오.
2: 윌버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쇠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 뒤통수도 이렇게 예. 교통사고로 굉장히 된통당해갖고
1: 네.
2: 브레이스라고 그러죠.
1: 예.
2: 이렇게 나사랑 이렇게 길게 해서 네. 이렇게 꽂혀 있는
1: 네.
2: 굉장히 좀 흉측한
1: 예.
2: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를 굉장히 착실히 하시길래
1: 네.
2: 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또 우리랑 같이 우리가 이제 외나무 공동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창고라는 공동체를 또 했어요.
1: 네.
2: 거기서 이제 갱생되신 분들 중에서 마약을 안 하는 분들은 스태프로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걸 했었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가 됐어요. 스태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이제 앞에 보이니까 괜찮냐,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윌버가 항상 냄새가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윌버 이게 뭐, 에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다리 뒤쪽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1: 아이고야.
2: 깜짝 놀랐어요.
1: 네.
2: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랬는데, 아이, 뭐, 자기는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기도 안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1: 네.
2: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낫게 하셨어요.
1: 아, 네.
2: 설명은 안 되는 방법으로
1: 예.
2: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윌버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일을 반대쪽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힘이 없는 윌버를 뭉개려고 했는데
1: 네.
2: 갑자기 정부가 껴들기 시작을 하고 아주 아주 옛날에 본인을 죽이려 했던 그 사고로 그 보험금이 나오는 바람에
1: 네.
2: 새 삶을 완전히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원래 옛날에 그 일을 했었대요. 손세차 하는
1: 네.
2: 그 자동차
1: 네.
2: 닦는
1: 네.
2: 그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걸 열었어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저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1: 네.
2: 그 윌버가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네. 간 거고 그 아들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맨날 my pastor, my pastor, 나의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라고 맨날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연락을 드린다고 윌버를 통한 가족들 다 살아난 거. 나중에 보니까 윌버 딸 중에 하나가 자폐 딸이 있었더라고요.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네. 포스터 홈이라고 해서 왜 부모가 없으면 막 흩어지는 거
1: 네.
2: 있잖아요. 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다 그 너무나 행복한 글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게 그렇지.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 주위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하다. 멈추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1: 예. 네. 아,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미국 LA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2: 네.
1: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빈민가를 찾아다니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2: 네, 이제 LA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1: 네.
2: 미국 사람들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것을 영어로도 번역해서 하고 스페니쉬도 번역으로 해서 하고 팀장도 세워나가고 계속 하는 일 가운데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비슷한 분들만 모이는 그리고 다들 그 모이는 분들과 또 다른 부류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들이 원하길 가까이 하지 않는
1: 네.
2: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가장 남들이 가길 원하지 않는 동네 스킷로우라는
1: 예.
2: 홈리스 분들이 많이 살고 마약하는 분들이 그냥 쩌들어 있는 전 미국에서 마약 제일 많이 파는 동네 정중앙에 가서
1: 야.
2: 사역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배운 거예요. 아, 도시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탄의 안방에 주님의 부엌을 차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들어가면 가장 폭발력이 있더라고요.
1: 네.
2: 시간적인 임팩트가 가장 큰? 그래서 어느 도시나 나라에 가면 가장 어두운 곳을 먼저 찾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돌면서 이제 작전 명령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컨셉트대로 하지 않고 나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전 명령을 정말 목숨 걸고 구해요. 그래서 딱 명하시면 그거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힘든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한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특수사역도 아니고, 우린 다 하는데, 그거만 소문이 난 거예요.
1: 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려면 사실 몸이 하나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정말 체력도 너무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사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었어요.
1: 아, 대단하시네요.
2: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 멕시코, 또 그 다음에 브라질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볼리비아로 가라고 그러셔서, 볼리비아 이제 안데스 산맥을 타고, 해발 3,800m 이상, 4,000m 에버리지 되는, 거기는 공기가 40%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고산병으로 많이들 고생하시죠. 네. 볼리비아 축구팀 아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팀을 부르면 꼭 이긴대요.
1: 고산. 고산이 따라서.
2: 왜냐면 거기에 특화된 몸들의 네. 선수들이니까. 네. 다른 나라 가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외치는 것 가운데 즉시 순종이라는 걸 외치는 게 있어요. 네, 네. 내일 순종도 벌써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다이내믹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셔서 곧장 갔죠. 가고 나서 힘든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위액이 막 나오는? 이거 왜 그러지? 그랬더니 기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서 예.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해야
1: 아이고야.
2: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면 더 사용 못 하는데 아버지 여기 저를 여기 보내신 게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구가 팍 하고 나오는데 난 이거 투덜진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괜찮아졌어요.
1: 아, 희한하네요.
2: 이 코믹 하나님이 되게 웃기시더라고요. 이게 시리어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지나치게 자주 네. 너무 많이 진지하거나 네.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을 때.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낫게 됐죠. 이제 그러고서 잘 사역하고,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사역하고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셨을 때, 한국에 와서 서울서부터 부산, 제주까지 한 7, 80여 군데 교회 계속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신대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아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왔죠.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저도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막 근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요번에 마지막 설교인데 4시간 반쯤 걸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다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구라고 그러고 이제 4시간 반을 내리했네. 예. 그러고서 이제 호텔에 가서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제 보니까 제 심장이 안 뛴대요. 8초를 왜 심장의 마니터에 연결하면 안 뛰면 그냥 죽잖아요. B 플랫 라인이라고 그러죠. B가 8초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이 뒤틀린대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거래요. 계속 제가 그러고 있대요. 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한테 뭐 한국에 뭐 부흥을 준비하라?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요. 그래서 난 미쳤나 보다. 내가 여태까지 들은 모든 말씀과 이게 짜맞추기 이건가? 갑자기 별 바보 같은 생각이 다 들어가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이머전시를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눕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장이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가 됐으면 그러면, 지금 이 때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에게 명하신 거와 그 순종의 그 흐름에 저는 전부를 다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전부를 다 했는데,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22년 사역하면서, 의회나무 사역하면서 제가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아니 뭐 귀찮게 하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필요하면 낫게 하시고, 아니면 데려가시고,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게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 예.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네. 아, 하나님 이거 얘기해도 좀 그래요. 막 이런 느낌? 내가 하는 이야기에 반문을 하게 되는. 근데 그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언제 너보고 하라고 그랬어. 내가 할게. 내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 대신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 내가 지금 이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하게. 기도부탁은 할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어찌됐건 벌써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 오셨던 분들이 기도 막 하고 있고.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 기도에, 그분들의 기도의 절박감을 몰랐던, 나름 저는 전방을 뛰는, 나름 용사의 개념? 그 전투에 막 총알이 막 날라오고 막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왜? 거기에 최전방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그냥 재밌는? 그래서 그냥 막 재밌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에 그분들의 기도로 살고 있는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이내믹에 취해서 그게 재밌었던. 근데 그게 덜컥 심장이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어떤 분이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아무에게도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오세요. 의사는 움직이지 마세요 붙여놓고,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사인하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나가면 못 삽니다. 비행기 웃기지 마십시오. 기압 때문에 안 됩니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라하셨다고 믿고 가서 이제 안암 병원, 고대 안암 병원 가서 박동기를 달았죠. 심장 박동기. 근데 박동기를 달게 됐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 하나님 귀찮게 뭐 또 박동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막 이렇게. 그 교만한 거죠.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움이고, 약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페니실린 같은 경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1차, 1,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단지 경험해보지 안 했다고 어쩌면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몰랐었 어떤 흐름이 있진 않았는가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1: 그럼 지금 박동기.
2: 네. 근데 이제 박동기 달고서. 네. 근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박동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필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또 어떻게 하면 뛸 수 있나 생각을 또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박동기를 달아주신 분이 저를 만나서 상담을 같이 해주셨어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본 선교를 15년 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선교의 힘든 여러 일들을 쭉 얘기를 간증 나눠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갑자기 뒤통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는 느낌? 나는 왜 일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왜?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분이랑 짱깨미를 해도 이겨야 된다. 축구하면 뭐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1: 네.
2: 근데 부모님들이 얘기해왔던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쌓여지는 게 있었나 봐요.
1: 네.
2: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한 번도 정말 생각 안 해봤다.
1: 예.
2: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박동기를 단 이유가 땅끝까지의 개념 중에 일본도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갈게요. 대신 하나님이 시험하면 됩니다.
1: 네.
2: 확인 주세요.
1: 네.
2: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오사카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 오시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야. 일본 선교가 시작이 돼요.
1: 야. 인공 심장 박동기 수술을 하셨으면 이제 조금 쉬셔야 될 텐데
2: 네.
1: 바로 순종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셨잖아요.
2: 네네.
1: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증세가 생기시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인 거예요?
2: 일본 일주일, 한국 일주일, 일본 일주일, 한국 일주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본 가서 더 아픈 거예요, 몸이.
1: 어이구야. 네.
2: 박동기를 다른 건 괜찮은데
1: 네.
2: 몸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네.
2: 야쿠르트병보다 큰 덩지가 화장실 갈 때마다
1: 네.
2: 나와요, 바깥으로. 혹 같은 게.
1: 네.
2: 피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1: 네, 네.
2: 아우씨. 이거 뭐예요? 또 막 싶어하고. 아, 이게 치핵인가 보다. 내가 너무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쏟아붓다 보니까 왜 힘을 다해서 하면 이렇게 진에 빠져서
1: 네, 네, 네.
2: 이게 탈진 증세인가?
1: 예. 네.
2: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치질 하는 데를 갔었죠. 그랬더니 치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아는 분들 수소문해서 이제 한국에 또 큰 병원 중에 하나를 갔어요.
1: 예.
2: 그 병원을 갔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고. 조사를 하고 또 잘라서 나온 것도 셀 보내서 레버토리 보내서
1: 네.
2: 검사해봤더니 점막 흑색종이란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1: 뭐죠?
2: 와.
1: 이거 순종으로 일본에 다녀오신 건데 왜 그런 게 생겼을까?
2: 그리고 일본에 일본 사회에 벌써 불이 붙었어요.
1: 네.
2: 불이 붙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제 아내가 많이 울었죠. 제 아내가 많이. 사실 저는 아내, 하나님 덕이 물론 전부이고요.
1: 네.
2: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 덕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맨날 빛 속에 사는 사람인데,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아, 저기 좋은 음식 많이 해주시고, 너무 늦었다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길어야 8개월입니다.
1: 야.
2: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 옆에서 아 지금 보고 있는 저 꽃을 내년에는 못 보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1: 아이고야.
2: 하는데 와 너무 그래서 이제 저는 아 그런 이제 아 우리가 뭐 어차피 날마다 항상 외치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이게 나름 마토 같아요. 마로라고 그러죠, 마로. 슬로건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뭐, 그리고 이미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2: 하늘나라 사람이 잠시 이 땅에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2: 어차피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락하신 모든 날에 과연 다 태우고 가냐?

0: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전쟁으로 발전한 현대사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좀 전쟁 예찬론자 같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쟁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가 전쟁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 명분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하는 거는 전쟁이 늘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잘해 한 세대 한번 나니까 한 세대 동안 사람들은 아 그냥 제대로 나쁜 놈이다. 심지어 어느 민족은 호전적이다. 우린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연구도 안 하고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전쟁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전술 분석. 너 지금 어디 나라 쳐들어가자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외면하다가 막상 자기 앞에 닥쳤을 때 더 잔인하게 되거나 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를 향한 유혹 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목이 전쟁사로 발전한 현대사인데 이게 지금 사례를 현대사로 들은 것뿐이고요. 네. 이게 전시대에 다 통하는 말이에요. 네.
1: 현대뿐만 아니라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기의 발전이죠. 무기가 네. 빨리 발전한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신무기를 개발할 수조차도 없다. 이게 뭐가 너무 빨리 바뀔지 모르니까 뭐 개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술을 연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미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다가 막상 이제 전쟁이 나버리면 전술적 준비도 안 돼 있고 대응하는 무기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잔인해지고 막 대량 살육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을 언제 요게 언제 한 얘기 같으세요?
2: 몇천 년 전일 것 같아요.
0: 이게 14세기에 총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2: 아, 총 처음.
0: 그때 총이라는 게 일본에 두 발 쏘는 거예요. 사거리 25m. 지금 총하고 비하면 이건 거의 세 총 수준이에요.
2: 그러니까요. 45m면.
0: 그거 나왔을 때 벌써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서 스톱하자. 인류 역사, 무기 개발을 스톱하자. 더 이상 뭐가 나오겠니.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냥 여기까지, 요것만 갖고 싸우자. 근데 그게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게 누가 스톱하겠어요.
2: 그렇지. 이겨야 되는데.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뭘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끔찍하게 나와요. 정말 끔찍하게 나가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기술의 발전이니까 무서운데 이런 기술의 발전에서 전쟁이 사실 공헌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장난을 치고 싶으면 한번 물어보고 했었어요. 여기서 전쟁에 관련 없는 건 뭘까요? 또는 있는 건 뭘까요? 하고 싶었는데 아마 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2: 있겠지? 네.
0: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몇 개 케이스를 꼽았는데 네. 예를 들면 통조림 네. 뭐 이거 많이 아시지만
2: 아, 식량 이상.
0: 식량 이 하루 네. 썩고 이제 식량 조달이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약탈을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군대가 병사들이 굶으면 어떡하겠어? 지들이 약탈하겠죠. 좀 손목치게. 원래 손목시계도 전쟁에 나온 거예요. 이쪽 부대가 커지니까 1시 5분에 공격하자, 1시 10분에 포격을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시계가 옛날에는 없잖아요,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투가 세밀화되려면 병사 하나하나가 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몸에 항상 있고 너무너무 편한데, 지금 우리 몸에도 있을 거예요.
2: 속옷?
0: 지퍼.
2: 아, 지퍼. 와.
0: 너무 편하잖아요.
2: 옛날 단추 많이 썼어요.
0: 그래서 그리고 옛날 단추는 지금보다 단추가 훨씬 많았어요. 그 이유로 쫙 하면 진짜 편하잖아요.
3: 네, 그렇죠.
0: 데이트를 치려고 뻔했는데 망한 거야 그 회사가. 안 써 사람들이. 근데 이유는 좀 있어요. 그때 지퍼가 잘 흘러내리고 또 끼이고 요즘은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퍼 맨날 걸려가지고 뭐 코미디에도 맨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썼지. 전쟁터 갔더니 이 군대 가시면 알겠지만 옷 갈아입고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신발끈 묶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쭉 그렇게 했더니 지퍼가 보급이 되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지퍼 씹히고 이런 것도 거의 없잖아요.
3: 너무 부드럽죠. 네.
0: 그러니까 전쟁이 지퍼를 보급을 시켜서 개량돼서 우리가 아는 멋진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공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 그러면 자꾸 아이디어, 눈에 딱 띄는 제품만 생각을 하세요.

0: 같이 갔던 분이, 어? 이거 그냥 벗겨서 달면 되지 않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요 각도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각도로 차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 차의 모든 세팅, 뭐 강도 이게 다 관련이 있는데 요것만 똑대가지고 우리가 차에 갖다 붙이면 저 차의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팅. 이렇게 순열 조합으로 들어가면 2만 개의 부품에 200만 가지 기술이 결합된 걸 수도 있어요.
1: 엄청나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퍼 얘기했지만 네. 정말 지퍼가 지퍼로 끝났을까? 지금 유명한 지퍼들. 예. 뭐 정말 이제는 뭐 걸리는 거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소재도 다를 거죠. 우리가 지퍼를 봤을 때 유명 메이커하고 어떤 하고 봤을 때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뭐 쇠잖아요 할 수 있지만 절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술 소재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키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요 몇 개만 가지고도 우리 일상생활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즉석 떡볶이를 좋아하시는데 신제품이 나왔어. 어 이거 맛있네라고 하는데 그 신제품에 위성에서 나온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에서 나온 기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로 다 와서 저희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공포장도 통조림에서 진공포장 가고 진공포장 가다 보니까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100년 후에 올 기술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죠.
1: 대단하다.
0: 네. 이렇게 이제 저도 무서워지는데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진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전쟁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1차 대전 때 프로펠러기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우리가 뭐 군사기술을 하지 말자. 어제 우리 위성 샀어요. 분명히 민간용 위성하고 군사용 기술은 달라요. 예. 하지만 그게 그거잖아. 따지고 보면.
1: 어쨌든 위성.
0: 그렇죠. 위성.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잔혹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성을 아예 쓰지 맙시다. 이제 토요일 날 축구도 보지 말고, 뭐 월드컵을 해도 그냥 녹화 뜬 거 보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1: 없을 것 같아요. 예.
0: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떼라.
2: 뭐, 예. 못 다니죠.
0: 하여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직업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과연 전쟁이 이로운 것이냐 심지어는 그럼 전쟁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까지도 하십니다. 그런 고민이 좀 하기 힘드신 분은 그냥 저한테 욕하세요. 당신 뭐야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 예찬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 부분의 답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화는 좀 내지 마시라. 저는 전쟁 예찬론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솔직히 딜레마잖아. 많은 사람들 알고 보면 이거 진짜 딜레마도 있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되는데 전쟁이 만든 것은 사실은 소재나 과학기술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일상을 지배하느냐. 이유 다 아시죠?
1: 예.
0: 그냥 유럽 사람들이 만든 것 같죠. 이유를 만들게 된 이 이유라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집권도 왜 들어간다 나간다 그러고 뭐 어쩌고 몇 년 전에 난리 났었잖아. 뭐 탈퇴하네 마네 뭐.
2: 탈퇴하고.
0: 네. 그래서 사실 이유가 불편한 게 꽤 많아요. 각 나라 가보면 불리한 것도 있고 불공정한 것도 있고. 근데 왜 안 떠날까?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편한 거 아는데 왜 가입했을까? 쏘가서? 바보라서? 우린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때 쏘갔지, 네가. 뭐 어느 나라한테 쏘갔지,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렇게 봐볼까요?
1: 아니겠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0: 사실은 도움되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절대 도움만 주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는 그런 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사실은 이게 선택을 한 거예요. A를 얻기 위해서 B를 포기한다. 그럼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까? 왜 안전. 그런 선택을 했을까?
2: 전쟁이었어요.
0: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겪고 나니까

0: 아, 이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알기로 유럽 역사,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못하던 이유라는 걸 만든 것이었고, 사실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예 통합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갔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안 겪은 세대들은 이제 잘한 겁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환갑이 됐지만 저도 전쟁 끝난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한 6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이 80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 나가야 돼. 해야 돼. 죽어봤잖아. 근데 우리처럼 전쟁을 안 겪은 세대가 살다 보니 야,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 인간이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논리로 설명이 절대 안 됩니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선택이에요. 안 겪어본 사람은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전에 전쟁이 일쳐졌어요. 아랫세대들이 오니까 사실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갑자기 없던 얘기처럼
1: 맞아요.
2: 저 안 돼 이렇게 돼요.
0: 진짜 웃겼던 게 독일 경우 같은 경우는 GDP에서 그 예산 중에서 군사비 들어가는 게 2% 이하까지 내려갔었어요.
1: 그게 작은 거죠?
0: 정말 작은 거죠. 보통 큰 나라가 국방을 유지하려면 5%를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영화 감독이 만든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미국이 국방비 5%를 2%로 낮추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영화를 만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까지 뭐 컴퓨터 이런 거 공짜로 다 쓸 수 있다. 의료보험, 미국 의료보험이 비싸잖아요. 예. 이거 당신 감기약부터 얼마까지 얼마를 할 수 있다. 어, 이게 잔인하게 나와. 지금 당신 무슨 병 걸리면 얼마를 써야 되는데 이거 얼마를 쓸 수 있다. 당신이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줄 수 있다. 내가 봐도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처음에 막 나오더니 그럼 딱 그러는 거.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국방비 까면 된다. 어휴.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까요. 전쟁 겪어본 사람들은 못 까고요. 안 겪고 벌써 나이 한 40대까지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돌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전쟁은 상대방의 전력을 빨리 깎아내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죽이는 것보다 부상병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전쟁을 방지하자 나온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적십자. 근데 예를 들면 적십자 앰뷸런스에 부상병을 한 30명 태우가. 그거 쏴버리면 30이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좋은 타겟이야. 전쟁터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이 밀도 있게 모여있는 게 어딜까요?
2: 병원이에요.
0: 요즘도 그런데 현장에서 즉사하는 병사가 많을까요? 부상을 당해서 후송되는 병사가 많을까요?
1: 후송이요.
0: 그렇죠. 한국전쟁 때 미군이 야전병원 보낸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군은 그게 안 돼 있어갖고 이런 데 맞아도 막 죽는데 미군 애들은 즉사만 안 하면 병원 갔다가 나중에 전장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거 보고 막 그때 한국군은 정말 희름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적의 전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위생병 의사부터 쏘는 거예요. 사실은
1: 살려주는.
0: 위생병 하나 쏘면 100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사람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저격병 1순위가 장교가 아니고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위생병들. 그 다음이 장교. 그리고 사실은 병사 하나를 쏴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들 것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네 명이 달라붙겠죠. 그리고 잘 못 움직이겠죠. 그때 잡는 거예요. 물론 인도주의적인 사람은 그건 안 쏘죠. 근데 이 인도주의라는 거 언제 나올게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부상병 만들고 4명이 들고 가게 한 다음에 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못하게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적십자.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되면서 적십자 깃발 보호하자 이렇게 된 게 이게 다 전쟁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1번 타겟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전쟁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국민 개병제가 되니까 모든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전쟁에 준 최고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거. 인류는 항상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요? 능력 있는 자가 핍박받고 뭐 신분, 인종, 뭐 집안 때 능력 없는 자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인간이 생긴 일에 정말 고통이고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느냐.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되느냐가 우리가 선진국 부러워하는 게 대부분 진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어디서 나올게요? 전쟁이 나면 총력전이고 총력전이 되고 누가 죽고 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계층들 있잖아요. 뭐 시민,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제를 깨뜨리고 사회 주류 세력이 되는 데는 거의 전쟁이 지어졌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만 안 그랬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다시 없던 일로 돌리는데 참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조선사회가 신분제 변동하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온 일본한테 고마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기술이 좀 정체됐는데 전쟁이라도 한판 해서 어떻게 사회 발전 속도를 높일까? 이거 좋은 생각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쟁이 인류 발전에 공헌했는가? 솔직히 말하면 공헌하긴 했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공헌했잖아.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인류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똑같은 건데 굳이 꼭 전쟁을 해서 그래야만 되겠냐. 전쟁이 싫다면 우리가 그것도 고치자. 우리도 우리 사회도 지금 유리천장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은 본성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건 능력이 아니라 자기 이렇게 팔로 굽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신분을 시켜왔어요. 전쟁을 통해서 저 사회 밑에 있던 능력자들이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전쟁으로 얻은 속도보다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전쟁 안 하고 솔직한 체제를 만드는 거, 좀 더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죠. 전쟁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시민권을 주고 사회적 특허를 주고 여성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미리 개방했다면 굳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인간은 늘 불안정하게 되면 또 전쟁을 해야만 고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유라든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어쨌든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지금 사회는 전쟁을 통해서 빨리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안 하고도 굉장히 빨리 바뀌는 시대가 20세기 후반부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공정하고 정직하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전쟁이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줬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혜택을 더 건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1: 전쟁으로 인한 발전이 많았는데 전쟁 말고도 또 비슷하게 뭔가 있고 나서 발전하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계기가 되는.
0: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했다. 아 물론 그때 이제 도시계획 같은 거 새로 하면서 뭐 새로 나오기도 하는데 전쟁만큼 임팩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사람의 생존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도시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참 무섭긴 무서워. 예를 들면 서부 개척을 한다. 뭐 정말 저기 땅이 다 네 거고 금방이 왔다. 막 몰려가서 도시가 세워지고 막 그러는데 산업이 발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전쟁 일어나고 뭐 벙커 만드다가 건축수 올라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3: 그런 거죠. 농업의 발전이라던가 그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정약용 선생님이 막 만들었던 많은 발명품들이 다 그 농업을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요?
0: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식량은 사람의 생명에 걸린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도구를 써서 생산량을 늘리고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전쟁이 났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단위 생산고가 많아야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단위 생산고가 많아야 전쟁을 1년 내내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농부를 하면 3개월 저기 전쟁하고 돌아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생산할 수 있다면 한 명이 1년 내내 전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뭐 이양법, 뭐 2년 3장 이런 어떤 뭔가 근본을 바꾸는 농업 전쟁은 이것도 전쟁 때문에 극도로 빨리 발전.
3: 전쟁을 뭔가 백업하기 위해서. 네.
1: 아니 게임 삼국지 같은 거 하면 그렇지. 곡식 많이 거둬들여야지 또 이렇게 전쟁을 위한 그게 엄청 강하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여유라고 볼 수도 있겠고.
3: 그렇죠.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를 왜 평소에 못하냐 말이야. 아, 왜 안 하냐 말이야.
4: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주신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0: 그렇죠.
4: 뭐가 퍼박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4: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퍼도 안 쓰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막상 일상생활에 있었는데 그거를 버렸다가 보수적으로 버리고 났다가 나중에 되니까 진짜 급하니까 써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네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발전되는 거 보니까
0: 그렇죠.
4: 이게 되게 뭐 진짜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금 되는 것 좀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현대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전쟁을 안 해도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전쟁이 됐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세계가 너무 험악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 너무 발전, 산업 사회, 막 경쟁 사회 나쁘게만 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쟁을 안 하고 우리들을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 경쟁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죽더라도 공부도 그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모두가 행복해지다는 것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냉철하게 보고 이런 것을 한도 내에서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쟁을 대체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특별한 주제인데요. 성서 속의 전쟁, 11개에 나오는 라기시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nly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안에게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2절과 4장 4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 지파에서 12명씩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매 지파의 돌 한 개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까지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 돌은 장정이 어깨에 메어야 할 큰 돌이었다고 여호수아서 4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두 돌 기념비는 두 군데 세워졌는데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도하 후에 첫 번째 지나친 곳인 길갈이었습니다. 먼저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길갈에 세워진 12돌 기념비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 출발, 새 역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군데에 12돌을 세워 표징으로 기념하도록 한 후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라고 후일에 후손들이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쳤다고 여호수아서 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12돌의 기념비를 통해 모든 지파는 하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각각 흩어진 낱낱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혈통, 한 조상에게서 난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돌이 함께 뭉쳐 있듯이 열두 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날, 오늘부터 시작하여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여호수아서 4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전처럼 에브라임 지파 하나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전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와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지도자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요단강 도하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그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하셨으므로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궁극적인 과제는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도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하여라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감격스러운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후대 자손들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의 능하심을 알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길갈에서 광야 2세대가 할례를 받았다고 여호수아서 5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지의 가나안 땅에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수치요.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할례와 함께 이 모든 수치를 제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도하는 40년에 걸쳐 진행된 광야 생활의 종결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종살이 최후의 관문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생활의 시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새 역사 최초의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 하나님의 주권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홍해 도하 사건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의 그 탈출이라 한다면 요단강 도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도하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과거 죄에 매여 종살이했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세례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의 최종 장애물인데 이것을 통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때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게 하시고 죽을 몸이 불갑을 죽지 않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몸은 썩지 아니하여 영광스럽고 강한 몸, 곧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며 성도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도는 성화의 완성을 통해 영화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전 과정의 거대한 완성과 종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장차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 예비하신 새 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전 1406년 1월 14일 금요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서의 첫 유월절 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06년 니산월, 즉 1월 14일에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시 지켰던 유월절과 시내 광야에서 지켰던 유월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볼 때 주전 1446년 1월 14일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주전 1445년 1월 14일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주전 1406년 1월 14일 가나안 입성 직후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구속사적으로도 성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 애굽과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 후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15일 토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1월 14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지금까지의 규례대로 본다면 역시 두 배의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안식일, 즉 토요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출애굽한 지 정확히 4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감격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16일 일요일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광야 노정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린 법칙에 따르면 토요일, 즉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는 반드시 만나가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1406년 1월 16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주전 1446년 2월 16일 일요일에 처음 내리기 시작하여 주전 1406년 1월 16일에 그쳤으므로 총 39년 11개월 동안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해 나감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볼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 나오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하신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애굽 강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를 흐르는 강으로서 시내 반도에서 가사 남쪽을 지나 지중해로 연결된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아라랏산의 기슭에서 발원하여 터키의 우르파를 지나 시리아의 라카를 거쳐 이라크 땅을 관통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약 2850km의 큰 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은 안티타우루스와 아라랏 지역 남쪽의 녹은 눈을 운반하여 강 주변에 광활한 충적 평원을 형성하였고 애굽 문명과 비견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제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볼 때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네 강 가운데 넷째 강이 바로 유브라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 근처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에 이르렀고 다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함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령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종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에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명의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놓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말씀 볼 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또한 여섯 번째 대접 재앙도 유브라데에 쏟아진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볼 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는 온 천하의 임금들, 곧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자들만이 생명수강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비옥하며 안전한 유브라데 강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그는 고향과 본토를 버리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어 신령한 유브라데강을 건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가나안 10족 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광대한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옛 주인들 10개의 족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족속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여섯 족속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추가되어 일곱 족속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는 함의 아들 가나안 계열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히위, 가나안, 헷 세 개의 족속만을 가나안 족속으로 거론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때는 아모리 족속 하나로 가나안을 점령할 당시에는 헷 족속 하나로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열 족속을 모두 언급하셨습니다. 이 10대 족속은 그 기원을 살펴볼 때 대부분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 계열의 이름을 쓰고 있거나 혹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자손에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함의 아들 중 가나안 자손의 거주지에 대해 창세기 10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당시 이 10개의 족속 중에 있었던 겐, 그니스, 갓몬, 르바 이 네 족속과 엠, 호리, 수스 족속 등의 가나안 초기 원주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취를 감추거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의 히위 사람을 포함하여 일곱 개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열 개 족속을 낱낱이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들이 이미 살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곧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점령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나갈 때 가나안 10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고 그 땅을 마침내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알려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가나안 족속은 구속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긴 최후의 승리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입성 직전 정해주신 땅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인 주전 1407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 말씀 볼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땅의 경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였음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로 정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 아인을 거쳐 사해까지 남쪽으로는 사해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까지이며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영토의 남북 경계로 말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약 240km이며 동서의 거리는 북단의 갈멜산에서 갈릴리까지 약 45km, 그리고 남단의 가사에서 사해까지 약 85k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동서남북 경계를 구체적으로 그 지명까지 상세히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그 땅의 점령 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땅의 경계를 정하실 수 있으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온 땅의 중심에 세우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횃불언약을 통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횃불언약에서 약속하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여호수아 때에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볼 때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사방에 안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고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 그리고 4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그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정복의 구체적인 정복 과정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내용과 구속 경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퍼스트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려 봤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도 합니다. 또 그리고 계산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삶으로 통하여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았어.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삶으로 통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적으로는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가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약간 다르게 우리는 대하고 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 인생이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하는 인생으로서 성숙하고 또 잘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곧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진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의 성경이 계획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래너도 만들어서 짜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의 계획 또 하루의 계획을 우리가 짭니다. 그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내 인생을 다 바꿔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또 1년, 2년, 10년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기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읽었지만 성경에서는 애굽의 땅과 거기서 떠나서 이제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땅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는 애굽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너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여기는 가나안 땅 말이에요. 그러나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는. 애굽의 땅에서는 너희들이 나이감을 통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인간의 노력이 어떤 중심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의 땅은 나이감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관리를 했어요. 많은 것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자기들 경작을 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새로 차지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말해요.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의 땅은 하나님이 없고 애굽의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살았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하늘의 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땅. 어떤 게 더 복된 것 같아요?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애굽의 땅을 요구해요. 애굽의 땅,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기를 또 준비하고 그걸 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

0: 순간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곳, 그것이 복된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힘으로 자기 삶을 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돼야 된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광야길을 갔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뭘 줬죠?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규칙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들에게 규칙은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는데 하루 분량만 거둬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것까지 다 거둬요. 거두고 저장이 났는데 그 저장했던 것이 어떻게 했다겠죠? 벌레가 들고 썩어버렸더라. 벌레가 들고 썩어버렸다. 여기서 광야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따라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배고플 것 같은데 내일도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지? 하면서 그들은 내일을 준비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일은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또 만나를 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매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배불러졌어.
1: 욕심.
0: 네, 욕심이 됐어요. 저 처음 막 미국에 왔을 때 뭐 우리 주머니 없으니까. 정말 매일 새벽 기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늦게도 미국 교회 뒤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배불러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도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뭐냐? 너희들은 쌓아두고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날마다 나를 신뢰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봐라.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려서 풍부하게 살아가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들어. 영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더 갈급했다는 것 같아요. 네, 저쪽에 가서 그 오후에 3시 예배하잖아요. 어떤 한 권사님이 그 고백을 해요. 자기가 9살 때인가 그랬나 봐요. 9살 때. 엄마하고 언니가 부흥회에 한다고 큰 곳에 갔대. 한 뭐 110km 정도 떨어졌네. 그러니까 40km 정도 110리라 그랬나? 뭐 모르겠어요.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자기만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풍회를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한 몇 시간을 그냥 돈이 없으니까 팍 뛰어갖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를 타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0: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차에 아는 권사님이 타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나못 만났으면 어떡할 거 뻔했어 하면서 막 둘이 울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그곳에 갔대요. 붕해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뒷마을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는 붕해하면 쌀을 머리에 이고 또 짊어지고 몇박 며칠로 가서 거기에서 붕해를 하고 왔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을 때. 정말 몇십 킬로를 붕해하려고 뛰어가고 그랬을 때. 그랬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마음껏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한 갈급함이 솔직히 싫었어요. 그때처럼 없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몇십 킬로를 달려가고 뛰어가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불렀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한 그거로 내가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분으로 나를 가나안 땅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이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왕도 없었어요. 그때는 사무엘상 7장에는. 그러니까 함께 하나가 불신자이 없어서 그들이 그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함께 모입니다. 이 사사는요, 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없이 울고 기도해요. 그때 블레셋 그 나라가 완전히 다 흐트러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예베넷의 하나님, 그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끌으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지.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지만, 우리의 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이 살아가는 그때에 미디안이라는 그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작은 나라였어요. 아직 왕도 없이 사사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씩 모이지 못했어요. 근데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10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 군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 300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아서 미디안 그들을 다 물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손으로 이것을 이뤄냈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이 아니라 300명으로 온 민족을 미디안의 민족을 다 물리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힘이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삶이라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영적 위험이 뭔가? 영적 위험이 뭔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적 위험은 무신론이나 곧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노골적으로 불신앙보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낀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적 위험이다.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전도라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절할 수도 살아가는데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그러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권사님 계시는 권사님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그 다음에는요, 보험이 더 믿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고백했던 적이 참 많은데, 지금은 뭐냐면, 죽으면 그래도 우리 애들 먹고 살 수 있는 보험이라도 있지. 그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너무 필요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일지로 믿습니다.
1: 아멘.
0: 존 파이퍼는 현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없이도 삶이 충분히 돌아간다고 느낄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그래도 안전돼. 하나님 없이도 나 2025년 그럭저럭 다 살았어 라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랑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기도가 형식이 되어간다고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울부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가슴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네, 고마워요.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하고 그냥 흘러가는 감사밖에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삶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으로 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을 뒷받침하는 주변의 인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돼버리더라 합니다. 우리들이 좀 무섭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난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정말 가슴속에서 고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서 좋긴 해도 큰 문제 없었던 것,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두렵고 무서웠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내 가슴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다. 네. 요 하나님을 믿는 땅, 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은 하나님 없이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땅, 오늘 하루가 내 창고에 많은 게 없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걸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삶, 그 땅, 그것이 정말 축복받는 땅이다
1: 라고 말을 했어요.
0: 그 여러분들이 누리실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본다는, 그것은 감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과 21장,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기표를 받으셨는데, 거기 보면 16장과 26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갈. 하갈은 사례한테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하갈이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기 사례가 그, 주인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아이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인을 멸시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쫓아냈던 그도 하나님이 섭이시다. 그가 광야에 가서 울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섭이신 하나님이다. 21장에 또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마엘이 14살 됐을 때 또 아브라함 사례에게 또 아들이 하나가 태어났죠. 누가 태어났죠? 네, 이삭이 태어났어.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거짓말하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를 조롱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주인 엄마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가.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그걸로 심히 고민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래 그 민족도 내가 돌볼 거야. 그래서 이 하갈이 물 한 병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갑니다. 광야길로 가서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조금만 나무 밑에 놓고 멀리 돌 하나 던진 만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까지도 만나주세요. 교만해가지고 도망갔던 그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뭐라냐면 저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광야에서 뒹굴에 있는 그 아들을 봐도 왜 하나님이 그로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오히려 물을 안 먹고 그 이스마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 물 안 마시겠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울 정도가 됐어요. 이제. 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우리 위에 항상 두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 하갈은 하나님 그 약속을 받고 나서도요. 광야가 엄청나게 뭐 풍요한 땅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광야였어요. 근데 하갈은 그 다음부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 보고 그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힘, 희망과 버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을 지었던 그 기자가 이래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가 지었던 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가 올라간 그 그림이 혹시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지지 않나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불렀던 시예요. 그게 뭐라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리라. 그가 성전을 걸어가면서 그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그곳을 걸어가면서 그가 기뻐하는 곳을 찬양하는 내가 저 산을 보면서 내가 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돋보여지고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있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한번.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어느 어둡고 좁은 방에서 집에서 군인의 감시 아래 있던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데 바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뭐 그런 소품이 아마 준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감시하는 로마 군인, 각색된 인물인데 브루투스라고 하는 로마 근위병, 황제 근위병이 앉아있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이 죄인을 감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감시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면 그 경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 그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은 아주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교제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와 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데도 바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그 집을 나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 다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교재는 두 가지의 대본으로 어떤 설교의 원고도 없고 두 가지의 어떤 연극 대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대본이고 하나는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라는 대본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항시 지하교회, 자기들이 터전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재현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모여 작은 목소리로 들키지 않게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붙들고 있는 지하교회입니다. 이번 VBS 제목은 그래서 바울과 지하교회입니다. 아이들은 그 지하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물고기 표식을 배우게 됩니다. 물고기 표식은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이 동굴로 들어왔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맞는지 아니면 그 로마의 첩자인지 뿌락지인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표식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면 한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그리면 뭐가 돼요? 물고기가 되죠. 그거는 뭐 이제 곧잘 도로에서 이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어떤 일종의 스스로 아이덴티티 표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했던 게 원래 표식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서로 너랑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런 일종의 암호입니다. 익투스의 첫 글자, 그러니까 그 헬라어 우리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헬라어에도 철자가 있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다섯 개의 철자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철자에는 우리 교회 하잔멈은 무슨 뜻이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의 하자, 그리고 멈추고의 멈자.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잔멈이죠. 그것처럼 익투스도 맨 첫 글자는 예수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카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테우, 하나님의. 네 번째는 휘오스, 아들. 다섯 번째 시그마는 구원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서로 암호로 주고받는 건데 그 첫 글자를 합해보니까 그 뜻이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초대교회에서 몇 가지 상징이 있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했던 상징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간주하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한 거는 로마의 이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한 그로부터도 100년이 지난 후에 5세기 정도에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전에는 이렇게 서로 간의 은어, 암호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아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서로가 같은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암호를 하면서 그 동굴 안에 지하교회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작은 표식 하나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긴장과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VBS에서는 다섯 과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은 1과와 2과를 VBS에서 하고 3과, 4과, 5과는 그 다음 주일마다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1과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게 타이틀이고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2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고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3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4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고 마지막 5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아이들보다 미리 한 주 앞당겨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긴 부모님들도 계시고 꼭 부모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미리 배우는지 집에 가서도 또 교회에서도 서로 같은 영적인 방향과 맥락을 가지고 영적인 소통을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이만 듣게 하지 않고 특별히 이 말씀은 부모와 온 교회가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건 매우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한 절에는 그 교재에는 이런 설교가 없습니다. 그냥 대본만 있기 때문에 여하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전달할 내용이 무엇일지를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전하는데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줘야 될 게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삭스를 줍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삭스는 무엇입니까? 삭스는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주급도 받고 월급도 받는데 이게 삭입니다. 월급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입니다. 바울은 근데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죄를 이 메타포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죄를 마치 우리를 부려먹는 주인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내가 그러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섬기면 거기는 마땅한 삭스를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섬기면 주인인 죄도 사람에게 값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내미는 최종 계산서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는 처음부터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 내가 너 주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인 대하듯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자유처럼 대해주며 자유처럼 또 느끼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힘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죄로 잘 알아보지 못한 채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죄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씩 하나씩 갉아먹고 죽여놓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이론으로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삶으로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최고 교육을 받았으며 율법에 누구도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악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고 뭐 그런 DNA를 가지고 열심히 산 건데 뭐 그게 악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 자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건 틀림없는 오류가 없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여자를 체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여자, 남녀를 결박했습니다. 여자를 결박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고 고문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첫 번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곁에 방관하면서 그 죽음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종교적이었지만 그는 죄가 자신의 주인이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에게 삭스를 줬는데 그거는 죽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픈 체험으로부터 오는 고백입니다. 죄는 삭슬 줍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좀 어두운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까닭은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의사를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사입니다. 물에 빠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조의 손을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의 삭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내가 이 삭스를 나에게 주면 난 미칠 것 같아. 나는 난 돌아버릴 것 같아. 난 힘들어서 나는 끝날 거야.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언명령 첫 번째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죄가 지급할 마지막 너를 향한 삭슨 죽음이야.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무력함을 인정할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아,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나에게 안 되는 게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충심으로 내가 인정할 때 이건 겸손의 덕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생존에 관련된 판단입니다. 그렇게 무력함을 인정할 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왜 나에게는 복음인지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그 셋집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고 슬픈 소식,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고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을 들려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으며 자신의 곁을 지키는 군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VBS에서 연출을 합니다. 선물은 참으로 받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VBS 교재에서 바울은 아이들에게 지하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가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좀 이 말을 전해주세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라고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격려가 될 겁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그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교회 교인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건물도 그때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뭐 예장, 합동, 통합, 뭐 이런 게 뭐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심어놓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무엇인지. 이번 VBS에서 아이들은 동굴로 꾸민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서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고 서로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체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협박하는 상황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고사하고 집에 오면 샤워시설이 있지, 엄마가 밥 차려주지, 엄마가 너 오늘 밥 안 줘, 하루 동안 굶어. 그런 가정은 제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주라는 거 다 해주지, 편하지, 부족한 거 없지, 결핍된 게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보다 그들의 삶은 훨씬 더 빈곤하고 결핍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터전 위에 우리는 오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는 그런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걸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함께 귀하게 여기며 나누는 가치가 있는 교회라 불렸던 자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다녀왔던 튀르키예 갑바도기아의 성지순례에서 갔다 왔던 갑바도기아의 데란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지하교회를 실감했습니다. 저기 부임할 때부터 부활절 때마다 카타콤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가장 가고 싶은 게 카타콤이에요 라고 했는데 튀르키예는 그 카타콤이 데란쿠유입니다. 지하 8층에 거대한 지하 이쪽 지금의 현재 이쪽 도시에 저쪽 도시까지 전부 지하가 연결된 1세기 때 만들어진 지하 교회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처치입니다. 지하 8층에 없는 게 없습니다.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되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서로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게 그 안에 갇혀요. 250년 동안이나 그 안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게 언더그라운드 처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 땅 아래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면서도 예배를 지켰고 세상은 그들을 몰아냈지만 그들은 숨은 자리에서도 교회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공동묘지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안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덤을 바꾼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8세기 미국에는 남북 간에 심각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이슈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제 시대에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부 쪽에서 탈출한, 나 이건 진짜 못 살겠다. 흑인들이 나는 진짜 탈출해야 돼. 죽어도 좋아. 하고 탈출했던 노예들을 북쪽에 이 뉴욕 근방의 자유의 땅으로 인도했던 비밀망 조직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하철도입니다. 여러 교회가 정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을 스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거장, 정거장들이 서로 비밀로 이어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북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제가 1월달 기독교 사상에서 이보교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그걸 한 문단 정도 담았습니다. 2017년도 이보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처음 영감을 줬던 게 바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지하철도의 대표적 안내자가 해리엇 터브만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영화 해리엇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해리엇은 우리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이건 뭐 전부 다 아는 흑인 여성입니다.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흑인이었는데 너무 억울한 나머지 거기에서 탈출합니다. 노예제에서 탈출해서 남부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뒤에 홀로 안전하게 있어도 되는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부로 가서 자신의 가족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려갑니다. 또다시 내려갑니다. 수 없는 노예들을 목숨을 내놓고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끄집어내옵니다. 이때 모든 걸 연결했던 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입니다. 자신이 받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길에는 여러 교회와 가정이 비밀 정거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이들을 숨겨줬고 그들을 먹이고 다음 장소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을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로 받은 삶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가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자유의 길로 함께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잘 알려지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도 길러내면 좋겠지만 그거야 세상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해리엇 터프만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 세상을 살려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고두고 역사가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시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역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대, 하나는 언더그라운드 철치, 우리 아이들이 VBS에서 공부할, 또 하나는 노예제 시대의 남부 쪽에 북쪽까지 연결했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이 지하교회와 지하철도는 전혀 다른 시대에 있던 거지만 똑같은 질문을 기독교적인 배경하에서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까? 이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을 때 누가 너의 진짜 이웃이냐 물어봤던 질문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자기 안전만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두려운 사람이 숨어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쫓기는 사람이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외로운 사람이 형제와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야만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여기게 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VBS를 준비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봉사자들도 이번에 아이들에게 자신을 선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수고 하나하나가 복음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VBS는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사들과 봉사자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며 격려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에게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삭스를 받는, 연봉을 받는, 나는 얼마 벌었어, 나는 조금 벌었네, 내가 노동한 대가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모습은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자랄 겁니다. 꿈을 잃어버릴 겁니다. 마음에 풍부한 창의적인 상상력을 갖지 못할 겁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그냥 받았는데 선물인 걸, 자격도 없게 살았는데 선물인 걸,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대신 값을 치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 걸, 바울이 받았을 때 그 좁은 몇 평도 되지 않았을 가택연금 상태 그 방에서 5만 가지 세상에 편지를 써서 새로운 세상을 구축했던 그 바울의 꿈, 그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꾸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집에 가서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모습이, 기계가 무엇인지, 선물을 받았고 나눌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감격인지, 그거를 집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두운 지하교회에서 작은 목소리로 찬양할 겁니다. 눈치 보며 찬양하게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두운 지하교회에서 작은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밝은 예배당 안에서 오히려 거꾸로 믿음을 숨기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바울의 쇠사슬을 볼 때 우리는 욕심과 염려의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외칠 때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VBS는 어린이만 1세기 로마로 가지 않고 온 교회가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도 세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삭, 선물, 나눔입니다. 죄는 삭스를 줍니다. 그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삭스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와 영생의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나누십시오.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마음껏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영생이 값없는 선물임을, 가장 인생의 대박인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 듣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주변과 흘려보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려운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며 어린이 VBS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3: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꿈꾸고 나누고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꿈을 세상과 나누는 시간 꿈꾸고 나누고 정준영입니다. 올해 2026년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바로 세계 최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지 딱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0년 전 대서양 건너편의 작은 식민지들이 모여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외쳤던 그 순간이 오늘날 전 세계 정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이 첫 발을 내딛던 250년 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오늘 꿈꾸고 나누고에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거대한 세계사의 물줄기와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대장정을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죠. 아사달 역사연구의 강사이자 재미있고 깊이 있는 역사 스토리텔링으로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역사 유튜버 이충복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올해가 미국 250주년, 독립 250주년이라 뉴욕을 비롯해서 사실 미국 전역에는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요. 네. 역사학자로서 네. 이번 250주년 세계사적으로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세계 정세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4: 그래서 오늘 그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 제목을 무제라고 하면서 제목이 없다 이렇게
3: 아 무제
4: 네 제목이 없다고 정하면서 부제목으로 이제 부제목으로 250년 전에 세계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캡션 상의 물음을 제시하면서 작은 소제목의 이 내용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예? 250년 전의 세계는 이렇게 하고
3: 250년 전의 세계는
4: 그다음에 세계 패권의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
3: 네.
4: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호, 대한민국 호는, 호의 미래는 어떻게 이렇게 새 타이틀 소제목으로 아, 나눠서 이제 나눠볼까
3: 마치 배처럼 네, 네, 네.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나아가는지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네,
4: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3: 알겠습니다. 무제로 시작하셨던 그 유튜버였는데 이제 네, 지금 이제 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네, 네, 함께 그렇죠. 하는데요. 시간을 좀 정확히 250년 전으로 되돌아보면은 그러면 1776년이 네, 되겠네요.
4: 1776년이
3: 예.
4: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250년 전 세계 상황 속에서요. 먼저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의 그 미국이 세계 패권의 가장 강대국으로서 존속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 약사, 미국의 역사 약사를 한번 잠깐 소개하면은요.
3: 예.
4: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에 영토 확장, 내전, 산업화를 거쳐서 세계 초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이 미국의 약 250년 역사를 흐름에 따라 정확히 그 5대 전환점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의 1770년대, 1880년대는 건국과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래서
3: 네.
4: 아시는 바와 같이 1776년 7월 4일날 독립이 선언됐고
3: 네. 독립은 그러니까, 그 영국으로부터의 네, 독립이죠.
4: 영국으로부터 예. 영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발해서 13개 주 동부의 네.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한 것이 이제 1776년이고 초대 대통령으로
3: 예.
4: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3: 예, 네, 워싱턴.
4: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그 내용 속에서는 영토 확장과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는데 18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3: 네.
4: 그래서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네. 매입해서 영토를 구입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또 멕시코와의 전쟁이 계속됐던 시기가 이 시기였는데
3: 네.
4: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서부 지역의 네,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3: 예.
4: 영토가 태평양까지 넓혀질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원래 그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3: 네.
4: 뭐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이 당시에 인디언들이 한 북미에서만
3: 네.
4: 한 1,500만 명이 이렇게 죽는 그런
3: 1,500만 명이요.
4: 예, 그 시기에 아.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인디언들이 그 결국 비극이 시작됐고 그 삶의 터전을 잃고 내쫓아졌던 그런 시기가 또 1800년대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3: 1800년도 때.
4: 그다음에 이제 1800년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그 남북 전쟁과 미국도 분열의 위기에 도래됐죠. 그래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그 남부와 북부 사이에 남부에서 그 노예제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와 이를 유지하겠다는 남부의 갈등으로 내전이 발생됐던 시기가 또 19세기 중반.
3: 19세기 그래서 중반.
4: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가 승리하면서 예. 노예제가 폐지되고 국가 분열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가서 초중반으로 예. 넘어가서 세계 대전과 여기서 성전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이 그다음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시기라고 보는데 1차 네. 1914년부터 18년, 2차 1939년부터 45년,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으로 참여했던 미국, 무너진 유럽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와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3: 네.
4: 냉전 시대를 이어서 맞이한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며 자본주의 진영의 리더가 미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단계의 그 미국의 약사 내용에서 민권운동과 21세기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21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1960년대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했던 흑인 민권운동이 전개되면서
3: 네.
4: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을 위한 법적 권리가 쟁취된 시기가 미국이었고 그래서 현대와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인터넷, AR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면서 금년도 7월 4일 날 건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예. 그 세미켄 센티니얼 이래가지고 뭐 250주년을 뜻하는 라틴어도 있더라고요.
4: 아, 네.

0: 급변의 시기가 있었어요. 1776년이.
1: 아, 어떤 사건이 있길래 그랬을까요?
0: 우선 당시 전 세계는 절대 왕정의 그런 왕정 체계가 흔들리고 유럽에서 시민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던 그런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시기가 1776년이라고 보고 대륙별 주요 흐름과 그 내용의 핵심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네. 혁명과 근대 경제학이 탄생되는 이 시기로서 서구 사회는 신분제와 왕정에 도전하는 정치적 경제적 대전환의 시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1: 네.
0: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민주공화정의 그런 탄생이 이루어지고 유럽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시기예요.
1: 아, 1776년이 이제 아담 네. 스미스의 국부론이 네. 출간됐군요.
0: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국부론을 출판했던 시기가 이 시기고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네. 자유주의 경제학의 뼈대를 세워 자본주의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런 연도가 1776년입니다. 또.
1: 예. 그럼 보이지 않는 손.
0: 네, 예. 보이지 않는
1: 어떤 그 자유 경쟁의 네.
0: 그렇죠.
1: 그 경제 그 자유 경쟁의 그 손이 이제 경제를 네. 움직여야 된다라는 네. 시장 자본주의 이론 네. 정립된 그런 내용이죠.
0: 그다음에 이제 또 1770년대 예. 하면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크게 개량해서
1: 예.
0: 상용화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농경사회에서 기계 중심의 공업사회로 이동하는 인류사회의 대전환이 본격화되었던 시기라고 보고
1: 네.
0: 이어서 프랑스 혁명의 전조가 1770년대에 이루어지면서 1774년에
1: 예.
0: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 아네트가 왕위에 올랐으나
1: 예.
0: 심각한 재정위기와 이기와 구체제, 앙시앵리즘, 그런 구체제의 모순이 쌓이면서 10년 뒤에 결국 1789년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프랑스 혁명이 폭발했던 시기가 또 이 시기라고 봐야 돼요.
1: 아,
0: 네, 그러니까
1: 1776년은 유럽에서는 뭐 한마디로 폭풍 전야의 어떤 네, 황금기였군요.
0: 네, 그런 시기였다고 네. 보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아시아에서는 어땠느냐?
1: 아, 아시아.
0: 아시아에서의 그 중심을 이제 중국으로 본다면은
1: 예.
0: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가 존속한 시기였는데 이 1710년대 80년대, 1710년대 초부터 청나라의 전성기였었어요, 사실은요.
1: 아, 청나라가 전성기였다?
0: 네. 그래서 청나라의 예. 전성기가 어떻게 되냐면, 강의제,
1: 예, 강의제.
0: 옹정제,
1: 예.
0: 권륭제 시대가 이 18세기예요.
1: 아, 그래서, 강의제, 옹륭제, 권륭제, 예. 그 통치하에 있었던 시대. 네.
0: 그래서 아시아의 거대 제국 중에서 청나라.
1: 예.
0: 청나라는 거대한 그런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18세기였는데 점차 18세기 말로 넘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던 시기가 또 18세기 말이라고 봐야 돼요.
1: 아, 전성기였지만 네.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이제 있었던.
0: 네.
1: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0: 이제 그 청나라의 왕정의 상태에서 점차 제국이 관료들의 부패와 백년 교도의 난 같은 아. 내부 반란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 시기로 보고 제국 청나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 아, 언제나 이렇게 네. 뭐 문화라든지 네. 경제적이든지 뭐 정치적이든지 이렇게 번성하게 된 때는 또 내부적으로 부패한 어떤 세력들이 또 그렇죠. 항상 이렇게
0: 그래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1: 네.
0: 중국의 영토 판도가 이 청나라 때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1: 아, 지금의 네, 중국
0: 판도가. 명나라 때는 그렇게 크질 않았었어요.
1: 예.
0: 근데 그런 청나라도 점차 기울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제 예. 18세기 말이라고 보고, 이때 일본은 어땠느냐.
1: 예.
0: 일본은 에도 시대라고 보는데, 이때 서양에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난학이라는 그런 신학문이 들어오는 상태에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일본도 세국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가 이 시기인데 이때 난학이 들어오면서 서양 해부학
1: 네.
0: 그게 1774년에 해체 신서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서구 과학 기술을 흡수하면서 훗날 근대화의 발판을 그래도 마련했던 시기가 일본의
1: 에도
0: 시대라고 보고
1: 에도 시대니까 막부 시대네요.
0: 네, 막부 시대.
1: 네.
0: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그 시기에 중요한 상으로
1: 조선일 텐데.
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 후기 임난 이후에 계속적인 당파 싸움으로 계속 조선이 이렇게

0: 혼란의 상을 나타나는 시기였는데 다행히 예. 1776년에 아주 개혁군주로서 우리가 일컬어지는 정조가 즉위한 해예요.
1: 아, 정조.
0: 정조가 1776년에 3월에 즉위를 해요.
1: 예.
0: 그래서 정조도 24년간 재위하면서 조선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의 모순점을 개혁하는 상태에 개혁군주로서의 그런 그 정치 사항을 개혁하고 나갔는데 불행히도
1: 네.
0: 1800년도에 49세로 정조가 결국 동화예요. 승화예요.
1: 정조가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0: 아들이었는데 예. 그런 역경의 상황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의 재위기간이 24년으로 끝나요.
1: 아, 그렇게 길진 않았다.
0: 그런데 이제.
1: 뭐 짧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0: 개혁을 예. 이제 엄청나게 추진했는데.
1: 그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다.
0: 1800년에. 근데 실록의 내용 속에서 순조실록을 보면은 정조가 안타깝게 독살돼요.
1: 예.
0: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1: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정조의 독살 이야기.
0: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게 1776년에 그 사항은 어떠했는지 그런 사항을 이제.
1: 네, 우리가 좀 예, 살펴봤습니다. 예,
0: 살펴봤고 이어서 그럼 세계 패권은 지금 미중 대립 속에서 이어진 상태로서 대립의 사항이 있고 세계가 지금 계속 전쟁이 이렇게 계속 추진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 세계 질서가 예.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사항을 세계 패권의 사항을 다시금 간단히 또 해상 중심의 패권 사항을 살펴보면은 오늘날 그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
1: 네.
0: 페르시아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세계 질서 속에서 사실은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패권의 해상은 페르시아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물론 고전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가
1: 그렇죠.
0: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 질서의 해상 패권은 페르시아가 장악했던 인도양을 중심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페르시아의 그 패권이 해상 중심의 패권이 지중해로 넘어가죠. 지중해로 넘어가서
1: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에도 이제 네. 뭐 여러 국가들이 있었고
0: 예. 결국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1: 예.
0: 지중해로 패권이 넘어갔다가 모든 그다음 세계 패권이 그 같은 지중해 상황에서 세계 강국이었던 로마가 오랫동안 장악을 하죠.
1: 아, 네. 네.
0: 그래서 로마의 그 세계 패권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 예.
0: 대서양으로 옮겨가는 상태에서 요즘에 그 월드컵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결승전에 오른 나라가 에스파냐, 스페인이더라고요.
1: 아, 스페인과
0: 스페인은 어디죠?
1: 저 아르헨티나.
0: 아르헨티나. 예, 예
1: 그렇죠.
0: 그런데 그 스페인이 또 에스파냐가 그 다음에 해상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 그렇죠.
0: 이후에 이 시기에 스페인이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에스파냐가 중남미를 다 장악했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스페인시 국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예,
1: 대부분의
0: 다
1: 나라가 스페니시를 의한
0: 나라고 오직 한 나라만
1: 네.
0: 그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1: 예.
0: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에스파냐가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가 이어지는 나라가 이제 잠깐 포르투갈 또는 또 네덜란드 잠깐 그렇게 거치면서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1: 넘어간다.
0: 네, 영국으로 아, 옮겨갔고
1: 그게 한 19세기 정도 될
0: 네,
1: 것 같네요.
0: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결국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세계 그 패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1: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 뭐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몽골 같은 네. 경우에 아니면 나폴레옹, 뭐 프랑스라든지
0: 네.
1: 아니면 뭐 러시아 네. 이런 대륙에 강력한 어떤 육군을 중심으로 영토를 장악했던 넓혀갔던 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패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바다를 지배하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이게 세계 패권이
0: 그렇죠.
1: 해상 패권으로 넘어갔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0: 그 해상 패권이 그 대륙을 연결되는 상태에서는 다 바다를 통한 연결이잖아요.
1: 아, 네.
0: 그런 상태에서 세계 패권은 앞으로의 항방은 결국 해상 패권의 장악이 결국 세계 패권의 연결성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중국이 계속 그 바다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사항의 내용들의 역사가 많이 언급이 돼요.
1: 근데 저기 이제 뭐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연결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물류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면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육로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엄청난 어떤 무게나 뭐 원유 같은 거, 식량이라든지 뭐 광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우리의 자동차 같은 네. 것들 대부분 이제 비행기가 아닌 가성비를 따지자면은 배로 나르는 게 원래 네. 훨씬 더 싸니까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중국이 내륙을 내륙 국가로서 바다로의 진출을 역사 속에서 시도한 시기가 있었어요.
1: 네.
0: 그게 15세기예요.
1: 15세기 때.
0: 그때 아. 명나라가 전성기였던 시기가 영락제 때 걸랑이 15세기에.
1: 예.
0: 그때 바다로의 진출을 시도한 상으로 그 정화의 남해 원정이 있어요.
1: 남해 원정.
0: 그게 세계 군단으로 편성돼서 세계를 일주했어요.
1: 아.
0: 근데 그게 역사적인 상황에서 크게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데 엄청난 그런 시도였걸랑요.
1: 네.
0: 그때 세계 그 상황으로 이렇게 진출했던 정화의 남해 원정 결과 사항이 중화 그 저기 중국인들이 세계를 진출했던 화교들이에요.
1: 아 지금 이제
0: 세계 뭐 퍼져 있잖아요.
1: 남중국해라고 그래서 이제 네. 대만을 비롯해서 네.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네. 이쪽에 그 나라들 쪽으로 내려오려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그런 비슷한 이유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은 해금 정책을 취하면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반도국가이면서도 바다로의 진출을 아주 언금해서 국법으로 나가면 죽여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런 상황 속에서
1: 다른 나라들은 네.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0: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는 얘기죠. 조선이.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사람으로 조선 초기에 전기에 네. 또 조선 후기에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있어요.
1: 어 누군가요?
0: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있어요.
1: 예.
0: 세종대왕 때 예. 명나라 영락제 요청에 의해서 파견된 그런 조선 사람인데 세계를 일주했는데 아메리카 대륙까지 왔다 갔어요.
1: 세종대왕 시절에 아메리카까지 왔던 사람.
0: 이해.
1: 이해. 아,
0: 이름이 이해.
1: 아.
0: 근데 이해는 역사 속에서 이해 선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혼일 강리도라는 저 세계 지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
1: 아, 동양 최초로 세계 지도를 만든 사람이다.
0: 네, 혼일 강리도.
1: 아, 혼일 강리도.
0: 남아있어요.
1: 아, 그거는 지금 우리 뭐 한반도에 있나요? 아니면은.
0: 우리나라에 보관 중이죠.
1: 아.
0: 네. 근데 혼일 강리도 옛날에 지도를 만드는데 가보지도 않고 만들었다. 너무나 말이 안 되죠.
1: 그래서 말이 안 되죠.
0: 그치? 근데 조선 후기 철종 때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대동 여지도를 만들었는데 안 보고 안 가보고 만들었다. 아니에요. 백두산을 13번 올라갔었어요.
1: 아, 김정호 선생님.
0: 네, 예.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대동 여지도를 만드는데.
1: 예.
0: 그런데 이에 그분이 혼일강리도 동양 최초의 세계지도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었다. 가봤어요.
1: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갔을까요?
0: 아까 얘기했던 명나라 때 영락제 정화의 남해 원정의 3군단 책임자가 이해예요. 그래서 삼군단은 네. 아메리카 대륙을 진출했었는데 갔다 왔다는 얘기죠.
1: 근데 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네.
0: 동양
1: 세계 최초,
0: 세계 지도.
1: 동양 최초라는 네. 거죠.
0: 세계 지도, 동양 네. 최초,
1: 동양 세계 최초로
0: 세계 지도,
1: 어떤 세계 이해,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만든. 네.
0: 그러니까 세계사에 그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거 이거 세계사 정정해야 돼요.
1: 아.
0: 왜냐면 이해 그분이 제했던 시기 네. 세종대왕 때인데 세종대왕 때는. 세종대왕 재위 기간이 1418년부터 1450년이니까 15세기 초니까 더 그 전에 네. 갔다 왔다는 얘기죠.
1: 아, 그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네, 대륙을 네. 먼저 발견했다라는 건 아니네요. 네. 그죠? 그 전에도
0: 세계사 다시 정리해야 돼요. 예,
1: 세계사를 좀
0: 우리 한국사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동양사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1: 그러면 혼일 강리도에 네. 아프리카도 있나요?
0: 아니, 그 내용에 이제 지도가 아메리카 뭐 이렇게 해서 아, 지도를 만들었는데
1: 예.
0: 아프리카까지 간 사람들은 또 저기 남해 원정의 2군단 그다음 1군단.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유럽까지 진출해서 가본 사람이 박어둔.
1: 박어둔.
0: 네, 이 분은 나중 어떤 시간이 되면은 이제 특강심을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 이제 세계 패권의 향방은 서로가 이제 역사 속에서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서로가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1: 네.
0: 앞으로 대한민국 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 예.
0: 네,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앞으로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0: 그래서
1: 될 것인가? 예,
0: 대한민국 후의 미래라는 내용을 네 가지 관점에서 구분해서 살펴보는데
1: 예.
0: 패권론, 통일론, 선민론, 그 다음에 영토론. 그래서 영토론을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패권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1: 네.
0: 통일론은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온다, 갑자기 온다, 준비해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상상에 맡기는 상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네. 하고 있는지 상을.
1: 네, 희망사항이지만. 네,
0: 희망사항이고. 선민론은 잠깐 성경성의 내용 속에서 세 곳만 좀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1: 예.
0: 선민론에 대해서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인데
1: 예.
0: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 네.
0: 그게 한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1: 예, 그것이 한국이다. 네.
0: 시편 33편 12절.
1: 그 네. 어떤 딱 특정한 어떤 나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0: 예, 그런 게 이제 또 이어지는 상황에서 창세기 10장 예. 21절 30절의 말씀에 스발 지역에
1: 족보에
0: 욕단이 스발 지역에 정착했다.
1: 네. 아, 네.
0: 그래서 한민족의 이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선민론.
1: 예.
0: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20절부터 23절에 그 욕단의 열세 아들 명단이 다시 나온다는 것. 중복돼서. 그런 내용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뭐 고구려든 고조선이든 천손민족이잖아요. 하느님의 그 아들의 그런 나라다. 아,
1: 그 천손 사상 말씀하시는
0: 네, 거군요. 예. 옛날 우리 역사부터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선민론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영토론의 내용에서 앞으로 세계 질서 이협 속에서 어떤 패권의 향방이나 또 그런 모든 사항이 변화될진데
1: 예.
0: 이 시기에 그 한반도를 갖고 있는 그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에서 연결될 수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은
1: 예.
0: 그 언급되는 사항이 두 가지 상황에서 중국과
1: 네.
0: 일본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1: 근접해 있는
0: 한도 문제 중국과
1: 아, 네.
0: 일본은 독도 문제.
1: 독도 문제.
0: 뭐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도 역사 속에서 우리도 얘기를 하는 상태고 해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1: 예.
0: 간도 문제를 얘기한다면 간도라는 것은 두만강 건너편 700리 땅이에요.
1: 네.
0: 숭화강에서 두만강 사이의 그 지역을 섬이라는 의미에서 간도라 하는데 그 땅은 분명히 우리 땅이에요. 1712년 중국을 마지막 지배했던 청나라마저도
1: 네.
0: 자기네 본고향인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국제협약의 내용이 간도 문제인데 그게 이제 백두산 정개비예요. 1712년에 기록된 내용에서 서로가 역사 속에서 인정한 백두산 정개비인데 서쪽의 경계, 서이 암독, 동이 토문.
1: 네.
0: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 동이 토문,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을 경계로 해서 고어 분수령상 측석이기 이걸 영토 경계에 확정되는 상으로 정한다. 이게 청과 조선에 맺은 그런 조약상의 내용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백두산 정개비예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고 백두산 정개비가 있었는데 그걸 또 일제시대 때 일본이 파해시켜서 없애버렸지만 그 탁본을 뜬 게 남아있고 역사 기록에도 아, 예. 남아있고 그게 우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1: 예.
0: 다만 그것을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 조선 통감의 입장에서 우리의 애교권을 뺏은 상태에서 청나라 이용장과 사이에서 맺은 간도 협약의 내용 1909년 9월 4일날 맺은 그런 내용에서 그 중국이 주장하는 간도 땅은 중국 땅이라고 인정한 것이 안봉철도 부설권의 이권을 받는 대가로 인정한 것이 간도 협약인데 그 내용은 우리의 국권은 살아있는데 이등방문이 조선 땅을 청으로 인정한 거. 그게 무효죠. 그래서
1: 네.
0: 무효 주장을 하기 위해서 2009년 100년이 되는 그 국제법상의 영토 소멸 시효가 100년이니까
1: 예.
0: 즉 중국도 그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할양받은 다음에 도로 찾았잖아요. 100년이 되는 1997년에.
1: 아, 네.
0: 아사다 역사연구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정신하에서 이제.
1: 네, 주장하고 강의에 있는.
0: 네, 주장하면서 그런, 강의에 예. 임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1: 예.
0: 네, 이 시간을 알겠습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1: 네, 간도 이야기까지. 예, 잘 마쳤습니다. 네.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거대한 그 이정표를 시작해서 또 225년 전. 네, 전 세계의 어떤 역사들. 또 심지어 그때 우리 조선의 또 네. 중국의 일본의 그런 시공간 역사들을 함께 떠나서 흥미진진한 역사의 여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전달해 주신 아사달 역사연구의 이진복 강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제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1: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1: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순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1: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0: 제 36장
1: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0: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2: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0: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3: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0: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축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무엇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폐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지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We are kicking off another brand new month. Yes, it is November.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Happy November and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3: 자, 이번 달도 이렇게 새로운 멋진 교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좋은 사연들로 책 한 권을 가득 채워주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걱정에 대한 주제의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자,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장미언니 정치자님 보내주셨습니다.
3: 이름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1: 장미언니.
3: 장미언니이시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들이 되게 싫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제 내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하. 아, 얘네들한테 지금 내가 해주는 얘기가 정말 얘네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그 당시 어떤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것들을 다 듣지 않았던 게 좀 후회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1: 그죠.
3: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1: 저는 제가 막 속으로 엄마한테 네네. 잔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3: 아,
1: 근데
3: 그래요?
1: 막 속으로 엄마 또 잔소리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거든요.
3: 그쵸.
1: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 얘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난 얼마나 속상할까.
3: 그렇죠.
1: 엄마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3: 역지사지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연 내용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럴 때 정말 한국적 정서를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입지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3: 자,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좀 후회된다. 뭐 이런 말. 영어로 번역을 잘 해볼게요. 자, 호너민 지필진이 영작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볼게요. 학창시절을 거쳐 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부모님께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Okay.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보죠. Nagging.
1: Nagging. 잔소리란 뜻인데요. NAG, you can nag on someone. 자, nag on someone.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한다면, stop nagging on me.
3: Okay.
1: 라고 할 수 있겠죠.
3: 아, 동사로 쓸 때.
1: Yeah. He kept nagging on me about A 라고 하면은 자꾸 A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
3: 오, 좋은 정보예요.
1: Yeah, nag about something.
3: Okay. 그러니까 nag 자체는 동사로 쓴다면 nag on 사람.
1: Yeah.
3: My mom used to nag on me a lot. 이렇게 about something 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nagging 하면 여기서 이제 동명사죠. 그냥 잔소리란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여기 또 from이죠. 전치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네요. 학교 내내 throughout my school years 그 다음에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생활은 이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workforce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떤 집합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3: 당시에는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Tiresome.
1: Tiresome. 아, 막 되게 귀찮고 tiresome 좀 짜증나고 피곤하고 네. right.
3: I feel tiresome today. I feel tired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몸 정신이 다 지쳤을 때 you say tiresome. It's very tiresome. 뭔가 좀 고되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당시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가 좀 고되게 느껴졌다. 힘들게 yeah. 느껴졌다.
1: 좀 지치게 만드는
3: 지치게 만드는 거죠. 거였다. 아. 그리고
1: and behind the times. If you describe something to be behind the times, you're saying that it's old-fashioned.
3: 약간 좀 고리따분한?
1: Yeah.
3: 좀 약간 옛날 방식.
1: 맞아요.
3: 아, 옛날식인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Uh-huh. 당시엔 그랬다.
1: It's not up to date. It's just old-fashioned.
3: So at the time, 잘 들어보세요 다시.
1: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3: Okay.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자, 근데 이제 내가 모모가 이다 보니 이럴 때 But now that I am 모모모 요거 동그라미 좀 찍게요. 이 문형 자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But now that I am a parent. 근데 이제 제가 부모 입장이 되보니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3: 오케이, 한 번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3: 이 형태를 그대로. 자, 어떤 실감을 하게 됐다. What do you say?
1: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당시에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걱정과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I have come to realize. 이것도 깨달음을 얻게 됐다의 표현으로 그대로 쓰세요. 바꾸지 말고요. 한 번만 더요.
1: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3: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종종 궁금해지기도 한다.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3: 자, 그 마지막 부분은 잘 보시면 돼요. Then이 그 당시죠. Now는 지금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알았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if I knew then 끊고 what I know now.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앞에.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What kind of life I would be living. 즉,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3: Wonder.
1: Wonder. 좀 고민,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3: 궁금하다.
1: 궁금하죠.
3: 야,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지켰다면 지금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1: 네. Yeah.
3: 자, 다시 한번요.
1: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0: else.
1: Okay.
0: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럽다. 자, 그냥 후회스럽다 하면 I regret 정도는 그냥 밋밋하거든요.
0: Mm-hmm.
1: I am filled with regret 하면 많이 강해집니다.
0: 그렇죠. 후회가 가득한 거죠.
1: 막심.
0: 아하.
1: 그거 들어보셨죠?
0: 후회 막심. 맞나요?
1: 네, 맞아요.
0: 네.
1: 정확합니다. 네. So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라고 하면 아,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That I didn't listen closely, 아주 경청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at my parents had to say, 당시의 부모님이 한 말들,
0: mm-hmm.
1: 그렇죠? What my parents had to say. Have to의 과거, had to가 여기 뭐뭐 해야 한다의 어감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어렸을 때 붙었으니까 when I was younger.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0: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1: Okay.
0: All right. 내 바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Take in here means to embrace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the meaning of something, tru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omething,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omething.
1: 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0: Yeah.
1: Take in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것 같은데
0: mm-hmm.
1: embrace네요.
0: 네네네.
1: 받아들이는 거예요.
0: 맞아요.
1: Take in 강세 뒤에 주시고 구동사니까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하는 말들 여기서 mm-hmm. have to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이제 소위 하는 말들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뭐하는 대신에?
0: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Brush something aside. 옆으로 툭툭툭툭 밀어내는 거잖아요. If you brush something aside, you're basically ignoring it. You're not paying attention to it because you don't think it's important.
1: 그러니까 소울 같은 걸로 이렇게 슉슉슉슉
0: yeah.
1: 이렇게 옆으로 쳐놓는 거예요.
0: Uh-huh.
1: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를 brush it aside라고 합니다.
0: Perfect.
1: Mere는 무슨 말이에요?
0: Mere, just only.
1: 그렇죠. 요거 잘 읽으세요. Mere라고 읽으면 안 되고.
0: Mere.
1: Only의 의미예요. As mere nagging. 단순 잔소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어른들이 하는 말의 경청을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Okay?
0: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1: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미래에 후회가 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0: 패턴 프랙티스.
1: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거나 모르는 거 나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검색하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려요. 자, 오늘 내용 참 마음에 와닿죠?
0: 예,
1: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들 뒤늦게나마 아, 저 잘 들을 걸 이런 후회는 누구나 또 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지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끊임없는 잔소리, 영어로요.
0: Constant nagging.
1: Mm-hmm.
0: In the past,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0: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없었더라면 내가 살을 이렇게 많이 빼지 못했을 것이다. 주로 이제 부부간에 많이 살 좀 빼라고. 네.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0: 계속해서 덜 먹어, 살 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살을 뺐을까?
1: This sounds like you and your wife.
0: 그러니까
1: right?
0: 저도 맨날 살 빼라고. 네. 밥을 안 줘요. 네.
1: 괜찮아요. 살 안 찌셨어요.
0: 네네. 한 번 더요.
1: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0: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1: Yeah.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behind the times란 말 자체가 약간 고리따분하거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옛날 얘기처럼 막 느껴졌다. 이런 얘기할 때 쓰기 하면 유용하겠죠?
1: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0: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behind the times. 이렇게 딱 끊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의 전략은 좀 정말 옛날 시대에나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영어로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0: 옛날 방식이라는 얘기죠. Yeah. 한 번 더요.
1: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0: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 마지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의 의미로 brush it aside. 이거 꼭 외워서 써볼게요.
1: I hope that my kids will listen to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0: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다. 만들어 볼게요.
1: I tried to brush it aside, but it kept bothering me.
0: Bothering me라는 얘기는 신경 쓰이겠다는 얘기죠. Mm-hmm. 누가 비판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때도.
1: If someone criticizes you, just brush it aside.
0: 그럴 때 쓰셔도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It's so upsetting.
3: My son is like that too.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2: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3: That's right.
2: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3: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0: 와, 또 좋은 표현들이 막 쏟아지네요. 자, 한 줄 한 줄씩 보겠습니다.
1: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0: 요즘 딸이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1: Mm-hmm.
0: 한마디도 안 듣는다. Okay. Mm-hmm. 너무 속상하다. 영어로?
1: It's so upsetting.
0: 좋네요. 그대로?
1: It's so upsetting.
0: It's so upsetting.
1: My son is like that too. 우리 아들도 그래요.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0: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네요. 그렇죠?
1: Yeah.
0: He doesn't listen. 그게 끝이에요. Puberty. 자, 발음이요?
1: Puberty.
0: Mm-hmm.
1: You go through puberty.
0: That's right.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0: Get on her case. 이것도 잔소리하다죠?
1: Yeah.
0: Get on 누구누구의 case. 그러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잘 되라는 얘기인데요. I want the best for her. 오케이.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볼게요. 갈게요.
1: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0: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인데 말이죠. Okay?
1: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0: 의도, 진심 같은 걸 where I'm coming from이라고 합니다.
1: Mm-hmm.
0: 엄마의 진심이나 의도를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1: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0: Mm-hmm.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0: 우리 말에 tie다예요. reaso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reason with somebody 타이르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다.
1: 약간 이해시키고.
0: 그렇죠.
1: Right. 네.
0: 자, 영어로 다시 한번.
1: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0: 좋습니다. 그 마지막 표현들도 잘 챙겨보세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Goodbye.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 네,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흡이셨어요. 네, 코흡이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 비율을 연구해 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다.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한 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예, 예.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예, 예.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세 분을 어두운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그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 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또 상대방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예.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짓궂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첫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 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요일 저녁 6시 제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신문사에 보낼 칼럼이 잘 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 단서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고 안 되는 것도 자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기록이 된다. 라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한번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이 더우셨죠? 미 동부에는 며칠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도로는 해가 져도 쉽게 식지 않고 에어컨 바람이 닿는 실내에 있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초복이었죠. 삼계탕 좀 드셨나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저녁 한끼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었고 멀리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안부 문자를 드린 분도 계셨을 겁니다. 가끔 저녁 하늘 올려다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던 하늘이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며 그 열기가 누그러지죠. 그렇게 노을처럼 급했던 하루도 저물어가면서 그 노을을 바라보면 아, 우리의 삶도 참 저렇구나. 지금은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려운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노을처럼 언젠간 그 열기도 식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번 주말이면 월드컵도 벌써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여 넘게 세계인의 마음을 뛰게 했던 그 시간도 이렇게 끝을 향해 가네요. 그 선수들 정말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위해 평생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경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요. 오늘 내 삶의 찬양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민 목사 김정희 사모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식물 생태학자 아키라 미야와키 박사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그는 평생 숲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불에 타버린 땅, 공장으로 훼손된 땅, 사람들이 더 이상 숲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곳, 그는 평생 그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한 곳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새들이 찾아왔고 곤충들이 돌아왔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푸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방법으로 숲을 되살렸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감탄했지만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숲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숲은 서두르지 않는다. 참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자기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오지 않는 것처럼요. 또 씨앗이 심어진 다음 날 열매를 맺지도 않죠. 모든 것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조급해집니다. 기도해도 그대로고 애써도 그대로인 것 같은 날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계를 더 자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가을의 열매도 익어가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언젠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부영과 러빔의 연주와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숲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숲은 자라는 소리를 내지 않죠. 꽃도 피어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꽃이 피었고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와 찬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찬양지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돌아온 월요일인데 어떻게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는 꼭 무슨 일 생기면 안다니까요. 운전하다가 교통 티켓이라도 받았을 때, 일상생활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벌금을 내면 되는 건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별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같은 사고라도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와 사고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네, 생기 넘치는 아침입니다. 두 분은 주말에 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갔나요?
1: 네.
0: 네.
2: 바쁘게 보냈어요. 네. 바쁘죠. 네, 주말 더 바쁜 것 같아요.
0: 네. 진짜로 무슨 일이 안 생기면 이 편안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사실 이런 일들 하나 발생하고 나면 또 걱정에 걱정에 꼬리를 무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2: 맞죠, 네. 바닷가로 여행 가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가까운 집 근처 해변으로 갔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상어에 물렸다는 얘기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2: 네네네.
0: 네.
2: 파크. 네네.
0: 상어에게 물렸을 때 뭐 지난 7월에만 해도 롱아일랜드의 그 존스비치에서 한 남성이 물놀이 중에 상어에게 물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2: 네.
0: 만약에 공공 해변에서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자는 뉴욕주나 뭐 해변 관리 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1: I don't think so.
0: 안 돼요?
1: No.
0: 네. 아니 그 왜 상어가 출몰할 수 있으니 주의바라. 뭐 수영 금지 이런 표지판 적어두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돼도 안 되나요?
1: I don't think so.
0: 네.
1: Yeah.
0: 안 되는 걸로. 네.
1: 자, yeah.
0: 자연.
2: 바닷가에 들어갈 때, 네네네. 그때 우리 리스크 테이크 하잖아요. 바닷가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0: 네. 네.
2: 그러니까, 네. 뭐, 정부를 상대로 하긴 힘들죠.
0: 네. Yeah. 이럴 경우에는.
1: You know, like, everybody 이렇게 스노우 스킹 있죠? 스킹.
0: 네.
1: 그런 스키잉 할 때 많이 다치잖아요.
0: 네.
1: 소송한 사람 없어요. Really. 그런 케이스는 그런 situation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송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어요.
0: 네.
1: But let's say 바닷가에서 배 탔다. 배 탔어. 배 탔는데, you know, 여기 운전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렇지만은 배 운전하는 사람은
2: 현장
1: 술 마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drunk 하면 안 돼.
0: 아,
1: However,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배 타면서
0: 네.
1: everybody 술 마실 수 있어요.
0: 네.
1: 차 탈 때 everybody 술 마시지 안 되잖아요. That's open container 안 되잖아요.
0: 네.
1: But in ocean and lake 배 타는 사람들 다 술 마실 수 있어요.
0: 와.
1: 네.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1: 어떤 젯스키도 you know 반복 있잖아요. 어떻게 젯스키 운전하는 건.
0: 네.
1: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제트스키, 뭐, 배 타고, 뭐, 해변이나, 뭐, 강, 이런 데서는,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실 수는 있군요. 만취하면 안 되겠지만.
1: 채면 안 되지.
0: 네.
1: 그렇지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0: 오, 네. 하긴, 이게 뭐, 배가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There's no law.
0: 네.
1: Tell her this. There's no law against drinking while driving a boat.
2: 그러니까,
1: you just can't be drunk.
2: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0: 네.
2: 법적으로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2: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뭐 술 마셔도 된다 해가지고 술을 막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2: 놀랍겠죠. 네.
0: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알아서들 네. 안전하게 안전은 유지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 네.
0: 자 다음 또 해변 사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저지쇼어의 한 해변에서 16세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수영하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렸어요. 당시 수영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은 있었지만 라이프가드는 또 딴 데를 보고 있어가지고 한참이 지나서 한 10분 지나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학생
2: 16-year-old 라이프가드 있었는데 라이프가드가 다른 데 봐서
0: 네.
2: 16-year-old가 drowned. Oh, that's a problem.
0: 네.
2: That's the case. Yeah.
0: 네, 가족들이 이제 해변 관리 측이 충분하게 안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2: 그 lifeguard은 usually 거기 차원에서 sometimes lifeguard는 it depends 어디서 차원 났는지 sometimes it can be a country club, private club, you know.
0: 네.
2: So you know maybe kids did she say?
0: 네.
2: Okay.
0: 그러면은. 해변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3: 지금 비치에서 비치에서 라이프가드 있었는데
2: 그렇게 됐다고. Yeah. 똑같은 거. You can case 할 수는 있어요. It's possible. 힘들지만 private let's say pool.
0: 네.
2: pool에서 타고 났다 그래요.
0: 네.
2: 수영장에서.
0: 네.
2: definitely a case. 그거는 definite.
0: 네. 수영장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조금 어렵지만 이게 소송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2: You can try. It depends. 네. It's tell her it's fact sensitive.
3: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3: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이 라이프가드가 어디 소속이 돼 있는지가 다를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3: 만약에 이 소속이 라이프가드 소속이 뭐 퍼블릭인지 아니면은 그냥 컴퍼니인지 아니면 그 관리하는 데인지 다 다르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어디서 소속이 됐는지 우리가 그 라이프가드 소속을 알아봐야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의 그 사실관계 아까 fact sensitive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지만 할 수는 있어요.
3: 네.
2: Like even though 그 beach가 government beach, public
3: 그래.
2: beach에도 거기 life 그 public entity가 그 lifeguard 있는데 그 lifeguard가 잘못했으면은 그러면은 소송할 수 있어요.
0: 네. 네. 해변에 이제 라이프가드 관리 소홀이니까 요건 이제 소송을
2: 네.
0: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족 피해 가족들이 준비해야 될 뭐 당시에 뭐 정신이 없겠지만 이후에 자료를 증거랄까요? 어떤 걸
2: 그거 알아야 돼요. In a public beach and
0: 네.
2: lifeguard가 그 city town or county or state에서 있잖아요. 일하면은
0: 네.
2: 90 days 안에 얼른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완전 90 days 안에
0: 네.
2: 3개월 안에
0: 네.
2: 90 days 안에 그 연락해야 돼요. 연락 안 하면 forever banned. 소송 못 해요.
0: 3개월
2: 이렇게 이거 뒤에서 이거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 뉴저지는 소송 2년 안에 해야 되고 뉴욕은 3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 government entities는 그 소송하기 전에 무슨 notice가 있어요. Notice of tort claim.
0: 네.
2: 그거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0: 네.
3: 그 tort claim이 불법 행위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 행위 소송에 처음 편지를 보내는 게 3개월 안에 먼저 initiate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0: 네.
3: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0: 네. 불법 행위 소송할 때는 3개월
3: 네.
0: 안에 반드시 claim을 해야 된다. 요거
3: 네.
0: 결표를 하나 해두고요.
3: 네.
0: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 오케이.
0: 62세 여성인데요. 애틀랜틱 시티 보드워크를 걷다가 바닥 나무판이 이렇게 살짝 들려있어가지고 그 틈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손목 골절, 손목도 다치고 또 어깨 회전근개 손상 수술도 받으셨대요. 일도 몇 달 쉬었고요. 이제 사고 현장을 확인해봤더니 해당 나무판이 일부가 들려있었지만 주변에 뭐 위험하다, 뭐 안내편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2: 그거 캔스예요.
0: 네.
2: Yeah. You can do the case. Yep.
0: 이게
2: 잘못이지.
3: 네. 보드워크 상대로. 보드워크이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거기가
2: right.
3: 뭐
2: they, had a,
3: 이런 거.
2: They had a sign that was sticking
3: no,
2: out.
3: No, they don't have that.
2: What would it cheap on?
3: Because of the boardwalk, there's a wood.
2: Uneven?
3: Uneven.
2: Yeah. 그거 한번 봐야 돼요.
0: 네.
1: 왜 넘어졌는지.
0: 뭐 막 이렇게
3: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있으면 네 그런 것도 자세하게 봐서 이게
1: 네, 원래 보드워크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예. 또 한번 그 사진 봐야 돼요.
0: 네. 해당 현장 사진
3: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거든요.
0: 네. 실제로 네. 이제 정말로 그 나무판이 막 위험하게 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 이후에 소송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3: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사진 가져가야 돼.
0: 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그 사진을 들고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 네.
3: 네.
0: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이재훈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편안한 상담 가능하고요.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훈 변호사 로펌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는 전문이고요. 교통사고 물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 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하죠. 이재훈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어요. 뉴욕은 플러싱 164-01 누던 블러버드 2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718-423-2400.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는데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346-3800. 24시간 언제든지 긴급한 순간에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0: 생활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통 티켓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1: 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45세 김모 씨인데요.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제한 속도가 65마일인데 시속 82마일로 운전했다. 그래서 과속 티켓을 받았는데요. 그 본인 운전자는 나는 차량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했고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속도가 그 순간에 살짝 올라간 것 같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1년 전에도 한번 과속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티켓이 이대로 확정되면 벌점 추가에 자동차 보험료 이상, 인상,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이걸 벌금을 내야 될지 법원에 가서 대응해야 될지.
2: 법원 가서 스피딩 티켓은 포인트 먹을 있으니까 네. 이 티켓 법원에 가면은 and usually 변호 우리도 이런 티켓 케이스 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네. 법원 가서 그 포인트로 없고 그냥 벌금만 내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1: 네. 오, 이게 첫 번째 위반이 있고 두 번째 또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걸렸을 때 좀 불리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2: 당연히 계속 걸리면 안 좋죠. 이게 이제 그 포인트를 없앨 수 있는 티켓이 한정돼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티켓을 써서 이 스피딩 티켓 포인트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없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록들이 남으니까 그 기록들은 인슈런스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포인트를 없애더라도 그 포인트가 있었고 다시 또 줄었고 이 기록은 남는 거거든요.
1: 네.
2: 이게 and points 너무 많이 먹으면은 like in New Jersey 12 points 넘으면은
1: 네.
2: 12 points 받으면은 and of course 12 points 넘으면은 license suspension 당해요.
1: 네. 아 벌점이 12점 넘으면은 그냥 면허 취소.
2: 네. 12점 네. or 12점 넘어.
1: 네. 12점 혹은 그 이상이 되면
2: 이상인
1: 네.
2: 거예요. 이상. 네. 네. 오.
1: 이게
2: 포함해서.
1: 네. 이상. 과속 티켓은 네. 벌점 보통 몇 점 주어지는 건가요?
2: The speeding ticket 몇 개? Oh, it depends. Like 20 depends how many mile over. Usually, you know, certain mileage 2 points, go certain miles 4 points, go 너무 25 miles 넘게 하면은 probably 5 points 먹어요.
1: 네, 와. 그 속도에 따라서 또 벌점이 달라지는군요.
2: Yeah.
1: 네.
2: And you know, 3개월 안에
1: 네.
2: 6 points 먹으면은 license 네. 안 suspend 해도 insurance 올라가요.
1: 아, 3개월 안에 6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뭐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2: Yeah.
1: 예. 아,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벌금 내고 벌점 받고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38세 박모 씨인데요. 출퇴근 맨해튼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한테 휴대폰 사용 티켓을 받았는데 본인은 교차로에 빨간 신호 중이었기 때문에 정차한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 확인만 했대요.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정차를 하더라도
1: 네.
2: 운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1: 네네.
2: 브레이크 밟고 있더라도 도로에서. 도로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은 손으로. 그렇죠?
1: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아예 만지면 안 되겠네요.
2: No, yeah. 만지면 안 돼요. 네네. 그렇지만 요즘 everybody navigation 있고 뭐 hands free 전화할 때도 이제는 안 쓰니까는 그런 티켓 잘 안 주는데.
1: 아 네. 잘 안 주지만 걸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 네. 어쩔 수 없. Yeah.
1: 네. 자 일단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는 휴대전화 쪽으로 절대로 손을 뻗지 말 거. 정차든 뭐 운행 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스 파크에 거주하는 52의 이모 씨인데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건데, 근데 본인은 교차로 들어갈 때 노란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단지 그냥.
2: 그거는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빨간불이, 파란불에 썼는데, 인터섹션 들어가니까 노란불로 바꿨는데, 경찰 티켓 줬어요?
1: 네,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2: 그거 너무 말도 안 돼.
1: 오. 이럴 때는.
2: 네, 그게 법이 아니야. 그거 싸움해야 돼요. 그거는 뭐, 벌금 내고 포인트 없는 것보다 디스미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오.
2: 디스미스 that ticket. 그건 말도 안 돼.
1: 근데 이, 증명할 수가 있나요? 본인 눈으로는 노란불이었는데.
2: 프루프가 있네요. Yeah, the proof is maybe sometimes 거기 안에 surveillance camera 있듯이 있고.
1: 네.
2: 뭘 그냥 법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만은 판사가 믿지, 안 믿을지 그게 문제지.
1: 네. 자, 거리에 그 교통카메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박스 있으시면 그런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고. Yeah. 근데 어쨌든 판사가 안 믿으면 또 이거 방법이 없네요.
2: 야.
1: Yeah. 네.
2: 한번 저도 그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꼬리 테일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1: 네, 꼬리 물기. 네.
2: 옐로우로. 네네네. 전 옐로우에서 안 갔고 파란불에서 따라갔는데 옐로우로 바뀌더니
1: 네.
2: 테일에서 그대로 서 있으니까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뒤에 따라가니까 빨간불에서 지나갔다고 옆에서 경찰이 딱 세우더라고요.
1: 예.
2: 싸웠어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린에 들어갔는데
1: 네.
2: 여기서 계속 서 있어서 이게 turning red 했다.
1: 네.
2: 그러니까 경찰이 항상 이렇게 보다가 그냥 okay, I understand. 그리고 보내주시더라고요.
1: 네.
2: 근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네.
1: 그렇죠.
2: Yeah. 네. And also 그리고 엘리가 probably 참 친절하게 얘기했었어. 어, 맞아요. 친절하게 얘기해서 화나지 않고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Never.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1: 네.
2: Please 이러면서.
1: 네.
2: 잘못했다고. 근데 그린에서 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꼬리 물기 자체가 또
2: 네.
1: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린에서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2: 네네. 그러니까 그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1: 네.
2: 갑자기 앞에서 서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 turn 바뀌면서 이제 red로 된 건데
1: 네.
2: 판단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2: 이제 그 블랙박스나 아니면 surveillance camera나 이런 게 달려 있는 요새 테슬라 차량 정말 많잖아요.
1: 네.
2: 다 보이잖아요. 일렉트로닉 차량들은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자, 만약에 이제 진짜 억울할 때는 경찰관에게 본인의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좋은데, 포인트는 친절하게. 화내지 말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1: 자,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티켓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또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물류창고에서 8년을 근무하던 48세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맨날 무거운 걸 이렇게 상자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선반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져서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뭐 검사 결과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를 회사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다 이렇게 산재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게 무슨 날짜 특정 날에 생긴 게 아니고 나이 들면서 네가 아픈 걸 수 있잖아 라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워커스컴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왜냐면은 일하면서 계속 그런 헤비 리프팅 하신 거잖아요. 그죠?
1: 그쵸?
2: 무거운 물건 계속 들고.
1: 네.
2: 네. 워커스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1: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고 이게 뭐 어디 딴 데서 발생한 건지 여태
2: 8년이나 잘... 그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하셨다면서요. 그죠?
1: 네. 네. 맞아요.
2: 네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생긴 거라는 거를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1: 네.
2: 당연히 워커스컴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1: 네. 그러면 뭐
2: 사실 고용주분들이 워크스컴 네.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경찰 우리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 보험 쓰기 싫어서 안 하고 싶어. 보험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프리미엄 내는 이유가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안 내죠. 워크스컴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비용으로 워크스컴 내는 건데 그걸 혜택을 안 받으면 그 그냥 보험사만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런 네.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뭐 만약에 지금 이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면 그러면 산재 신청은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 When they open up the worker's gum, the 회사 fire. He can't do that.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너.
1: 아, 네.
2: It's like wrong alternative retaliation. 그거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왜 우리. 그 자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임신했는데 그렇게 자를 수 없고 또 네. 똑같이 이것도 워크스텀 그렇게 신청했는데 자를 수 없고 그거는 그 오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1: 네.
2: 법에
1: 네. 불가능한 거군요. 오너가 이렇게 뭐 막말을 했을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군요.
2: 네네.
1: 네.
2: 막말을 한 건 뭐예요?
1: 그만두라고 산재 신청할 겁니다. 아. 네네.
2: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네. 이거 뭐, 아예 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 뉴욕 상담 전화는 718-423-2400, 뉴저지는 201-346-3800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장애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54세의 김모 씨인데요. 평일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우회전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김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1: Oh boy.
0: 예. Uh-huh. 넘어졌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괜찮냐 그러고
1: 우리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911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운전자가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고 뭐 아프고 정신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렸대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아파가지고 차량 번호판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도 차 색깔은 흰색인데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경찰도 없었고요. 경찰도 안 불렀어요?
0: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그 운전자는 경찰 오기 전에 먼저 가버렸고요. 주변 CCTV는 너무 오래돼서 보이지가 않고.
1: 오케이, so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차가 도망갔으면은
0: 네.
1: 그래도 경찰 불러야 돼요.
0: 네네.
1: 경찰 notify 하고 and sometimes 그 뒤에서 무슨 surveillance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and 그 차 못 찾으면은
0: 네.
1: maybe 이분이 이 피해자가 자기 own 차 or 집안 안에 차 보험 있으면은
0: 네.
1: 그 소송할 수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은 자기 보험으로 자기가 소송을 하는 건가요?
1: Yeah.
0: 네.
1: 네, UMUIM. 네. 그 자기 보험 자동차가 만약에 운전면허 있으시고 자동차 있으신 분이면
0: 네.
1: UMUIM claim 그 declaration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 리밋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험이 없는 차량이랑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보상받을 그 상황이 안 될 때 내 보험을 가지고 치료받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0: 네.
1: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뭐죠? 911을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죠?
0: 네.
1: 네, 911 부른 기록이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도
0: 네.
1: 하시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시작하셔서 이분 폴리에 사시는 거면 뭐 사고가 당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저희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저희 폴리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제 자세한 상황들을 이제 직접 변호사님 뵙고 상담하면 좋으니까 뉴저지 포트에
1: 네.
0: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 네네.
0: 직접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201-346-3800번으로 전화하셔서 그 어폰만 만드시고 내가 라디오에서 얘기했으니까 같이 상담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재은 변호사님이랑 상담 약속 잡아드릴 거예요.
0: 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뭐 사고 난 직후에 이런 거를 좀 챙겨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1: 경찰 리포트 아까
0: 경찰
1: 말씀하셨잖아요.
0: 리포트,
1: 네. 네, 이게 이제 hit and run. Anytime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0: 네?
1: 경찰 리포트 해야 돼요.
0: 네.
1: And 이분 많이 다쳐서 probably ambulance 왔을 거예요.
2: 네,
1: right.
0: 네. 네. 무릎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1: 무릎 what? 무릎만 다쳤고, 네. yeah. 경찰 you have to report it. Sometimes 그런 report 안 하면은 자기 네. own 보험에서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0: 이게 그러면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2: 빨리 해야 돼요.
1: Yeah,
0: 네.
1: so you can. 그렇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0: 네. 꼭 그 자리에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2: 빨리 해야 되지만
0: 네?
2: 그 자리에 작성하면 더 좋지만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좋고 첫 번째는
0: 네.
2: 경찰을
0: 네.
2: 불러야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안 왔어. 그러면
0: 네.
2: 그 자리를 떴을 때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케이스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경찰 리포트를
2: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뒤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야.
1: 말이 안 되지.
2: 네, 네. 있는지 안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0: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 그 가해 차량 뭐 차량 번호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그 보험에다가 이제 UM, UIM 할 수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꼭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네. 네.
0: 자, 다음 케이스 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네. 거주하는 67세 박모 씨인데요. 장 보려고 집 근처 이제 길 건너

0: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1: 아.
0: 골동품 상을.
1: 그래요?
0: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1: 네.
0: 마이어 암셀 로샬드. 이때는 로샬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1: 박해를 받아서. 예.
0: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예, 예, 예.
0: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1: 어.
0: 그래서 친해졌어요.
1: 어, 그랬겠네.
0: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1: 어, 예.
0: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1: 어, 예.
0: 빌헬름 9세가
1: 예.
0: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1: 네.
0: 일단 다 들고 난 튀긴 힘드니까
1: 예.
0: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아. 이거 좀 숨겨달라고.
1: 오.
0: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1: 그렇죠
0: 못
1: 그렇죠 예예. 예.
0: 뭐 네가 뭐 속내 셈 치고 네가 보관을 해라
1: 오.
0: 하고 간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급하니까.
0: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찾아갔거든요. 마이어 암셀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야 수표 오. 갖고 있니?
1: 갖고 있어.
0: 일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1: 아~
0: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1: 감동받지.
0: 빌헬름 9세가.
1: 고맙지.
0: 너 앞으로 내 지금이라 지금 재무부 장관 되라.
1: 아 정말요?
0: 네.
1: 유대인을?
0: 그리고 어~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1: 아 성. 아 라스트네임이야.
0: 라스트네임. 예, 예, 예. 김씨 박씨. 예. 김씨엔 박씨요.
1: 예.
0: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1: 아, 네.
0: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 네.
0: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1: 아, 맞다.
0: 이런 식으로.
1: 예. 뭐 스필버그 이런 거.
0: 스필버그요?
1: 예.
0: 이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1: 네.
0: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1: 레드 쉴드죠. 예.
0: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1: 아, 붉은 방패였어.
0: 로스차일드가 아.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1: 미아를 만들어요.
0: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1: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오.
0: 근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1: 네.
0: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1: 네.
0: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를 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1: 네네.
0: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 네.
0: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1: 아하.
0: 네이던을 보내요.
1: 예.
0: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1: 네.
0: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1: 어떤 사건이죠?
0: 1815년, 바로, 워털루.
1: 워털루 전쟁?
0: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1: 네.
0: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1: 아, 예.
0: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1: 네.
0: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 아.
0: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1: 아,
0: 몰라.
1: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1: 그렇죠.
0: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1: 그렇죠,
0: 돼요.
1: 그렇죠.
0: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1: 그렇죠,
0: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0: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1: 어,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0: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1: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0: 특히 전서구 시스템.
1: 예, 예.
0: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1: 아, 전서구.
0: 사람 전서구 씨 아니에요.
1: 예.
0: CBS는 강서구가 있고.
1: 예, 예. 근데 양천구입니다, 저희.
0: 아, 양천구입니다.
1: 예. 아, 전석 비둘기를 보냈다.
0: 전석구를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1: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0: 그렇군요. 제일 빠른 거니까.
1: 어...
0: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그 있던 사람들도
1: 네.
0: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1: 예.
0: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저기 선생님
1: 네.
0: 결과 나왔습니다.
1: 네.
0: 워털루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 어떻게 됐어?
0: 속자. 그래?
1: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0: 그래. 하더니
1: 네.
0: 갑자기 네이던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0: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쳤다! 나폴레옹 이겼다!
0: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0: 네.
1: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0: 왜 그래?
1: 아, 됐고,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0: 예?
1: 공식 보고가 들어왔다. 영국이 승리했다.
0: 아,
1: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0: 그렇죠. 휴지조가.
1: 휴지조가. 그리고 줍줍줍줍줍 산 내 있던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2: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의 힘입니다. 비둘기.
0: 아,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탄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0: 세계를 뭐 장악.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0: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0: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0: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0: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0: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0: 메디치.
1: 메디치요.
0: 예.
1: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0: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0: 네.
1: 근데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0: 예,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큰일 나요.
0: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0: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0: 예, 예.
1: 그러니까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0: 네, 네.
1: 근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0: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0: 금단현상, 금단현상.
1: 그, 예. 후추. 이런
0: 거. 실감 난다. 예.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이 내가 허락해 줄게.
0: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을 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0: 네.
1: 그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0: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0: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0: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0: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란 인물이거든요.
0: 이거 들어봤어. 예.
1: 코가 거의 제 얼굴 많았죠.
0: 크긴 커, 예.
1: 거의
0: 커요. 예.
1: 로렌초 메디치 때
0: 네.
1: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렇지 항상 뭐 중세 예술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0: 네.
1: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0: 네.
1: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0: 네,
1: 돈놀이를.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러면 예술가도 후원을 하겠다.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0: 다빈치?
1: 다빈치.
0: 미켈란젤로?
1: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0: 라파엘?
1: 라파엘로 어, 예. 다 로렌츠가 후원을 해줍니다.
0: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 가문 이미지도 좀 세탁이
1: 올라가고
0: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어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네.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네.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0: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예, 예. 뿌렸어요. 예. 지금 제가 지폐를 안 갖고 있지만 예.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네.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쪼가리인 만원, 오만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0: 맞죠, 맞죠. 네.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개념이 있었어요.
0: 아, 이게 돌아갔어. 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제가.
0: 아, 예, 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네.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예.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0: 예, 예.
1: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0: 아, 이해가 안 됐구나.
1: 이게 뭐냐? 어.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랑 양을 살 수 있냐? 어. 네. 어. 막 찍어!
0: 아, 이게 금융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1: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0: 그러네요.
1: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려요.
0: 짐바브웨 달러처럼.
1: 짐바브웨 아. 2조 달러 뭐 이렇게.
0: 아, 해버리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1: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0: 뭘
1: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0: 표국이요?
1: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0: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0: 네.
1: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0: 네.
1: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0: 아...
1: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0: 네.
1: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네. 스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한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0: 아...
1: 진짜.
0: 그게 됐네.
1: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0: 네.
1: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0: 네.
1: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0: 현물 이송을 해줬다고?
1: 현물 이송을 했습니다.
0: 어...
1: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네. 표사
0: 그 뭐예요?
1: 라고 하는
0: 수레인가?
1: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0: 아 사람들이 약간
1: 무술을 그치? 잘한 사람들.
0: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1: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0: 예.
1: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0: 아 그래요? 어.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네. 와호장룡 있잖아요. 네. 주인발 나왔던
0: 네.
1: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0: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어, 직업이 표사였어?
1: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0: 그럼 도둑질할 생각 못하죠.
1: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어, 최홍만급,
0: 그렇죠.
1: 아니면 뭐 아니. 벤더벨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0: 어.
1: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0: 아 최홍만 지나간다.
1: 야야야야야 어.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어. 도망가자.
0: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아.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0: 아. 뭔가 종목 격투기 단어. 예, 알겠습니다. 예,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평안하셨습니까? 오재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자, 북한 선교를 일상에서 이뤄가고 있는 귀한 통일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오자유에서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여지없이 보여드릴 우리 남북극장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레디!
2: 액션! 액션! 어.
1: 자, 우리, 야, 유성씨, 유성! 요번엔 유성씨가 한번 해보세요. 자.
3: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레디, 액션!
4: 야, 야, 잠깐, 야, 선정아! 오, 잠깐만, 너,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렇게 와데디하니, 너? 무슨 일 있었어?
5: 아니, 오늘 그 너튜브 촬영이 있었거든.
4: 아, 그래?
5: 구독자 100만 이상 채널이라 좀 신경을 썼지. 이 구멍도 직접 발라보고. 왜, 근데, 너무 와디디해?
4: 아니야, 너 오늘 좀 심하게 와디디해서.
5: 아, 그래?
4: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너 그 너튜브 얘기해서 말인데, 요즘에 북에서도 브이로그를 찍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 근데 북에서 과연 이게 너튜브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맞는 거니, 진짜 이거?
5: 그러게, 갑자기 나도 궁금해지네.
4: 그렇지?
5: 어.
4: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어. 북한에서 부는 크리에이터 열풍, 그 진실은?
5: 빠밤! 맞췄어?
3: 굿!
4: 굿!
3: 네, 굿!
5: 오케이!
3: 아, 정말.
1: 오늘 선정씨 참, 와디디한 것 같은데.
5: 도대체 뭐가 와디디하다.
6: 북한식으로 와디디하네요.
1: 왜?
6: 아, 리본도 이렇게 이만하고. 와디디하다는 게, 그러니까 고청하다는 얘기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1: 아.
6: 신발, 양말,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5: 네. 블링블링.
1: 또 있었어요, 아까 뭐.
6: 아, 아까 전에 구홍.
1: 구홍?
6: 구홍. 네. 구홍 립스틱 꼭 구홍이라고.
4: 아, 립스틱.
1: 야, 완전히 다르네.
6: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아니고 구홍 짙게 바르고.
1: 구홍 짙게 바르고.
6: 네.
1: 와디디하다, 화려하다, 그리고 구홍, 아, 립스틱. 야, 진짜 재미있는, 또 오늘 북한 말 나드렸네요. 자, 요즘 SNS상에서 북한의 일상을 담은 그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북한의, 그죠? 너튜브 열풍이 시작된 걸까요? 북한에 부는 크리에이터 열풍,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4: 빠밤.
1: 자, 요즘은 너튜브 크리에이터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 씨 보세요.
4: 네.
1: 네,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유튜브 채널 갖고 있지 않습니까?
4: 다 있으시잖아요.
1: 그쵸, 그쵸. 아니, 뭐, 유나 씨 있으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6: 아, 있죠, 있죠. 예, 네, 뭐,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건 정말 인정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네. 목소리만 듣고도 이 목소리 이렇게 알아보고.
3: 아니, 휴게소에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길래 목소리를 듣다.
6: 소리 질렀길래 뭘 소리 질렀길래. 그냥 정말 그 운방을 굴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쉐야 어서렴 이렇게 하면 쉐가 언니 이렇게 하면 둘 다 치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면 돌아다 봐요. 그래서 쉐를 알아보든 저를 알아보든 알아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목소리까지도 듣고 알아보시는 걸 보고 잘 살아야겠다.
7: 아니
6: 심해야겠다.
7: 저기 죄송한데요.
1: 네.
7: 언니랑 나랑 목소리가 좀 특이하게.
5: 맞아. 맞아.
3: 아니, 아까 굿TV 이게 네. 1층에 왔는데 커피숍에서 어떤 분이 수혜 씨한테 오셔가지고, 한수혜 씨죠. 이러면서 알아보더라고요.
5: 네.
3: 와, 인기가 대단해요.
5: 그래요.
1: 바로.
5: 아니, 제가 이렇게 짤을 네. 보다 보면은, 네. 어? 너무 익숙한 친근한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1: 왜요?
5: 우리 서정모 목사님. 아~ 너튜브 시잖아요.
3: 아니요.
5: 부끄러워 마세요.
1: 아니요.
6: 부장님 그러실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7: 물어봅사님.
8: 아니 사실 이제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서는 청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만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4: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유성 씨나 유나 씨나 네. 은정 씨나 수혜 씨나 다 너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동 씨가
9: 네 하겠죠.
4: 혹시 하세요?
7: 아 저는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네. 댄스 챌린지 같은 것만 올리고 네. 방송은 아예 안 해요. 제가 의외로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가지고
6: 어디 어디가
9: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아신데
3: 춤추는 게 더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7: 춤추는 거는 네. 이제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건 모르겠는데 아, 카메라를 놓고 혼자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6: 괜찮아요.
1: 녹화할 때도 엄청 말씀 잘하시고 카메라가 있는데도 아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 이렇게 패널분들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를 못해요. 아,
1: 어색해가지고.
4: 아,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1: 그러니까.
4: 네. 아주 와디디 하잖아요.
1: 네, 와디디.
6: 그러니까 딱이라니까 인플루언서의
1: 네.
6: 기분을
1: 맞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8: 아니 근데 그 우리 MG 권보험 씨를 네. 보니까 네. 그 약간 눈빛이 네. 지금 인별그램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반짝이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뭔가 예, 예.
1: 그렇죠. 예. 순간 이거 내 얘기인데
8: 선정 씨하고
9: 저랑요?
8: 네. 예. 또 인플루언서시니까
3: 아이고. 또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1: 뭘 시키고 싶으세요 우리?
8: 저도 모르겠어요.
1: 목사님. 아. 네, 뭐 혹시 준비한 게 있으세요?
7: 네, 제가
1: 자꾸 둘이 시선을 왔다 갔다 하고
9: 신경 쓰여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
7: 제가 네. 그 유튜브에 댄스 챌린지 같은 걸 네. 올려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선정 언니 그 예전에 개콘 프로를 봤었는데
9: 웃었어요.
7: 아 맞아요. 웃었어요. 10년 전에 찍으신 거
9: 맞아요. 10년 됐어요.
7: 네, 언니가 거기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9: 댄스 잘 추시네요.
1: 네, 그래가지고
7: 언니랑
1: 네.
7: 댄스 배틀? 아니요, 댄스 배틀은 아니고 네. 그 이제 그 챌린지
1: 댄스 챌린지 챌린지를요?
9: 여기서 챌린지가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오 자유잖아요. 네. 크리스찬 댄스 챌린지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9: 처음에는 성경을 봅니다. 네.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마귀를 때려잡아요. 마귀를 때려잡고 네, 물 위를 걷는 댄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처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맷돌을 돌리는 요거를 알고 감상하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4: 그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1: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9: 했네요.
1: 아니 몰랐어. 전혀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 그 댄스 챌린지 네네네. 자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자,
9: 떨린다. 이게
1: 자,
9: 뭐라고?
1: 자, 우리 두 분의 댄스 챌린지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9: 둘, 셋. 자, 마귀를 때려잡고.
1: 마귀를 때려잡아.
9: 마귀를 때려잡아. 물 위를 걷습니다. 자, 물맷돌. 야, 오늘 잘했어.
1: 야!
9: 됐네, 됐어.
1: 아니. 어느 세월에 어느 시절 이걸 다 두 분 연습하셔갖고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9: 급하게 연락을 받고 네 급하게 네.
3: 댄스 잘하는 사람도 연습 안 해요.
9: 그렇지.
3: 음악만 나오면 즐거워.
1: 바로 하시던데?
9: 크리스찬 댄스 챌린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한테 더 가까이 네. 노력도 하고 말씀도 보게 되고 네. 댄스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1: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쇼트각입니다.
9: 아, 쇼츠가.
1: 네, 굿TV 쇼츠각으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예, 만들어주실 거고. 아, 두 분 호흡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이왕 하신 거 김에 그냥 팀 하나를 결성하신 것 같아요.
9: 그렇게까지요?
1: 아니 원래 권부 씨가 굉장히 지금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3: 네. 결과 보고
1: 하시죠.
3: 결과 보고. 저에서 나오는 거 보고.
9: 아니, 그러면은 네. 팀 이름은 관절의 은사. 그러면은 팀 이름은 관절의 은사.
1: 관절의 은사. 괜찮다.
9: 은사를 받았어요.
1: 관절의 은사. 자 질문.
4: 네 질문.
1: 여기에서 실버 버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9: 좋겠다.
1: 실버.
9: 누구야?
1: 실버면 몇 명 이상이 실버죠?
6: 10만이.
1: 10만. 아. 야 부럽다 10만.
6: 진짜. 다 있죠 뭐 실버는.
7: 언니.
1: 다 있죠. 다 있죠.
6: 얘기 물어봐.
7: 아니, 2년 만에 받았는데.
1: 손 한번 들어주세요. 10만 이상. 대분.
9: 여기도.
1: 세상에.
6: 버튼 아니에요?
1: 사실 동영상 크리에이터 정말 어엿한 이제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런데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야, 이 노력이 있는데도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막 올려야 되면 막 압박감 생기죠. 어떤 아이디어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너튜버로서 우리 스웨시도지만 야 이게 직업병 같은 거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데
6: 우리 목사님 네. 기민 머리가 원래 하얗지 않으셨고 근데 제가 2년째 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그런가 네. 하얘지셨어요.
9: 스웨시 더 충격적인 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6: 나 좋은 줄 알았잖아. 언니
9: 동생
6: 어머나 정말
9: 우리 동생 목사님 아.
7: 저도 네. 원래 주름이 없었어요.
1: 네.
7: 그래 언니야
6: 유튜브 6년 차가 네. 되니까 네. 이제 주름도 너무 깊어지고 네. 조회수의 노예가 됩니다. 네. 조회수의 노예가
3: 우리 상태 선생님 보세요.
9: 상태 안 좋아져.
3: 강대뼈가 돌진하고 있잖아요.
4: 제가 네. 오늘 새벽 2시까지 편집
6: 진짜 아.
4: 이게 항상 그 거저되는 게 아니고
6: 어떻게 하면 썸네일을
4: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새로운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컨텐츠를
1: 네. 그러니까요.
6: 이게 안즈나 선아 생각해야 되는데 안즈나 선아 조회수 생각
7: 정말 그 영상 일단 업로드 되잖아요. 네. 그러면 40분 동안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6: 아버지 조회수 안 나와도 오늘 충분하게 감사하게 해주셨어서 하고 한 시간 만에 조회수를 먹는데 이렇게 못 보고 아
3: 가짜야 뭐야
6: 맞아 저는 이게 예쁜 장소에 가서 바쁘다 보니까 지인을 좀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예를 들면 유성이랑 만났어요. 막 대화를 하는데 너무 얘가 생각보다 멘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 야 이거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7: 내 말이.
6: 내가 여기다 카메라 틀어놓으면 유성이가 화나겠지?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지인과 맛에 집중해야 되는데 야 맛있게 좀 먹는다. 야 얘 참 개걸스럽게 잘 먹는다. 이런 거 딱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거기 집중을 못하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팔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가 등산하는데 4시간을 들고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라는 거죠.
1: 그러니까.
9: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너튜브가 올린 영상과 브이로그가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6: 북한에서도. 네.
9: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4: 거기에서 올린 영상.
1: 보신 분 말씀해주세요. 네, 네.
3: 저도 있는데 저는 너무 흥미롭잖아요. 북한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그래서 딱 봤어요. 근데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집안에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딸이 아버지 네.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6: 아, 네.
1: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 그럼 어떤 아빠가 그래?
3: 근데 여기서 티가 나는 게 네. 진짜 가족이 아닌 게 티가 나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침에 보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아버지 오랜만이야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였어. 아버지가 오랜만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
6: 근데 그 편집하는 사람이 그걸 좀 잘랐어야지.
3: 그런 디테일함을 모른 거죠. 놓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아버지와 진짜 딸이 아니구나. 너무 어색한 거예요.
4: 그것도 가공된 거네요 한마디로.
7: 이게 네. 그 네.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 장소를 보면 평양이에요. 네.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또 다른 이제 왕국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1%들이나 사는 삶을 아주 전 세계에 대놓고 우리도 이렇게 산다라고 사기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또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 분명하니까 조금 우리가 분별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6: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니가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인데 사기친다고 그러세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독재 모두 아니고 북한은 신나게 사기주의하는 중이라고. 유튜브도 다 사기. 뭐 딸기 뭐 이따만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이만한 딸기 나온다 그래서 하고 여자애 누구 하나고 영어 잘하는 애. 걔가 그런 얘기를 하도 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북한에 살 때 그럼 그런 딸기 너만 보고 우리는 왜 못 반?
1: 오.
6: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 후라이.
7: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시점으로 네. 본 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퇴근하고 나 운동하러 가요 이런 운동하러 갔다가 헬스장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되게 낡은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여기는 뭐 장군님의 배려로 우리 무료로 하고 있어.
1: 아, 무료로. 네,
7: 카테고리가 무료라는 선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10: 일리가 있다.
4: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7: 혜택을 받고 있다.
6: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헬스장 받아본 적 없습니다. 북한 전역이 헬스장이에요. 갈 필요 없어요 거기.
1: 그래서 아직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북한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그 브이로그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자세부터가 지금 아야 어색해.
11: 나이는 7살이에요.
6: 피아노까지 치면 도대체 넌 어느 집 딸이냐?
10: 와.
6: 오, 물 잘 나오네.
3: 한국 아니에요, 이거?
6: 야, 진짜 후라이드 혁명적으로 치다.
12: 굿 이브닝 에브리원. Today I bought some snacks. So I will show you some of the snacks I usually like to eat.

0: 아니 외칩니까? 잡혀가요. 박수 외쳐요. 자, 아니, 박수를 외칩니까? 아니 이거 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1: 그래도 영상 잘 봤다. 저분도 영상 편집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 영상 잘 봤다.
3: 진짜 저기 영상 보시는 거 어떠세요?
4: 근데 저는 무슨 네. 생각 들었냐면 사실 내 고향이 내 나라가 변해간다면 얼마나 반가운
3: 그렇죠?
4: 소식이겠어요. 네. 세계적인 트렌드 따라가고. 근데 저게 사기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 일단 북한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주민 대부분이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는 줄도 몰라요. 아~ 근데 저건 완전 체제 선전을 대놓고 하는 사기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또 인권 유린을 당하겠어요. 제대로 우리처럼 뭐 달러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
5: 그러니까 이 유튜버라는 이 직업을 소개를 하려고 제가 네. 라디오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 상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유튜브를 네.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어떻게 설명하지? 세계적인 이런 인터넷 인터넷을 하면 또 인터넷을 또 설명을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저런 거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4: 그렇죠.
5: 아예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 치려고 만든 플랫폼인 거예요. 예. 네.
0: 저는 계속 기술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편집을 왜 저렇게 했을까? 오디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5: 오디오
0: 포커스가 계속 나갈까? 아니 이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주고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자기 거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4: 그럼요. 돈이 달렸는데.
0: 본인이 자기 건데 몇 번을 다시 보고 아 여기서는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유튜버들이거든요.
4: 그런데 그렇죠.
0: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한번 찍고 끝이야. 편집하는 사람들도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찍은 걸로 다시 찍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계속 떨어져요. 자기 게 없는 거야.
3: 그렇구나.
4: 저 사람들이 인별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댓글을 달아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동상에 가가지고 이거 결혼 문화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야 내 결혼식인데 그러고 싶냐? 야 세계 여행 좀 다녀봐. 그리고 전기가 좀 밝게 좀 만들어놓고 네. 사람들이 빛을 좀 보게 해놔. 이런 쇼만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자극하는 걸 달았거든요.
2: 네.
4: 근데 제가 거기를 계속 이제 어떻게 댓글을 단지 궁금해서 봤는데 차단당했더라고.
5: 아, 언니, 그 사람들 입장에 언니 아쿨러야.
0: 어. 아쿨러야.
2: 아쿨러야.
0: 네, 아쿨러야.
3: 아쿨러야. 아, 목샘 보신 거 어떠셨어요?
6: 사실 저도 이제 네. 벌써 오후 자유열을 계속 촬영하면서
3: 네. 아, 그럼요.
6: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아니, 지금 제가 놀란 게, 집에 피아노가? 소나타를 네. 이렇게 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진짜 현실적인 건가.
3: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예, 피아노를 치겠냐, 이거,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5: 제가 김종숙 교원대학 다닐 때, 네. 대학에 피아노가 딱 두 대가 있었어요. 두 대가 있는데, 피아노 있는 방은 항상 교수님이 문을 잠궈놔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좀 뇌물을 주거나 이러면, 그걸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서 너 한 두 시간 치라. 그러면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보면, 아, 유나 하고 있네. 그럼 겨축번을 들고 왔다가도 제가 하고 있으면 또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뇌물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고 잠기고. 근데 피아노가 너무 귀하니까 독일제 하나가 있었고 일본계 하나 있었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1: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네. 사실 저 너튜브는 미국의 플랫폼이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런데 항상 북에서는 뭐 미제 승량이 막 타도하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5: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0: 앞뒤가 안 맞는 게,
5: 안 맞는 게
0: 한두 개입니까 그 나라에?
5: 아니에요.
0: 앞뒤가
3: 말해 뭐해?
0: 말을 뭐해요? 사실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네. 북한 주민들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 다 일본 제품 쓰고 그리고 미국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사실 달러를 써요. 외화 상점이 있어요. 달러 좀 제일 좋아합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1: 하나도 안 맞아.
3: 자, 그럼 북한의 너튜버 영상 과연 정체를 뭐라고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사실 이게 너튜브나 이런 게 세계 유행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제일 많이 요즘 찾아보는 게 너튜브에 검색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맞아요.
0: 그러면 요즘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을 관광을 갑니다. 아, 근데 가기 전에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1: 없지, 없지.
0: 정말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튜브에다가 외국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북한 이런 데다 평양 오면 이런 물건도 있고 이런 것도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이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고 너네가 관광을 와도 굉장히 안전하게 즐길 거리도 많고 볼 거 많으니까 와라라고 해서 지금 정보 차원에서 이런 거 올리는 거죠.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네. 당국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퍼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근데 제가 북한에 살 때 실제로 한국 네. 사람이 북한에 살겠다고 자진해서 온 사람.
3: 한국 사람이요? 네. 월북을?
4: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 이름도 조선은 하나다 해서 하나라고 지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기자회견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이 너무 이게 심하고 네. 내 집도 마련하기 힘들고 근데 북한은 다 오면 무료로 이제 주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1: 그치. 그럼요.
4: 맹산에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0: 네,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셨네요.
4: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네. 나름대로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맹산에서 엄청 좋은 아파트였는데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수돗물도 안 나와요. 손 씻기도 안 돼. 네. 너무 후회해서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제로 속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2: 네. 네,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북한 보이고 맞아요. 네. 수익들 걔네가 다 보고 조회수 관리도 걔네가 다 하는데 문제는 편집자가 네. 조회수나 그런데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집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구석에 앉아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쟁성이 있겠냐고요.
4: 크리에이터 등장했던 송하라는 분은 외교관 딸이라는.
3: 아, 그래요?
4: 네.
3: 아,
4: 그래서
2: 걔가 막 영어로 막 하면서 웃음을 놀이장 앞에서 햄버거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4: 고기기 오빠.
2: 햄버거도 팔아? 무슨 놀이장에서? 야, 미국 놈 그렇게 싫어하면서? 야, 햄버거를 먹인다고? 예. 네.
4: 근데 네. 지금 북한은 그런 마케팅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 게 굿즈 마케팅도 하더라고요.
2: 야, 굿즈도 있어요?
4: 인공기를 옷에다 나염해가지고 네. 인공기 옷을 판매하는 굿즈 와. 마케팅도 하고 김정은 얼굴을 나염해서 판매도
2: 하고 굿즈 출자하고 부담스럽다.
4: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네. 김일성, 김정일일 때는 신격화 마케팅이 먹혔는데 네. 지금은 김정일 때는 신격화가 안 먹히니까 뭔가 자기를 연예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7: 근데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제 조선중앙방송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제일 적었고 김정일이가 그나마 많았고 제일 지금 네. 김정은이가 예, 관종 좀 비슷한데
5: 관종이네.
7: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목소리만 들어도 신의 목소리를 듣는 맞아요. 것 같았어요. 전혀 목소리가 잘 안 들, 그 방송 매체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보면 울어요.
2: 이례적으로 많이 우는지도.
7: 그러니까 제가 북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원수님께서 이제는 인민들의 이 삶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신다고.
5: 아이고.
7: 저런 장군님을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새롭게 다가간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저 찾아봤거든요. 진짜 많이 울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어요.
2: 근데 네. 그걸 일명 감성 정치라 그러죠?
3: 그렇죠.
2: 왜냐면 사람이 감성 안에서는 정치 색깔도 없고 네. 이념도 없고 신념도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정일은 권위적인 거를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뭐 김일성 하면 뭔가 이래 땅바닥에 앉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머내기 하는데도 와보 이랬는데 김정일은 또 완전 그 군력 그러니까 천군 정치를 하는 최고 통치자의 권위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대신에 음악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딱 들어와서는 보니까 감성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딸 데리고 나와서 자기도 누군가의 아버지다 이걸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뭔가 고개를 숙여서 과학자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는 실수를 해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는 뭐 잠수함 핵잠수함 넘어진 거 공개하죠. 아파트 짓다 붕괴된 거 공개하죠.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2대 그 가짜 후라이가 안 먹혀요, 세네가. 그러니까 이런 감성 정치로 가는 거야. 팬덤 정치.
3: 확실히 이런 이제 컨셉을 정했네요.
2: 네, 정했어요. 네,
3: 김정은 정권은. 네. 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지금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유독 어린아이 아니면 여성을 이렇게, 예, 이렇게 출연시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네. 북한이 이때까지 선전선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든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세뇌교육이 돼서 시키는 얘기를 할 거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설마 그럴까? 라는 아~ 시선에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어린 3살, 4살짜리 애들이 시킨다고 하겠어? 근데 그 아들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상식선에서 그 아이들까지 설마 그럴 거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북한이 최대한 옛날에 하던 방식이랑 완전히 차이를 두려고 어린애들을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 이거 완전히 범죄예요.
2: 그렇죠. 이거는 인권이. 네.
0: 그러니까 여기를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8: 맞습니다.
3: 이게 북한에서 오신 탈북가족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선전선동용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의 브이로그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8: 궁금하네요.
3: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찍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0: No.
1: 아무래도 약간 공산주의다 보니까 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요.
2: 역시 자유가 억압됐다고 없을 것 같아요.
3: 거기서 같다고. 그 사람들이 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0: 뉴스에서만 본 것 같습니다.
4: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비추가 있을 것 같아요.
2: 혹시 실제로 북한에서 인정을...
1: 아, 그건 본 적은 없어요. 알고리즘이 안 뜨네요.
2: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아, 있어요?
3: 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This is my first video. I guess you might be more curious about Pyongyang since there's no transport in our country. So from today on, I'm going to show you the changing appearance of Pyongyang and people's daily life as well as mine. Okay. Here we go.
4: 근데 왜 영어로 해?
5: 왜냐면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하니까.
6: 이거 먹고 싶으면 북한에 놀러 와, 이거는.
7: Okay, I got some ice cream and I put them in. Almost all of the ice cream is going to store. I bought only general factory. This factory produces more than 300 products, including energy drinks, which contributes.
8: 하도 이제 북한 가면 먹을 게 없다 이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괜찮아 와 이런 그리고 떡국지에다가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개인의 영상이 아닙니다.
3: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And please let me know the things you would like to see. Like
9: to know about Korean people. I will try my best to satisfy your curiosity. See you next time. And God for your time.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스크림 종류 많네요.
1: 그 일반 유튜버들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유튜브 채널 같아요.
10: 뭔가 되게 신기해요. 북한에서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이지 않을까요?
1: 엄마, 준비를 못 하시는 거예요.
10: 아니, 그래서.
11: Difficult question. Maybe fake. Maybe real. So, yeah.
1: 모르겠어요. 북한 가본 적이 없어서.
12: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인조적인 느낌도 있고, 예전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프로파간다 같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어서,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1: 아니요, 진짜는 아닐 수도 있죠. 너무 왜냐면, 좀 잘 살고 고위층들 그런 분들만 찍은 것 같아가지고 홍보 영상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13: 그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막 내뱉으셔서
5: 네. 네. 선전선동 영상에 넘어간 그 잘생긴 오빠 있거든요. 듣고 네. 싫어요. 짜오시타만 보내줘.
14: 아니, 근데 충격인 게 뭐냐면, 우리 다섯 명 했죠, 이제. 네. 다섯 명인가 네 명 했죠. 근데 네. 한 명이 제대로 된 소리.
5: 아, 네. 네 명이 충격이었어요. 저분은, 남자분은 제가 볼 때는. 네, 네. 군복무를 하시고.
14: 어, 맞아. 나
5: 군복무 하실 때 안보 교육 받거든요. 뭔가 딱 이분은 배우심, 그러니까 들으셨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저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15: 맞아요. 진짜 맞아요.
16: 저는 평양에 갔을 때 저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었었거든요.
5: 맞아, 근데, 있어요.
16: 에, 근데 왜 가짜라고 하시죠?
5: 제품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품은 있겠죠. 근데 그 영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마치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14: 전체를
5: 유튜브를 다 사용하는 것처럼 북한에 인터넷 있습니까? 김정은 절대 독재 정권이 4대 세습을 가고 5대 세습을 가려면 정보를 차단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정보를 차단해도 유튜브를 어떻게 풀어놔줘요? 네. 김정은 한 글자만 쳐도 고영애의 아들이고 네 번째 여자의 서생이고 위는 김정남이 있었고 김정철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이제 올라간 적도 없고 실세 유학 갔다 왔고 김정남을 죽여버렸고 김정철이라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전단지 날아갈 때 제일 김정은이 거기에 열받는 게 뭐냐. 전단지가 코팅이 돼갖고 지금 장난 아니게 좋아요.
4: 비아도 안 지워져요.
5: 안 지워져요. 근데 여기 딱 뭐야. 김정은 실수약파. 허영이 제일교포 출신. 백두혈통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왜? 김부자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여자가 몇인지 애가 몇인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 네 번째 여자의 서사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아들이래요. 김정남이 어?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 VX로 자기 형을 죽여버렸대요. 이런 거 다 알면 북한 주민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신격하면 웃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원수님께서는 응? 심지어 왕감자도 원수님 사랑을 먹으면 왕감자가 돼.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4: 네.
5: 이거는 절대 사내되면 안 되는 거예요.
4: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넣고 전체를 다 대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럼. 입장에서는 나도 평양에서 살았는데 나도 저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다 못 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5: 심지어 네. 제가 영어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 들어오면 DMZ 라인 가가지고 같이 가이드 하면서 하루 1일 스피커가 돼요 제가.
17: 네.
5: 근데 이 중에 우와 제가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 평양 갔댔대요. 마라톤 네. 대회 갔다 왔대요. 네. 너 근데 왜 북한의 사람들 웃고 다니고 행복하게 다니는데 왜 탈북자들 자꾸 거짓말 안 해요?
13: 아...
5: 북한 사람들 왜 자유가 없다고 그러고 인권이 없다고 그러고 평양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아냐? 어...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17: 네.
5: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들어놓은 개인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놓은 세트장 안에서 뛰다만 온 주제에 거기서 준비된 스태프들 다 간이 다 매뉴얼이 있어요.
4: 맞아.
5: 우리 수혜씨도 마찬가지 냉면 팔다가 들어와서 야 너네 용기 자꾸 미사일 싸 그러면 답변이 딱 매뉴얼이 있어요.
4: 나가십시오.
5: 그 매뉴얼대로 걔네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스태프들 매뉴얼대로 하는 걸 보고 와서 탈북민들 거짓말한다.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주면 북한의 저런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겠느냐. 제대로 당하고 온 거예요. 북한이 왜 그런 마라톤 대회 여는 줄 알아요? 다 싹 다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했어요, 이번에.
4: 아.
5: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서 그거 찍고 밖에 나가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그 얕은 쇠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의 인권 자유 이거 다 우리가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맞고 DMZ 라인에서 싸웠다니.
13: 야,
8: 아, 잘했어.
4: 고마워.
8: 정윤아 씨랑 싸워서 이긴 사람은 빨라.
4: 그래. 그래서 네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멋있.
13: 자, 아까 우리 영상 보셨듯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아. 좀 어색한데 아 이거 진짠가 아마 이 정도 의심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8: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13: 네.
18: 최초로 속오는 사람이 등장하잖아. 하와가 아,
13: 그렇죠.
18: 뱀한테 속잖아요.
13: 맞아요.
18: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은 속이는 자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13: 네.
18: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13: 네.
18: 무엇을 속이냐면 우리들이 제대로 가는 길을 이건 잘못됐어. 또는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 계속 우리들한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속는 경우는 100에 하나도 안 돼. 사단에게 속는 게. 그럼 뭐냐면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본능과 욕망과 욕심을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싶고 정직을 추구하고 싶고 바른 길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소한 내 신앙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원칙을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사단이 공격할 틈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주실 겁니다.
4: 아멘.
13: 자, 북한의 선전선동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강렬해서 사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런 선전선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6: 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
14: 조선이 없는 지구는
17: 조선이 없는
14: 세상에 없다 이랬어요.
4: 조선이 없는 지구는
14: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대요. 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김일성이가 들어가 누워 있는 그 시신 보관서에 보면은 네. 이게 영생이 있어요, 글씨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옆에 있어요, 영생.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아, 그 이제 북한에서는 그 역사를 잘 안 가르치니까 몰랐는데 모든 신들은 다 성경을 거의 모방을 했더라고요.
19: 그렇죠.
14: 아, 이 인간도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 영생을 모방을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정신과 이것은 이제 김일성의 그 사상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만이 우리 인민의 주인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락이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건데 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에 우리가 속아 살았더라고요.
17: 그렇죠. 네. 지금 봐도 뭐 권범씨 세대랑 네. 문나씨 세대
13: 그러니까요.
17: 다 다르잖아요.
13: 맞아요.
17: 근데 사실 그 북한은요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민족 가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전을 했고 아마 1990년대 오면서 뭐 대중

0: 봐요. 거기서 예 카드 섹션이 2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만 명은 여기 앉아 여기서 이제 춤도 추고 네. 뭐도 하고 이러는 애들이에요.
1: 매스 게임이라고 하죠. 매스 게임.
0: 이 매스 네. 게임 하는 애들이 1번부터 72번까지 앉아 있거든요. 이 폭에 이제 2만 명이. 네. 근데 이제 72번까지 앉아 있으면 이 72번에 그 책 다 이런 조그만 책들을 네, 네, 펴니까 네. 한 20번부터 한 63번 정도까지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 중간대가 계속 바뀌어야 되고 매스 게임 하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짜투리 애들이 책이 얇아요. 요 책이 얇은 애들이 거기 다 간부집 자식들이 앉아요. 돈 많고. 왜냐면 예, 요게 뭐냐면 집단 체조를 참가해야 상급 학교 추천도 잘 받고. 그래서 참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쌓여야 되니까 참가하긴 한데 되게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얘네 2만 명 여기다 가다 놓죠. 근데 이제 15살에 저희는 뭐를 했냐면 아예 그런 걸 못 하던 애들을 리듬 체조를 시켜요.
2: 어머.
0: 저 그때 처음으로 내 골반이 돌아가는 소리를 오. 들었어요. 이게 갑자기 다리 벌려 앉기, 뭐 왼발 오른발 뭐 뒤 뭐 옆전 뒤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2년 시키니까 애들 다 해요. 제가 내 골반 들어가는 그 돌아가는 뿌듯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2년 동안을 버티면서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애가 어디 있을까.
3: 너무 아프지. 얼마나 아파. 강제로 찢어버리는데.
0: 제가 소처럼 울더래요. 소가 이제 도살장 끌려갈 때 우르게 막. 근데 그 소리가 온 학교에 울려 퍼지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3: 그 돈 네. 있는 애들은 다 빼요.
0: 네. 거기서 2년 동안
3: 빼고 있는 예. 이런 애들 그냥.
0: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세상에. 했어요. 맞아. 그리고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딱 목표냐면 이 행사에 장군님을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
3: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이거 표가 막 120만 원씩 하거든요. 이걸 내고 가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가서 먹어주지도 말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 애들 13살, 14살짜리 애들 갖다 찢어버리고 강제로 하고 그거 110씩 그렇게 팔아먹는데 티켓. 아, 보고 온 사람들은 아주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대 이 세상에. 진짜 화가 나요.
0: 네. 내가 거기서 참가했잖아요. 제가 그때 15살인데 내 앞에 7살, 8살짜리 애들이
3: 애기들.
0: 그 띵질하면서 막 선생님 그 땡땡 햇볕 쪄있는데 애들 픽픽 쓰러지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막 가서 저 받고 그러면서 애들이
3: 그 실제로 이거 하다가 어떤 애가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10만 명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얘가 그 맹장 터진 상태에서 끝까지 장군님께 이 공연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0: 죽었어요.
3: 김일성 청년영예상 받았어요.
0: 소년영예상 받았어요.
3: 그게 그 받은 뭐예요?
4: 중요하냐.
3: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한테 다 선전용으로 그 영화를 계속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원시키고 돈 벌고 걔네 다 외화벌이 시키는 건데
0: 너무
3: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15살인 제가 걔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2: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 아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산전선도 방식도 뭔가 세계 정세에 발맞춘 노력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5: 사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복통적인 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보통 국가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너튜브 크리에이터도 만들고 네. 그리고 공포 정치도 좀 더 한 단계 낮춰서 예전에는 공개 처형 이런 게를 이제 많이 자행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좀 줄여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죠. 그런 걸 안 하면 사람들이 네.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하면 너무나도 아 북한이 풀리는 것 같으니까 좀 자유로운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뭐가 됐든.
1: 안타깝습니다.
0: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윤원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감성 정치한다 네.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제가 보기 MBTI 예쁜 것 같아요.
5: 아 이분은 네. MBTI
0: 맹신자예요. 내가
4: MBTI가 맞아.
0: 왜냐하면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네. 처음에 모란봉학단을 만들어냈는데 되게 스무스한 약간 그 세상에 발맞춰 간다는 그

0: 입히기도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섹시한 그런 언니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서 모랑봉 악단을 만들어 놓고 옷을 다 벗겨오기도 하고 입혀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영화, TV 뭐 그리고 뭐 예능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제 전반적으로 넓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지금 꽂혀서 보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텔레비전 연속극,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일일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네. 무슨 청산벌의 사범인가 그런 영화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랑 헤어져.
1: 아, 예. 네. 한국 드라마 말이야.
0: 한국 드라마처럼 내 아들이랑 헤어져. 그리고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 남편한테 한 번도 여자는 대들어본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자 뭐라면 당신한테 난 뭐예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2: 남편의 영화를 네.
0: 그 부부 사이의 갈등도 되게 많이 보여줘.
3: 많이 발전한 거예요.
0: 되게 많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72시간이라는 영화를 김정은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자기가 지도를 했대요. 근데 뭐를 했냐면
4: 심심하니까.
0: 효과를 얼마나 갖다 썼는지 김정은이 예산을 갖다 끌어다 썼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네. 불쇼를 하는데 쫙 해서 슬로우 모션 쫙 하고 드론 쫙 날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그렇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배드신. 배드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보면서 미친같이 있어. 그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만 변하면 뭐랍니까?
3: 본질이 변.
5: 것만 변하는 그렇죠. 거죠.
6: 통일되면. 네. 어떤 SNS를 올리고 싶으세요?
7: 아, 네. 저 맨날
6: 어떤 콘텐츠를
7: 네. 전 맨날 생각합니다.
5: 어떤 걸 올리고 싶어요?
7: 사실 통일이 되면 네. 사실 남쪽의 분들이 이제 북한 쪽을 궁금해할 것도 많지만 이제 북한의 분들이 얼마나 남쪽에 궁금한 맞아요. 게 많겠어요. 네. 근데 네. 사실 기초적인 거 되게 네. 모른단 말이에요.
0: 네.
7: 맞아요.
3: 좋다 좋다.
7: 진짜로 그래서 저는 7살 어린이 시점으로 네. 카메라를 딱 들고 네. 하루 일과를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있죠. 걷는길 이렇게 건너고 버스 이렇게 타고요. 지하철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그냥 매일매일 콘텐츠가 네. 넘쳐나요.
2: 아,
3: 근데 이런 콘텐츠보다 네. 정말 한 방에 1000만 뷰, 2000만 뷰 터뜨릴 수 있어요.
2: 뭐예요?
4: 뭔데요? 그 혼자 말고 있어야지.
7: 아, 저는 미안한데 저는 짧고 길게 가요.
3: 아, 저는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대학교 친구가 됐든 네. 고등학교 친구가 됐든 이 신체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요.
2: 신체.
3: 얼마만큼 늙었고 난 얼마만큼 젊은지. 그래서 혈액검사부터 뼈 골다공증부터 그다음 피부 상태 이런 거를 딱 체크해보면 북한이 그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이 주민들이 힘들었는지 이거를 나 한번 딱 비교해보고 싶어.
2: 아, 벌써 다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
0: 이거 일단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이 집에 못 가요.
3: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0: 네.
7: 질문 처리하세요. 빨리.
2: 그럼 수희 씨는 가장 올리고 싶은 그래도.
0: 저는 네. 유튜브를 연 이유가 네. 저희 이제 부모님 때문에 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훗날에 통일이 돼서 부모님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고 네. 열심히 살았음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숙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돼서 엄마를 만나서 이 숙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처음에 유튜브가 어떻게 샀냐면 에필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2: 네, 네.
0: 그래서 마지막 프롤로그를 닫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콘텐츠냐면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여행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바래왔던 모든 것을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4: 속히 이루어지게.
0: 네.
7: 진짜.
2: 우리 범범 씨는요?
8: 아,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 직업도 다양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4: 저랑 춤추러 다녀야죠.
8: 네, 춤도 추면서 이제 다양한 직업에 어울리는 OOTD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9: 의상이 가려서 역시.
10: 네. 역시.
9: 옷을 소개해주고, 입어보고.
2: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제안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이 쇼츠 각으로 해가지고.
10: 야,
2: 우리 굿TV의 오자유를 한번 홍보하는 걸로.
10: 좋다.
2: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만들 테니까 네, 연락 네. 주시면.
10: 예, 네. 네. 연락.
2: 예, 네,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10: 아, 네, 아, 네. 네.
2: 자, 오늘은 말이죠. 북한의 크리에이터 열풍이 그 진실을 파헤쳐봤는데요. 역시나. 뭐 얘기는 했을 때 우리가 즐겁긴 했어도 씁쓸하긴 했습니다. 자, 상태 씨, 선정 씨, 네. 오늘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9: 아, 난 빨리 북한에도 인터넷이 좀 열려서 네. 네, 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고 주민들도 보고 다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7: 맞아요.
9: 난 빨리 통일도 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끔 인터넷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인터넷이 열려달라. 네. 선정 씨는요?
10: 선전선동의 그런 뭐랄까 너튜브가 아니라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북한이. 다들 깨워서 빨리 지금 자유로운 모든 것들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네.
2: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8천만 우리 또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남북한 청년들이죠. 함께 모여서 막 댄스 챌린지
10: 아, 네, 하고 성경보고
2: 네, 그렇죠. 막 마귀 때려잡고 네. 자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1: 오 자유 Yeah.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에서 등대의 빛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걸 예 그렇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등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예, 맞아요. 예. 그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만큼 예. 가치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3: 그쵸.
2: 근데 등대는 예. 빛을 비추잖아요.
3: 예.
2: 그런데 등대는 빛을 비추지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3: 네.
2: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죠.
3: 오늘 그런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늘 뒤에서 빛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오늘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의 현실판 주인공 발달장애 소프라노.

0: 발달 장애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 무대에 올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권혜경 권사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아름다운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네,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연 씨의 어머니 권혜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예. 나중에 우리 따님과도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눌 텐데요. 네. 따님에 대해서, 혜연 씨에 대해서 어떤 딸인지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저희 혜연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1: 네.
3: 지금 성악가로, 네. 발달장애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 소속의 직업 연주자예요.
2: 직업 연주자.
3: 예예예. 예. 그래서 근무하고 있고
1: 네.
3: 또 연주하고 있고
1: 네.
3: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자폐 스펙트럼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3: 네. 굉장히 다양해요.
1: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드라마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런 스펙트럼도 있구나 했는데 네. 어떤 쪽이에요?
3: 우리 혜연이는 사회성이 네.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1: 아.
3: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낮고요.
1: 네.
3: 공감하는 것이 없어요. 아, 사람한테 공감하는 네. 것이 없고 이렇게 사회성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통합을 하거나
1: 예.
3: 이렇게 연합해서 뭐 하는 게 힘들고요. 자기의 세계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만 행복하지
1: 예.
3: 거기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예,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죠. 혜연이도.
2: 예. 근데 그런 딸을 성악가가 되기까지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도록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으셨을까, 뭐, 가히 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1: 네.
2: 언제 혜연이가 그런, 다르다는 걸 좀 네. 느끼셨나요?
3: 이제 한 100일 무렵에 이제 심한 폐렴으로 거의 이제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1: 근데
3: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엄청 매달려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1: 네네.
3: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애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고 설사를 계속하고 하면서 아주 거의 뭐 탈진 상태였는데 네.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1: 네.
3: 자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서히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했어요.
1: 네.
3: 근데 그것도 잠시 조금 이렇게 다르다.
1: 아,
3: 다른 애들은 눈도 마주치고
1: 네.
3: 개월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1: 네.
3: 엄마하고 떨어지면 막 애착 그것 때문에 막 엄마 안 떨어지려고 울고 하는데
1: 네.
3: 얘는 엄마가 가도 쳐다도 안 보고 또 뭐 배가 고파도 별로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그냥 순하고 좋게 보면 순하고
1: 네.
3: 참 편한 아이인데
1: 네.
3: 그런 아이인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2: 아, 예, 예.
3: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유 우리 혜연이는 저렇게 혼자 잘 노네
1: 네.
3: 아이고 순하네 하다가 네. 아유 저렇게 다 늦대는 애들 있어
1: 그쵸?
3: 금방 말할 거야
1: 네.
3: 걱정하지 마 네. 금방 뭐 변호사도 될 거야 막 걱정하지 마 이렇게
2: 그렇지.
3: 얘기하셔서
1: 네.
3: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넘어갔어요
1: 네.
3: 그리고 또 이제 기고 그런 과정은 다 그대로 했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왜 말을 안 할까? 언어기관에 문제가 있나?
1: 네.
3: 또 걷는 것도 왜 막 안 걷지? 남들 하는 발달에
1: 몇 개월까지 안 걸었어요?
3: 돌 지날 때까지 안 걸었어요.
1: 걸었어요.
3: 네, 그리고 보통 돌 전으로는 네. 걷잖아요.
1: 저희 애도 14개월 때 걸었어요.
3: 15개월까지 아마 걸었던
1: 네.
3: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1: 네.
3: 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그랬더니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언어기관에도 문제가 없대요.
1: 네.
3: 근데 얘가 왜 말을 안 하죠? 그랬더니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대요.
1: 네.
3: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1: 오.
3: 그래서 의욕이 없다 그래서 그럼 저는 그냥 애를 낳으면 애들은 다 먹이고 그럼 다 크는 줄 알았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무슨 동기 유발을 시키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게.
3: 그래서 어떻게 네. 해요? 그랬더니 자꾸 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또 자꾸 말을 시키고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같이 이제 있으라는
1: 좋은
3: 거죠.
1: 자극을 줘라.
3: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저 그때부터 이제 수다쟁이 같이 말을 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지가 이제 원하면은 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발성기관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참 무심하기는 해요. 어른들이 그러는 걸 늦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는 1, 2년 뒤가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니까 됐고 아 그래 소리도 나니까 됐고 먹고 잘 그 하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와가서 보더니 아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아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자기 애가 아프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계속 병원 다니다 보니까. 그분만이 이렇게 볼
3: 정도의 시간이 자기는 봤죠.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을 보이니까 저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게 몇 살 때?
3: 진단받은 게 4살.
2: 네,
3: 그러니까 82년도 7월에 났는데 86년도에 제가 갔어요.
1: 그러면 가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3: 네.
1: 뭐라고 들으셨어요?
3: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1: 네. 네. 네. 큰 병원에 가셨네요. 그래도
3: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좋아해요.
1: 네.
3: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네, 네. 그리고 그때 한참 이제 그때 거의 40여 년 전이잖아요.
1: 예, 그렇죠.
3: 38년, 7년.
1: 예, 예.
3: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고 이제 나올 즈음이었어요.
1: 맞아요.
3: 그래서 홍강희 교수님, 조수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자폐, 발달장애 이런 말들을 하고 방송에서도 함께해요. 그래갖고 아 저분들이면 알 수 있을까?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것도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쪽에 나오고 하니까 이제 선배님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많이 기다렸다가 하여튼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뭐 두 번도 안 보시고 아이 노는 거 보시고 이렇게 뭐 몇 번을 하시더니 딱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1: 뭐라고요?
3: 자폐네요. 자폐성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폐가 뭐예요? 제가 그쵸. 그랬거든요. 그래서 폐가 나쁜 건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휴 참. 참 답답하셨나 봐요, 그분도. 엄마들이 너무 모르니까.
1: 모르는 거죠, 그때는.
3: 그럼 뭐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뭐 약을 그럼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그랬더니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교육인데
2: 교육.
3: 이것도 장담은 못해요. 지금 교육을 해가지고 진전되는 아이들이 외국에서 좀 사례가 보고가 되긴 하는데 뭐 아이마다
1: 않을까?
3: 다 다르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머니 그냥 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교육 받으면 정상화가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장애? 그랬더니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 우리 남편은 애저 돌팔이야. 지금 뭘 안다고 자기가 어린애를 데리고 뭐 정상이 되니만이
1: 보고
3: 그 정상이 되니만이 그 긴 세월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1: 그렇죠.
3: 그렇게 말을 해. 참 그건 아니지. 그러면 막 화를 막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 그 교육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물어봤더니 거기다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데 또 그것도 하세월이에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갑자기 화난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2: 그렇죠. 이게.
3: 예. 예.
2: 근데 이제 수술로도 안 돼. 약 치료도 안 돼. 교육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 뭐 이 소리 들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에 힘쓰셨잖아요.
3: 예.
2: 그 교육시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싶어요.
3: 그래갖고 제가 그 자폐에 대한 책을 예. 이제 구해다가 예. 읽고 예. 한국에서 없으면 외국에 있는 것도 예. 구해다 읽고 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알아야지 뭐 어떻게 하지.
1: 그렇죠.
3: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이렇구나, 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구나 하고 알만 알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답이 없는 거죠.
3: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는 정말 막막한 진짜 광야에 나 혼자만 뚝 떨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떡하지,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러고 살았죠. 교육원에도 등록해놓고 네. 또 이제 특수시설이라는 데도 가보고 또
1: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3: 야, 뭐 또, 네. 또 기치료라고 또 누가 또 뭐 네. 길을 불어놓으면 또 좋다 그러니까 네. 또 기치료다.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것도 제가 다 해봤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쏙
1: 반응이 없었어요. 예. 진짜 말로 다 못하고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어렵고?
3: 힘든 거 많죠.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한다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데, 또 뭐, 누가 좀 잘나면 뭐,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고 살았다고 그럴까? 이제 내가, 너보다는 내가 좀 나아. 내가 좀 더 똑똑해.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만 위하시고 나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2: 왜 내게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을 겪게 이런 딸을 주셨을까? 뭐 이런 원망도 많이 하셨겠네요.
3: 네. 그래서 어느 분은 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왜 나만, 왜 나를, 근데 왜 넌 안 돼?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왜 넌 안 돼? 왜 너만 그래야 돼? 이런 얘기 하실 때 맞아.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1: 그렇죠. 안 들죠.
3: 생각 안 들었어요. 나만 네.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1: 이제 제일 힘든 게 아이가 그냥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엄마가 껴안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네. 시점이 오잖아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안아주는 곳이 쉽지 않았잖아요.
2: 네. 정말 어려웠지.
3: 그래서 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한 열 몇 군데씩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애를 딱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했다가 뭐 대소변도 못 가리지.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방해를 하고 또 이제 막 부서뜨리고 책 같은 것도 막 정리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그냥 갔으면 하는.
2: 네. 그렇죠. 그렇죠.
3: 네. 그리고 학부모들도 네. 항의가. 네. 또 왜 우리 애를 때리는 애가 있다는데 네. 뭐. 그거.
2: 그럴 수밖에 없죠.
3: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서 보냈는데.
1: 이해는 되지만.
3: 예. 근데 우리 좀 받아주면 안 돼요.
1: 그렇죠.
3: 그러는데.
1: 네.
3: 저는 항상 이제 학원을 뭐 가거나 이러면 저를 스카우트 했었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막 이렇게 골라갖고 갔어요. 네. 어디든지. 그렇게 저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뭐든지 다 고르고, 선생님들도 제가 막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조차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애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려 다니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쵸. 힘들고 그런데 네. 또 안 보낼 수도 없고요.
1: 그렇죠.
3: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큰 데는 또 안 받아요. 네. 좀 시설 좋고 네. 이런 데는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작고 그런 데를 하나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다니게 보냈어요.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소근육 운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여야지 이제 머리도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예 네, 그럼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또 개인 레슨을 또 해야 되고 개인 레슨 해가지고 좀 좋아지면 단체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또 다시 또 쫓겨나면 개인 레슨 오고 그랬죠.
1: 근데 사실 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고 내가 보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그 돌이 제 가슴을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3: 맞아요. 그래서
1: 그런 거 너무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3: 예. 제가 이제 막 자폐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데서나 옷을 막 벗고 그리고 막 자해를 하면 입을 막 찢어요. 여기 막 피가 나고 입을 막 때리고 그러면 이제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같은 길 가다가 다른 길 가면 또 안 가요. 또 버스 타다가 전철 타면 안 해요. 또 택시 타면 안 해요.
1: 뭔가 도전이 되는 일은 안 해요.
3: 바뀌는 일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 타려고 가면은 들어눕는 거죠. 이제 길거리에서
1: 안 간다고.
3: 고집 부리고 들어눕으면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 타고 가야 돼. 이거 택시 타면 안 돼. 이거는 버스 타야 돼.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들어놓고 있으면 이제 그걸 끌고 나중에 저도 화가 나니까 막 거기서 때리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빨리 일어나. 가야지. 막 그리고 막 끌고 그러는 걸 보더니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그런 거 아유, 개새끼를 키우지. 저걸 새끼라고. 딱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근데.
1: 그래도.
3: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내가 당신 자식 열토록 갖다 줘봐. 내가 내 새끼하고 봤구나. 어디다 대고 그딴
2: 그렇죠.
3: 말이야. 남의 귀한 아이한테.
2: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3: 그런 그분뿐이 아니고 아유 뭐 저 엄마는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왜 쟤를 이렇게 이런 데를 보내? 이런 얘기. 그러면서 특수시설 보내야지. 왜 그렇죠. 일반 아이들을 오는데 왜 보내?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많이 기분 나쁘게 해준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속상했던 친구들.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얘기.
2: 그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간혹 그, 우리 권사님의 그 힘듦과 아픔을 좀 이해해 주면서, 네.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3: 그럼요.
2: 네, 그렇죠.
3: 그거는 말로 진짜 그 저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은 한두 분이고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에 다녔을 때도 유치원 다녔을 때도 그런 항의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랬지만 또 얘를 품어주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학부모들 중에도 다 같이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조금 참고 쟤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엄마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죠.
2: 권사님 자녀는 몇 분이세요?
3: 셋이에요.
2: 셋이에요?
3: 예.
2: 그러면은 혜연 씨 위에요, 밑에?
3: 언니가 있고요.
2: 언니가 있고?
3: 예, 그럼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2: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가정에 이렇게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혜연 씨 뭐 데려다 주고 항상 붙어 지내시잖아요.
3: 네.
2: 그러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텐데.
1: 그렇죠.
3: 예.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아이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 초등학교 때 뭐랬냐면은, 비가 오면 나는 그냥 비 맞고 오지. 웃으면서 비 맞고 오지. 아무치도 않지. 그래. 그래서,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집이 없을 거고, 전화해도 엄마는 누나랑 어딘가 또 가 있을 테니까. 거의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1: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3: 옛날에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1: 그쵸.
3: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수저를 안 넣어줬나 봐요. 그럴 때도 자기는 친구 거 빌려서 먹고 그리고 그거 갖고 불평을 안 하고 아닌 척하고 막 그렇게 당당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들었을 때
1: 웃는 거죠.
3: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애도 그러고 너무 의젓한 거예요. 잘하고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우리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제가 믿거라 하고 그냥 너희들은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 100점 받던 애가 90점 받으면 아 왜 하나 쉬운 거 틀렸어 그러는데 우리 혜연이는 하나만 맞아도 어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혜연이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봐.
1: 아니
3: 이런 생각을
2: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3: 했던 것 같아요.
2: 특히 사춘기 때는 뭐 더 심했을 거고.
3: 저는 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지들이 좀 이해를 해주지. 네,
2: 그렇지.
3: 왜 너네들까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불평도 안 하고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젓하다 아우 믿음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했던 그 갈망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미안해서 우리 딸 커다란 거 끌어안고 내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 그런데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좀 어른이 돼가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도 회복되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3: 아우, 둘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스포츠에도 아주 스케이팅 선수였고 태권도도 사범 하고
1: 그것도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는 일인데
3: 혼자 다 했어요.
2: 혼자
1: 그러니까
3: 동네 태권도장 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친구랑 가서 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랬죠. 또 음악적인 재능이 또 걔도 있어가지고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 잘했다가 막 바깥으로 돌더라고요. 빨리 독립해서 나가갖고 내가 가수 배달을 하든지 그냥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죠.
1: 그렇죠.
3: 그리고 큰 딸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았는지 나 대학 미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맞죠.
2: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들이 조금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3: 우리 큰 딸은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 장애를 보는 시선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틀리고를 보면서 내가 동생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너무 외면했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복지학을 전공할까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엄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1: 얘기하고 서로 미안한 거죠.
3: 서로 미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딸이 아주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거기서
1: 저는 궁금한 게 그 화내고 나가셨던 남편은 쭉 화가 나셨을 것 같거든요.
3: 계속
1: 화가 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떨칠 수도 없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늘 화가 나서 제일 안 좋은 게 부부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3: 저희도 그랬죠 뭐. 그러니까는 서로 니 탓 내 탓 하다가 싸움 되잖아요. 내 탓이었고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팔팔한 나이 이제 서른 몇 살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시댁 쪽도 이제 뭐 아버님도 경성제대 옛날에 법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법대 전신이죠 하시고 엘리트 관료로 계셨고 어머니도 이화여전 옛날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버님은 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쁘게 얘기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이런 집안 엘리트
1: 집안 남이 1%야 뭐 이런 거죠
3: 이렇고 근데 사실은 또 저희 친정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애들만 낳을 거를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1: 유전자가 좋으니까
3: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전자 없다. 그거 갖고 서로 싸웠어요.
1: 너 때문이다.
3: 너 때문이다.
2: 때문이다.
3: 네. 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1: 이혼하더라고요.
3: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1: 맞아요.
3: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별하신 분들,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죠. 많이 다 싸웠거든요.
2: 그럼 권사님은 결혼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3: 예,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월남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으로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3대째 제가 믿음의 집안이니까 저는 뭐, 당연하게 뭐, 학교, 교회, 집, 그거밖에.
2: 근데 남편은 그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3: 저희는 이제, 어머니는 옛날에 이제 개성의 호스톤 요거라고 있죠.
1: 네네.
3: 휴스턴 선교사님 이제 오셔갖고 지금 거길 나오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도 믿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가 이래 막 이렇게 반응 안 하셨나요?
1: 네. 근데 그게 기본으로 깔리죠.
3: 죄책감이 서로 있어요.
1: 서로.
3: 네, 그렇죠.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하죠.
1: 그러면서 말은 또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3: 아주 그냥 극렬하게 비난하고.
1: 얼마나 또 똑똑하니 말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조근조근 쪼쓰는 말을 서로 좋은 말만 골라서 했겠어요. 서로 아픈 말만 찾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신앙의 이 관점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3: 제가 그래갖고 이제 혜연이를 데리고 뭐 부흥회, 요새는 이제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흥회, 또 기도 집회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처녀 때 나름대로 봉사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코에만 걸고 댕겼던 것 같아요. 근데 혜연이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혜연이 어릴 때인데 7살, 8살 때 혜연이가 드레스를 입고 성인이 돼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건 뭐지? 내가 그냥 꿈을 꾸고 노래는 그때 하고 있었지만 이게 뭐지? 꿈인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선명하게 봤는데 목사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대로 믿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믿으라고? 될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빨 울었어요 그때는. 빨 울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막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제가 다가가면은 저만치 갔대잖아요. 엄마는 나이 많은데다가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랬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게.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을 주시기를 행복하라고. 한순아, 아니 뭐 행복할 조건을 줘야지 행복하지.
2: 꼬리를 주셔야지.
1: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하라고 그러시냐고.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나한테 축복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되게 좋아했거든.
2: 예. 그럴 때만
1: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2: 주시니까 좋아했고
1: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세요. 뭐
2: 다 됐는데.
1: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원하는 결혼
2: 다 했고 말,
1: 하고 다 남들보다 더 큰 집도 살고 또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난 하나님이 미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다면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 중에도 주시고 기도 중에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반항이 처음에는 굉장히 됐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같이 해주시면 가볼게요.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울지 않을게요. 혜은이 때문에 행복하러 가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웃고 살을게요. 손잡아 주신 데니까. 그리고 보여주신 데니까. 뭘 보이실지 한번 앞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보여주시면서 비전과 꿈을 갖게끔 희망을 놓지 않게끔 만드셨거든요. 근데 언제 그 혜연 씨에게 성악을 가르치게 된 건지.
1: 우리 혜연이가 말을 못하면서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가 나거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리고 화가 나면 소리를 너무 지르는데요. 소리가 너무 질렀다가 또 이제 튀었다가 또 이렇게 또
2: 쉬어요. 되는군요.
3: 또
1: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걔 소리 한번 지르면 아파트에서 막 나니까 울리니까 막 문을 막 닫고 이불도 뒤집어씌우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니 아이고 득음을 했네. 폭포에서 소리 질르다가 저렇게 소리가 튕대는데 지금 소리가 튀었네 그래요. 어머 그래 저희 사촌 동생이 판소리를 하거든요. 백석대 지금 정설 진료소인데 그래서 판소리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다가 에이 무슨 판소리 이러대. 근데 그 소리가 이게 그냥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놀이치료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혜연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시더니 혹시 어머니 애기 이상 있는 거 아세요? 그러셔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혹시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두지 말고 한번 놀이치료 같은 거 받아보면 어때요?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따로 이렇게 교육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나중에 통합교육 유치원도 만드셨어요, 이분이. 근데, 따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고 하는데 애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절대로 특수유치원 보내지 말고 통합유치원 아니면은 그냥 유치원. 요새는 통합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2: 그렇죠.
1: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분 따님이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악 공부를 하고 마침 오셨어요. 그러면서 혜연이가 소리도 좋고 음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성악 공부 한번 시켜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은 그래 아주 돈을
3: 돈 많이 들어가는 레슨 한번 받으려고.
1: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잖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악기도 가르쳤었거든. 리코더나 이런 것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을 하는데 선생님은 와서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소리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데 애는 드러누워가지고 관심도 없고. 돈 버리는 거지. 뭐야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막 그러는데 몇 달 동안 듣더니 반응을 하더라고. 그 선생님 얘가 노래 한다고 따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재생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3: 그대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습득하는 능력은 탁월할
2: 뛰어난 거네요.
1: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달라고 그래도 이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뭐 저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그냥 네. 무조건 소리 지르고 네. 뚫리고 했던 애가 문 뒤에 있는 나도 알게끔 옛날에는 제가 엄마인지 내가 제가 나한테 엄마라고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 지금은 이제 제 눈치를 보니까
2: 많이 발전했네요.
1: 그 눈치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던 애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던 애가 제 눈치를 보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저랑 같이 쓰거든요. 저는 엘토고 혜연이는 소프라노인데 저 끝에 앉고 저는 이 끝에 앉아요.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자세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러고 앉았다가 또 제가 보면 널 고치고 그러니까 그 보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힘든 시간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되고. 근데 어머님은 그러신다 그러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만하자, 때려치자, 뭐 없다,
3: 많지, 아주 많지.
2: 관두자. 야, 어디 보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1: 네. 네. 그러니까 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2: 그렇죠.
1: 좋다 그러면 그냥 달려드는데, 이제 남편들은 아무래도 따지죠.
2: 그렇죠.
1: 이제 100원이 들어가면은, 100원이 효과가 나타든가 1000원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2: 그렇죠.
1: 100원 넣는데 1원도 못 찾는 거는 바보죠. 네.
2: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게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하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혜연이는 그냥 그런 데를 보내면 어떨까
2: 그 그런 돈이면 얘기. 첫째하고 셋째한테 더 오히려 많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겠죠.
1: 효과가 전혀 없고 예.
2: 그럴 때는
1: 그래서 저는 근데도 확신이 있었잖아요.
2: 그렇죠. 환상을 보셨잖아요.
1: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것도 얘 때문에 버는 거야. 당신 돈 버는 거 혜연이 교육시키라고 버는 거야. 안 그러면 돈 못 벌어. 내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자고. 예. 그래서 막
3: 환상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1: 근데 그게
3: 만든.
1: 지워지질 않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모습이 꼭 그렇게 될 거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생각이 하나님 하신댔어. 같이 하신댔어. 보여주신댔어. 이 구가 막 굳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2: 그렇죠.
1: 예.
3: 근데 성악은 굉장히 곡도 길고 원어로 불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혜연 씨는 그쪽으로 습득 능력이 있었으면
2: 어땠어요?
3: 훨씬 더 뛰어났었나요?
1: 우리 혜연이가 어릴 때 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 책을 갖다 막 사다 주고 쌓아주고 그러는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흔들더라고요. 이게 책을 이렇게, 그래? 이렇게 흔들면서 보고 근데 그래.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번호부. 요새는 전화번호부가 없잖아요. 옛날 전화국 가면 전화번호부 이게 두꺼운 걸 줬거든요. 그거를 부드럽잖아요. 얇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면서 행복해하는데 그 전화번호부만 또 찢어야 쭉 찢으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걸 옆에다 쌓아놓고 또 그러면 또 그거 어떨 때 봐요. 그러면 또 저걸 또 글씨를 다 보는 거 아니야? 천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거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만 올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2: 집중력이 뛰어난 거죠.
1: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다 알고 역사를 보면은 역사 책에 대한 거가 연도 하나 안 틀게
3: 다 외워버리고
1: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잘못 설명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들어가요. 정정 들어가요.
3: 정정 들어가요.
2: 좋은데요?
1: 근데 내가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말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 근데 틀려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또 관심 가지면 자기가 외국어를 습득을 해요. 영어, 일본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도 약간 하고요. 그래갖고 러시아를 또 공부해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쫙 또
3: 공부해요. 역사를 또 공부해서.
1: 역사 공부하고. 우와. 또 중국에서 중국어 또 하면서 중국어를 다 공부해요.
3: 그럼 언어 습득도 굉장히 빠르게.
1: 빨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성악가 들어가서 노래 부를 때 원어민 딕션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똑같이 문해를 내요. 뭐 동화 구현하는 것도 똑같이 뭐 자세라든가 똑같이 구현하고.
3: 천재네 천재 그거.
1: 그러니까 서번트 중후군이라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그렇게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은 이제 잘 되는데 거기만 너무 있으면 이제 아무 쓸데없는 그런
2: 어쨌거나 엄마가 그 재능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카네기 홀에서 네.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3: 그거 그 아무나 못 쓰는
1: 데 네, 네, 네. 아마 세계 최초
3: 세계 최초
1: 금년에 작년에 이제 앙상블이 가서 쓰기는 했지만 네. 독창으로는 혼자였어 네,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CMS 비엔나라고 유세영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혜연이가 네. 대학교 때 이제 유럽에 연수를 갔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네.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인데 혜연이를 보시고는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혜연이를 보고 특별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혜연이를 관심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혜연이를 많이 케어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 20년 넘었어요. 근데 저보고 혜연이 카네기홀 한번 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카네기홀 수리도 힘들고 이렇게 또 그걸 보내서 허락을 그렇죠, 맡아야 되고 그렇죠. 수준이 안 되면 내가 예. 대관하고 싶다고 막 대관해 주는 게 예. 아닌데 컬러풀 코리아라고

0: 이건 찔리면서 다녔거든요. 네. 제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코로나 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불렀어요.
1: 우와.
0: 노래 부르고 유럽에 가서 또 연주하고 예. 그리고 21일 만에
1: 저는 갔어요. 궁금한 게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그 아무것도 하지 마. 투자하지 마 했던 아버지.
0: 가게 하나 차려주고 예. 지가 좋아하는 책 가게 같은 거 뭐 해도 그냥 먹고 살던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다. 예, 예. 아빠는 이제 예, 예. 안 됐죠. 저 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예, 예. 또 이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저렇게 하는 거가 그거 예, 해 보였는가 봐. 근데 예.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신대 예.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그러더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 대학원을 예. 하나님 대학원 보내주신대 예. 비싼 유치원 보냈는데 그러니까 비싼 유치원이라는 건데 아직도 어린애를 저렇게 대학원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고 그래갖고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혼자 뒀으면 또 못했어요. 사람들 그렇게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발을 뛸까 말까 이러다가 한 발자국 뛰면 또
1: 같이 가게
0: 하시고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왔죠.
2: 지금 남편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딸의 모습 보면
0: 남편은 별로 피지도 않네요.
1: 그래도 아까 이렇게 저기 와 계시는데 대기실에서 보니까 네. 다 이렇게 다 챙기시고 이렇게 벌써 눈으로 이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미 여기다 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저희 남편은 바로 이렇게 큰 거 뭐라 그러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죠.
1: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0: 지켜보고 예. 당신이 하는 거가 이렇게 맞다. 맞다. 괜찮다. 잘한다. 요새는 그래요.
2: 근데 한때는 장애물 같았고 한때는 인생의 벌 같았던 그 장애가 지금은 감사의 제목들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그 감사의 증표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 그냥 멀리 계셨어요. 네. 멀리 계셨는데 혜연이를 이제 기르면서부터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됐고, 네, 네. 그러니까 졸르고 아기같이 네, 돼가지고 네. 이전에는 점잖은 기도를 뭐 네. 멋있게 드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맨날 아버지 살려줘요. 네. 아, 왜 그래요, 아버지? 네. 나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있죠. 그게 금방 돼요.
2: 그렇죠. 투정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네. 그게 또
0: 뭐, 아버지 그 이래 주시옵소서. 뭐, 이것이 아니고
2: 맞아요.
1: 어리광을 부리시네요.
0: 아버지, 네. 아버지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네. 네. 이름 나한테 왜 예를 맡겼어요? 나를 뭐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렇죠.
2: 맡겼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뭐
0: 이러면서.
2: 그렇죠.
0: 해주신다며 왜 이렇게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하면은 벌써 딱 그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엄마 바쁘실 테니까 저순 이따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아기들이 배고프면 그냥 바로
1: 엄마 지금
0: 사정 안 봐주고 앵앵앵 울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어쨌든 저술 물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 저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서 큰 애도 그 소리를 하거든요. 엄마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 혜연이가 없었으면은 그냥 살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됐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알게 됐고,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1: 혜연이한테 한 통 내셔야 되겠는데요.
0: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무슨 형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축복이라고,
2: 그렇죠.
0: 우리 딸도 얘기하고, 우리 사이도 딸이 하지 않는 대화를 우리 혜연이하고 해요. 뭐 혜연이가 뭐 컴퓨터에 무슨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 아무리 바빠도 와서 해주고 다 혜연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네. 요새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무릎을 꿇고 애하고 대화한다듯이 네. 진짜 아,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혜연이의 상황에 맞게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혜연이가 최연이거든요. 큰애가 최연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오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0: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이제 이모 생일이라고 생일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아. 그려줬는데 혜연이가 돈 없다고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던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섭섭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모가 아프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녀가 나는 이모가 아파도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또 보냈고요. 또 우리 혜연이가 이제 잘 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하선인데 우리 할렐루야께서 암송왕이에요.
1: 예, 그렇겠죠.
2: 암송왕이 정말.
0: 옛날에는 막 툭툭 하던 우리 큰딸이 아우 이모의 좋은 점을 닮아서 저렇게 암송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식구들이 아, 뭐 저래 이렇게 하던 그런 비난의 말들, 속상한 말들, 그리고 아유 막 원망했던 말들이 불평했던 말들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혜연이를 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뛴 것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옆 발자국 뛰어도 안 감사했거든요. 당연한 거지.
2: 그런데 그때마다 일기 다 쓰셨다면서요.
1: 네.
0: 86년 4월부터 제가 일기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이 이제 한번 책으로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가져가셔서 거기다 맡겼거든요.
1: 네.
2: 책으로 하면 좋겠네요.
1: 네.
0: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서 속을 많이 썩인지만 다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말썽쟁이에요. 회사 언제 직원이지만은 사람들하고 자꾸 티격태격 하고 근데 대표님이 잘 이렇게 우리 왕소영 대표님 자랑해야지 네. 잘 해주셔갖고 그래서 연주 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죠.
1: 자 그럼 우리 그 복덩이를 한번 모셔볼까요? 예, 복덩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아, 네. 현자에 반가워요. 자기 소개 좀 부탁해. 박혜연 씨.
3: 저는 박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 아 예예. 예. 작년에 독창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3: 예예. 예.
2: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3: 주로 그 바이올린 첼로랑 피아노가 러시아 벨라루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첼로가 오고 있는.
2: 어떻게 마음에 들게 독창했어요?
3: 예, 예,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2: 예. 근데 이렇게 독창회 무대 쓸 때 예.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궁금해요.
3: 아, 나중에 오케스트라 협원하고 싶어서요.
2: 오케스트라하고 협원하고 예. 싶고. 그래요.
3: 예.
2: 우리 박혜연 씨에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2: 아. 그래요. 그래. 자,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3: 네.
2: 우리 혜연 씨 돌봐주시느라고 예, 예. 많이 힘쓰셨는데
3: 네.
2: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 한 말씀 아, 좀 해주시면.
3: 엄마 100살까지 오래 살아.
2: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두 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0: 혜연이 기도 제목이
3: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 네, 북한을 위해서.
3: 예. 지금 북한이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2: 네.
3: 김정은이 지금 네. 통일을 안 하겠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나 북한의 매체에서 네. 선포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난리 났었습니다.
0: 그런데 네. 혜연이가 평양에 가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돼 있고 네. 복지가 다 이렇게 그렇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쪽 이북에 얘가 요새는 머리가 이제 요새 아, 네. 북한에 꽂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2: 네.
0: 그 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발달 장애인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 아이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서 노래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음악을 전파를 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2: 그런데 우리 혜연 씨가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3: 예.
2: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3: 예.
2: 나중에
3: 예.
2: 북한에 가가지고
3: 네.
2: 마음껏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거예요.
1: 아멘. 네. 우리 어머니도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창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독창회 같다고 너무너무 정말 뜨거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저는 걱정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는 권사님이 그냥 너 갈 때 되면 편안히 가라. 저보고 왜 걱정하니 여태까지 맡기고 살았다면서 앞으로도 맡기고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쓰실란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자랑 마음껏 자랑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분께 말씀 주신다면요.
2: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우리 끝으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달 앱을 켜고 치킨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배달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도 하고요. 드디어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왔는데 엥? 현관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없는 거예요. 네, 배달 사고 아니고요. 이게 진짜 배달 앱이 아니기 때문이라네요.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 배달 앱이 유행인데요. 말하자면 소비는 하지 않고 소비를 경험만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나요?

오호, 장난 삼아 해봤는데 의외로 효과 괜찮은데요? 덕분에 습관처럼 시키던 배달을 줄였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요, 가상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체험 찐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한 집 총알 배송으로 보내드릴게요. 받을 준비 되셨나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 나갑니다. 슬리버 중에서 유비포티 Can't Help Falling in Love.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곡 듣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네요. 두 곡은요, 영원히 오드리 헵번으로 기억될 곡이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중에서 문리버. 앞서 들은 곡은 하지원, 연정훈 주연의 우리 영화죠. 키다리 아저씨 중에서 포스터의 꿈길에서였습니다. 영화에선 주인공 영미의 테마곡처럼 쓰였어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도 잘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9786님, 강희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봐요. 편찮으신 엄마 배려, 고향 다녀오는 시외 버스 아니에요. 좋은 음악 감사해요. 고향의 바다도 함께 보내드려요. 다녀오시면서 저희 생각하신 거예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코발트빛 바다색이 정말 아름답네요. 9786님 마음처럼요. 어머니도, 꼭그 마음에 부응을 받아서, 네,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이렇게 혼자 편찮으신 엄마 뵈러 갈때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또 최영음이 좋은 벗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좋네요. 이진선님, 강디 즐거운 주말인데 일 나왔어요.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일이 더디다 보니 주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니 라디오 들으며 기운 내겠습니다. 저처럼 주말에 잔업 나오신 직장인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오, 우리 이진선님 너무 멋있으시다. 발음은 왜 이런 거야? 멋있으시다. 멋있으시네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성실하시면서 밝으시니 직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실지 네, 기대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밴디츠 중에서 빌 위더스, 저스트 투 오브 어스, 다우니드 러브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포 원스 인 마이 라이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이예 영화 음악입니다. 신청곡 두곡 이어드렸는데요. 물방울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면을 먹고 왔다니 급 한겨울 감성이 돋네요. 한여름에 듣는 원스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 봅니다. 원스 Falling Slowly 청해 보아요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네, 원스는 짱구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글렌 한사도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한여름에 듣는 Falling Slowly 어떠셨어요? 색다른 느낌도 들고 좋네요. 앞서 들은 곡은 Walk to Remember, 맨디 무어의 Only Hope. 이 곡은 하동희 엄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청곡 이어갈게요. It Must Have Been Love 8887님 청하셨고요. 4486님 30년 지기 촌놈 삼총사가 등산하며 함께 듣고 있습니다. 춘재가 할아버지가 됐다며 한턱 쏘기로 했어요. 고독한 방랑자가 되어 평생 혼자 살 거라던 놈이 장가도 제일 먼저 가고 할아버지도 제일 먼저 됐네요. 이런다잖아요. 꼭안 간다던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네, 빨리 가고 싶다 노래하던 사람들은 조금 늦게 가고. 아니, 그런 사람들도 먼저 가긴 하는 것 같아. 여튼, 너 이제 손주 자랑할 거면 돈 내고 해라. 삼총사 주제가 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삼총사 중에서 로드 스튜어트, 브라이언 아담스, 스팅이 함께했죠? All for Love 들려드릴게요.

6536님, 요즘 극장에서 싱스트리트가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오래전 딸과 함께 극장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딸과 함께요? 오, 멋있다. 그 딸이 오랜만에 해외에서 한국에 왔어요. 싱스트리트에서 한 곡 부탁드려요. 해서 꼭 들려드려야겠다 싶어서. M의 팝뮤직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아유. 수업이 아니라 부흥회 같네요. 아,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씨앗과 열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씨앗과 열매. 여러분, 그,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3학년 학생만 한번 손들어 봐요. 4학년. 4학년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있으면 졸업이죠? 어, 인간이 계획된 대로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결혼을 20대에 하고 싶다는 여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참 크네요. 어, 천생연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난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커플이 있고 난 그런 커플을 보고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높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누구예요?
1: 선배예요.
0: 선배. 우리 반장.
2: 부모님.
0: 복 받으셨네요. 부모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1: 네.
0: 아, 어떤 면에서?
3: 지금 두 분 다 5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서로 집에서 둘이 가만히 있는 꼴을
0: 오늘 방송인데 꼴을 오케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3: 네, 막 간절히 놓으시고 아직도 아직도 이제 엄마 생일 때마다 아빠가 백송이 장미 밥으로 막 보내시고 네.
0: 장미 안에 혹시 폭발물이에요? 오, 그래요? 첫 번째 엄마나 첫 번째 아빠는 확실하죠? 확실해요. 네, 좋아요. 친구 부모님? 아, 내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 부모님. 아, 그 친구 부모님 이 친구 부모님 아니에요? 반장 같은 부모님 아니고 다른 어떤 것 같으세요?
4: 두 분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분 그 친구네가 7남매예요. 근데 되게 진짜 매일 결혼하신 지 한 32주년 되셨는데 정말 딱 보면 내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딱 5분 안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내 사랑 지금 어디 갔냐고.
0: 심해. 알츠하이머 라는 안 좋은 질환이 있는데 오케이. 32년이 됐는데요? 또? 내 주변에 난 그런 사람 봤다. 아까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은 저게 천직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딱 그냥 그런 사람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뭐 남들이 다 알만한 직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내 주위에 내 부모님이나 뭐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직이다 이런 거. 오케이. 누구예요?
5: 저희 교회 오빠요.
0: 교회 오빠? 사귄 오빠예요?
5: 아니요.
0: 아닌 사귄 오빠? 네. 오케이. 오빠는 뭐예요?
5: 어, 연기예요. 대학로에서.
0: 대학로에서 연기?
5: 네. 근데 어, 부모님이 말리셨는데도 되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0: 행복해 보여요? 그 오빠?
5: 네.
0: 그 오빠랑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좀 얼마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10%, 20%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천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더 안 되죠. 네,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사람하고 두고 사는 거. 밖으로는 천직이다. 네? 천직이다. 이게 정말 저건 천직이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직업이라는 단어, 천직이라는 단어, 재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탤런트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 이거 막 오늘 방송인데 이거 오케이. 자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우리한테. 직장생활 어렵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CEO분 저 여학생 중에 오케이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학생입니다. vocation.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voice예요. voice. VO로 시작되죠. 자, 그러면 voice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voice는 소리인데 소리는 더 간단하게 그리고 해부해보면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무슨 동이라고요?
1: 진동.
0: 진동이에요. 진동.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인생을 롱타임으로 봤을 때 자기의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조그만한 씨앗이에요. 처음부터 강하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게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분명해지냐면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4학년들 돼봐요. 4학년들은 솔직히 좀 막막하죠.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저도 저는 이제 나이가 서른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보다는 조금 더 근심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서른인데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성악과 졸업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무슨 성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성악과 나온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자꾸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4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쯤부터 되면 슬슬 취업에 대한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소개할게요. 여러분 직업은 없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격한 발언일지 몰라요. 직업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의 길은 있어야 돼요. 아주 극단적 얘기지만 전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있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없나요? 말죠.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네. 전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필수는 뭐가 있냐면 필수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전 사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업은 없어도 괜찮은데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자기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소명인데 그 소명은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주 의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어떤 분야로서든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것이냐? 요게 아주 간단한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요? 그렇죠.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 안에는 다시 뭐가 있을까요? 장기, 장기. 오케이. 아주 해부학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마음 안에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 지금 씨앗이 많은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1: 씨앗.
0: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평생 이 씨앗을 씨앗인 채로 두고 씨앗을 몇 개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으로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 여러분, 하나의 사과 나무, 사과 안에는 씨앗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6: 5개.
7: 4개.
6: 8개.
0: 오케이. 오케이, 각각 다르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우리 학생 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역시 정답이에요. 각각 달라요. 그리고 좀 확실한 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씨앗이 몇백 개 정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봐봐요. 하나의 사과 안에는 몇 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지는 얼추 맞출 수 있어요. 두 개, 네 개, 여덟 개. 몇백 개 정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의 씨앗 안에는 얼마의 사과가 들어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으로 얼마의 많은 사과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아직은 씨앗인 상태예요. 근데 이 씨앗을 종자 씨앗이 있는데 그 종자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네. 그러니까 아주 1차적으로만 자기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어가지고 그걸 땀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열매 안에, 그 사과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씨앗.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 사과 안에는?
7: 씨앗.
0: 씨앗. 씨앗 안에는?
7: 사과.
0: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 대회만 끝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그 다음 대로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계속 그 씨앗이 수천 년을 걸쳐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분야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전달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산 삶은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도 있어요. 그냥 자기 씨앗만 그냥 저기서 그냥 씨앗인 채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는 어떤 씨앗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요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자, 씨앗은 언제 진동하냐면 법칙이 있는데 이미 열매로 거둬져 있는 열매를 만나면 이렇게 딱 진동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이스한 헤어스타일, 사람들이 초이스한 의상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의상 심리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온 옷,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여러분의 안경, 여러분의 백, 여러분의 신발, 그리고 그 여러분의 구린 팔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우리 학생 저 팔찌는 저 문방구 앞에서 뽑은 거 같아요. 그 애들 거 뽑은 거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상심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딱 보니까 학교 가서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학기가 끝나죠 가는데 딱 보면 헤어스타일이랑 의상이랑 가방이 종류만 살짝 달랐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계속 바야바처럼 하고 와, 바야바. 이렇게 그 바야바라고 그 해석할 수 없는 원시 동물이 이렇게 바위 뒤에서 머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네? 그 학생은 항상 10시 반이 되면 서울여대 와. 봐야 봐. 그 학생은 지금 계속 봐야. 근데 어떤 여학생은 보면 되게 군복 스타일을 즐겨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여학생 보면 컬러를 절대 밝은 걸 잘 안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항상 검정색 계통이나 회색 계통의 옷을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계속 학교 티셔츠를 입고 온다. 학교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안에. 학교가 있든지 돈이 없든지.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엄청 사랑하든지. 아니,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거의 웬만하면 머리 그 저기 모자를 쓰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대로 안 바뀌니 어떤 여학생은 되게 뭐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나 오늘 화장하고 왔다라는 여학생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그런데 일어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자, 오늘 우리 반장학생. 오늘 저기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의 어떤 컨셉 있었죠?
3: 예, 예.
0: 뭐예요?
3: 안 꾸민 듯 꾸미기?
0: 오케이. 좋아요. 그냥 안 꾸민 듯 안 꾸몄네요. 그 다 우리 애는 뭔가 있다고요. 우리 여학생 우리 뭔가 오늘 변화 있냐? 제가 귀에 그 저기 훌라후프도 엄청 예쁘네. 엄청 예뻐. 오늘 뭐 마음에 좋은 일이나 그런 거 있죠? 화장 잘 받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하고 싶었어요? 방송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완전 잘 나와요. 다른 친구들 엄청 구리게 나오는데 막 공대처럼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학생만 완전 미대생 돼버렸네요. 그 봐요. 사람들 안에는 기분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 옷을 어떻게 해요? 좀 화사하게 입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좋게 가고 싶으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나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짧게? 짧게 입고 욕만 먹어. 그 기분 더 나빠지면 좋아요. 그거 사람마다 다 그게 의상의 심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른 옷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색깔이에요. 비슷해요. 네? 디자인도, 스타일도. 그렇다고요. 자, 본인이 어떤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1: 만나보고
0: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어떤 씨앗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대학에서 너무 도전적인 얘기인데 아주 충격적인 제 의견을 소개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험하고 만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요, 즐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씨앗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반응 안에. 다른 거에는 집중 못하는데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난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한 분야에 나는 되게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살짝. 오케이. 우리 앞에서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우리 여기서 뭐에 그래요?
5: 연극 같은 거 보거나 뮤지컬.
0: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 볼 때? 그래요? 최근에 가장 본 뮤지컬이나 연극은?
5: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의의.
0: 의라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눈동자나 심장이 어떤 느낌이에요?
5: 빨려 들어가요?
0: 오케이, 좋아요. 우리 여학생, 동공이 최근에 열리고 집중이 딱 되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6: 찬양할 때요.
0: 지금 너무 방송, 지금 너무 기독교 방송을 이거 지금 의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목소리도 좀 어색해. 저는 찬양할 때요. 아니에요?
6: 네, 진짜.
0: 진짜. 네. 오케이. 찬양할 때? 네. 교회 찬양 팀 하고 있어요?
5: 네.
0: 주일
5: 네.
0: 주일 저녁 예배?
5: 아니, 아침 예배.
0: 아침 예배.
5: 저 하고 있는데요. 막 찬양을 하면 심장이 막 저려요.
0: 아, 네. 그래요? 네. 우리 자매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심장이. 네. 막 귀가 저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그 우리 지금 자매가 자기 얘기할 때 지금 얼굴이 딱 이렇게 나오네요. 딱 찬양할 때. 오케이. 다른 여학생. 나는 이런 거 그거 할 때는 정말 눈이 딱 이렇게 열리고 동공이 열리고 에너지가 딱 집중되고 그렇다.
8: 저요.
0: 오케이 뭐예요?
8: 저는 책 읽을 때.
0: 책 읽을 때? 자. 너무 방송을 학생들이 방송을 너무 의식하네요. 자, 오늘 제가 얼마나 하면 자연스럽게 가자고 했는데 좋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심장이 딱 이렇게 됐던 책.
8: 제가 너무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오록나네요. 그래도 뭐. 어떤 대목이라든가.
8: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0: 욕 먹어라! 욕을 내기고 싶네요. 좋아요. 자, 그럼 제가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지, 그 씨앗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 간단하죠? 자, 봐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런 1차적인 걸로는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되게 복잡하고 2차, 3차, 4차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프랑스 식당이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드로 프랑스 밥 먹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욕 먹고, 그리고 프랑스 밥을 먹어보니까, 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어떤 느낌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지 나 알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아 나 정말 프랑스에 가서 나 프랑스의 진짜 샹들리제 그 개선문 앞에 에? 거기서 나 좀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어. 그럼 프랑스 음식 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여학생이 그렇게 잘 되면 미슐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맛집 이렇게 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건 다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찬양할 때 마음이 뛴다고 그랬죠? 그게 내 씨앗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찬양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 돼요. 저는 영화 미션을 봤을 때 처음 심장이 뛰었어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 말고 미션. 그 오보에 불잖아요. 오보에 불면 어떻게 되죠? 뱀이 나오나요? 오보에를 부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냥 아름답다는 단어가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든 게 아 그래서 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를 소개할게요. 내면의 소리와 세상에는 두 소리가 있는데 내면의 소리가 있고 외면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도 있지만 땅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내면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소리가 들려요. 뭐 그거하고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야, 네가 뭐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니네 부모님이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가 프랑스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가평에 있는 뿌띠 프랑스 나가. 너. 네가 뭐 뮤지컬 배우나 뮤지컬 디렉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넌 뮤지컬이나 봐, 돈 내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점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점점 죽고 점점 혼선이 되기 시작해요. 마치 라디오 한 주파수에서 두 소리가 잡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 먹고 그냥 삶을 마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네.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생명, 선한 생명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끊겨버린다고.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 반응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라고요? 반응.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고 반응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간절히 믿고 간절히 소망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마지막 짧게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봄에 되면은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아서 없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맨날 노래만 불러서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갈아서 없는 고통이 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등산 가보면은요,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꼭 그 길을 가요. 왜냐면 가을에 아주머니들이 도토리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도토리. 그러면 한두 사람이 그 길을 가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없던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길인가? 그리고 또 걸로 가요. 그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길이 딱딱해져서 길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뭐가 막 이렇게 덮어져 있었거든요. 길은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는데 그 길을 다 닦아놓으면 나 가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제 늦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이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준 게 무엇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 그 길을,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시할 곳이에요.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자, 지시한 곳을 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그 장소를 보게 돼요. 네. 근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뭘 볼까요? 그렇죠. 지시할 그분. 그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인간은 그 길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개척이 안 돼도 또 다른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3학년, 4학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어쩌면 천생연분보다 더 힘든 천직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길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삶의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9: 네!
0: 네! 뭐 사우정처럼. 자,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면 자기의 각오를 담아서 박수 한번 함성 한번 하고 마칩시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9: 네!
1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자, 오늘 이야기 또
12: 네. 저번 주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정확하게 엄마는 도쿠라고 부르셨죠.
13: 도쿠. 네,
12: 도쿠. 도쿠. 도쿠를 키우셨는데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도쿠랑 하나 되셨거든요.
13: 이렇게. 하나 되셨다는 의미는?
12: 해보셨어요.
13: 복용을 하셨다는 네, 얘기죠.
1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종이 믹싱견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믹싱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을 줄만 하면 아버지가 도쿠를
13: 복용하시고
12: 잡수시고. 또 이제 도쿠를 아버지가 잡숴서 이제 또 백구 이런 애들이 와옵니다. 흰 아이. 근데 걔도 한 1, 2년 크면 아버지가 또 잡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강아지를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잡수셔서 저는 더 이상 개에게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이야기가 비록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사랑하면 좋겠다. 네. 우리 뭐 옹기장의 선교단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마냥 없지는 않을 거예요.
13: 그럼요.
12: 그리고 저 감미로운 소리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옆에서 이제 한 누가 누가 안 웃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해 빨리 웃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는 너랑 안 온다. 그러니까 뭔가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서로 부딪힘이 있겠어요.
13: 그렇죠.
12: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처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강아지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다가 애가 취약을 먹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네.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이제 살고 그렇죠.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품종이 있는 아이로 키우게 됐어요.
13: 아, 그 믹싱견이 아니에요?
12: 믹싱견이 아니에요. 네네.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네네. 그런 견이 아니라 이제는 갈색 푸들.
13: 아, 푸들?
12: 푸들인데요. 갈색 푸들을 키우게 됐어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아주 심하고 털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요만하실 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전에 그렇게 집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알 수 없던 것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 안에서 키우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은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옷.
13: 요즘 그 개에게 입히는 옷.
12: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옷 같은 옷이 있어요. 네. 그리고 후드도 달려있습니다. 후드. 후드. 혹시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강아지, 그런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팝니다.
13: 요즘 팔잖아요. 팔기도
12: 그렇죠.
13: 하고.
12: 그 네. 강아지 용품점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껌. 개가 이제 그렇죠. 이제 뼈다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하얗게 된 끝에 이렇게 뼈다귀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개껌도 있고 또 사료도 되게 간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철야 예배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철야 예배니까 10시, 11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지방에서. 그 집에 가면은 12시, 1시가 되는 거예요.
13: 그렇죠.
12: 그런데 띵동 이렇게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 그 와이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다 자기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요즘.
13: 그렇죠. 네.
12: 다 삶이 있거든요, 사람은.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신혼, 뭐, 4년이면 신혼도 아니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누구는 나와 있습니까?
13: 개.
12: 그, 푸들. 이름은 사랑인데요.
13: 아, 사랑이.
12: 사랑이는 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3: 그 벌써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12: 벌써 막 누르면 안
13: 안에서 난리가 났죠. 네. 네.
12: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다가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다시 또 도망가요. 아! 그러다가 오줌을 한두 방 싸고 다시 저에게 아! 이렇게 달려오다가 또 안기지 않고 아! 이렇게 또 달려가요.
13: 맞아요, 맞아요.
12: 전 그래서 목사님이 다리를 구르시는 그 느낌이 참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13: 아, 그러네요.
12: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네. 부목사님이 답이 부르는 건 쉬워도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13: 그렇죠, 그렇죠.
12: 근데 그 저희 그 사랑이는 막 저에게 와서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긁어주죠.
13: 아.
12: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개에게 상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나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알았어요. 네.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으면은 그 원래는 강아지 간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걸 자기도 먹고 싶어 해요.
13: 네.
12: 근데 그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13: 그렇죠. 입맛 버린다.
12: 입맛 버리고 네. 자기 밥을 안 먹는다.
13: 그렇죠.
12: 그리고 저는 그 좀 줘라.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보는데 그 참 그 눈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향해야 할 눈이에요. 네?
13: 맞아요, 맞아요.
12: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여 언제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눈빛. 그건 정말 그런 눈빛을 가진 교인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그 딱 앉아, 예의 바르게 딱 앉아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13: 가끔씩 혓바닥
12: 네, 주세요. 주세요. 포악하게 하지도 않고 주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13: 없죠.
12: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13: 몰래
12: 빨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은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13: 그렇죠, 그렇죠.
12: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혀를 이렇게
13: 맞아 맞아.
12: 매우니까 아, 양념이 다 안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주님, 내가 성령을 저에게 그렇게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까 과연? 네,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랑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제가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저는 뭐 눈곱이 끼는지 안 끼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눈곱이 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곱을 닦는 빗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걸로 이렇게 눈곱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13: 아, 걔 눈곱을
12: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눈곱이 자꾸 끼니까 그거를 네. 이렇게 비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이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밖에서 기르던 그 독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13: 그렇죠.
12: 그냥 더러워지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거, 아이, 뭐야. 뭐 시골에서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저도 강아지에, 이렇게, 아, 그런 건 좀 그렇다. 저런 강아지를 키우는 건. 저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개냐? 개냐 사람이냐?
13: 그렇죠.
12: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만해요. 빗이. 근데 강아지 빗이 이만한데 눈곱을 닦아줄 땐 일단 이렇게 아이처럼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눈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털이 되게 많아요. 푸들이라서.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해주려고 했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리한?
13: 그렇죠, 그렇죠. 어떤 도구를 지금
12: 도구로 자기가 가장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13: 아, 왜냐면 개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12: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눈곱을 떼야 되는 거니까 눈 여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렇죠. 겁니다. 여기.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의심이 많으니까 온몸에 힘을 이렇게 빡 주고 아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12: 네. 근데 강아지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눈곱 떼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너 눈곱 떼야 돼.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좋아하진 않아요. 그 빚을 들면 강아지도 눈치가 다 있습니다.
13: 아.
12: 네.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을?
13: 신뢰하고 믿는 거죠.
12: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빼요. 그리고는 눈을 이렇게 감고 눈을 사사사사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5분 걸릴 게 딱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희의 삶에 죄의 눈곱을 떼시려고 아주 예리해 보이는 죄를 떼는 죄의 빛으로 이렇게 저희의 눈을 공격하려고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왜 갑자기 내 눈을 찌르려고 그래?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안 좋게 하고 전에는 막 나 자존심 완전 최고였어. 나 막 완전 나 찬양단 나 자매 완전 자존심 나 몸매 장난 아니었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이 되어져 가고 막 팀장 오빠가 자꾸 뒤로 가라고 하고 전에는 계속 나보고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뒤로 가라. 솔직히 그런 분 계시죠?
13: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12: 그분은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뭔가 이제 너 뒤로 가라. 너 뒤로 가라. 너 좀 안 되겠다. 솔직히 그래도 이거 공연이니까 그래. 아무리 오디오만 생각할 수 없다. 너 좀 뒤로 빠져라. 그러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 자녀, 막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신앙도 없고 남편한테만 막 사랑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없어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자식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간섭하시고. 그놈 지금도 만나니?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B형. 니 애비 B형 이거 뭐냐? 그리고는 이제 아주 간섭을 심하게 딸한테 집중하다가 뭐 할까요? 집착하는 집착하는 자기의 다리에 집중하다가 집착.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막

0: 죽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보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맞아도요. 이게 뭐 예리한 걸로 찔러도 괜찮아요. 이거 강아지가 이거 핥힌 거거든요. 예, 여기도 핥히고. 예,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데를 긁히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눈곱을 떼려고 하실 때는 그 눈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 희한한 원리예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투명하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눈에서 눈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게 자꾸 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 대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궁지에 나를 모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1: 왜 눈으로 하는 거야? 짜증나, 그냥 주인 확 물어볼 거야 그냥.
0: 그리고 막 손톱으로 주인
2: 할퀴고
0: 하나님 할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2: 그렇죠. 한 대 맞고.
0: 이제 한 대 맞고. 그렇게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2: 복용하세요?
0: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넘길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몸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저희의 죄의 눈곱을, 자존심의 눈곱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제거해 내시겠죠. 요즘 혹시 어쩌면 저희가 죄의 눈곱이 떼어서 껴서 이 눈곱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빛으로 눈곱을 긁어내야 될 때가 되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요즘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계시다면 전에는 내 뜻대로 됐는데 이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힘을 줘야 합니까? 빼야 합니까? 힘을 빼야 되겠다. 힘을 빼는 건 믿어야 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제 저를 믿나 봐요.
2: 힘 뺍니까?
0: 힘 뺍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뭘 알고 있냐면 힘을 빼고 있으면 주인이 두 번만 눈곱을 떼고 간식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 요거만 참으면.
0: 그렇죠. 간식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곱을 떼내고 또 새로운 그렇죠. 내면 세계에 또 인간이 살아가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좀 힘을 빼자. 그래서 요즘 힘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사막을 가다가 빠져서 안 돌아가면 바람을 어떻게 할까요?
2: 바람을 빼죠.
0: 바람을 빼야 한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 이렇게 잘 굴러간대요. 요즘 혹시 내가 사막의 모래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에 힘을 빼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 가보세요. 힘 빠집니다. 네. 근데 일찍 자고 새벽기도 가야 합니다.
2: 그렇죠.
0: 늦게 자고 새벽기도 가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어떤 시키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나? 막 이렇게 욕이 나와요. 짜증나, 씨. 누구야? 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다던데.
2: 그러니까
0: 새벽에 가도 빠지고요. 때로는 금식해도 힘이 빠집니다. 금식해도 힘 빠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왜 이렇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 아유 짜증나 진짜. 이따 남편을 바꿔야 되나 주여. 아유 진짜 이거.
2: 남 탓하죠 또.
0: 어떻게 해야 되나?

0: 은퇴한다고.
1: 어. 네. 이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다시 넣어야 되나 이거. 아유 나 이거. 주여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아우 어떡하나 우리 찬양단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오빠 어떻게 묻어야 되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지?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힘 한번 빼시고 꽃이 그래도 요즘 아직 남아있는데 공원에 산책 한번 핸드폰 놓고요. 한 하루에 10분만 핸드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뭐.
0: 그렇죠. 전화 안 된다고 뭐 해서
1: 막 네. 국가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네, 탁 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가면서 나의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적으로 좋은 간식을 저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받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자꾸 그냥 그거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눈곱을 떼신다면 힘 빼고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잠깐만 있으면 훨씬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2: 아멘. 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책 갈피는 책의 어떤 페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꽂아놓는 얇은 판 형태의 물건이죠. 이렇게 책도 쉬어가면서 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정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휴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휴일에 FM 팝스를 들으시면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